0: 국가주석을 공항에서 직접 맞이할 예정이라고 AF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하는 시 주석에게 보기 드문 예우를 베풀 것이라고 미국의 한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시 주석이 미 동부 시간으로 23일 오후 4시쯤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기지에서 열리는 환영식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엔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경북 남부와 강원 동해안에도 오후까지 20mm 이하의 비가 오겠고 부산, 울산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를 기록하겠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금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김일중입니다.

0: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오늘도 뭐 물동량이 많겠고 주말에는 또 벌초 가는 댁도 있겠고 장보러도 가시겠죠. 딱 일주일 뒤인 다음 주 금요일 추석날 이 시간쯤 풍경을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가?
1: 네. 차례드리는 댁은 아침에 일찍 차례드리고 송편이랑 맛있는 아침 식사도 하겠고요. 그러고 나면 어른들은 이야기를 나누거나 성묘를 가고 아이들이 모인 방은 아마도 다들 휴대폰 게임하느라 바쁠 겁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명절이면 사촌들, 육촌들 모여서 손뼉치기 놀이, 그 외 일본에서 온 놀이라는 쎄쎄쎄도 하고 팔씨름도 하고 나가서 숨바꼭질, 오징어 게임 했는데 또 그러다가 다투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친척 아이들 모인 방이 조용하다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어른들이 아쉬워하시죠. 아유, 같이 뛰어놀고 그래야 더 친해지는데 휴대폰을 너무 많이 쓰는 문제를 걱정하시고 세계 각국에서도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뉴욕시의회가 주목받고 있는데 이쪽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안에서 AI, 인공지능 사용 금지 방침을 내놓았고 이번에는 학교에서 유튜브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과 이제 시험은 연필과 종이로만 보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그래요.
1: 예.
0: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과하게 쓰면서 사용하면서 학업과 인지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랍니다.
1: 네, 이런 논쟁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학부모 당당인님들도 걱정이 많으시죠. 댁마다 약속을 만들어서 지키고

0: 이거는 있을 텐데 갈등이 적지 않은 만큼 오늘 여성시대 3, 4부에서 준비한 폰프리 스쿨 특집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숙하기 바라면서 삶의 무기 앞에 당당한 사람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덮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국밥에도
5: 당진 해나루쌀.
4: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 선연료.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삶의 무게 앞에 당당하려면 우선 내 몸무게부터 감당할 수 있어야 해요.
4: 네.
3: 자, 양손 머리 위로 번쩍 올리면서 으라차차차. 오늘도 아우. 가볍게 전신 스트레칭 하시고요. 몸을 자주 많이 움직여주세요. 가능한 분들은 발 뒤꿈치 들고 10초 버티기. 10초. 이거 예. 짧은 시간 아닙니다.
4: 네.
3: 발가락과 발목에만 힘을 주시지 말고 허벅지, 엉덩이, 아랫배까지 골고루 힘을 꽉 주세요.
4: 아, 땡긴다 땡긴다. 힘들어 간다. 자, 몸 푸시면서 두뇌 건강도 챙기겠습니다. 여성시 대표 뇌풀기 퀴즈. 자, 이곳은 어디일까요? 9월 18일 금요일, 오늘 시민들에게 새롭게 공개되는 공간입니다. 한강대교 중간에 자리한 타원형 모양의 섬이고요. 이 섬의 이름은 백로가 놀던 돌 이라는 옛 지명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 중지도라고도 불렸고요. 백사장과 스케이트장이 있어서 시민들에게 사랑받았던 이 공간의 현재 이름은 무엇일까요?
3: 초성 힌트 나갑니다. 백로가 놀던 돌이라는 뜻의 이곳. 초성은 니은, 디귿, 시옷. 노래할 때 니은, 댄스할 때 디귿, 신난다 할 때 시옷. 초성 니은 디귿 시옷입니다.
4: 자, 정답 주시면 10분 뽑아서 떡볶이 세트 보내드릴게요. 쌀 떡볶이 2팩에 닭다리 순살 떡볶이 1팩, 거기에 부산 어묵까지 1팩 모두 세트로 한 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야, 이거 푸짐하죠?
3: 네, 탐나시죠?
4: 네. 네.
3: 저도 이곳에서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 오늘의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실 곳 문자는 샵8001 우물정 800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더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주시면 무료예요. 미니 우대할게요.
4: 네.
3: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4: 아니, 이곳을 보통 올림픽대로

0: 그러니까 88대로 타고 가다 보면 항상 좀 표지판으로 좀 보게 되는 곳이죠.
1: 네네, 그렇죠.
0: 여의도 근처에서.
1: 네네.
0: 네. 근데 여기가 새롭게 공개가 되는 공간이군요.
1: 네.
0: 바로 오늘. 네. 자, 세 글자. 네, 니은 디귿 시옷입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하기 전에 여성시대 홈페이지로 살짝 떨구고 가신 쪽지부터 소개해드릴까요?
1: 배재현님이 주셨습니다. 희은누님, 일중형님, 잘 지내셨죠? 2년 만에 당당이로 돌아와 컴백했습니다. 오랜만에 두 분 목소리를 들으니 살짝 오바해서 울컥. 감회가 새로워지네요. 2년 동안 회사에서 새로운 중책 업무를 맡게 되면서 출근 시간도 빨라지고 마음의 여유도 생기질 않아 자의반 타의반 잠시 자리를 비웠었네요. 비록 프로젝트 완수도 못하고 마음의 짐 때문에 퇴사도 고민했었지만 이제 제자리를 조심스레 다시 찾아가 보려 합니다. 그 물꼬를 당당히 컴백을 통해 열까 하는데 다시 반갑게 받아주실 거죠? 오, 두 분 목소리 여전하셔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솜씨는 없지만 이제 사연도 남기고 아침마다 희은 누님 큰 구령에 맞춰서 스트레칭도 하고 일중 형님의 센스 있는 힌트가 일품인 뇌풀기 퀴즈도 풀고 봄이 되면 신춘 편지도 쓸 겁니다. 앞선 실패들이 좋은 재료들이 되겠죠. 염치 무릅쓰고 응원 한번 부탁드립니다.
0: 네.
1: 야, 뭐 당당이로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으시군요.
0: 여성시대 안에서 말이죠.
1: 네, 그죠? 사연도 남기고 매일 아침 스트레칭도 해보고 또 이렇게 금요일에 뇌풀기 퀴즈도 풀고 봄이 되면 신춘 편지도 쓴다. 야, 거창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0: 네, 배재현님 네. 정말 환영하고요. 뭐 앞선 실패들이 좋은 재료들이 되겠죠라는 말씀 주셨지만 우리 알잖아요. 실패라고 쓰고 경험이라 읽는다.
1: 아이, 좋죠.
0: 예.
1: 멋진 말입니다.
0: 중책을 한번 또 맡아보셨기에.
1: 네.
0: 예. 그래도 또 앞으로 또다시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면 잘 해리리나 믿습니다. 그때까지 또 우리 여성시대와 함께 힘을 네. 얻어보시자고요.
1: 네. 네.
0: 이번에는 이한정님의 쪽지도 소개해드립니다. 9월 중순인데 저희 동네에 벌써 오, 붕어빵 가게가 개시를 했어요.
1: 야, 붕세권.
0: 오, 학원과 밀집 지역이라 그런지 꼬마들부터 어른들까지 벌써 줄이 길게 늘어져 있더라고요. 붕어빵 나오는 거 보니 올해도 벌써 다 갔나 싶더라고요. 아우, 그럼 나 한 살 또 먹는 건데 싶어서 저는 조금 아꼈다가 먹으려고 참았습니다. 무슨 설날 떡국도 아니고. 겨울아, 서두르지 말고 조금만 천천히 와주렴. 아직 가을을 더 즐기고 싶어. 모두 즐거운 가을 보내세요. 벌써 붕어빵이 시작이 되나요?
1: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팥소뿐만 아니라 뭐 크림도 들어가고 슈크림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피자도 들어가고 그래요.
0: 맞아요.
1: 네. 네.
0: 정말 재료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1: 자, 쪽지를 남겨주신 배재현님, 이한정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보내드리겠습니다.
0: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이제 쪽지 아니고 편지 오늘의 첫 번째 사연도 만나봐야죠.
1: 네, 오늘의 첫 사연은 경주시에서 보내주셨어요. 경북 경주시의 주소영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 명곡 극장에 자영업 6개월 차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문득문득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며 지치지 않으려 한다 하고 사연 보냈던 당당이입니다.
0: 아, 기억나죠.
1: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독립출판 그리고 독립서점 운영입니다. 독립출판은 출판사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판사가 되어 하나부터 열까지 스스로 책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의 우연한 연락으로 시작된 그림책 작업을 계기로 출판의 매력에 푹 빠졌고 혼자 집에서 책을 만들다 올해 3월에는 경주 첨성대 근처에 작은 공간을 마련해 오픈 스튜디오 겸 독립서점을 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편도 아니었고 제가 서점을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정말 사람 이름 모르는 법이죠. 낯가림도 심하고 집순이인 제가 이렇게 공간을 오픈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 많은 분이 책 만드는 과정을 함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책을 만들며 알게 된 출판의 매력은 완성된 한 권의 책이라는 결과물도 있지만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해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었어요.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자꾸만 존재감을 드러내는 나만의 이야기를 책이라는 매개로 자유롭게 꺼내놓는 것이죠. 공간을 연 지 6개월 차 책 만들기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수강생분들의 작업을 함께하며 보람과 즐거움을 크게 느끼고 있지만 프로그램 모객이 쉽지 않다는 점이나 서점이라는 업종 특성상 큰 이윤을 남기기 어렵다는 점 등등 현실적 고민도 점점 커져만 갑니다. 영수증 리뷰나 SNS 홍보도 꾸준히 해보려 하지만 이 역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요즘 여러 지역에서 도서전이 활성화되어 출판물을 선보일 기회가 조금씩 늘어나는 덕분에 최대한 부지런히 발로 뛰며 책과 공간을 알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감사하자며 스스로를 다독이곤 합니다. 또 저희 공간을 찾아주신 손님이 건네주신 오래 자리를 지켜주세요. 진심이 닿아서 더 잘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감사한 응원의 한마디로 불안한 마음을 털어내기도 하고요. 당장 벌이가 불안정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고 딱 2년만 최선을 다해 버텨보려 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부딪히다 보면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나만의 노하우와 색깔이 생기지 않을까요? 전국의 많은 자영업자분들 자신만의 공간을 갖고 가시는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혹시 당당이 분들께서 경주로 놀러 오신다면 저희 171 스튜디오에도 들러서 평범한 하루를 특별하게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집 커피도 정말 맛있으니 시간 되실 때 꼭 한번 들러주세요.
0: 네, 명곡 극장 말씀을 주셔가지고 기억을 떠올려 봤는데 당시에 신청하셨던 곡이 롤러코스터의 힘을 내어 미스터 김.
1: 네네.
0: 이었습니다.
1: 예, 그 응원이 젊은, 필요하셨던. 네.
0: 젊은 자영업 우리 사장님이신데.
1: 네네네.
0: 아니 이제 이 가을 가뜩이나 경주 찾아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
1: 그렇죠. 네. 네.
0: 또 첨성대 옆에서 이렇게 서점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1: 한번 네. 찾아봐 주시면 좋겠다.
0: 171 스튜디오.
1: 171 스튜디오. 네.
0: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1: 아, 그렇죠.
0: 예.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많은 분들이 이 서점 또 책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정말 나의 그 생각, 의지가 흔들릴 때 아, 이게 맞는 건가? 잘 되는 걸까? 하지만 그래도 찾아와 주신 분들이 이렇게 쪽지를 남겨주시고
1: 네, 네.
0: 응원 주시고 하면
1: 아, 큰 힘이죠.
0: 네, 정말 그, 큰 힘이 되실
1: 네,
0: 거예요.
1: 그렇습니다.
0: 네, 자 계획하신 대로 그래 2년만 내가 한번 해보자. 또 하다 보면 그 안에서 답이 보이고
1: 그렇죠.
0: 예, 또 다른 문이 열리고
1: 창업을 하실 때까지는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 거야.
0: 맞습니다.
1: 안 그래요? 아유 이쁘다. 네. 이렇게 소개하시는 네.
0: 저희가 홈페이지인가요? 블로그인가요? 거기를 한번 저 찾아봤거든요.
1: 네네.
0: 아 근데 아유, 이렇게
1: 좋다.
0: 개인적인 출판 작업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군요.
1: 네. 좋아요.
0: 야 모르는 세계입니다.
1: 두려움이 있겠지만 진짜 앞날이 막막할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면 베테랑이 되실 거예요.
0: 맞습니다.
1: 네.
0: 응원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갑니다. 아, 경주 찍고 부산 영도구로 한번 가보죠.
1: 좋죠.
0: 네. 어이구 부산 영도구에서 성함이 순천님이십니다. 사회복지사로 20년 넘게 일하고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여성입니다. 요즘 문득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벌써 이렇게 오래 일을 했구나. 내년이면 정말 이 일을 내려놓는구나 생각할수록 마음 한쪽이 먹먹해지고 자꾸 눈물이 납니다.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날들이 참 길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정말 순식간이네요. 아이들이 말썽을 부려서 속상했던 날도 있었고 같은 말을 몇 번씩 반복하며 지쳤던 날도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어른이 되고 있는 걸까? 밤새 고민했던 날도 많았고요.

0: 그런데 돌이켜보니 아이들을 돌본다고 생각했던 제가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걸 배웠더라고요.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조금 느려도 믿고 바라봐주는 법을 배웠고 작은 변화 하나에도 기뻐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엄마라고 불러줄 때면 고맙기도 했지만 책임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면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아마 마지막 출근 날이 되면 평소처럼 밥을 먹이고 이야기를 나누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도 속으로는 몇 번이나 눈물을 삼키게 되겠죠? 이 일을 하며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좋은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만났다는 겁니다. 함께 고민하고 웃고 울었던 동료들, 힘든 순간마다 손 내밀어준 분들 덕분에 20년 넘는 시간을 잘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젊고 빛나던 시간들을 아이들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쉽기도 해요. 조금 더 잘해줄 걸, 조금 더 안아줄 걸, 조금 더 따뜻한 말을 건넬 걸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보다 참 잘 살아왔다고 제 자신을 다독여주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20년을 살았으니까요. 내년이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게 서운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웃고 이야기하고 좋은 기억을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려고 해요. 20년 넘게 제 곁에 있어준 모든 아이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고 나를 믿어줘서 고맙고 내 인생의 한 부분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 곁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모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도 전하고 싶어요. 정말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은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제 천천히 작별을 준비해보려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했던 20년,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1: 아유, 참. 천천히 작별을 준비하시는 중.
0: 네. 네. 정년퇴직을 앞두고
1: 그렇죠?
0: 이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아마 우리 아이들과 항상 마주하는 일을 네. 하셨나 봐요.
1: 그러셨나 봐요.
0: 네. 아, 근데 아이들 뭐 연령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했던 말 또 하게 되고 아무래도
1: 그렇죠. 그게 좀 예. 지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예.
0: 천방지축일 테니
1: 좀 더 안아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좀 더 따뜻하게 말을 건넬 걸.
0: 근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인 걸 보니 누구 보다도 따뜻하게
1: 그렇죠.
0: 예, 우리 아이들을 마주하셨을 것 같은데요. 예. 아, 어떡해요. 우리 아이들도 좀 못내 서운하겠다.
1: 서운하죠.
0: 우리 선생님하고 네. 또 이제
1: 아마 눈물 빠진 바람일걸요. 다들 하면. 그런 날이 오면
0: 그러게.
1: 네.
0: 지난 20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멜로망스의 노래 준비했어요. 선물.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 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3: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4: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0: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0대 당당이님이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소설책을 읽다 보니 재종간에 재종 사이에 그런 말이 나와서 찾아보니까 육촌을 말하더라. 당숙도 어렵고 친척을 부르는 말이 정말 낯설고 어렵다. 결혼을 앞둔 30대 당당이님은 예비씨가 친척들한테 인사를 가야 하는데 보통 어디까지 인사드려요? 예비 시부모님 형제들까지는 미리 인사드려야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네, 인사드리는 범위는 집집마다 다를 테니 예비 시부모님께 여쭤보는 게 좋겠고, 친척 호칭은 20대라 어려운 게 아니고 저희 나이 때도 어려워요. 마침 추석도 가까우니까 친척에 대해 정리 한번 할까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관계는 친가, 외가, 처가나 시가 이렇게 세 갈래로 구분한답니다. 친가 쪽 사람들을 친족이라 하고 외가 쪽 사람들을 외척이라 하고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인척이라 해서 친척은 친가와 외가를 아울러 말하고 친인척은 친가와 외가 또 결혼해서 맺은 가족까지를 말한답니다. 역사 시간에 세도 정치를 한 세력 가운데 외척에 대해 배웠는데 외가 사람들을 두루 외척이라 불렀대요. 촌수를 따질 때는 더하기를 하라고들 하시죠. 일단 부부 사이는 무촌, 촌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는 일촌, 형제끼리는 다시 1을 더해서 2촌. 아버지와 형제인 분들은 아버지와는 2촌이고 나와 아버지가 1촌 간이니 더해서 2 더하기 1 해서 3촌. 그래서 고모도 작은아버지도 이모와 외숙

것도 나와 삼촌 사이입니다. 작은아버지와 내가 삼촌인데 작은아버지와 그 아들은 일촌이니 나와 작은아버지네 아들은 3 더하기 1 해서 사촌입니다. 아버지의 사촌 형제들의 자녀들과 나는 그렇게 계산하면 6촌이 되죠. 사촌은 종형제라고 했는데 6촌은 거듭 제자를 써서 재종형제가 되고 8촌은 삼종형제로 불렸다고 그래요. 그 소설에 자주 나오는 당숙이요. 아버지와 사촌인 형제를 말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1촌이니 당숙은 나와 5촌이 되죠. 종형제의 종은 한자로는 조칠종을 쓰고 당숙의 당은 집당자를 쓰는데 종이나 당은 친척을 말할 때는 같은 할아버지를 두고 아버지는 다른 사이를 말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요즘은 친척 사이에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당당이님께서 생각하시는 친인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사촌끼리는 친하신가요? 이렇게 명절을 앞두면 어렸을 때 친했던 사촌, 육촌들도 생각나곤 합니다.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양희은입니다.

0: 네, 우리 희은누님의 인생의 선물 네. 듣고 왔습니다. 덕분에 1촌, 2촌, 3촌,
1: 4촌, 5촌,
0: 4촌, 5촌,
1: 6촌까지.
0: 예. 네. 그 계산법이 다 있었네요.
1: 더하기 하는 법.
0: 맞습니다. 네. 하긴 이렇게 또 이제 명절 앞두고는 친척분들 모이면 서로 이렇게 한 번쯤.
1: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
0: 몰라요.
1: 내가 뭐라고 불러야 돼요? 막
0: 그러니까,
1: 이래.
0: 늘 헷갈려. 예. 이런 정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1: 네.
0: 실은 저는 한 4촌부터는 조금 집중력이 흐트러졌어요.
1: 4촌부터.
0: 이게 그 다음에 5촌, 6촌.
1: 6촌까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6촌까지는 저는 확실하게.
0: 예.
1: 왜냐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친인척이 숫자가 적거든요.
0: 네.
1: 6천이면 가까운 사이예요.
0: 가까운 사이.
1: 6천이면. 네.
0: 진짜 이 우애좋은 가족도 그렇고 사이좋은 친척도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선물이죠.
1: 선물이죠. 진짜 선물이죠.
0: 맞습니다. 네. 이번 명절에 부디 고스톱이나 이런 거 하면 싸우지 마시고.
1: 네.
0: 자, 다음 사연은 경상북도 성주군의 민수옥님이십니다. 남편과 볼 일이 있어서 성주 가는 길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택배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상하다. 택배 올 게 없는데. 보내는 사람이 대구 어르신이라고 하더라고요. 대구에 계신 어르신? 갸우뚱하다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내는 분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허난해. 그 성함을 듣는 순간 투석병원 할머니시네 하며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허난해 할머니와 저의 인연은 투석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먼저 투석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오셨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투석을 하고 2023년 6월에 신장이식을 받았으니 강산이 한 번 넘도록 할머니와 함께 투석을 받은 셈입니다. 이식을 받고 난 뒤로도 지금 3년째고요. 코로나 전에는 병원에 투석 순서를 기다리는 휴게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친정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도 며느리를 보고 손주를 봤을 때도 친정엄마가 안 계시니 된장 담그는 법부터 고추장, 콩잎 요리까지 모르는 게 있으면 항상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자세히 알려주시던지요. 말로만 알려주시는 것도 모자라 메모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고 휴게실도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비슷한 시간대에 병원에 오다 보니 병원 문 밖에서 잠깐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우리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저는 성주에서 남편이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면 첫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갔는데요. 어느 날 할머니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1: 오늘 달걀 구웠다.
0: 그러면서 한알한알 정성스럽게 싸온 봉지를 제 가방에 넣어주셨죠. 또 한 번은 제가 팔에 금이 가서 한 달 동안 깁스를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쪽 팔까지 부러져서 또 깁스를 하게 됐어요. 그때 할머니께서는 침대에 눕기 전에 제 옷을 벗겨주시고 투석이 끝나면 다시 윗옷을 입혀주시고 지퍼까지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하셨어요.
1: 마 이제 됐다. 조심히 가소.
0: 엄마가 없던 제게 허난의 할머니께서는 저의 엄마 역할을 톡톡히 해주셨지요. 할머니와는 참 공감대도 많았습니다. 저는 성주에서 참외 농사를 짓는데 할머니는 농사 짓는 어려움도 이미 알고 계셨고 저희는 집성촌에서 명절 때마다 제사를 지냈는데 할머니 역시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연세가 많으심에도 꼭 시댁 고향을 찾으신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를 맞이하던 이야기며 손주 키우면서 있었던 일들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옆에서 바라본 허난의 할머니는 언제나 꼿꼿하고 반듯하시면서 허투름 하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 귀한 선물을 주실 공여자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인사도 남기지 못한 채 저는 서울로 가 신장이식 수술을 받았어요. 다낭성 신장병이었기에 몸속에 많은 혹을 떼어내는 수술이다 보니 수술 시간도 길었고 회복 시간도 길었습니다. 그 와중에 투석병원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허난의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질 않았어요. 간신히 숨을 고르며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께는 인사를 드렸는데 할머니께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다음해 5월이 됐습니다. 늘 그랬듯 병원에 농사지은 참외를 보내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고 수간호사 선생님께 헌한의 할머니 주소를 여쭈어 참외 한 상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 할머니께 전화가 왔죠. 할머니는 나무라시며 말씀하셨어요.
1: 와 보냈노. 그 귀한 참외를 얼마나 힘들게 농사지은 긴데 다음부터는 절대 보내지 마소.
0: 그리고 그해 추석쯤 집으로 한과 택배가 왔습니다. 헌한이의 할머니께서 보내신 거였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유 할머니, 한과는 또 왜 보내셨어요?
1: 마 그 집은 차례 올리잖아.
0: 아유 돈도 없으시면서 뭘 또 보내셨대. 그러자 할머니가 그러시는 겁니다.
1: 내 돈 많다.
0: 자식들에게 용돈 받으시는 거면서요. 저는 남편이 농사를 지으니까 참외를 보냈지만 할머니는 또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올해로 3년째 참외와 한과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택배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1: 대구 어르신이 보내시는 겁니다.
0: 이제는 그 말을 들으면 바로 헌한의 할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저는 또 택배를 핑계로 할머니께 연락을 드리지요. 할머니, 이번에도 한과 잘 받았어요.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은 아닌데 이제 서로 부담 없이 그냥 주고받으며 지내요. 요즘은 나이 상관없이 언제 주고받음이 끊어질지 모르잖아요. 이렇게라도 우리 인연의 끈 잡고 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1: 예, 그럴시다. 어쨌거나 건강 잘 챙기소. 내는 아직 투석하고 있어도 집에는 안 해서 참 좋더만. 신랑이 잘하니까 든든하다만 집에는 아직 젊잖아 얘.
0: 통화를 마무리하면서도 할머니는 계속 제 걱정을 하십니다. 누가 누구의 건강을 염려하는지 모르겠다니까요. 헌안의 할머니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투석병원 선생님과 수간호사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께 참 감사하다고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참 따뜻한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월수금 새벽길을 1시간씩 달려 병원에 도착하고 순서를 기다렸다가 투석길을 4시간 돌리고 다시 1시간 걸려 집으로 돌아오는 일. 그걸 몇 년이고 반복할 수 있었던 건 아마 그곳에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헌안의 할머니, 우리 끝까지 지치지 말고 정신 승리합시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저를 보듬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1: 아, 또 이렇게 진짜 버디 무비가 하나 나오네요.
0: 그러게요.
1: 연세 차이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친정 엄마 대신 많은 걸 가르쳐도 주시고.
0: 진짜 엄마 같은 존재셔요.
1: 예. 참 서로가 기다리는 사이. 네.
0: 그렇게 서로 투석병원에서 만나셔가지고.
1: 그러게 보통 인연이 아니에요 정말. 이 할머니 때문에 또 이 젊은 저 처자 때문에 할머님도 그 하루를 건듯 네. 넘어가실 수 있는 거지 투석하실 때 그잖아요. 그러다 이제 한쪽은.

0: 이식을 받으셨고 아이고 참 그렇게 수술하고 회복 시간이 긴 가운데서도 헌안의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났고
1: 네.
0: 투석병원의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 생각이 나셨다.

0: 이렇게 한 과묘 보내주시는 게 처음엔 좀 민망스러웠지만
1: 내 돈 많다.
0: 그래도 이 소중한 인연의 끈을 우리 한번 이어가 봐요. 이렇게 받아들이셨어.
1: 그렇죠. 네. 허난의 할머님 혹시 이 사연 듣고 계시려나 궁금해요. 마음이 부자이시잖아요.
0: 그러네요.
1: 네.
0: 맞습니다.
1: 민수웅님과 허난의 할머님의 그 오래된 인연. 저희도 따뜻해지고 감사해지고 그래요.
0: 맞습니다.
1: 네.
0: 자, 따뜻한 사연 감사합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0: 지친날을 안아브라스.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2: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2: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권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8: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7: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8: 혹시 TVX 멤버십?
7: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8: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7: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9: TVX. 저기요, 몇 층이에요?
10: 32층이요.
9: 난 280층이요.

0: 3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여성시대에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3: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2: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2: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3: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2: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3: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2: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3: 안전한 식탁 라이프온도에서 내열유리 밥공기 세트,
2: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3: 면역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엑스,
2: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3: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0: 끝났다고 생각한 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어쩌면 우리는 그 한마디를 품고 여기까지 온 건지도 모릅니다.
1: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0: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주소영님, 민수웅님 두 분께는 러브하우스 꾸러미가 가고요. 이순천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로 종합선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리고 맛있는 부산 떡볶이 세트 받으실 분들 살펴봐야죠. 뇌풀기 퀴즈.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 백로가 놀던 돌이라는 뜻의 섬 이름은 무엇일까요?
0: 정답! 노들섬.
1: 네, 노들섬이 정답입니다. 아하. 선물 받으실 10분의 명단 여성시대 홈페이지 방송 내용방에 올려둘게요.
0: 네, 아주 멋지게 단장한 것 같은데요.
1: 새 단장을 네. 한 것
0: 같습니다.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1: 네, 네.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자, 2부 끝곡으로 영준의 꽃보다 그대가 이 곡 들으시고요. 저희는 10시 5분에 다시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닮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SBC.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톡 쏘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10시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30분 늦춰져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 임하는 자세를 책임감 있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본인의 말을 마지막까지 가다듬는 시간을 갖기 위해 30분 정도 미루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되는 이 대통령의 이번 회견은 약 9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코스피가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에 2% 넘게 오르며 개장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어제보다 170.29포인트, 2.54% 오른 6,885.7로 출발해 장 초반 6,800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가까이 오르며 거래를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현재 4%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전쟁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열고 당초 이번 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재경부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유가 변동성이 늘어날 것에 대응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고립 작전에 돌입한 미국이 이번엔 호르무즈해협 통항료에 관여한 이란 암호화폐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7일 암호화폐 기업 비트뱅크가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억 달러를 전달했다며 비트뱅크 개발사 등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보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받기 위해 신설한 호르무즈 안전 해상 서비스 당국에 지급된 자금을 이란 정권에 전달하는데 비트뱅크가 이용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유가 하락과 기준금리 불확실성 해소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S&P 500 지수는 1.14% 오르며 지난달 4일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대형주 중심의 다우지수와 기술주로 구성된 나스닥 지수도 각각 0.61%, 1.69% 상승하며 4거래일 만에 반등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5에서 20mm

0: 10m 안팎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일부 제주 지역, 전남 남해안, 경남 서부 남해안 등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친환경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다 해도 도로 위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지면과 닿으면서 분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외 타이어 제조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무 소재와 배합 기술을 고도화해서 내구성을 높이고 먼지 발생을 줄이는 건데요.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수출 과정에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연을 넘어 타이어와 브레이크에 의한 분진까지 줄이는 것.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는 울산 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7: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8: 희은씨, 저도 같이 가요.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소함입니다.
7: 이번에 제가 상을 받게 됐어요.
8: 와, 어떤 상이요? 오늘 사소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에 사는 당당이에요. 여성시대를 잘 듣고 있는 당당입니다. 20년 전 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20년 전 제가 조그만 식당을 했다가 그만두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에 살고 있는 언니가 추천을 해가지고 회사 구내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20년간 한 번도 빠져본 적 없이 해왔어요. 그 일이 나에게는 하나의 취미자 낙이고 희망이었어요. 한 번도 우울할 틈도 없이 열심히 한 회사에서 20년간 야간 일을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조금 쉬면서 건강관리하면서 쉬어야겠다고 했더니 회사에서 저한테 공로사항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송별회를 또 그렇게 해주신다네요.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다는 생각에 힘들었던 지난 날이 싹 사라지네요. 여성시대 당당이 여러분, 저 진짜 수고 많이 했죠?
8: 야, 한 회사에서 20년간
7: 네.
8: 예, 우리에게 건강한 밥상을 책임져 주신 이정숙님께 공로상을 드립니다.
7: 와, 축하드립니다.
8: 아,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정숙님.
7: 네.
8: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7: 쉽지 않죠.
8: 한 번도 빠짐없이 20년간 야,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7: 그러니까 2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일했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8: 네, 스스로도 참 그 잘해왔다
7: 네,
8: 생각했는데
7: 그러실 것 같아요.
8: 회사에서도 이걸 잊지 않고
7: 인정을 해주시니까
8: 인정을 해줬다는 것도 아마 네.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7: 네.
8: 예.
7: 자, 공로상 받으실 만한 정숙님.
8: 네.
7: 20년간 수고하신 이정숙님께는 토닥토닥 통닭 세트 보내드릴게요.
8: 예. 참여번호 02789-1000, 02789-1004번 열린사서함으로 남겨주세요.
7: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스마트폰 고민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폰 프리 스쿨 특집 이어집니다.
8: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0: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금요일 아침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이들이 손에서 쉽게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어떻게 하면 정말 스마트하게 공부에도 잘 사용하면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즐겁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2: 아이한테 스마트폰 좀 그만 보라고 잔소리 중인 분들, 잔소리하기엔 나도 너무 의존 중이다 이렇게 찔리시는 분들, 또 아이들 학교 생활이 궁금하고 걱정인 분들 모두 오늘 이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폰 프리스쿨 특집 두 번째 시간, 경기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김은정 과장님, 그리고 라스 교육과 이종윤 과장님 모십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 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네, 우리 두 과장님께서 나오셨네요. 어, 어느 분이 김은정 과장님이시고?
4: 네, 접니다.
1: 아, 네. 예.
4: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종윤 과장님이 그러면은?
3: 네, 안녕하세요. 이종윤입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지금은 이제 교육청의 과장님이시지만 네. 전에는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셨던 거죠?
4: 네, 예. 맞습니다.
2: 우리 김은정 저는, 과장님.
4: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사회교사로 20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2: 예.
4: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도 근무를 하고 중학교 교감 교장, 그리고 최근까지는 고등학교 교장을
2: 어머나.
4: 했었습니다.
2: 아,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4: 네.
2: 예. 어, 지금은 과장님.
4: 네.
2: 예. 그러시구나. 우리 이종윤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3: 그러고 보니까 저도 경력이 비슷하네요. 저도 예. 어느새 34년 됐고요. 마찬가지로 외국어 영어 교사로 18년 있었고
2: 네.
3: 또 이제 학교 관리직 또 전문직을 토탈해서 34년. 세월이 무척 빠르네요.
1: 빠르죠?
3: 가슴이 뭉클합니다.
2: 네. 웬일이야. 아, 두 분 다 그러시구나. 예. 그러니까 사회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셨다가
1: 네. 그러시네.
2: 각자 또 교장 선생님도 하셨다가
3: 네.
2: 지금 이제 과장님이 되셨습니다.
1: 그 요즘 쉬는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도 다들 앉아서 애들 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던데 그 교사 재직 시에 어떠셨어요? 이 과장님부터.
3: 네. 아, 교사 한 지가 벌써 15년이 돼서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사실 스마트폰이 흔치 않았으니까.
2: 아, 그때가 네, 좋았다. 그때가
3: 네.
2: 좋았다.
3: 수업 시간에 예. 스마트폰이라기보다도 뭐 잠깐 조는 아이들, 혹시 엎드려 있는 아이들, 이제 이런 아이들만 있었죠. 이제 생각해 보면 너무 측은하고 이제 귀엽기도 한 장면인데요.
2: 네.
3: 문제는 이제 코로나 전과 특히 코로나 이후의 교실을 보면 너무 달라졌어요.
1: 아.
3: 코로나 이후에 최근 몇 년은 교실이 조용해요. 정말 조용해요.
2: 코로나 이후에
3: 네, 쉬는 시간에,
2: 네.
3: 점심 시간에. 조용히 뭐하지 보면 다 뭐하고 있을까요?
1: 휴대폰이요.
3: 아, 네,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서 움직임이 거의 없어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슬픕니다.
2: 어, 그러게요. 다 같이 뛰어가지고 남학생들이 조금이라도 또 뭐 축구든 뭐든 해보겠다고 막 나갔다 들어오고 막 무슨 매점을 막 부르르 나갔다 뛰어.
1: 맞아, 그랬었죠.
2: 그랬던 것 같은데 우리 김은정 과장님도 그러니까 교사하실 때의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까우셨겠어요.
4: 저도 마찬가지로
2: 네.
4: 교사 시절에는 휴대폰이 없었고요.
2: 어, 네.
4: 네, 다만 중학교 교감 교장을 했었거든요. 중학교에 있어 보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는 휴대폰이 있어도 제출하지 않아요.
2: 네.
4: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오면 아침 조회 시간에 휴대폰을 모두 수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1: 아~
4: 사춘기의 아이들은 거의 휴대폰이 자기 몸이에요.
2: 네, 네.
4: 때로는 몸보다 더 소중히 여기죠.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휴대폰을 제한을 하다 보니 수업 시간에 휴대폰으로 인해서 교사들과 실랑이를 많이 하게 돼요.
1: 네.
4: 그래서
1: 네.
4: 때로는 교권 침해를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 네.
2: 그렇군요. 나의 분신과도 같은 스마트폰.
1: 그러게.
2: 예.
1: 몸의 일부.
2: 아이고. 그럴 수 있죠 정말.
1: 지난주에 그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습관, 의존성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현재 파악하고 계신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김은정 과장님.
4: 단순히 이게 수업 시간에 몰래 사용하는 거에만 거치지 않고요. 학교폭력의 상당수가 SNS상의 언어폭력에서 많이 시작이
1: 그렇죠.
4: 돼요.
1: 네.
4: 네. 그리고 때로는 단톡방에서 집단 따돌림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2: 아이고야. 네네.
4: 어떤 한 학생을 초대했다가 모두 나머지 학생들이 나가버리는 식으로 네. 이렇게 괴롭힘이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문제가 학교 안에서도 요즘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어서 예. 안타까운 경우들도 많이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2: 네. 내가 하지 않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내 얼굴을 가지고 만들어버리는
4: 네. 친구들의 네. 얼굴을 가지고
2: 완전 불법이잖아요.
4: 네.
2: 정말
4: 네.
3: 네. 네.
2: 근데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급할 때 연락은 돼야 되니까 뭐 스마트폰 안 사줄 순 없고
3: 그렇죠.
2: 그래도 수업 시간만큼은 좀 이 스마트폰을 안 보게 법으로 딱 정해두면 안 되나 싶었는데 다행히 올 초에 법이 이제 바뀌었다면서요?
4: 네, 올 초에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을 해서요. 예. 수업 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네, 네. 근데 학교 재량권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4: 아니요.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에는 거의 60% 정도만 사용을 제한하고 나머지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여전히 사용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제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교육활동에 있어서 수업에 이 모바일 폰을 활용을 해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충분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2: 아이, 학생이 학교가 있는데 긴급한 상황이 뭐가 있어?
3: 집에서 연락하는 거지. 집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2: 아 그럼 학교로 연락을 하겠죠.
4: 네네네.
2: 정말 아니죠.
4: 그래서 학교마다 똑같은 네. 방식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하지 않고 있어요.
3: 아. 네.
4: 그래서 수업 중에만 제출하는 학교도 있고요.
2: 예.
4: 아침에 오면 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교까지 휴대폰을 네. 이렇게 맡기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아예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도 있어서 학교의 규칙을 만들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2: 아, 그러니까 법으로는 정해놨지만 그건 네. 이제 각 학교의 재량이 군 거군요.
4: 네,
3: 그렇죠. 그렇죠.
2: 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저희의 귀를 이렇게 번뜩 뜨이게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였어요. 학생들 스스로 좀 폰을 내려놓게 되는 학교.
3: 네.
2: 뭐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을 폰 프리 스쿨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 중이시라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4: 네, 폰 프리 스쿨의 정의를 내린다면요. 구성원들이 합의를 해서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합의를 해서 일단은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3: 네.
4: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는 그 시간에 독서라든지 예술문화,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2: 아, 네. 좋다.
4: 저희들이 26년도 네. 하반기부터 이제 이 정책을 시작을 해서요.
2: 네.
4: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300개 이상의 학교들이 홈프리스쿨 실천 학교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2: 네.
4: 다만 중요한 거는요. 그냥 학교가 교육청이 휴대폰 사용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거쳐서
3: 네.
4: 우리가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지 수업 시간에만 제한을 할지 아니면 전체를 그냥 휴대폰 수거를 결정할지는 학생 자치회가 학생들 토론을 통해서
2: 예.
4: 약속을 하고 계획서를 직접 경기도 교육청의 홈페이지에 신청을 하는 절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 아 재밌을 것 같아요. 학생들 스스로가 좀 자발적으로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한계를 정해서 자기네들이 계획서를 낸다는 게 참 놀라운 것 같아요.
4: 네,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학생들이 이제 규칙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규칙을 만드는 주체로 참여하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스스로 정한다. 자발적이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휴대폰 사용 제한에 대해서 학부모와 교사께서는 90% 이상 찬성이지만 학생들은 또 40%만 찬성한다는데 그 괴리를 어떻게 그 갭을 어떻게 메꿔 나가실 건지 김은정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0: 네. 그냥 학교에서 휴대폰 사용 제한을 찬성하냐 반대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상당수의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 제한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 네. 네.
0: 근데 이게 자발성이라는 게 저절로 저는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과 그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네. 어른과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게 하는 거죠. 왜 사용하면 안 되는지, 어떨 때 사용해야 될지, 그리고 이게 나한테는 어떤 영향을 주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좀 학교에서 신청하는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학생 자치회가 토론의 주제를 정하는 거예요.
2: 예.
0: 휴대폰 사용의 문제점, 그다음에 휴대폰 사용의 어떤 장점도 한번 같이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문제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약속은 어떻게 잡을지 이렇게 토론 주제를 일단 정해서 학급 회의를 먼저 하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학급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급에서 정해진 약속을 가지고 학년부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각 학급의 대표들이 대의원회를 통해서 학생 자치회에서 최종적으로 약속을 정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2: 네, 네. 예.
0: 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알게 되는 거죠. 나만 좋기 위해서 휴대폰 사용을 했는데 막상 내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 너 휴대폰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 또는 이제 너가 야단 맞는 거 보니까 나까지 불안해져. 나 참 불편해져. 이 목소리를 어른들로부터 듣는 게 아니라 친구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으면서 아, 나 좀 자제할 필요가 있구나. 수업 시간에는 최소한 사용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이제 자발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학교들이 또 많고요.
1: 네.
2: 네, 모르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좀 마음 급한 우리 학부모님들. 아니, 학교에서 그냥 아예 법으로 그냥 딱 쓰지 마. 그 시간에 뭐 해. 이렇게 정하면 시간 빠를 텐데. 예.
0: 중학교가 그런 방식으로 이제까지 진행해 왔거든요. 예. 홈프리 스쿨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1: 그래요?
0: 제가 직접 중학교에서 경험을 하기로는 감쟁이었어요.
2: 아, 네.
0: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휴대폰 사용 생활 지도하는 게 가장 힘들다라고. 네. 그리고 그 부분이 또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1: 네,
0: 굉장히 예민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또
2: 단순히 맞아요. 관리의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하지 마라고 하는 게 오히려 조금 안 좋은 부작용들이
1: 반발할 수 있죠. 그 나이에.
2: 하지만 네.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본인들이 이렇게 스스로 움직임을 하면
1: 그러게.
2: 이게 시간은 좀 걸리지만 예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갈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2: 네. 자, 교육이라는 것도 원래 그렇게 좀 시간이 걸리는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정책의 큰 방향 또 취지에 대해서는 김은정 과장님께 들어봤으니까 이제 그 시간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거든요. 그럼 휴대폰을 안 쓰게 될 때 그때 뭘 할지도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 실제로 무엇으로 채워갈지 이종윤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제 그 시간에 독서, 뭐 예술, 문화, 스포츠, 친구와의 대화 같은 새로운 경험으로 채우는 게 폰프리 스쿨이다 하셨는데요. 요거를 이제 줄여서 라스 활동이라고 하는 건가요?
0: 네.
2: 네. 이게 기존 수업 시간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도 이종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3: 네. 일단 먼저 하나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건요. 이제 폰프리 스쿨은 실천 학교를 학생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 폰프리를 실천하겠다라고 실천 학교 계획서를 제출해서 뽑잖아요.
2: 네.
3: 근데 라스는 그렇지 않아요.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라스를 진행합니다.
1: 네.
3: 기존 수업이 음악, 미술, 체육 같은 예체능 활동이 있잖아요.
2: 예.
3: 그러나 수업 시간 내에만 주로 이루어져요.
2: 네.
3: 그다음에 이제 창체 활동이나 물론 옛날에 CA 같은 활동, 동아리 활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쉬는 시간도 있고 점심 먹고 점심 시간도 여유도 있고 방과 후에도 남아도 있고 일찍 오는 아이들도 많아요. 일찍 오는 아이들

0: 교실에서 핸드폰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그런 일상적인 그런 시간들 속에 문화, 예술, 체육 활동으로 더 확대해 가겠다는 거예요. 문예체 수업을 뛰어넘어 학교에 오면서 가는 데까지 네. 그 틈틈이 틈새 시간에 RAS 활동을 넣겠다는 건데요.
1: 네.
0: RAS 활동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R이 뭘까요?
1: R.
0: 맞춰보세요.
1: 아, R로 시작하는 뭐가 있을까요?
0: Reading.
1: Reading. 아, 역시 영어 선생님이군요. 예. 네. Reading. 독서.
0: 네, 독서. 네, 독서로 책을 읽고 이제 생각을 키우고요.
1: 네.
0: 그 다음에 A는 Art예요. 예술 활동이에요.
1: 아, 예술 들어가야죠.
0: 이제 악기나 네. 뭐 미술 등이겠죠.
1: 네.
0: 그 다음에 S는 스포츠 활동을 하는
1: 스포츠.
0: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읽고, 읽으면서 생각하는 힘. 그다음에 예술 활동을 통해서 감성을 키우는 힘,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서 몸의 활동을 키우는 힘.
2: 네.
0: 이렇게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아이의 이거는 평생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럼요.
0: 더 없는 자산이 되지 않을까요?
1: 맞습니다.
0: 그런데 이런 활동을 정규 수업 시간에 걱정하시잖아요. 수학, 영어, 국어 시간 빼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은 유지가 되고 기존 문예체 수업 를 넘어서 학생들이 틈틈이 할 수 있게 라스 문화를 확산해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2: 네.
0: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1: 예.
0: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찍 온 아이가 있어요. 또는 뭐 한 10분 정도 일찍 온 아이가 있어요. 나는 일찍 온 학생이 달리기 마라톤 할 수도 있어요. 요즘 학생들 달리기 앱 많이 하니까. 또 탁구를 10분 할 수 있어요. 혼자 독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쉬는 시간에 애들끼리 우리 댄스 연습해보자라고 댄스를 만들어서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쉬는 시간에 아이들 밥 빨리 먹거든요. 그럼 대부분은 다 교실 가서 또 스마트폰 보잖아요.
2: 네.
0: 그러면 스마트폰을 접고 그 시간에 라스 활동을 할 수 있게 학교에서 장을 펼쳐준다라는 의미로 훨씬 더 일상적으로 확대된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 잠 쉬고 비는 시간에 짬짬이 그렇게 해서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여가자는 것이잖아요.
0: 네. 네. 물론 정규 교육과정에도 있어요. 우리 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옛날에 CA 같은 활동,
2: 네.
0: 학생들의 자기주도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학기에는 슬랫이라고 해서 학교 자기주도 기간이 있는데요. 이제 학기 말 보통 편성이 많이 돼서 일주일간, 하반기 일주일간 이렇게 축제, 이제 라스페스타 같은 발표회 네. 같은 공간을
2: 네, 네.
0: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우리 학교의 아이들의 요구에 맞게
2: 네.
0: 펼쳐갈 수 있는 게 라스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단순히 몇 교시에 무슨 활동, 무슨 과목, 뭐 수업 이런 개념이 아니고
0: 네.
1: 예, 학교 생활 전체를 통해서 뭔가 좀 우리 학생들이 스마트폰 대신 네. 이런 라스 활동을 좀 늘려가는 것을 네, 네. 목표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1: 그렇죠.
3: 자기네들이 원하는 난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수업 내용을 자발적으로도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가요?
0: 네.
3: 그런 활동도?
0: 네, 그렇습니다.
2: 네.
0: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라스의 포인트예요.
1: 네.
0: 라스는 학교와 학생의 자발성과 주도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아이들 뭐 이거 해 저거 해라고 어른들이 시키면 벌써 눈빛부터 달라지고 절대 안 하잖아요.
1: 네. 반발심 들죠.
0: 네. 가장 중요한 게 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의 자발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아 우리 점심시간에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아지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음악 밴드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2: 네.
0: 학교에서는 진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아이들이 라스의 어떤 활동을 더 많이 원하는가. 그리고 우리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에 고루고루고루 편성되어 있는가 라고 하는 전면적인 거. 그리고 일상적인 거. 우리 학교는 아침 시간,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럴 때 아이들이 라스 활동을 할 수 있게 잘 펼쳐져 있는가 라고 그다음에 교육 공동체, 가족 간의 연계는 잘 되어 있는가라고 저희가 진단표를 만들었는데 이 진단표에 따라서 아이들의 요구와 공동체 요구와 선생님의 요구와 학교 여건을 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1: 예.
0: 그리고 나서 학교가 라스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거든요.
2: 네.
0: 이제 굉장히 많은 요구가 나오겠죠. 이것도 배우고 싶다 저것도 싶다 다 나올
2: 그렇죠.
0: 거예요.
2: 네.
0: 그러나 그거를 다 하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도 어렵잖아요.
2: 네.
0: 그래서 원하는 것 중심으로 일단 라스를 주체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네.
1: 네. 광고 듣고 다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0: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0: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0: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0: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 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여성시대 금요일 아침 라스 활동이 있는 폰 프리스쿨로 등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도 해볼게요. 일중학생이 등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스마트폰 내려놓고 나는 K-POP 음악 좀 들으면서 음악 감상하고 싶다. 또 뭐 춤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네, 이런 것들도 라스 활동으로 가능해지는 건가요?
1: 네, 우리 일중 학생이 네. 상상력이 굉장히 네. 기가 막힌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0: 오, 그래요?
1: 그리고 저희가 제일 바라는 게 결국 라스의 지향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말씀하신 일중 학생이 말씀하신 그 K-POP 배우고 네. 싶어 하는 거 사실은 학교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거예요.
0: 그래요?
1: 아이들 동아리 활동도 있고 자율 네. 활동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신나는 공유학교라고 해서 네. 학교 밖에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라스는 기존에 아이들이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것들은 그대로 두고
0: 예.
1: 학교 밖과 연구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라스는 사실은 독서, 문화예술, 스포츠를 일관되게 꾸준하게 배워서 스포츠는 최소한 12년을 졸업하면 최소 한 가지 정도는 내 몸에 완전히 숙련되는 스포츠를 하나 익힌다.
0: 아, 예.
1: 그래서 어른이 돼도 그 네. 스포츠만큼은
2: 그렇겠죠.
1: 신나게 하는 거.
2: 네네네.
1: 그다음에 예술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게는 최소 12년 다니는 동안 진짜 평생을 즐길 수 있는 악기로 하나 쭉 배워보자.
2: 네.
1: 독서는 독서 습관을 12년 동안 익혀보자. 그래서 100권의 독서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평생 습관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좀 학교의 표준화된 그런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0: 예.
1: 그러나 그거를 선택할 때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자유롭게 정할 수는 있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1: 말씀하신 K-POP에 해당되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0: 아, 원래도 할 수 있었던 네. 거군요.
1: 학교 밖과 연계되고 학교에서 아이들 자율동아리를 할 수는 있는 과정인데
0: 네.
1: 지금 라스의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것은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실은 예전에도 예체능 그러니까 뭐 미술 시간, 체육 시간 통해서 우리가 뭐 가곡을 배워본다든지 아니면 체육 시간에 나가서 뭔가 스포츠를 배워 저희도 다 했거든요. 배구도 해보고 네. 농구도 해보고
2: 그런데 그렇죠.
0: 그건 실기의 하나였던 거죠. 점수를 얻기 위해
2: 아, 그래요. 네네. 맞아. 체육 시간에 점수를 얻기
0: 평가를
2: 위한
0: 평가를 받고 네. 근데 이게 그건 아니라 정말 그 학교 내에서 나이가 꾸준히
1: 네.
0: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0: 내가 즐길 수 있는 음악적인 취미, 체육적인 취미를 함께 만들어가 본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1: 점수와 상관없이.
0: 점수와 상관없이.
2: 사실은 수업 교육 과정과 연결한다면
1: 네. 점수가
2: 예를
1: 있겠죠.
2: 예를 들어서 악기를 배워요.
1: 네.
2: 그러면 내가 음악 시간에 사실 연주를 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겠죠.
2: 네, 평가랑 네. 연관하는 거는 교사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라스를 통해서 내가 평생 누릴 수 있는 라스의 그 독서, 네. 예술, 체육에 관한 하나씩을 꼭 배우게 자산으로 남기자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0: 자,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좀 현실적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으로서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 병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휴식 시간이에요. 네. 근데 이 훈련소 조교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도 마치 담임처럼 예, 우리 훈련병들을 계속 봐줘야 돼요. 그들이 밥 먹고 잘 때까지. 그게 우리 조교들의 일과의 끝이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 시간,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아닌데도 계속 그 학교에 있는 내내 약간 라스 활동의 확장이다. 이러면 그걸 또 지켜봐야 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3: 그러시네.
0: 이것도 예. 근무의 연장 아닙니까? 네. 그냥 정말 학생들이 그냥 다 할 순 없잖아요.
2: 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0: 요건 약간 좀 행정 시스템에
2: 아,
0: 예.
2: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0: 우리 선생님들 조금 싫어하실 수 있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
1: 일이 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2: 아, 그 부분은 네. 저희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0: 예.
2: 결론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0: 어, 그래요?
2: 네, 교사의 일을 더하는 라스가 아니라. 교사의 동반자를 더하는 라스라고 강하게 강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스 교육이 학교 전반적으로 활성화된다고 해도 선생님들께서 직접 악기를 다 가르치고 직접 운동을 다 가르치고 새로 애들이 원하는 새로운 동아리를 다 가르치고 독서 활동을 다 하나하나 다 도맡아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0: 네.
2: 오히려 저희는 학교가 모든 교육을 혼자 해야 된다는 그 생각부터 깨기 위해서 벽 깨기를 지자체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떠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악기나 뭐 네. 그림이든 또는 스포츠든 독서 지도든 이제 전문적으로 해주실 분들은 마을에 있으세요.
0: 예.
2: 네, 외부에 전문가가 있으시고 강사분들이 있으시고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있으시고 대학생 멘토분들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과 저희가 손을 잡고 선생님들은 하나하나 애들 그 과정을 다 가르치는 지도자라기보다도
0: 네.
2: 학생들이 그 라스판에서 잘 놀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에 벽깨기과가 생겼고 경기도의 31개 지자체와 벽깨기 협력을 해서 지자체 협조를 받고 그 마을에 어른들의 강사분들의 자원을 협조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학교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체 교육을 이미 하고 있어요.
0: 네.
2: 다양한 활동으로 애들 동아리가 다양하게 라스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프라들이 다 끊겨져 있다고 보여요. 그런 틈새가 있는데
1: 있죠.
2: 그런 틈새를 네. 잘 엮어서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라스라고 하는 이 정책 브랜드에 잘 담으시면 예쁜 상이 차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차려진 예쁜 상을 지역의 분들하고
1: 네.
2: 발표회 이제 부모님들 초대해서 같이 볼 수도 있는 거고
1: 네.
2: 부모님들과
1: 네.
2: 함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2: 아이들이 무대에 올라가야 성장하잖아요.
1: 네.
2: 네.
1: 벽깨기과라는 과 이름이 진짜 신선해요.
0: 네.
1: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흔히들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또는 학교 출신 선배들이 또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함께 돌본다.
0: 그렇죠.
1: 그러면 진짜 네. 괜찮을 것 같아.
0: 그러네요.
2: 네.
0: 뭐 예를 들어 제가 가서 노래 교실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 같이 배워본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흥겹게 노래를 한번 좀 노래교실로 예.
2: 네.
0: 예를 들면 정말 그런 거잖아요.
2: 네.
0: 그렇죠? 아이들이 뭔가 배워보고 싶다는 건 거기에 전문가들을 이렇게 좀 불러서
2: 네.
0: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다시 김은정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기 전에 학교에서 학생들이 먼저 스마트폰을 잠시 끄자 이렇게 스스로 움직인 사례들이 좀 있었나요?
4: 네, 많습니다. 특히
1: 아, 그래요?
4: 학생 자치회가 살아있는 학교들은 그런 네. 움직임들을 발견할 수 있고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일반 고등학교에 8월 말까지 근무하다 왔었거든요.
0: 네.
4: 제가 중학교에 있다가 고등학교를 가보니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모두 아이들이 휴대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0: 예.
4: 심지어 3355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친구들하고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을 보면서 대화하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좌절했습니다. 근데 그때 일부 학급에서 네. 특정 교과에서 네. 이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교사와 학생이 우리 수업 시간만큼은 교탁에 제출하고 쉬는 시간에 찾아가는 건 어떠냐라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0: 예.
4: 막상 해보니까 자발적으로 애들이 수업 시작 중에 치면 교탁 위에 애들이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해보니까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수업에 집중도 잘 되고. 그러면서 학생 설문, 교사 설문, 학부모 설문을 다 하고요. 예. 어떻게 하면 우리 학교가 학습 분위기가 좀 더 정착할 수 있을지를 이제 설문을 받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 설문을 받아본 결과 우리가 40학급이었는데 거의 3분의 2 이상의 학급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대토론에서 예.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0: 네.
4: 논의가 되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걷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약속을 만들어서
0: 네.
4: 2025년부터 휴대폰 사용 제한을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1: 그래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자발적으로 폰을 좀 내려놓자 한 후로 쉬는 시간에 애들이 진짜 모여서 책도 읽고 공도 치고 그랬습니까? 바로 바뀌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관성이 있으니까. 또는 금단을 호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고요.
4: 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0: 예.
4: 휴대전화를 내려놓았다고 해서
0: 네.
4: 아이들이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다양한 예술활동을 했느냐.
0: 네.
4: 물론 제 희망사항이죠.
0: 갑자기 그렇게 변하진 않게 스마트폰 내려놨다고 갑자기 책을 집어들고 막 이러진 않았겠죠.
4: 그런데
0: 예.
4: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4: 네. 그거는 여러 선생님들도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고 재미있는 건 어느 날 청소하시는 여사님이 제게 와서 교장 선생님 학교가 시끄러워졌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4: 알고 보니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대화하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장에 많이 나가고 이런 활동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0: 예.
4: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애들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1: 네.
4: 네.
0: 학교가 시끄러워졌어요가 반가운 소리로 들릴 줄이야. 예전에는 늘 떠든 학생 이름 적느라고.
1: 네, 맞아.
0: 그죠? 예, 쉬는 시간조차도 좀 조심해. 이런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게 학교인데.
1: 그렇죠.
0: 그 정도로 네, 참 활발했는데.
4: 네, 네, 네.
0: 아, 요새는 그러진 않았었나 네. 보군요. 근데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또 이렇게 자치적으로 운영을 하니까 뭐 학생들이 저희는 싫은데요. 스마트폰 더 쓰고 싶은데요. 뭐 폰풀이 안 할래요. 또 이것도 어떻게 뭐 하나의 또 주체적인 행동일 수 있는 거잖아요.
4: 네.
0: 이런 상황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1: 그럴 수 있겠죠.
0: 예.
4: 그럼요.
1: 네.
4: 당연히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4: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0: 물론 제가 말투를 이렇게 했지만 네. 정말 정중하게
4: 네.
0: 아니요. 저희는 폰프리를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1: 있죠.
0: 아닙니까?
4: 그렇죠? 네. 네. 예. 개인의 자유 아니냐 인권이라고
0: 네.
4: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의견을 주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당연히 이런 목소리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4: 그런데 이런 목소리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4: 충분히 우리가 약속했는데 왜 저렇게 심지어 정중하게 내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느냐. 이 약속을 정할 때 이 아이는 심정적으로 그이까지 동의를 안 한 거예요.
1: 네.
4: 머리로는 당연히 걷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약속을 했지만 심정적으로는 내 권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0: 네.
4: 근데 실은 민주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조정하는
0: 그치.
4: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할 수 있고 설득을 해서 네 알겠습니다라고 수용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1: 네.
4: 이제 이런 학생들은 상담 교사를 통해서 개인 상담을 한다거나 때로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학부모님 면담을 통해서
0: 네.
4: 다른 방법으로 저희들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0: 와, 그렇군. 예전 같아서는 만약에 선생님 좀 싫은데요? 어디 이 녀석이 이러면서 이제 귀 잡아 당기면서 이제 옆에 이제 구렛나루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아 이렇게
4: 어 요즘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제가 80년대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근데도 이제 또 학부모들 중에도 폰을 내려놓는 그 시간에 차라리 공부

0: 공부를 더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핸드폰 내려놓는 건 좋아요. 그럼 그 시간에 공부를 더 시켜줘요. 우리 아이들 뭐 생활기록부 이런 거에 점수 잘 들어갈 수 있는 활동을 시켜라. 뭐 이런 의견도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이종인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1: 아, 진짜 어려운 질문 제게 주셨네요.
0: 예.
1: 학부모님들께서는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핸드폰 내려놨으면 그 시간에 뭐 문제 하나 영화 하나 덮어놔야 되는 거 아니야?
0: 네.
1: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아이들한테 부족한 것은 사실은 스펙이 아니라 면역력이거든요.
0: 면역력이요?
1: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면역력.
0: 아, 삶을 살아.
1: 내가 삶을 평생 살아가는데 힘들 때도 그다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저는 라스 활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 쇼츠에 빠져가지고 10초 이상 집중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디지털 도파민 중독 상태 그대로 있는 경우 많은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차에 시동도 안 걸리는데 기름 넣는 격이잖아요.
0: 네.
1: 요즘 대학 입시나 사회가 이제 주로 어떤 인재를 뽑냐면 외워서 기 같은 아이들이 아니라
0: 네.
1: 내가 뭘 좋아하고 친구랑 어떻게 협업하고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느냐 이렇게 진짜 삶의 힘을 가진 아이들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스 시간에 책 읽고 악기 연주하고 땀 흘리면서 진짜 쌓은 경험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의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진짜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0: 네.
1: 이제 해외 선진국 이제 사례에서 예체능 활동은 대학 진학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진짜.
1: 그래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은 스포츠 활동과 예능 활동을 하잖아요.
2: 그렇죠. 네.
1: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교육청은 이제 라스 활동으로 이제 첫걸음으로 이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이제 12년간 어떻게 아이들을 라스 활동을 잘 이어갈까라고 하는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 12년간 학교에서 열심히 라스 활동을 한 학생들이 훨씬 더 대학 가서 더 좋은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그게 라스의 힘 아닐까요?
0: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1: 네.
2: 네.
1: 네. 네.
2: 좀 가벼운 질문도 드릴게요. 이종윤 과장님이 보시기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라스는 그 세 가지 중에 뭐인 것 같으세요?
1: 네. 이건 뭐 고민할 것도 없이 사실은 아이들은 스포츠예요. 10대잖아요.
2: 그래요?
1: 10대고 7, 8, 9, 10, 11, 12, 13. 이 아이들 에너지가 넘쳐요. 몸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굉장히 몸을 움직이기 좋아요. 그래서 그중에서도 스포츠랑 예술이 콜라보되는 거. 아까 말씀드린 K-POP 아까 일진 학생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0: 예.
1: 친구들끼리 팀을 짜서 몸을 쓰는 활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점심시간에 아이들끼리 이제 팀을 짰어. 그러면 이제 미니 스포츠 리그도 하고 즉석 밴드도 하고
0: 댄스 버스킹, 댄스도 하고
1: 댄스 버스킹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건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이 없을 때 처음엔 불안하지만 아이들이 농구하고 악기하고 또 책으로 아이들과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눈빛이 완전 반짝반짝 변하는 눈빛을 저희는 느낄 수 있어요. 네, 스마트폰 볼 때 그 약간 흐릿한 눈빛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눈빛이 되거든요. 어이들이 어른들이 이제 시키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기네들 규칙을 짜고 팀도 만들고 토너먼트도 해보고 그렇게 왁자지껄 움직이는 순간 진짜 아이들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순간을 느끼는 건 거죠.
2: 네.
1: 네.
0: 야, 만약에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거 있으면 저는 기타 뭐 이런 거 좀 한번 평생 좀 제가 간직할 수 있는 저만의 악기잖아요.
2: 맞아.
0: 야,
2: 좋죠.
0: 그때 친구들하고 배웠으면 참 좋은 자산이 됐을 텐데.
1: 네.
0: 우리 김은정 과장님은 혹시 라스 활동 중에 직접 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3: 저는 A입니다. 예, 라스 중에 악기 배우기 같은 예술 활동 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행 평가로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정해서 배워서 그걸로 시험을 봤거든요.
2: 예.
3: 네. 그래서 피아노를 그때 바이엘 66번 쳤어요.
2: 네.
3: 그리고 수행 평가로 네, 클래식 음악 100곡 듣고 그걸 시험을 했는데 지금도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 배경이 그때 있지 않아요.
0: 아주 학창 시절에 그런 추억들이
2: 그 어린 날에 그런 게 참 중요해요.
3: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수업 시간에 하는 건 줄 알고 따라했는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평생 그 영향을 받더라고요.
0: 맞아요. 그렇죠.
3: 네, 훨씬 더 삶이 풍요로워지고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2: 맞습니다.
3: 저는 예술 활동을 강추합니다.
0: 맞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폰 프리 스쿨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적으로 라스 활동까지 우리 학생들이 함께 한다면 정말 이게 꼭 학교의 말 그대로 벽계기처럼

0: 못 가져가는 나의 평생 자산, 아, 네. 나의 코어 같은 근육, 생각의 힘, 감성의 힘, 몸의 힘을 이제 라스로 학창시절 학교에서 키워주는 건 거죠.
1: 예.
0: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눈빛과 웃음소리가 가득, 아주 반짝반짝한 눈빛과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 같거든요. 학교에 이제 등교하면 스마트폰 내고, 그리고 가볍게 쉬는 시간, 아침 시간에 친구들과 활동하고, 노래 부르고, 학기도 하고, 그리고 뛰고, 그런 일상이 한 줄, 두 줄, 세 줄 쌓이면 맞아. 그 아이가 정말, 정말 멋진 어른으로 자랄 것 네. 같아요.
1: 네.
0: 네, 이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1: 아, 네. 그러시군요. 예. 아, 진짜 평생의 교육자십니다. 예, 이정현 과장님.
0: 네.
1: 예, 우리 아이들이 참 이렇게 밝고, 예, 해맑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 우리 김은정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2: 네, 저는 AI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네. 자기 조절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 주도성과 협업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2: 이 폰프리 스쿨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휴대폰 사용을 이 줄이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배울 수 있는 게 자기 조절력인 것 같아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그리고 어느 선에서 경계를 지켜야 될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자기와의 협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타협,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과의 협업을 통해서 저는 다른 사람과의 타인과의 대화와 협업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1: 네.
2: 네. 그래서 그냥 휴대폰 사용에만 제한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자기주도성과 협업 능력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죠. AI 시대 원하는 인재는 국영수 위주가 아니라는 거.
2: 그렇습니다.
1: 두 분 정말 확신하십니까?
2: 네. 저는 확신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저희도 들으면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함께 라스 활동 또 폼프리를 통해서 정말 네. 뭔가 정말 진짜를 좀 찾아가는 그걸 또 학교가 도와주면 네, 그런 울타리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절실히 하게 되네요. 자,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김은정 과장님 그리고 라스교육과의 이종윤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3: 오늘 두 분 너무 고마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두 분 정말 감사합니다. 폼프리스쿨 실천학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4: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5: 네.
4: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5: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4: 맥스 안 터져요.
6: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4: 맥스 안 터져요.
7: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8: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7: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8: 백조싱크.
9: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0: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경북 취업이 잘 되는
13: 경북
12: 잠재력을 전문가로 4호선 캠퍼스
1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5: 경북대학교
16: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7: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8: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9: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잘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3: 노무법인 폐
2: 1544-7575.
4: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5: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세트,
4: 텐디컬렉션 미셸에서 구두교환권,
5: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4: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마님죽에서 간편식세트,
5: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혼합곡,
4: 해남군 직영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햇살 수쌀,
5: 우리동산물 자존심 정원바라황금찰보리에서 잡곡세트,
4: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월,
5: 무첨가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4: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5: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4: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 스토어에서 이가덴트정,
5: 가을봄 코스메틱에서 카멜리 키즈 선크림을 드립니다.
6: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5: 네, 금요일 여성시대 우리 아이 문제없어요 폼프리스쿨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4: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5분에 변함없이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0: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배우 안소니 홉킨스가 오래전에 촬영 현장을 회상합니다. 어떤 감독이 배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조금이라도 소리를 더 높이면 전 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유도 볼까요? 그냥 영화 찍는 거잖아요. 별것도 아니라고요. 평생을 영화에 바친 사람에게 영화가 별것 아닐 리는 없죠. 다만 그보다도 소중한 게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겁니다. 성과에 쫓기다 보면 우선순위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언제든 사람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덕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D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0: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0: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0: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친여성향 박시영 씨의 정치 컨설팅 업체에 약 21억 원을 지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 가격의 적정성은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우리 당 후보와 관련된 계약이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그런 것이 보통 당에서 이뤄지면 실무자들의 관계 속에서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이라며 거기서 혹시 문제가 제기되면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순간부터 성난 민심이 대통령을 덮칠 것이라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음주운전, 약물 청탁, 가족협동조합 같은 치명적인 결점에도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공소취소 모임 대표 경력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검증 없는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 재판을 없애는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며 레임덕을 극복하려면 김 후보자 임명부터 포기하고 공소취소도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전쟁 중인 이란의 고위급 대표단이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P, AFP 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의 핵심 대표단과 수행원들에 대한 입국 비자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단에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포함된다고 익명의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유엔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연장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이 부결됐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1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미국이 주도해 제출한 이란 제재 감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내년 9월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를 확보했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최근 일본을 비롯한 환태평양 지역에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평양을 둘러싼 이 지역은 여러 지각판이 맞닿아 있어서 지진과 화산 활동이 특히 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일대를 이른바 불의 고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오늘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부산대학교 지질환경과학과 김기범 교수와 함께 최근 발생한 지진을 중심으로 불의 고리에서는 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지 또 이런 지진을 얼마나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2NE1의 Fire 듣겠습니다.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번 챙겨요. 잠시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1: 하루 한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안전하는 오늘부터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오늘은 우리 땅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과학의 눈으로 풀어주시는 지질학자 부산대학교 김기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교수님 오늘은 저희가 지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2: 네. 네.
1: 최근 일본에서 강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잖아요.
2: 네네.
1: 예. 7월 말이었어요. 규슈의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고 8월 말에는 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두 지진이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 각각 어떤 지진이었는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그리고 가장 지진 발생하기 쉬운 어떤 곳에 위치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예.
2: 그 지진은 주로 판과 판이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큰 지진은.
1: 네.
2: 특히나 일본 주변에는 그 일본의 동북부를 포함하고 있는 오츠크판 그리고 일본의 서남부를 포함하고 있는 유라시아판 아무르판이라고 부릅니다.
1: 네.
2: 그리고 또 일본 남쪽에 있는 필리핀해판 그리고 일본 동쪽에 있는 태평양판 무려 이제 네 개의 판이 서로 충돌을 하고 있고
1: 예.
2: 그래서 이것들이 만들어내는 판의 경계가 6개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판의 경계마다 지진들이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1: 네.
2: 이번에 올 그 7월에 발생했던 구마모토 지진 같은 경우는 남쪽에 서남 일본의 남쪽에 위치하는 필리핀 해판과 일본의 서남부가 충돌하는 곳 거기가 난카이 해곡이라고 불리죠.
1: 예.
2: 거기가 이제 거기에서 지진이 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북쪽에 약 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1: 예.
2: 그곳에 일본의 중앙구조선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1: 중앙구조선이요?
2: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충돌하는 그 곳에서만 지진이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1: 네.
2: 그게 아니라 그 충돌 때보다도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하는 중앙구조선이라는 곳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요 이제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충돌 때에서 좀 후방에 떨어져 있 다고 해서 안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각심을 심어주는 곳인데요.
1: 네.
2: 이제 그곳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했던 것이 구마모토 지진이고요. 최근에도 지진이 하나 발생했죠.
1: 예, 이바라키현 남부.
2: 예, 이바라키현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이제 발생을 했었는데
1: 예.
2: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에는 지진이 발생했던 깊이가 약 10km였어요. 지하.
1: 네. 예.
2: 그런데 이바라키현 지진 같은 경우는 지진 발생 심도가 거의 70km 정도 됩니다.
1: 깊은 데서요.
2: 지금 일본 열도의 경우에 두꺼운 곳은 지각 두께가 50km, 30km 이 정도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진이 발생했던 70km라고 하는 심도는 일본 열도 지각에서 발생한 게 아니에요.
1: 멘틀 쪽에서 발생한
2: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거죠.
1: 네.
2: 구마모토 지진은 뭐 그 당연히 일본 열도가 이렇게 미끌리면서 발생했다라는 거 누구나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이번에 이바라키현 같은 경우는 일본 열도 자체가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충돌해서 아래쪽으로 태평양판이 내려가고 있는데
1: 네.
2: 그걸 이제 섭입작용이라고 합니다.
1: 예.
2: 그 섭입한 그 태평양판에서 일어났다. 이게 충돌해서 내려가게 되면 거의 지하로 660km까지 이 섭입한 해양판이 내려갑니다.
1: 예.
2: 그 해양판이 내려가서 이제 그 해양판에서 이제 지진이 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이게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 네.
1: 지금 뭐 유라시아판, 태평양판, 뭐 필리핀판 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 그죠.
1: 이 판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부터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우리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 아, 네.
1: 예.
2: 알프레드 베게너 박사님이 어떤 그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1: 네.
2: 대륙 이동설이라고. 처음에는 지구상의 모든 대륙들은 한 점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지질학자들은 믿었습니다.
1: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하나에.
2: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레고 블럭 같은 거를 생각해 보면
2: 네.
1: 그 얇고 넓은 판들이 있거든요. 레고 블럭에.
2: 네.
1: 그게 큰 거 하나가 다 이어져 있었다.
2: 그렇죠.
1: 아.
2: 그리고 이제 산과 바다는 이게 지구 표면이 수직적으로만 움직여서 만들어졌다.
1: 네.
2: 이렇게 이해를 해왔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1: 네.
2: 이제 알프레드 베게너 박사님이 대륙 이동설을 대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서양 서쪽에 위치하는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의 서부 유라시아 쪽이 마치 이렇게 직소 퍼즐처럼 이렇게 딱 갖다 맞추면 모양이 너무 똑같다. 원래 붙어 있었을 거다.
3: 예, 예.
2: 이런 증거하고 그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대륙, 그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화석들이 일치하는 걸로 봐서 네. 원래는 얘들이 붙어 있었다.
3: 붙어 있었는데.
2: 네. 네. 그래서 이제 대륙 이동설을 주창하게 되었죠.
3: 네.
2: 처음에는 엄청나게 배척당하고 이게 채택돼서 일반화된 거는 이제 백연호 박사님 사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3: 예.
2: 네. 그랬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가 지구 위에 있는 대륙들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뗏목처럼 지구 위를 떠다닌다라는 걸 알게 된
3: 예,
2: 겁니다.
3: 예. 예,
2: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대륙이 쪼개지고 어떤 곳에서는 어떤 판들이 충돌을 하고
3: 네. 예,
2: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3: 쪼개지면 멀어지니까 거기가 바닷물로 채워질 거고.
2: 맞습니다.
3: 예, 충돌을 해서 이제 계속 가까워지려고 그러면 뭔가 산이 솟아오른다든지
2: 그렇죠.
3: 뭐 그런 지진은 발생하겠네요. 당연히.
2: 예, 쪼개지는 예. 곳을 우리 이제 중앙해령이라고 부르는데
3: 예.
2: 태평양, 대서양, 뭐 인도양 같은 이런 양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는
3: 네.
2: 큰 바다들은 그 바다 가운데 지구 표면의 지각이 찢어지고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는 곳들이 있습니다. 태평양 중앙해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약 12cm 정도의 속도로 새로운 지각을 만들어냅니다.
3: 네.
2: 그러니까 만들어진 양만큼 바다의 크기는 정해져 있으니까 어딘가에서는 사라져야겠죠.
3: 예.
2: 예. 이렇게 사라지는 곳들이 이제 충돌하는 곳이고 거기를 우리가 이제 해구라고 부릅니다.
3: 아까 예. 말씀하신 밑으로 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2: 맞습니다.
3: 해서 사라지는 거군요.
2: 맞습니다.
3: 예.
2: 그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 해구들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요.
3: 네네.
2: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중앙해령에서 만들어진 만큼 서쪽에서는 일본, 뭐 쿠릴열도 그리고 이제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해구들이 발달하면서 만들어진 태평양 지각이 사라져야겠죠.
3: 네.
2: 그리고 동쪽으로는 북미, 남미의 서부 해안 쪽으로 이렇게 사라져야 될 겁니다. 그 곳들이 다 태평양 지각들이 섭입을 하는 곳, 사라지는 곳이고 그곳들에선 지진과 화산 활동이 활발한데 거기를 불의고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3: 불의고리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림적으로
2: 그렇죠.
3: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군요.
2: 태평양 바다 안에 하나의 생성과 소멸의 순환 시스템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 태평양 가운데 쪽에서는 어쨌든 이게 멀어지고 판들이
2: 그렇죠.
3: 그러면서 땅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2: 그렇죠.
3: 양쪽으로 벌리고
2: 그렇죠.
3: 그리고 일본 쪽이나 저쪽 아메리카 서부 태평양 동쪽에서는 그쪽에서 또 들어가고
2: 그렇습니다.
3: 양쪽 끝에서는 들어가고 가운데에서는 만들어져서 벌어지고
2: 그렇습니다.
3: 들어가는 쪽에서는 안으로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군요. 그래서 움푹 파이는 지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서 해구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2: 맞습니다. 뭐 마리아나 해구 들어보셨을 겁니다.
3: 네.
2: 챌린저 딥이라고 지구상에서 가장 깊은 바다도 거기에 해당합니다.
3: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규슈의 구마모토의 이번 7월 말 지진은 깊이가 한 10km 정도에서 발생한 것이고
2: 그죠.
3: 예, 이바라키현 남부에서는 70km 정도 깊이에서 발생한 거라 이거는 완전 안쪽으로 들어간 안쪽으로 많이 들어간 깊이에서 발생을 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2: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어간 지각이 이제 꽤 깊은 곳까지 660km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각 두께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나는 지진을
3: 네.
2: 이 들어가는 판에서 났다고 이제 보고 이제 들어가는 판을 땅 그 멘틀로 들어가게 되면 얘를 이제 슬랩이라고 부릅니다. 예, 더 이상 판이라고 부르지 않고
3: 예.
2: 슬랩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슬랩 내부에서 지진이 났다. 그래서 인트라 슬랩 어스퀘이크라고 이번 이바라키현 지진을 과학자들은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지각의 충돌은 아니고 어떤 멘틀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2: 그렇죠.
3: 지진이 난 것이다.
2: 동일본 대지진처럼 충돌하는 그곳에서 난 지진이 아니라
3: 예.
2: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슬래브에서 난 지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 그냥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안쪽으로 막 구겨 넣을 때는 좀 지직지직하고
2: 그렇죠. 예, 거기서는
3: 거슬림이 있으니까.
2: 그렇죠. 9점대 지진이 나고 이제 이미 거기를 지나서 들어가 있는 아이에서 거기서 뭔가 균열이 생겨서 지진이 났습니다.
3: 알겠습니다. 2016년에도 구마모토에 또 지진이 있었다고 하는데
2: 맞습니다.
3: 예, 10년 전이에요. 그때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과 이번 7월 말에 있었던 구마모토 지진은 혹시 관련이 있는 걸까요?
2: 완전히 동일한 단층대에서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거의 동일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3: 그럼 10년 만에 반복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2: 맞습니다. 그곳을 이제 제가 아까 중앙 구조선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3: 네네.
2: 이 그 필리핀 해판, 그 난카이 해곡보다 더 남쪽에 위치하는 이 필리핀 해판은 그 일본을 북서 방향으로 매년 5cm의 속도로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3: 북서 방향, 예, 북서면은 북쪽과 우리 한반도 쪽,
2: 예, 예. 그렇습니다.
3: 네.
2: 그리고 이제 그 동쪽에 태평양판이 있는데 태평양판은 일본 열도를 서쪽으로 매년 8cm의 속도로 밀고 있습니다.
3: 예.
2: 이 둘의 합력이 일본 열도 지진을 만들고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힘이 이 난카이 해곡에서 다 소모되지를 않아요.
3: 예.
2: 자동차가 충돌을 하면 자동차 범퍼만 부서지고 다 멀쩡한 건 아니잖아요.
3: 앞차도 막 더 때리기도 하고.
2: 본네트도 부서지고 그리고 이제 운전석, 조수석, 그 뭐 후방 좌석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고 피해를 입는 것처럼.
3: 예예.
2: 그 난카이 해곡에서 그 충돌하는 힘이 소모되지 않고 후방도 변형이 되고 더 후방 그리고 심지어 우리 한반도까지도 변형이 일어나는 양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3: 예.
2: 그로 인한 것이 이제 2016년도에도 그렇고 이번에 26년도 구마모토 지진이었고.
3: 네.
2: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2016년도에
3: 네.
2: 4월 달에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7.3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그로부터 3개월 후에
3: 네.
2: 우리나라 울산 앞바다 50km 해역에서
3: 예.
2: 그거보다 좀 더 떨어진 곳이죠. 거기서 3개월 후에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3: 네.
2: 예, 동일한 유사한 메커니즘으로 지진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 후죠. 예, 2개월 후죠. 경주 지진
3: 경주에.
2: 5.8 지진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그 어떤 힘들이 난카이 해곡에서 소모되지 않은 힘들이 후방으로 더 후방으로 계속 전파되어가는 그런 현상들일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럼 우리 쪽에는 그 말씀하신 그 판이 충돌하는 지점은 직접적으로는 없는 건데 저쪽에서 판이 충돌하는 그 여파가 이쪽으로 후방으로 밀려와가지고 우리 쪽에 지진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2: 힘의 원천이 어디냐를 봤을 때 태평양판과 필리핀 해판이 미는 힘입니다.
3: 네네.
2: 예, 그 힘이 충돌하는 그 자리에서 소모가 안 되고 후방까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힘의 개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3: 네네.
2: 두 번째 우리나라가 그러면 그 충돌하는 곳에서부터 머느냐 그러니까 판의 경계라고 예. 부를 수 있죠. 뭐냐 그렇게 봤을 때 또 그건 아닙니다. 전통적인 어떤 판 경계를 나누는 개념이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오는 마이크로 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플레이트 네. 이론이 있는데
3: 네.
2: 그 이론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무르 판이라고 하는 판 안에 속해 있고요.
3: 아, 큰 판을 또 작게 쪼갤 수 있는데 판들을 여러 개로.
2: 그렇죠. 그렇죠.
3: 예, 그 작은 판 중에 하나.
2: 현대적 관측 기술들이 뭐 GPS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발달하면서 더 판을 작게 작게 쪼개고 있는데.
3: 그거는 밑에 이렇게 어떤 깊이 같은 거를 봐가지고 더 깊게 들어가는 곳을 경계선을 이렇게 그으면 그게 판이 되고 이런 건가요?
2: 뭐 지진이 빈발하고 지진 메커니즘이 이 판과 판이 충돌한다 찢어진다 그리고 GPS를 설치해서 수십 년간 관측을 했더니 여기가 멀어지고 있다 좁아
3: 예.
2: 가까워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 예.
2: 이 아무르 판의 동쪽 경계가 그 일본 열도의 서쪽 편입니다.
3: 예.
2: 그러니까 동해 지각이 일본과 충돌을 하고 있다 말이 되고 또 우리나라 한반도가 그 아무르판의 서쪽 경계에 포함이 됩니다.
3: 네.
2: 예. 지금 그것들이 가장 최신 이론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통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하셨지만 불의고리라는 말은 이제 화산 지진 이야기할 때는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예요.
2: 네.
3: 그러면 말씀하신 이 불의고리라는 것은 큰 판의 경계.
2: 네.
3: 아까 마이크로판도 작게 이게
2: 그렇죠.
3: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큰 판들의 경계에 있는 것이 불의고리의 선일까요?
2: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3: 네.
2: 우리나라는 그런 클래시컬한 큰 판의 경계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진이 일어나기 어렵다. 안전하다.
3: 비교적 안전하다. 이런 말을
2: 이렇게
3: 많이
2: 말을 했죠.
3: 네.
2: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전통적인 판 경계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3: 네.
2: 그러니까 필리핀 해판과 일본의 경계, 난카이 해곡에서 제가 있는 부산은 5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3: 네.
2: 그런데 그 24년도 1월 1일 날 지진이 일본에서 발생한 곳이 있는데 일본 서부 해안 그러니까 동해의 동쪽 편이죠. 노토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3: 네.
2: 그 노토반도가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태평양판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 일본 해구라고 부릅니다. 거기는.
3: 네.
2: 거기서부터 600km 떨어져 있습니다.
3: 오.
2: 오히려 우리 부산이 난카이 해구구로부터의 거리가 노토반도와 일본 해구 사이의 거리보다 오히려 100km가 가깝습니다.
3: 예, 예. 그러니까
2: 단순히 거리 가지고 떨어져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이런 것들은 빨리 전환이 되어야 하는 인식들입니다.
3: 알겠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태평양 판 큰 판.
2: 네.
3: 그리고 뭐 필리핀 판 뭐 이런 판들이 이제 만나는 곳.
2: 네.
3: 그곳을 경계를 쭉 있다 보니까 이 브레고리가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2: 네.
3: 그러면 유럽이나 이런 대륙 쪽에는 이런 크게 만나는 곳은 없어요? 그쪽은?
2: 우리가 이제 판의 경계들은 네. 굉장히 여러 곳들에 다양하게 네. 존재를 하는데
3: 그럴 수밖에 없겠죠.
2: 그 판의 경계 중에서도 이게 충돌하는 경계. 그러니까 어디가 찢어지는 것도 판의 경계고
3: 네네.
2: 이렇게 수평으로 미끄러지는 것도 판의 경계.
3: 수평으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2: 예. 네. 그런 경계들은 이제 지구상에 이제 그 브레고리 밖에도 존재를 하는데
3: 네.
2: 이렇게 충돌을 해서 뭔가 아래로 섭입하는 곳들은 주로 태평양 연안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3: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이곳을 특히나 더 이제 큰 지진을 알 수 있는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3: 그러면 지역마다 뭐 지진이 발생하는 방식이나 규모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다.
2: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오늘 김기범 교수님과 함께 지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1: 요즘 그렇죠 뭐.
0: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1: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0: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2: 1.
3: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3: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3: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3: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5: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원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 범서온천 지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 대왕암점, 학성동 울산 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6: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김기범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불의 고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네. 광고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일본이 특히나 더 잘 발생한다라고 느끼는 것은 가까운 나라이기 때문에 소식이 자주 전해져서 그런 걸까요?
9: 가까운 나라기도 하고요. 네. 일본 주변에는 이 섭입대가 난카이 해곡, 류큐 해곡, 네. 일본 해곡, 일본 해구라 부르고 또 북쪽으로는 쿠릴 해구라 부르죠. 예. 예. 거기까지 벌써 해구가 하나 둘 셋 네 개이고 최근에 이제 학계에서 정론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고 있는 동해지각 역시 일본 서부 해안으로 섭입을 하고 있습니다.
8: 예.
9: 예. 그렇기 때문에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리고 또 도쿄로부터 쭉 남쪽으로 이어지는 이즈본인 마리아나 해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여섯 개의 해구가 일본을 에워싸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 독자 시스템이니까 나는 지진들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6배 확률로 날 수가 있겠네요.
8: 일본 쪽이 좀 발생 빈도나 강도 면에서는 다른 곳보다 일반적인 곳보다는 조금 더
9: 매우 높다라고 말해도 크게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8: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불의 고리,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게 다른 지역 지진을 자극하거나, 그러니까 힘이 전달돼서 우리 한국으로 전달된 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9: 네네.
8: 혹시 힘이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진이 다른 지역에 불의 고리의 다른 판을 또 자극하거나 그래가지고 더 촉발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의 고리 곳곳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9: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한 피직스적으로 사고 실험을 해보면
8: 네.
9: 그 태평양의 판의 양이 늘어나잖아요. 중앙 해령에서.
8: 예, 계속 만들어진다 하셨으니까.
9: 예, 만들어진 만큼 소모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태평양의 동쪽에서 일정 부분 소모가 됐어요.
8: 네.
9: 그럼 서쪽 부분에서 좀 덜 소모시켜도 되죠. 그러니까 태평양 동쪽에서 난 지진은 서쪽에서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역할을 하겠죠.
8: 아, 그러니까 가운데서 만들어가지고 양쪽으로 계속 미는데 뭐 컨베이어 네. 벨트라고 생각을 하면
9: 그쵸.
8: 저쪽에서 택배 상자가 쌓이는데 양쪽으로 그렇죠. 계속 보내면
9: 그렇죠.
8: 예, 한쪽에서 막혀 있으면 뭐 예를 들어 오른쪽이 막혀 있으면 왼쪽으로 계속 보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9: 그렇죠.
8: 아, 근데 양 어느 한쪽에서 이렇게 빵 터져버리면
9: 네.
8: 이쪽은 오히려 수월할 수 있다.
9: 그렇죠. 그래서 태평양 동쪽 편에서 나는 지진, 뭐
8: 네.
9: 칠레라든지 이번에 베네수엘라 지진도 그렇고 그런 네. 쪽에서 났던 지진이 서쪽 편의 지진을 오히려 촉발할 수 있는가를 따져봤을 때
8: 네.
9: 이게 우리가 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좀 줄여줬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적절해요.
8: 저쪽에서 에너지를 썼으니까
9: 그렇죠.
8: 그쪽에는 에너지가 덜 올 거다.
9: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서 지진이라는 이런 게 진동을 발생시키잖아요.
8: 예.
9: 톡 건드리니까 이 진동이 저쪽까지 움직이면서 얘가 이제 지진이 날까 말까 날까 말까 한 상태에 있는 애를
8: 그렇죠.
9: 탁 건드려가지고 나버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8: 우리가 방아쇠를 당긴다 그러잖아요.
9: 예. 예. 그렇게 말하기에도 너무 거리가 멀다. 몇천 킬로미터 그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예. 지진을 일으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태평양 동쪽에 있는 지진과 서쪽에 있는 지진을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 그러면 컨베이어의 벨트의 양쪽 끝을 얘기했는데
9: 그렇죠.
8: 근데 만약에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9: 네.
8: 그 아래 인도네시아 이쪽은 같은 쪽이잖아요.
9: 네.
8: 예, 오른쪽 왼쪽을 구분한다면 인도네시아 쪽의 지진으로 혹시 영향을 줄 수 있을까 하는.
9: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물리적 관점은 그러니까 일본과 인도네시아 정도의 거리가 되더라도 그게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8: 어쨌든 에너지는 한 곳에서 쓰면.
9: 예, 그 왜냐하면 거기 또 섭입하는 파는 또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 우리가 이제 태평양이라고 하는 바다가 훨씬 더 작은 덩어리들로 쪼개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구상의 판들이 훨씬 더 작게 다른 방향으로 각각 제각각 움직이고 있어서 예. 움직임이 훨씬 복잡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문제는 이제 더 가까운 영역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 난 지진이 우리나라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뭐 일본 북부에서 난 지진이 뭐 러시아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8: 네.
9: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
8: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로판이라는 걸로 또 새롭게
9: 그렇죠.
8: 해석을 하고 계신 거고요.
9: 예, 그리고 한 곳에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하면 네. 거기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스트레스를 해소가 됐으니까 그 주변에는 이제 지진 안 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없던 힘을 가해도 뭔가 변형이 일어나죠.
8: 네.
9: 하지만 주고 있던 힘을 빼버려도 어떻게 네. 됩니까?
8: 그렇죠.
9: 제가 밀고 있다가 제가 힘을 빼버리면 저쪽으로
8: 갑자기 앞으로 쏠리겠죠.
9: 그렇죠. 그렇죠. 네. 이런 겁니다. 힘의 변화가 나타날 때 어떤 변형이 수반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일본의 지진이 주변에 있는 곳들의 어떤 단층들이 잘 버티고 있는 애들의 안정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8: 알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브레고리 쪽의 이 경계선들은 서로 충돌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지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9: 네네. 네.
8: 아까 옆으로 이렇게 비껴가면서 단층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때도 지진은 일어나겠죠.
9: 예, 그런 단층을 주향 이동 단층이라고 부르고
8: 예.
9: 그 베네수엘라 올해 발생했던 아직 사망자 이제 집계도 이제 멈춰버린
8: 네.
9: 그 지진도 주향 이동 단층이었고요. 구마모토 7.1 지진도 역시 주향 이동 단층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8: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9: 예, 그리고 25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만달레이 지진 1,300km 떨어진 태국의
8: 네.
9: 예, 방콕에 있는 건물이 무너졌. 그 지진 역시 주향 이동 단층이었습니다.
8: 네.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면
9: 그쵸.
8: 그 옆으로 이어진 경계는 쭉 있을 거 아니에요.
9: 맞습니다. 네.
8: 여기 한 군데가 옆으로 밀리면 바로 앞쪽도 당연히 앞으로 가야 되는 거고
9: 그렇죠.
8: 가야 돼요.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9: 단층선을 따라서
8: 그렇죠.
9: 다 변형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8: 네.
9: 사실
8: 그러면은 지진이 쭉 선을 따라서 계속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9: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8: 예.
9: 그래서 이제 베네수엘라 지진 당시에 그 수도 카라카스 직하에서 지진이 났던 것이 아닙니다.
8: 예.
9: 지진이 났던 지점은 수도 카라카스에서 160km 서쪽으로 떨어져 있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서울에 있는 건물들이 다 무너진 걸
8: 예,
9: 보시면
8: 예.
9: 되겠습니다. 그게 같은 단층선 상에 위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 만달레이 지진 같은 경우도 미얀마 쪽에서 1300km 북쪽에서 떨어졌지만 그 단층선이 남쪽으로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태국까지도 네. 피해가 전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이게 판이라면은 이 사실 만나는 게 면, 선, 위에서 보면 선이고
9: 그렇죠.
8: 예. 입체적으로 보면 면이잖아요.
9: 그렇습니다.
8: 그러니까 한 군데가 딱 만나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비빈다 그러면 손바닥 전체가 이렇게 비벼지는
9: 그렇죠,
8: 건데.
9: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8: 그런데 왜 지진이 시작되는 점은 한 점일까?
9: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8: 네.
9: 그 보통 지진을 보면 전진이라는 게 있죠. 전진. 그리고 본진.
8: 전진은 이게 약간 앞서서 나오는 진동.
9: 예.
8: 예.
9: 그 영어로는
8: 앞전자.
9: foreshock이라고 예.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진이라고 부릅니다.
8: 예.
9: 예. 가장 큰 지진입니다. 이건 이제 mainshock 그리고 이제 여진 들어보셨죠?
8: 네.
9: 여진 aftershock이라고 부르는데
8: 예.
9: 어떤 개념으로 보시면 되냐면
8: 네.
9: 본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힘을 버티고 있던 단층이 쫙 미끄러질 때 발생하는 지진입니다.
8: 네.
9: 한 점에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층이라는 거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길고 넓은 면이죠.
2: 그렇죠.
9: 근데 그 점 어딘가에서 메인샥 본진이 발생을 합니다.
2: 한 점에 특히 힘이 집중되는 곳이 있는 거예요.
9: 네, 그 한 곳이 이렇게 메인으로 미끌리다 보면
2: 옆에 있는 애들을 같이 밀 수밖에 없는 거고.
9: 옆에 있는 애들이 근데
2: 밀려나는 거죠.
9: 그렇죠. 지구 지각이 네. 마치 뭐 우리가 봤을 때 뭐 어떤 그냥 플라스틱 같이 그냥 이렇게 완전 딱딱한 고체처럼 보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주 커지면
2: 네네.
9: 커지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2: 우리가 점성이 있는 듯한
9: 예, 점성이 예. 있는 것처럼 변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치약을 칫솔에 짰을 때 뒤집어도 변형이 안 일어나잖아요.
2: 그렇죠.
9: 하지만 치약을 한 트럭 짜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마치 액체와도 같잖아요.
2: 출렁출렁하겠죠.
9: 예, 지각도 아주 작게 뜯어놓으면 단단한 물체인데 아주 커지면은 이게 이제 말랑말랑한 물체라고 보시면 돼요.
2: 예, 예.
9: 그래서 지진이 하나 한 군데서 나더라도 그게 모든 단층을 따라서 한 번에 다 미끄러지진 않는다는 거.
2: 예.
9: 하지만 여기가 미끄러졌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스트레스는 받겠죠. 다른 단층 부분들이.
2: 예.
9: 그러면 이게 이어져서 슬금슬금 조금씩 뒤따라서 변형을 이제 따라서 수용을 하게 돼요. 예, 그러면서 발생하는 게 이제 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그 여진도 어떤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렁출렁 전달된다고 하면 이게 딱딱한 것이 두 개가 전달된다 그러면 바로 다음 거 바로 다음 거 바로 전해줘야 되는데
9: 그렇죠.
2: 이게 출렁출렁 움직일 수 있는 액체 같은 놈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어쨌든 전달되는 것도 압축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고 다시 팽창되면서 다시 압축을 옆을 일으키고 하는 지점이 있을 테니까
9: 네.
2: 힘이 한 곳에 집중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9: 예, 일단 뭐 단층면이 굉장히 넓게 존재하는데 그중 한 점에서 지진이 났어요.
2: 시작했다.
9: 그러면 지진이 나지 않은 미끄러짐이 생기지 않은 나머지 면들도 우리도 같이 미끄러져야
2: 그쵸.
9: 이런 이 면의 안정성이 유지가 될 테니까 그 애들도 시간을 두고 계속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 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난카이 해곡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9: 네. 네,
2: 난카이 해곡이 특히나 대규모 지진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이유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요?
9: 지금 난카이 해곡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년 주기설이라고 흔히
2: 예.
9: 지진을 말을 하죠. 9점대 지진이 거의 100년쯤 주기로 발생을 했다.
2: 네.
9: 뭐 평균을 정확히 내보자면 약 130년 주기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130년 전 가장 마지막 지진 막 이런 식으로 가장 마지막 지진은 1946년이거든요. 그런데
2: 네.
9: 그 전 지진으로 가버려도 벌써 우리 조선시대에 조선 중기쯤으로 가버립니다.
2: 네.
9: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무슨 지질학이 있었겠습니까? 현대적 지진 관측법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2: 그렇죠.
9: 예, 거기로 가버리면 이미 사이언스라기보다는 역사 문헌 해석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려요.
2: 예, 해석의 영역이란 말이죠.
9: 예.
2: 네.
9: 그렇게 돼버리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기록만을 가지고 어떻게 이때 지진이 구였는지 확신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가버리고 과학적 신뢰도가 급격히 낮아지죠.
2: 예.
9: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것을 채택을 하고 이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한 100년 주기설을 국민에게 총리가 나와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확실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일본 정부가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그 계기가 뭐냐면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이었습니다.
2: 네네.
9: 동일본 대지진 때 일본 해구 쪽에서 규모 9점대의 지진이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 학계의 중론이었어요.
2: 아, 그랬어요.
9: 그러다 보니까 그 중론을 존중해가지고
2: 예.
9: 근데 일부 학자들은 그 9점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해왔었어요.
2: 예.
9: 근데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결국은 여론을 택한 거죠.
2: 네.
9: 근데 이제 여론을 택해서 되는 일이 아니구나. 재난 방제라는 거는.
2: 예.
9: 그러니까 만에 하나 10명 중에 9명이 말하는 게 아니라 10명 중에 1명이 말하는 사건이 일어나 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큰일이 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재난 방제는 이렇게 어떤 여론으로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고 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진.
2: 그렇죠.
9: 가장 아무리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경우를 상정을 해서 앞으로의 향후 방제 대책을 마련해 나간다. 이게 일본 정부가 이제 그거를 방침으로 마련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약간 이게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통계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과학적 신빙성이 좀 떨어지지만 심지어 도쿄대학교 한 지진학자는 이런 말까지 합니다. 그 난카이 해곡 100년 주기설 이걸 이제 시간 예측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을 바탕으로
2: 예.
9: 나온 건데 이거는 거의 점성술에 가깝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비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 대비는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치지 않다.
9: 그렇죠. 어. 국민을 그 살리는 거는 우리가 과학적 결론을 내는 거하고는 별개로 가야
2: 그렇죠.
9: 된다. 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2: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근데 시간과 지역의 예측 범위는 그럼 어느 정도로 우리가 지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예상은 가능한 건지 첫 번째로 그리고 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한 몇 년 며칠 아니면 몇 주 뭐 몇 달 뒤에 지진을 예측할 수 있는 건지 시간적 범위 그리고 지역의 범위 요 근처에서는 날 거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측 어느 정도 범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9: 그 시간 예측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일본 남부 해안에 무로츠항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네. 그 항구 를 이제 일본에서 대대손손 이렇게 관리해오는 해오던 가문이 있었어요. 쿠보노라고 하는 가문인데 예. 그 가문에서 1707년도에 호에이 지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지진이 이제 안세이 지진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나서 일어났던 게 이제 쇼와 그 일본의 연호 가지고 이제 지진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 1946년이 쇼와 지진이죠. 요것들이 네.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나가 보니까 항구가 들어올려져 있는 거예요. 땅이 집안이 융기해가지고 예. 이제 그것들을 이 구본호 가문이 1707년도도 그렇고 안세이 지진 때도 그렇고 기록을 해왔는데 이것이 이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이 주기와 맞물려가지고 그 융기하는 양들도 같이 줄어들어다. 그러니까 이 지진 1번이 나고 2번 지진이 나기까지의 시간이 길면은 융기가 되는 양도 많고 예. 지진이 나고 그다음 지진까지 주기가 짧으면 융기되던 그 양도 적더라.
2: 축적이 돼야 돼.
9: 네네. 네. 이게 일정한 트렌드를 가지더라. 해가지고 그 다음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을 2034년.
2: 예.
9: 지금 이제 한 8년 남았죠. 그죠. 거기가 이제 가장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제 그걸 2034년 일어난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마법사 모자 같이 생긴 네. 그 확률 밀도 함수. 예, 확률 정규 분포 곡선을 그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낸 어떤 확률적인 어떤 결과물이 이 바로 이제 향후 30년 내 발생할 확률이 80%다. 네. 아, 요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2: 실질적으로 지진이라는 거는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는 걸까요?
9: 예, 알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 학계의 정설이고 물론 징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결국은 지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이 지진 나기 앞서서 이런 일이 있었대. 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알겠습니다. 주기라는 걸 말씀하셨잖아요. 130년 주기, 100년 주기, 뭐 예. 400년 주기. 그런 주기라는 거는 뭐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그 주기를 예측할 수 있다라고는 하셨는데 혹시 과학적으로 주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것들이 혹시 이렇게 연구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9: 자, 예를 들어서 예. 난카이 해곡의 역사 기록만으로 그 지진이 이제 100년 주기였으니까
2: 네.
9: 앞으로 100년 후에 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2: 네,
9: 단순히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필리핀 해판이 5cm씩 일본 아래로 섭입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2: 매년 5cm씩 섭입하는 건 다는 사실.
9: 그렇죠. 네. 9점대의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 미끄럼이 얼마만큼 일어나야 되는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2: 예.
9: 뭐 예를 들어서 그 난카이 해곡뿐만 아니라 일본은 지금 홋카이도 앞바다의 치시마 해구라는 곳에서 9점대 지진이 곧 발생할 거다라고 일본 수상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2: 네.
9: 그 후발 지진 경계령까지 이제 발령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뭐냐면 태평양판이 매년 8cm씩 충돌을 하고 섭입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기서 9점대 지진이 발생했던 게 17세기 초입니다. 1600년대 초인데 네, 그때 이후로 400년 동안 지진이 발생을 안 했어요.
2: 네.
9: 9점대 지진이. 그런데 매년 8cm니까 400년을 합하면 얼마입니까? 32m의 양이 지진 안 나고 누적이 돼 있는 겁니다.
2: 예.
9: 그게 다음 지진 때 한 번에 미끄러질 거라는 거죠. 400년 전에 지진이 발생했었을 때 미끄러진 양을 한 25m 정도로 봅니다.
2: 예.
9: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미끌림의 양만큼 이미 누적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런 논리들이 이미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진이 이제 주기성이 있고 물론 그 주기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수도 있죠.
2: 예.
9: 예, 그런 오차는 있겠지만 긴 스케일로 봤을 때 반드시 주기성을 따를 것이다라는 추론을 우리 가능하게 합니다.
2: 알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런 추론을 하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된 것 같아요.
9: 네.
2: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지진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봐야 하는지
9: 네.
2: 얼마나 대비해야 할지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 네, 우리나라가 지진의 안전지대라는 과거의 통념은 좀 바뀌어야 됩니다.
2: 네.
9: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구로부터 멀다, 판경계로부터 멀다 이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인접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2: 네.
9: 그 이유는 불의 고리인 해구 자체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2: 예.
9: 그 힘이 그 후방으로 전파돼서 심지어 2024년 1월 1일에 노토반도 지진 600km 떨어진 후방에서도 지진이 7.6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 네.
9: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담보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조선왕조실록을 보게 되면은 약 400년 주기로 7점대 정도의 지진 그리고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시기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이 17세기였습니다.
2: 네.
9: 1643년

0: 예. 이런 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본 노토반도와 유사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1: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 주기를 따져보면요.
0: 예, 특히나 양양대지진 때의 기록은 약간 충격적입니다. 네.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바닷가에 나가봤더니 지진 발생하기 전까지는 여기 해안선이 있었는데 그 해안선이 지진 나고 나서 바다 쪽으로 100보가 물러났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어떤 측량 단위로 따졌을 때 100보는 150m에 해당합니다. 이 150m 바다가 물러났다는 것은 땅이 융위를 했다는 거예요. 땅이 들어올려지니까 바다가 해안선이 물러났다는 건데 예. 똑같은 현상이 언제 일어났느냐. 24년도 노토반도 지진 때 발생을 했습니다. 그 노토반도 지진 발생 직후에 지반이 약 4m 정도 융기를 했고 해안선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150m, 많은 곳은 200m까지 물러났습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 조선왕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예, 예. 이런 현상은 충돌대에서만 발생하는 지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울릉단층이라는 것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연구에서 여기가 이제 일본 서부와 마찬가지로 초기 섭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포항 경주 지진만 봐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는 않다라는 게 저는 그게 반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입증된 적이 아닌가요? 현상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0: 포항 경주 지진은 자연이 우리에게 던져준 경고입니다.
1: 네.
0: 예. 이번에 네팔 홍수 나기 전에 발생했던 2.6 지진 같은 거라고 저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무시하고 그냥 안일하게 있다가 더 큰 지진을 맞았을 때 우리가 대비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대비해도 지나친 건 없으니까요.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는.
0: 네.
1: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적과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김기원 교수님과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3: 우리 아이 락토핏,
2: 바쁜 하루를 보내는
3: 어른들도 락토핏,
2: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3: 우리 모두 락토핏,
2: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8: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7: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10: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BTS의 불타오르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ell them that.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 해변에서 만나요.
2: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1: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0: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정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현장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이 이틀 연속 담화를 냈고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비례성을 능가하는 반응 행동이 필요하다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장은 미국 주도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등이 참가한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를 겨냥해 대조선 적대성의 신기록들이 창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나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최고 이익과 군사주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 가격을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저녁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시의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관내 공립 사립 각급 학교 247곳의 주차 공간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시설 개방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마지막 환자촌으로 불리는 개포동 구룡마을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아침 6시 반쯤 구룡마을 입구에 설치된 망루를 철거하기 위해 집행관들을 투입했습니다. 주민 2명이 망루 옥상에 올라가면서 4시간가량 대치가 이어졌고 오전 10시 40분쯤 주민들과 철거에 합의하면서 철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주변에 경찰관들을 배치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북동해안에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MBC 정훈.

0: 뉴스를 마칩니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국제 시사와 서사가 있는 음악 손석희의 12시입니다. 2002년 9월 18일 오늘 분단 이후 끊겨 있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의 남북 연결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보다 두 해 전인 2000년 6월 15일에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남북관계가 유화 국면이었을 때였죠. 공사의 완결과 시험은행으로 들떴지만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되면서 오래가진 못했습니다. 지금 북쪽의 철로는 다시 뜯겼다고 하죠. 그리고 오늘날 북은 러시아를 도와서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하고 있고 남은 미국의 이란전 파병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철도들은 언젠가는 결국 다시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수많은 질문거리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는 역시 파병 문제일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 문제를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커티스 메이필드와 The Impressions의 People Get Ready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민권운동의 시기에 나온 곡이고 이 노래에 나오는 열차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가는 열차를 말합니다. 수많은 뮤지션들이 리메이크한 명곡이죠. 오늘은 그 원곡자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7: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8: 예, 지구촌 사이드A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것은 대통령 기자회견과 호르무즈 파병 문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렸죠.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도 오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안보정책학부 교수와 함께 이 문제를 좀 얘기할 텐데요. 현재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예, 안녕하세요.
8: 예, 예. 이거 뭐 이렇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미리 좀 그 우리 청취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청와대의 그 뭐랄까요, 핵심 이 관련 인사들과는 학회장이시기도 하니까, 그리고 과거에 또 도움을 주신 적도 있고 교류가 있으십니까?
9: 뭐 나름대로 정부 여러 부처의 뭐 고위 관계들과 예. 계속 소통은 하고 있죠.
8: 예, 뭐 그 정도 말씀으로 예. 이해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개입하는 전투 파병은 없다. 다만 우리 상선, 원유 수송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 이런 그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9: 예,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첫째는 절대로 전쟁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거,
8: 예.
9: 전쟁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 말씀을 하셨고요.
8: 예.
9: 두 번째는 또 다른 한편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상선이 있는데,
8: 예.
9: 원유 수송로가 있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다.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는 예.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개입되지 않으면서도 뭔가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는 예. 것을 이제 명확하게 하셨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그 사이에서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운신의 폭을 가져갈 것이냐.
8: 예.
9: 그게 제일 어려운 답인 것 같아요.
8: 예. 지금 그 오늘까지 나온, 특히 오늘 아침에 나온 발언 중에서 그 방법론은 지금 이미 저쪽에 나가 있는 청해부대의 역할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눈에 가장 띄었는데, 이 활동 영역을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넓힐 수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9: 지금은 그게 가장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8: 예, 예.
9: 그러니까 앞서도 이제 다시 말씀.

0: 드리지만 전쟁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가겠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우리 정부가 정말로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예. 우리 상선들이 저기 있는데 여기 우리 원유 수송로인데 우리가 가서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가는 건 아니거든요.
1: 예예.
0: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뭐 미국과 상관없이 벌써 갔겠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대통령의 워딩에서는 빠져 있지만 예. 괄호 열고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1: 예, 예. 그러니까 뭐 그거예요. 예.
0: 그러니까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어떻게 호응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1: 예.
0: 거기에서 이제 전쟁에 개입하는 건 빠진다고 했으니까
1: 예.
0: 그러면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 방안 중에서 미국에게 그런대로 우리가 그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게 뭐냐.
1: 예.
0: 제일 쉬운 방법이 청해 부대를 옮기는 거다라고
1: 예.
0: 지금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청해 부대를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적어도 입구까지.
0: 그렇죠. 입구까지는 가야 되겠죠. 만약에 예. 입구까지도 안 가면은 그건 뭐 아예
1: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가
0: 카운트가 될 수 없으니까 지금 거기는 지금 뭐 프랑스의 항공모함도 가 있고요.
1: 예.
0: 그다음에 영국의 구축함도 가 있고 여러 나라의 배들이 가 있기 때문에
1: 예.
0: 우리 배가 간다고 해서 거기까지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될 일은 전혀 없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거꾸로 문제는 미국이 그것을 파병으로 인정해 줄 것이냐.
1: 그러니까.
0: 미국의 요구에 응답한 것으로 간주해 줄 것이냐. 그 부분이 문제죠.
1: 예. 그 오늘 대통령의 발언이 혹시 뭐 그건 알 수는 없는 일입니다만은 미국과의 조율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정도 선에서는 얘기해도 될 만하다. 라는 쪽으로 조율을 거친 것은 아닐까요?
0: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합의가 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1: 예, 예.
0: 우리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일단 던져놓고
1: 예.
0: 미국과 협상은 계속 이어가는 게 아닌가.
1: 예.
0: 제가 여러 방송에서 이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찬성하느냐 반대하냐고 물어보면 개인적인 차원에서야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죠.
1: 예.
0: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뭐 위성락 안보실장 같은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1: 예.
0: 파병 문제 하나만 챙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머지 문제들도 있는데.
1: 뭐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그들의 고민 속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수 있는 것 거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1: 예.
0: 문제는 그러면 그들이 운신의 폭을 가질 수 있도록 저 같은 우리 같은 국민들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1: 예.
0: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우리가 박수를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1: 예.
0: 절대로 파병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어떤 것이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1: 두 번째겠죠.
0: 제가 볼 때는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1: 예예.
0: 지금 이미 이제 이 얘기가 공론화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이 파병 반대 목소리가 많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1: 예예.
0: 그러니까 아마 지난주보다는 우리 정부가 훨씬 더 미국에 가서 할 수 있는 힘이 좀 더 생겼다고 봅니다.
1: 그러니까 예, 예.
0: 그래서 이제 청해부대를 먼저 던져놓고
1: 예.
0: 그리고 미국과 협상을 더 추가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예. 청해부대를 옮겨서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쪽으로 옮겨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리 상선을 보호한다든가 근데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우리 상선이든 뭐든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청해부대가 할 수 있는 역할 현재 상황이 그런데 큰 역할은 뭐 다행히도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0: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트럼프
1: 예.
0: 대통령이 과연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을 했을까
1: 예.
0: 하나는 실제로 이제 군사적인 기여 물론 이제 여기에는 경제적인 전쟁 비용 문제도 이제
1: 예예.
0: 포함이 돼 있겠죠. 또 하나는 국내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 전쟁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
1: 예예.
0: 이제 이건 11월 3일에 있는 중간선거하고 관련이
1: 그렇죠.
0: 돼 있죠. 그러니까
1: 예.
0: 만약에 우리가 참전이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먼저 아마 11월 3일에 있는 중간선거에서 봐라 동맹 국가들도 내 전쟁을 지지하고 있다
1: 예예.
0: 참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국내 정치적인 어떤 효능감
1: 예.
0: 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해부대를 보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봐라
1: 예.
0: 청해부대 한국의 청해부대가 우리를 도우러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 일단 군함이 옮겨갔으니까
0: 그렇죠.
1: 예.
0: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보는 건데 일단은 거기까지를 보는 건데.
1: 예.
0: 그 다음을 트럼프 대통령이 더 요구를 할지 아니면 이건 뭐냐 더 확실하게 참전을 해라
1: 예.
0: 이거는 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 다시 이제 우리 정부의 고민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1: 예. 그 현재로서 우리 정부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은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 근처까지 옮겨놓고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나름의 역할을 한다. 그런 정도인 것 같은데 트럼프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설득은 또한 우리 정부가 또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1: 예.
0: 우리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양국 간의 외교적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예. 매우 미묘한 문제라서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먼저 던져놓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할지 아닐지 모릅니다.
1: 예.
0: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 대통령이 여기에서 이제 청해 부대를 이렇게 던져놓으신 것도
1: 예.
0: 어찌 보면 외교적인 협상의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예.
0: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기껏해야 청해 부대 조금 옮기는 정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한 약속이다라고
1: 예.
0: 받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조현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가서 미국의
1: 외교장관 회담을 갔습니다.
0: 국무장관과 예. 협의할 때 아니 대통령이 이미 국민과 약속했다. 청해부대라고. 예. 어쩌라는 것이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협상이 또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1: 예, 예.
0: 다만 이건 이제 외교적인 문제이고 미국의 국내 정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 결론이 난다라는 보장은 없다.
1: 그렇죠. 예, 예.
0: 이게 다 여전히 정치의 과정이고 협상의 과정이다. 오늘 하신 말씀도 그렇고
1: 예.
0: 내일은 또 다른 과정이 생길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다. 다만 예. 대통령이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예. 것과 분명히 뭔가 액션은 취하겠다라는
1: 예. 것. 그것이 청해부대의 역할 확장
0: 예.
1: 정도라고 나온 것인데 물론 뭐 조현 외교부 장관이 가서 어떻게 잘 설득을 할지 모르겠으나 트럼프 행정부에게 우리가 이 정도로 움직인 것을 당신네들은 그 중간 선거에서 써먹어라라는 뉘앙스로 얘기할 수는 있겠죠.
0: 그럴 수 있겠죠.
1: 예, 그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0: 그렇죠.
1: 예,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이제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란은 청해부대의 역할 확장, 그러니까 그 작전 영역의 확장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별 문제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0: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이란은 우리 이 청해부대가 옮겨가는 것 자체도 분명히 뭔가 이제 그 뭐 적대적 행위로 간주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또 미군의 지휘를 받지 않고 미국과 연합 작전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까지는
1: 예.
0: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란이 불쾌감을 표시할 수는 있지만
1: 예, 예.
0: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행위를 하진 않을 거다.
1: 예, 예.
0: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전쟁 초기에 이란 대사관 쪽에서 강한 요청이 와서 제가 가서 직접 만났어요.
1: 아, 그러셨습니까? 예, 예.
0: 그때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이제 서운한 얘기들을 쭉 하면서
1: 예, 예.
0: 여전히 이란도 저한테 아주 자세한 뭐 이렇게 그 자료들을 주더라고요.
1: 예,
0: 전쟁에
1: 예.
0: 대한 그리고 이제 사진들도 철을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는데 이란도 여전히 그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국제
1: 예.
0: 여론전을. 그러니까 미국과의 전쟁 현장에서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우리가 레드라인을 넘지 않은 상황에서 이란이 우리에게 먼저 적대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1: 예, 예.
0: 왜냐하면 자기들도 우리를 우군으로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1: 예, 예.
0: 그리고 우리를 적절한 거리에서 멈춰서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1: 예.
0: 만약에 이란이 우리에게 뭔가 청해부대가 거기 뭐 제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우리 청해부대가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1: 예, 예.
0: 이란이 우리에게 먼저 경고를 하면서 공격을 했다. 어떤 적대적을 했다 그러면
1: 예.
0: 우리는 자동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1: 그럼요,
0: 그런
1: 예.
0: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예.
0: 이란도 그런 상황은 원치 않을 거다. 그래서
1: 예.
0: 호르무즈 해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레드라인을 넘은 것은 아니다. 저는
1: 예.
0: 그렇게 보고 있어요.
1: 그런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발언을 했습니다만은 비전 투력이냐 전투비행이냐 이것이 혹시 그 경계가 좀 모호해서 이 상황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을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은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현저하게 가능성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청해부대가 글로 간다 해서 만에 하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1: 예.
0: 옆에서 C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계속 뭐 이 뭐 예를 들어서 칼이나 뭐 이런 총을 예, 주면서 예. 공격하라고 주면 그게 적대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투병이냐 비전투병이냐는 제가 볼 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란이

0: 입장에서.
1: 예.
0: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군과 합동 작전이냐 아니면 독자적인 작전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 예.
0: 만약 그러니까 저는 해도 된다라는 입장이 아니라
1: 아, 물론,
0: 만약에
1: 예.
0: 불가피하게 하게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예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랑스나 영국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미국과 분리된 다국적 연합군이 일종의 치안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1: 예, 예.
0: 라고 하는 것과 미군이 이란을 때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개념이 다르죠.
1: 예, 예.
0: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양쪽 모두를 다 비난하겠지만 그래도 아까 전자의 경우는
1: 예.
0: 이란이 적대적인 행위를 하기에는 명분이 좀 약하다.
1: 예,
0: 그리고
1: 예.
0: 이란도 국제사회 여론을 신경 쓴다라고 하는 것을
1: 예.
0: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그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그러니까 영역을 확대했을 경우에 청해부대 미국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통제하에 이 부대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닌데 같이 연합합동을 훈련으로 작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애매한 상태를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이 역시 관건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이 정확한 거고요.
1: 예, 예.
0: 우리는 여기까지만 가고 싶은데 미국은 더 많이 들어오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1: 예, 예.
0: 그 부분은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 내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 예, 물론 그렇죠.
0: 그러니까 뭐 내일 모레 또 하루하루 지나면서 결국은
1: 예.
0: 이 협상 과정에서 밝혀질 문제고 아마 그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정치적인 관점에서 더 많이 보느냐
1: 예.
0: 군사적인 관점에서 더 많이 보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나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1: 예, 예.
0: 정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모든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다 해석하고 그렇게 워딩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예, 예.
0: 봐라 동맹국이 우리를 도우러 여기 왔다. 라고 하는 명분이 생긴다면 아무래도 이제 우리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 되겠죠.
1: 예, 예. 다른 옵션도 정부 쪽에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겠죠?
0: 그럼요. 제가 보기에는 플랜 B, 플랜 C, 플랜 D 다 있을 거라고 보고요.
1: 예.
0: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지난주인가요?
1: 예.
0: 이미 그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고 왔는데
1: 예.
0: 이미 보고서도 다 있을 것으로 보고
1: 예.
0: 있고요. 그 전부터 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 알겠습니다.
0: 미국이 이 대통령이 뭐 간접적으로라도 파병 요청을 했을 때는
1: 예.
0: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아마 도상으로라도 준비는 마음의
1: 예.
0: 준비는 하고 있었을 것이다.
1: 그 얘기는 상황 진전되는 걸 봐서 다시 모시고 얘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 예.
1: 예. 오늘 고맙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예. 비틀즈의 We Can Walk It Out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노래 제목처럼 좀 이 난국이 좀 잘 풀려나갔으면 좋겠네요.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0: 이지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0: 미국이 대이란 전쟁 첫날인 2월 28일 이란 미나브 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공습해서 어린이 123명을 포함해 민간인 157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유엔 조사단은 해당 시설이 군사 목표물인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민간인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전쟁 범죄에 해당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속도 조절론과 관련해서 AI 규제기구가 설립될 뻔했지만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설득해 무산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AI 규제기구가 설립되면 오픈AI와 엔트로픽, 구글로 권력이 집중된다는 이유였는데요. 주도권 싸움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매년 9월 뉴욕에서 유엔 정기총회가 열리죠. 다음 주부터 각국의 정상들도 모이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입국 비자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의원이 중간선거 TV 광고에서 트럼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의원 4선에 도전하는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의원인데요.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외친 뒤 당신의 이민 단속 조치 일부는 지나치게 과도합니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살라자르 입장에서 트럼프의 이민 정책으로 히스패닉의 지지를 잃고 있으니 그럴만하기도 하고요. 네팔로 떠난 우리 정부의 긴급구호대 이진이 귀국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파견 인원 2명은 카트만두에 남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팔 라수아 현지에서 한국인 실종자 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이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오른 1.25%로 인상했습니다. 31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저는 강다은이었습니다.
7: 与世界接轨.
8: Conectarse con el mundo.
9: 世界とつながる.
10: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1: Connect with the world.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6: 예,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2부 시작하죠. 최근에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선을 오가고 있죠. 고유가는 이것이 일시적 쇼크일까 아니면 더 길어질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이 좀 길어질 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에 대한 답을 좀 더 정확하게 찾으려면 뜻밖에도 중국에 주목해야 한다고요. 전쟁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멀리 떨어진 중국이 국제 유가를 왜 좌우하는가. 핵심은 역시 중국의 비축유, 그러니까 국가가 창고에 쌓아둔 원유의 재고입니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저장해둔 국가인데 중국이 이 비축유를 푸느냐 아니면 더 채우려고 사들이느냐, 이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는 거죠. 반면에 미국의 비축유는 4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고유가와 비축유 고갈에 시달리는 사이에 중국은 비축유를 활용해서 유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고 있는 셈이죠. 오늘 비축유 관점에서 국제 유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께서 역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예, 김효진입니다.
6: 예. 국제 유가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배럴당 뭐 몇 달러 이런 그 표면적인 가격을 볼 것이 아니라 재고에 주목해야 된다.
12: 사실 우리가 가격하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럼 뭐 수요가 줄어든데 뭐 중동에서 전쟁이 나서 공급이 얼마나 조금 줄어든데 이제 여기에 되게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오프닝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국가가 쌓아놓은 기름도 있고요. 그리고 민간이 쌓아놓은 기름들도 있고 그래서 이 원유 시장에서는 재고가 굉장히 중요한 키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재고 똑같은 충격이 공급 충격이라고 하더라도 재고가 많을 때 충격이 오는 것과 재고가 안 그래도 조금 부족한 상황에서 충격이 왔을 때는 가격 반응이 더 되게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재고가 되게 중요한 키입니다. 게다가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예전에는 중동 관련 리스크가 그래도 이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유가 관련한 리스크들이. 그런데 2022년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났다 보니 재고가 안 그래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금 유가는 뭔가 생산이 나 뭐 수요가 아니라 재고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6: 그러니까 유가 시장에서도 미국하고 중국의 비중은 뭐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세계 원유 생산과 소비 뭐 수입 여기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좀 막강하니까요.
12: 네. 둘 다 조금 바뀌어서 1, 2위를 하고 있는데요. 생산은 미국이 1위예요. 그리고 셰일가스가 2000년대 후반에 등장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원유 생산의 한 13% 정도.
6: 꽤 높군요.
12: 정말 부러운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고 있고요.
6: 일단 좀 땅덩어리는 넓어야 될 것 같습니다.
12: 중동이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우디, 러시아가 한 10%. 그러니까 이들 개별 국가들보다도 미국에서 지금 현재 더 많은 기름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도 1위는 미국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원유 20% 정도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입은 조금 다르거든요. 중국이 소비 같은 경우에는 2위예요. 중국 미국에 비해서 중국이 기름을 적게 씁니다. 그런데 수입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쉐일이 있어서 상당 부분 그걸로 벌충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기름이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수입은 압도적으로 중국이 1위. 그래서 미국보다도 거의 두 배가량 많은 원유를 중국이 수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 근데 뭐 그걸 다 수입해서 바로바로 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장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비축유. 국가별 비축유 상황이 어떻습니까?
12: 우리가 사실 비축유 규모 같은 건 안 봐야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원래 비축유라는 거는 1, 2차 올쇼크 전엔 없었어요. 기름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기름이라는 건 그냥 이렇게 공급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다가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를 지나면서 이게 기름이 안 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비축유를 쌓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IEA 같은 기구들이 만들어지고 90일 정도는 비축하는 시스템을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시작된 것이 원유 비축유 시스템이고요. 규모들을 좀 말씀드려보자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3년 전에 이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다 면 미국이 비축유 가장 많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비축유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미국은 비축유를 많이 헐었으면서 2위로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규모를 조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3억 6천만 배럴 정도이고 중국은 다 추정치입니다. 미국에서 추정한 제가 추정치를 가지고 왔는데.
6: 공개를 안 하는군요.
12: 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도 3억 6천만 배럴 정도이고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게 한 10억 배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 라는 추정치가 있고요. 더하면 한 14억 배럴 정도 되죠.
6: 엄청나네요.
12: 네. 미국은 비축유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4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내려가면서 2억 9천만 배럴 정도 되고요. 민간하고 다 더해도 합이 7억 배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절반. 인 거죠. 그리고 일본이 3위여서 한 2억 5천만 배럴 정도 지금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 일본도 꽤 많군요.
12: 일본도 섬나라이고 어떤 파이프라인 이런 거 연결을 잘 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 규모에 비해서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6: 우리는요?
12: 뭐 일본이 뭐 2억 5천만 배럴 이렇게 말씀드리다가 한국 얘기를 드리면 되게 작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일단 순위는 6위 정도 하고요. 8천만 배럴 정도입니다. 그래서 1억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유럽 국가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어요.
6: 유럽의 각 나라별로 따져봤을 때.
12: 유럽은 다 해도 2억 배럴이 안 되거든요.
6: 그러니까 EU, 영국까지 합쳐서요?
12: 영국 빼고요.
6: 아, 영국 빼고.
12: 예. 예. 그래서 유럽 전체를 다 합쳐서 2억이 안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1억 원짜리 된다라고 하니 예,
6: 꽤 많은
12: 거고요. 예. 아까 언뜻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에너지 기구는 한 90일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안정적이겠어라고 권고를 하는데 예. 우리는 200일 정도.

0: 그거보다 한 두 배가 넘는 상황이군요. 네,
1: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 우리는 우리 소유의 비축유도 있는데 탱크를 지어서 그거를 빌려주기도 해요.
0: 아, 다른 나라한테요?
1: 예.
0: 아, 그래서 그럼 다른 나라 원유가 우리나라에 와 있다는 얘기죠?
1: 예, 우리나라에 예.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특히 중동 기름을 우리한테 비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중동 입장에서는 예. 자기들은 기름이 많이 나서 그럴 필요가 없지만 어떤 불가항력적인 최근의 예, 사태 예.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 영토 밖에 비축을 예.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익도 올리고 있지만 비상시에는 우선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우선권도 있습니다.
0: 아, 예, 예.
1: 그래서 이번에 전쟁이 난 이후에 정부는 이 비축기지를 2천만 배를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예, 했습니다.
0: 사실 예. 얘기를 좀 중국으로 집중시켜야 되는데
1: 네.
0: 이번에 전쟁이 났을 때 오일 쇼크가 올 수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했는데 물론 뭐 오일값이 뛰긴 했으나 쇼크만큼의 충격에 빠진 건 아니었는데 그 충격이 덜했던 이유가 중국 때문이라면서요?
1: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을 하는데 중국이 이유였어? 라고 하면 좀 어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가격부터 1차 오일 쇼크 때는 유가가 4배가 올랐고요.
0: 예, 예.
1: 2차 오일 쇼크 때는 3배 정도 올랐거든요.
0: 엄청났습니다. 예. 예. 물가도 뭐 무지하게 뛰었고요.
1: 네. 예. 근데 지금은 유가가 물론 고유가이기는 합니다만 연초 대비하면 유가가 2배 정도.
0: 예.
1: 그래서 이제 쇼크라는 단어까지는 우리가 안 쓰는 것 같고요. 이제 중국으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쟁은 지금 미국 하고 이란이 하고 있습니다.
0: 예.
1: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0: 예.
1: 그래서 이 국제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는 그리고 재고 측면에서는 중국이 재고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수입을 많이 하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0: 예, 예.
1: 그런데 전쟁이 딱 발생하고 난 이후에 중국의 원유 수입액이 한 40% 급감을 했습니다.
0: 왜 줄었을까요?
1: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비축유가 많아서 그렇다.
0: 예,
1: 그리고
0: 예.
1: 유가가 올라가서 정말 쇼크 수준까지 가면 중국도 수출을 여전히 주도로 하고 있는 터라 본인들에게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0: 예, 예.
1: 국내적으로 경제가 예전만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원유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중국의 원유 수입액은 2016년 수준, 그러니까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어요.
0: 예.
1: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예전만치 못하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규모가 한 두 배는 커졌거든요.
0: 예예.
1: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원유를 거의 수입을 안 하다시피 하는 느낌으로
0: 그러네요.
1: 몇 달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0: 예예.
1: 공급 측면의 충격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원래 하루에 100척 정도 배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다면
0: 예예.
1: 요즘은 10척 아래로 배가 왔다 갔다
0: 그러니까요.
1: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 한 6개월이 된 거죠.
0: 예.
1: 그래서 공급만 생각하면 유가가 훨씬 더 높았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중국 가장 많이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의 원유 수입액이 아주 급감을
0: 예.
1: 하면서
0: 만일에 중국이 예전처럼 수입을 했으면 유가는 지금보다 훨씬 뛰어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 아마 뭐 월가에 뭐 어떤 회사들이 뭐 유가가 뭐 150불도 갈 수 있다. 200불도 갈 수 있다.
0: 예.
1: 이런 전망들을 꽤 내놓기도 했었거든요. 만약 중국이 그냥 수입하던 대로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다른 숫자를 봤을 수도 있었을
0: 예,
1: 것 같습니다.
0: 예. 미국은 뭐 아무튼 비축유를 상당히 많이 쓴 모양입니다. 어느 정도나 썼을까요?
1: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돌이켜보면 그때 조금 성급했던 게 아닌가라고 미국 스스로도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0: 예, 예.
1: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이 가장 많은 전략적 비축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에 터졌잖아요.
0: 예, 예.
1: 그때는 팬데믹 이후에 경제활동이 정상화가 되면서 안 그래도 미국 물가가 자체적으로도 높았습니다.
0: 예, 예.
1: 그런데 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미국이 이 물가를 잡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었거든요.
0: 예.
1: 그래서 전체 비축유의 한 3, 40%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홀랑 써버렸어요.
0: 아우, 그 정도를 많이 썼나요?
1: 예, 예. 그래서 40년 내 최저치로 돌아갔고 이게 대통령으로 따지니까 레이건 대통령까지 가야지 되더라고요.
0: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 모으기는 힘든데 쓰는 건 되게 한방이잖아요.
0: 그러게요. 예.
1: 이 전략적 비축유도 40년 동안 모은 거를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뭐 물가를 잡아야 됐었고
0: 예, 예.
1: 전쟁이 터졌으니까 이유는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완충지대라고 할까요?
0: 예, 예.
1: 버퍼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0: 예.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무한정으로 뭐 원유 수입을 줄일 수도 없을 테고
1: 네.
0: 이게 또 비축유를 쌓으려고 한다면 원유를 언젠가는 또 다시 사들일 텐데 지금보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1: 이게 그냥 정말로 정상화되고 예전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원유 수입이 40% 줄어들었던 게 제자리로 가니까 예, 예. 엄청 많이 늘어.

0: 나는 거죠. 근데 전망들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1: 예.
0: 중국이 지금 뭐 민간까지 다 합하면 14억 배럴 규모가 상상이 안 가는데
1: 그러니까요, 예.
0: 그렇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둥지둥 사지는 않을 거야. 라는 관측들이 아직은 좀 중론인 것 같고요.
1: 예, 예.
0: 그리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정유와 화학에 2000년대 이후에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1: 예.
0: 그 부분이 심각한 공급 과잉이에요.
1: 아.
0: 그래서 만약에 국내 경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뭐 투자를 더 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원유를 더 수입할 수도 있지만
1: 예.
0: 안에 이제 비축유도 많고 정유나 화학 쪽도 공급 과잉이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서 원유를 수입할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는 평가가 중론인데
1: 예.
0: 제가 데이터를 체크하니까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은 있더라고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3월 이후에 원유 수입액이 계속 급감했어요.
1: 예.
0: 계속 급감했는데 7월과 8월에는 아주 조금이지만 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1: 그게 추세가 되면 좀 곤란하다.
0: 예, 그렇죠. 추세가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사우디 쪽에 그 수송관이 피격되면서
1: 네.
0: 원유가 다시 세 자릿수로 올라간 상황인데 제가 만약에 원유 트레이딩을 거래를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등골이 아주 선을 했을 수도 있을
1: 예.
0: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주 핵심 의제는 아닙니다만 아마 실무진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그런
1: 예.
0: 상상도 한번 해봅니다.
1: 예. 이란 전쟁 이후에 국제 유가가 과연 이제 안정될 것이냐?
0: 네.
1: 지금보다 내려가서 안정되느냐? 아니면 그냥 그 상태대로 계속 가느냐? 더 오르진 않길 바랍니다만은. 예.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얼마 전에 월가의 한 증권사에서 유가 전망 이제 당분간 안 하겠다. 라고 하면서 약간 화제가 됐었거든요.
1: 아, 그런가요? 예.
0: 정말로 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1: 예.
0: 요거를 한번 짧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유가 관련돼서 지정학적인 리스크라고 하면 떠오르는 것은 뭐 걸프전, 이라크전
1: 예.
0: 이런 것들인데 전쟁이 짧게 끝난 것도 있고 오랫동안 지속된 적도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유가 차트들을 보면 중동에서 전쟁이 난 거기 때문에 유가가 뭐 30%, 40%, 70%까지도 급등합니다.
1: 예, 예.
0: 그런데 제자리로 돌아온 데는 사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1: 금방 회복됐군요.
0: 예,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재료로서는 굉장히 빨리 소멸된 케이스들이었죠.
1: 예, 예.
0: 반면에 특히 2차 오일 쇼크가 이제 이란 혁명이었는데 그때는 유가가 1년 반 동안 계속 상승했어요.
1: 예.
0: 그리고 높은 수준이 거의 6년까지도 지속이 되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유가가 어떤지를 궤적을 그려보면 그 딱 가운데에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분기점에 놓여 있다라고도
1: 예.
0: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면 언제는 왜 6개월 만에 진정이 되고 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진정이 안 되냐라고
1: 예.
0: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 구멍 난 부족분을 누가 빨리 메워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걸프전 이라크 전쟁 때는 수급에 그러니까 공급의 차질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우디가 빠르게 공급을 하거나
1: 예, 예.
0: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이 가능했었어요.
1: 예, 예.
0: 그런데 79년도 때는 대응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1: 예.
0: 전략적 비축유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던 그런
1: 그렇죠.
0: 상황이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결국은 1986년도가 돼서야 유가가 잡혔는데
1: 예, 예.
0: 북해 유전이 발견되고 나서
1: 아, 예.
0: 그러니까 그 정도
1: 노르웨이
0: 물량, 예, 그 정도의 예, 예. 물량을 상쇄해 줘야지 끝납니다.
1: 예.
0: 그래서
1: 지금은 그럴 구멍을 메워 줄 만한 요인이 없어 보이나요?
0: 지금은 일단은 배들이 안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1: 예, 예.
0: 여러 가지 우회 수출 경로들을 찾고 있습니다만 그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전쟁의 라인도 넓어지고 전선도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이게 사실은 그냥 전쟁 전에 미국의 중간 선거 전에 전쟁이 마무리되지 않겠어 이런 시각들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1: 예.
0: 근데 그런 예측들이 조금씩 빗나가고 수송 차질은 장기화되고 그래서
1: 예.
0: 만약 낙관적으로 뭐 전쟁이 끝나고 다시 해협이 봉쇄가 풀리면
1: 예.
0: 풀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약간은 낙관적으로
1: 아.
0: 보이는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고 있네요.
1: 예. 우리가 그 수입선을 이렇게 다변화하는 게 그게 쉽지 않다면서요?
0: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하고
1: 예.
0: 비축유를 이제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일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중동에서 거의 대부분의 기름을 수입하고
1: 예.
0: 있거든요. 근데 중동에서 나는 기름, 미국에서 나는 기름, 러시아에서 나는 기름들이 성격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1: 예.
0: 어떤 것은
1: 미국은 경질류,
0: 예 가볍고 예. 어떤 건 무겁고
1: 우리는 중질류 쓰는데
0: 맞습니다.
1: 예.
0: 그래서 사와도 공장에 당장 넣을 수 그러니까요.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1: 정제 시설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맞습니다. 새로운 정제 시설을 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만 이게

0: 당장 이렇게 물꼬를 확확 틀 수 있는 네네. 그것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 아닌가라는 예. 생각입니다.
1: 알겠습니다. 김효진 박사였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6: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0: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예, 문자 4171 쓰시는 분께서 김효진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유가를 둘러싼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를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고등 중등인 아이들과 손석희의 12시에 들었던 얘기를 하곤 하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되신다고요. 예,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31호 쓰시는 분께서는 남쪽 지방은 비가 보슬보슬 가볍게 내린다고 했는데 오늘 비 예보가 제주와 남부지방에 있죠. 좀 더 많이 내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준비도 하셔야 되겠습니다. 731호 쓰시는 분께서 기자회견 바로 끝나고 12시 라디오에서 외교 현안 부분을 빠르게 이렇게 신속하게 다뤄주시니까 그 깊이에 다시 감사드린다고 하셨는데 예, 저희도 나름 열심히 아침에 보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비축유 얘기는 재밌게 들으신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소식을 여기서 듣다니 쏠쏠한 정보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미니의 송정헌 씨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본의 비축유가 정말 의외로 많다고 하셨는데 일본이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도 하죠. 예. 기름 관련해서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았다고 미니의 김방현 씨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3부는 질문들이 아니라 오래된 대답을 다루는 시간이죠. 박연준 씨님께서 오늘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6: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7: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8: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9: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선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서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선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에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제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오늘 저녁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주차 편의를 위해 서울시 학교 주차장과 운동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관내 공사립 각급 학교 247곳의 주차 공간을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차시설 개방 정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알림판과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고립작전에 돌입한 미국이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에 관여한 이란 암호화폐 기업을 제재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은 현지 시간 17일 암호화폐 기업 비트뱅크가 이란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핵심 역할을 하면서 이란 혁명수비대에 수억 달러를 전달했다며 비트뱅크 개발사 등을 제재 대상에 지정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상대로 보험,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대금을 받기 위해 신설한 호르무즈 안전 해상 서비스 당국에 지급된 자금을 이란 정권에 전달하는 데 비트뱅크가 이용됐다고 재무부는 설명했습니다. 나이지리아 남부 온도주에서 메탄올이 함유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제조 술을 마시고 지난 2주간 최소 48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치료받고 있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15명이 체포된 가운데 현지 주민은 야자나무 수액을 발효시킨 몽키테일이라 불리는 현지 약초주에 메탄올이 섞였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 이 술을 마시면 섭취량에 따라 신장 기능이 멈추고 눈이 멀며 뇌가 손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7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9: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14: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예, 손석희 12시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 금요일의 3부는 오래된 대답으로 진행하죠. 박연준 시인이 이번 주에 나오실 차례인데 가을에 만나는 시인은 어떤 책을 또 가지고 나오실지 잠옷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고 그리고 4부 이따가 1시 30분에 시작한 4부 첫 곡은 늘 그렇듯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채워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이.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예. 금요일 3부 오래된 책에서 오늘의 답을 찾습니다. 시간을 건너온 문장 오래된 대답을 시작하죠. 박연준 씨님께서 혹시 2주 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예. 예.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1: 저는 여름을 좋아하는데 예. 점점 사계절 다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0: 아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이 나오셔가지고.
1: 아.
0: 예. 네. 그 제인 옥스틴이 그랬다면서요. 네. 그 가을은 모든 시인에게 어떤 묘사나 감성의 구절을 네, 이끌어내는 네. 계절이다.
1: 확실히 뭔가 쓰고 싶어지는 계절은 가을, 겨울인 것 같아요.
0: 예, 예.
1: 봄, 여름보다는.
0: 예. 그럼 시인께서는 가을이나 겨울을 좋아하셔야 될 것 같은데.
1: 아 근데 저는 뜨거운 계절 그 태양이 예.

0: 뜨거운 걸 좋아합니다.
1: 예, 예. 네. 아, 전혀 이게 지금 그 예의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네. 근데 아무튼 가을에 어울리는 책을 가져오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0: 아, 네, 맞습니다. 오늘은 사실 이게 단백질로 치자면 정말 고단백질에 갑자기 쇼호스트 같은데 제가 예. 롤랑 바르트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봤을 법한 예, 예. 프랑스의 평론가이자 작가이거든요.
1: 예.
0: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입니다. 예. 두꺼운데
1: 좀 두껍긴 하네요. 이렇게 보기에도
0: 편집이 근데 조금 이렇게 널널하게 여백이 좀 있어서
1: 예.
0: 아주 오래 걸리진 않는 책입니다.
1: 예. 거기에 네. 꽂아놓은 건 뭡니까?
0: 이거요? 이거는 그냥 출판사에서
1: 아 그렇습니까?
0: 엽서를 예, 예. 하나 꽂아 두신 것 같습니다.
1: 예, 예.
0: 네.
1: 쇼호스트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0: 네.
1: 고전의 쇼호스트라고 하겠습니다.
0: 아 근데 제가 예. 그 홈쇼핑을 잘 못 보긴 하는데 급박해지잖아요. 예, 거기서는 예. 근데 제가 쇼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네요.
1: 예. 그냥 고전 영어왕이라고 해드리겠습니다.
0: 그럼. 네.
1: 예. 그 사랑의 단상. 롤랑 바르트는 원래 좀 어려운 철학자잖아요. 기호학자이기도 하고.
0: 아 맞아요.
1: 구조주의 바르트. 학자이기도 하고.
0: 네네 예. 그렇습니다.
1: 근데 이게 사랑의 단상 하니까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0: 네.
1: 어떤 얘기를 썼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0: 네 사실 그 롤랑 바르트는 1915년생이고
1: 예.
0: 1980년에 사망한 작가인데요. 자기 스스로를 철학자로 규정하는 것에 반대했어요.
1: 아, 그런가요? 예.
0: 네, 그래서 오히려 문학 비평가, 뭐 에세이스트, 작가로 자기를 규정했고
1: 예.
0: 보통 철학자들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이론을 좀 구축하거나
1: 그렇죠, 예.
0: 논증을 통해서 뭔가 자기 의견을 설파하고 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바르트는 그런 형식을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굉장히 시적이고 문학적인 문장을 사용해서 특히 이제 바르트의 후기라고 볼 수 있는
1: 예.
0: 1968혁명 이후, 68년도 이후로는
1: 예.
0: 더 그런 성향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80년에 사망을 하니까 이 책이 죽기 3년 전에 나온 책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이 책에는 거의 바르트의 뭐 좀 작가적인 어떤 정수를
1: 예.
0: 담은 텍스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1: 예.
0: 네.
1: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에세이 집 이렇게 보면
0: 네, 그런데 이게 원래
1: 예.
0: 그 원제가 잠시만요.
1: 예, 어디 뭐 네, 예, 찾으셔야
0: 그
1: 되나요? 예.
0: 연인의 담화에서 나온 파편들이라고 이제 직역을 하면
1: 예, 예.
0: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1: 예, 그래서 저 단상이라고 한 모양이군요.
0: 네, 네. 파편들이라서 그래서
1: 예, 예.
0: 그 목차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의 담론을 뭐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아니에요.
1: 예, 예.
0: 아주 파편적으로.
1: 아, 그러면 그 단상들이니까 네. 각각의 글들이 서로 독립적이라는
0: 얘기군요. 아, 네, 맞습니다.
1: 예, 예.
0: 그래서 이거를 읽기 쉽게 좀 느낄 수 있는 게
1: 예.
0: 그냥 목차 어디를 보다가
1: 예.
0: 좀 마음에 드는 제목을 찾아가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1: 예.
0: 그래서 가령 이런 제목이에요. 뭐 이렇게 계속할 수 없어요. 제목입니다.
1: 예.
0: 차례 혹은 뭐 사랑의 편지, 뭐 난 끔찍해,
1: 예.
0: 잡담, 뭐 언쟁, 성직자는 한 사람도 따라가지 않았다.
1: 예.
0: 절제된 도치, 뭐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1: 그 제목 하나 하나가 다 이렇게 관심이 가는데요.
0: 네네.
1: 예, 근데 그걸 혼자 썼습니까?
0: 그렇죠. 혼자 썼지만 롤랑 바르트가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사람과 협업한 느낌이 들어요.
1: 예, 예.
0: 그 이유는 뭐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그 베르테르,
1: 예, 예.
0: 뭐 혹은 뭐 니체나 프로이트, 독일 가고 여러 텍스트들을
1: 예.
0: 갖고 와서 사용해요.
1: 아, 그 각각의 글에.
0: 네네.
1: 예.
0: 근데 그게 뭐 그냥 단순한 인용으로 느껴지진 않고 제 생각에는 이 바르트의 글과 굉장히 융합해서
1: 예, 예.
0: 그게 그냥 녹아 들어간 보이거든요.
1: 예예. 예.
0: 네.
1: 그 제일 마음에 들었던 제목은 뭐였습니까 그러면?
0: 난 끔찍해. 왜 사랑에 예. 빠진 자들은 이렇게
1: 뭐
0: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상황이 마음대로 잘 안 되면 끔찍할 수도 있겠죠.
0: 네네.
1: 예.
0: 뭐 근사해도 있고요. 코에 난 작은 점도 있고.
1: 예.
0: 뭐 고행자. 그래서.
1: 근데 전부 몇 편입니까, 그게?
0: 제가 알기로는 한 80.
1: 어, 꽤
0: 여기에,
1: 많군요.
0: 네. 예. 세워보진 않았으나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예.
0: 네네.
1: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목이 난 끔찍해라고
0: 네네.
1: 골라주신.
0: 네.
1: 예. 혹시 이따가 그 저 낭독해 네. 주실 글 가운데 네. 그 글이 있습니까?
0: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네.
1: 예, 예. 근데 원래 이 저 이 책에
0: 네.
1: 사랑의 단상에 빠지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0: 아, 제가 20대 후반에 이 책을 읽었는데
1: 예.
0: 그때는 좀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상한 시기잖아요. 20대에는.
1: 아니요.
0: 선생님 안 그러셨나요? 난 끔찍해 이런 말 안 하셨나요?
1: 아니 뭐 별로 기억은 없습니다. 예예. 예.
0: 아니 그 바르트의 글을 보면은 사랑에 빠진 자는 기다리는 자고 기다리는 자는 움직이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자.
1: 예.
0: 이런 문장이 막 나와요.
1: 네.
0: 제가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그 시기에.
1: 아, 그 본인의 어떤 그
0: 네네.
1: 그때 이제 누군가와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0: 혹시? 네 됩니다.
1: 예.
0: 뭐 나쁜 남자. 이렇게
1: 아 나쁜
0: 잘못.
1: 남자를 만났습니까?
0: 아 그게 이제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지만
1: 예.
0: 자기 자아를 잃게 하는 사람이 저는
1: 예.
0: 나쁜 뭐 나에겐 나쁜 거죠. 나에겐
1: 예.
0: 비상사태인 거죠.
1: 그렇죠.
0: 네 사랑에 예. 빠진 자는 그래서 이 바르트도
1: 그 일종의 무슨 가스라이팅 같은 거.
0: 아 그거와 좀 달라요.
1: 아 그런가요?
0: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 자기 영역을 갖고 있잖아요. 다
1: 예, 예.
0: 존재는. 근데 사랑에 빠지면 자꾸 이 영역을 포기하고
1: 예.
0: 저쪽 영역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자인 것 같아요.
1: 사랑에 빠진,
0: 빠진
1: 자는.
0: 네.
1: 예.
0: 그래서 좀 이상한 거죠. 자기 영토를 자꾸 내버려 두고 다른 영토에 가서 예속되려고 하기도
1: 예.
0: 하고 혼란을 겪기도 하니까
1: 예.
0: 그래서 그렇게 이상한 상태에 빠진 자를 바르트는 사랑하는 자라고 해요.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아주 공들여서 쓰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바르트 본인의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요. 본인이
1: 예.
0: 사랑으로 괴로워하는 이야기를 쓰기도 하고 문학에서 여러 인물들
1: 예.
0: 목소리를 빌려오기도 하면서 비정상적으로 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사랑에 빠진 자들의
1: 예.
0: 어떤... 이렇게 좀 찌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우기도 한 면모들이
1: 예.
0: 담겨 있습니다.
1: 예. 네. 아 그게 20대 말의 말이었습니까?
0: 20대 네 말이었죠.
1: 예.
0: 중후반.
1: 네. 네, 20대 중후반의 시인 박연준을
0: 네.
1: 깊이 공감하게 했던 글이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제가 그 오피스텔 15층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15층 한 작은 방에 살고 있으면서
1: 예.
0: 굉장히 좁은 방을 서성이며 이 책을 읽으며
1: 예.
0: 아 나만 이런 것이 아니구나
1: 예.
0: 뭐 그런
1: 위안을
0: 생각을.
1: 얻으셨군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네.
1: 세상에 나쁜 남자가 참 많구나.
0: 아 그렇죠.
1: 그런데
0: 네.
1: 그 여성분들은 나쁜 남자에 이렇게 또 끌리시는 것도 있다면서요?
0: 네, 그 나쁜 남자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렇죠.
0: 나,
1: 예.
0: 네네. 그러면은 이제 괴로워지니까.
1: 예예. 예.
0: 네네.
1: 예. 너무 깊이 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1: 예. 근데 그 뭐 당대 최고의 기호 학자였습니다.
0: 아, 그렇죠. 그
1: 예.
0: 기호의 제국이라는 책이 있어요.
1: 예, 예.
0: 일본 문화를 기호들로 이렇게 하나씩 나눠서
1: 예.
0: 뭐 젓가락 뭐 일본의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전통 의상
1: 기모노,
0: 기모노
1: 예, 예.
0: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기호로 구분해서
1: 예.
0: 아름다운 문장으로 이렇게 쓴
1: 예.
0: 책도 있고요.
1: 그러나 이제 뭐 그런 그 기호가 하나의 그 기득권
0: 네,
1: 신호 내지는 이제 상징이라고 보고
0: 그렇게 볼 수 있죠.
1: 예, 그에 네. 의해서 이제 지배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학자가 왜 갑자기 사랑이라는 것에 주목했는가?
0: 이 서문에 보면
1: 예.
0: 사실 이 맨 처음에 서문은 다른 작가가 써 주었고요.
1: 예, 예.
0: 맨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주 짧게 앞에 써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예. 바르트가 오늘날 사랑의 담론이 지극히 외로운 처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에서 비롯됐다.
1: 예예. 예.
0: 그래서 사랑의 담론이 굉장히 좀 가볍게 취급되거나 우스꽝거리가 예. 되거나 권력에서 단절되었을 뿐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사실 사랑이 이렇게 취급될 것만은 아니라서 예.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보자.
1: 아.
0: 이런 의도였을 것 같습니다. 예.

0: 그리고 바로 그런 그 의도로 또 이 책을 가지고 나오신 거겠죠 오늘.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날의 사랑이라는 게 너무 뭐랄까 가볍다.
1: 너무 가볍고 너무 많거나
0: 예.
1: 저는 시가 말랐다 이렇게 봅니다.
0: 아, 그렇게까지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1: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베르테르식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없고
0: 아, 예.
1: 그 이유가 자기 영토를 훼손당하고 싶지 않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서도.
0: 예. 아, 그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네. 뭐 이런저런 데서 들리는 그 젊은이들의 사랑이
1: 네네.
0: 그렇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1: 맞아요.
0: 얘기도 많이 하니까.
1: 네네.
0: 예.
1: 그런 의미에서는 사랑이 되게 좀 상해 있다.
0: 예.
1: 저는 그렇게도 느껴집니다.
0: 예. 그래서 오늘 이 책을 특별히 소개해 주고 싶으셨던 모양이군요.
1: 네.
0: 예. 아, 그 한 구절을 좀 듣고 싶은데.
1: 네.
0: 나름의 로랑 바르트의 밀실로 들어간다면.
1: 네네.
0: 그 밀실의 문패에 적힌 문장은 부재하는 이입니다. 부재하는 사람.
1: 네네. 부재하는 이라는 그 목차의 제목입니다.
0: 예예.
1: 네.
0: 예. 그러면 잠시 기다려 주시면 아름다운 음악을 저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예.
1: 부재하는 이. 그 사람은 끊임없는 출발, 여행의 상태에 있다. 그의 천직은 철새, 사라지는 자이다. 그런데 사랑하고 있는 나, 나의 천직은 반대로 칩거자, 움직이지 않는 자. 그 사람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자리에서 꼼짝 않는, 마치 역 한 구석에 내팽개쳐진 수화물 마냥 유보된 자이다. 사랑의 부재는 일방통행이다. 그것은 남아있는 사람으로부터 말해질 수 있는 것이지 떠나는 사람으로부터 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현존하는 나는 끊임없이 부재하는 너 앞에서만 성립된다. 그러므로 부재를 말한다는 것은 곧 주체의 자리와 타자의 자리가 교환될 수 없음을 단번에 상정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을.
0: 예.
1: 네.
0: 약간 이렇게 훌쩍거리시는 건
1: 제가
0: 이것 때문은 아니죠?
1: 이것 때문이 아니고
0: 예.
1: 여름에 즐거웠는데 가을이 되니 비염이 더
0: 아, 그렇지. 알레르기가 좀 있으시군요.
1: 네, 네.
0: 예, 예. 근데 아주 그 좋은 죄송하지만 네. 효과음이 된 것 같긴
1: 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는 걸로 보였으면 또 좋았으려나.
0: 네. 예. 근데 이 글을 이렇게 그 낭독으로 들으니까
1: 네.
0: 더 쉽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1: 네.
0: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1: 네.
0: 사실은 이거 뭐 철학자, 기호학자가 썼다고 하니까
1: 네.
0: 말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런데
1: 네.
0: 사실 이 말이 이렇게 흔히 쓰는 말로 쓴 건 아니거든요. 단어로 근데
1: 네.
0: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니까
1: 네.
0: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1: 네. 네.
0: 부재하는 이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1: 그쵸.
0: 네, 그것이
1: 그
0: 많이 사랑, 와닿네요.
1: 사랑이 빠진 사람은
0: 예.
1: 그 상대의 부재가
0: 예.
1: 너무 큰 나머지 그의 천직이 철새라고 느끼는 거죠.
0: 아, 예.
1: 그러니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칩거자고
0: 예.
1: 움직이지 않고 고정돼 있는 자고 수화물 마냥 유보된 자.
0: 예.
1: 이거 진짜 시인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예.
1: 너무 문장이 어떻게, 아름다워요.
0: 그러게요. 어떻게 이런 글을 인생의 말년에 쓰고 갔을까.
1: 굉장히 관능적인 저는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0: 예, 예.
1: 네네.
0: 롤랑 바르트의 다음 단상은 질투라는 글이 있는데요.
1: 네.
0: 오늘 여러 번 그 낭독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좀 이번 거는 도와드리겠습니다.
1: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네.
0: 알레르기로 좀 고생하고 계신 것 같아서.
1: 네. 예.
0: 넣어주실까요? 예. 질투하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네 번 괴로워하는 셈이다. 질투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질투한다는 사실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며 내 질투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할까 봐 괴로워하며 통속적인 것에 노예가 된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나는 자신이 배타적인, 공격적인, 미치광이 같은 상투적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다. 예, 방금 낭독한 이 글에 따르면 뭐 거의 질투는 자해에 가까운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1: 그렇죠. 네 번 네, 그, 괴로워한다고 그
0: 질투
1: 말을
0: 하는데. 질투 한 번 해놓고 네 번이나 괴로워해야 되니까.
1: 그러니까 사실 질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살면서.
0: 그렇죠. 자기가 괴로우니까요.
1: 네, 예. 네. 그런데 사랑에 빠진 자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질투심을 느끼게 되는
0: 그렇죠.
1: 자이니까
0: 예, 예.
1: 여러 가지로 괴로워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아, 내가 이렇게 스스로 상투적인 사람이라는 데 대해서까지 괴로운 거죠.
0: 예.
1: 네. 그래서 이 사랑의 단성이 저는 굉장히 보편성을 획득하고 있어서
0: 예.
1: 한 번쯤은 다 이런 경험을 선생님조차 해보시지 예. 않았을까 젊은 날에.
0: 예. 뭐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오래돼서.
1: 기억을 어떻게든
0: 예, 이렇게 피해가면서
1: 네 그래서 보편적이기 예. 때문에 누가 읽든 어느 대목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게 할 수 있는 지점이 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죠. 예. 근데 사실 뭐 질투라 그 질투 때문에 수많은 네. 그 소설과 시와 그렇죠.
1: 네네.
0: 영화와
1: 그렇죠.
0: 모든 예술이 다 많이 네. 생겨나게 됐는데 어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기도 하잖아요.
1: 네. 예. 그래서 저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담론을 나눠야 하고
0: 예.
1: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인간을 이해하려면 사랑에 빠진 자, 그의 어떤 증상과 모순들 그런 것을 좀 파악해야 인간을 온전히 이해할 수
0: 예.
1: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예.
1: 그렇습니다.
0: 근데 그 이 질투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1: 네.
0: 그냥 쉽게 말하면
1: 네네.
0: 나는 그냥 너에게 유일한 사람이고 싶어 라는
1: 네.
0: 거 아닌가요?
1: 그렇죠.
0: 예, 뭐 아무리 어렵게 네. 이렇게 막 문장을 써갔다 하더라도
1: 네.
0: 예.
1: 전곡을 사실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말이긴 하죠. 오직
0: 예.
1: 원하는 것은 그것인데
0: 예.
1: 그게 이루어지기가 잘 어렵죠.
0: 예.
1: 어떤 이유에서든. 네. 그렇습니다.
0: 그 다음에 글은 검은 안경이란 글인데요.
1: 네.
0: 박연준 시인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1: 잠시만요. 제가 이걸 못 찾았는데.
0: 아직 못 찾으셨군요.
1: 네. 여기 있습니다.
0: 예. 시작하겠습니다.
1: 네. 그렇지만 정념을 완전히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인간이란 주체가 너무 나약해서가 아니라 정념은 본질적으로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감추는 것이 보여져야만 한다. 내가 당신에게 뭔가 감추는 중이라는 걸 좀 아세요. 이것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하는 능동적인 패러독스이다. 그것은 동시에 알려져야 하고 또 알려지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만 한다.
0: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아마 검은 안경입니다. 저 제목이.
1: 네네.
0: 예예.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들.
1: 네. 근데 이제 정념이 감추고 싶지만
0: 예.
1: 아이러닉하게 감춰지지 않는.
0: 그러게요.
1: 것. 네.
0: 자 오늘 그 롤랑 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이라는 책을 가지고 사실 그 80가지에 이르는
1: 네.
0: 얘기를 이렇게 줄여서 하긴 좀 무리였지만 그래도 한 가을에. 듣고 싶었던 책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하죠.
1: 네, 감사합니다.
0: 예, 박연준 시인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예.

0: SBC 1.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에 빛날 에일린의 뜰.
0: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0: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0: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6: 예, 손석희의 12시 이제 4부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 롤랑바르트의 사랑의 단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전에 들으시고 유튜브 7월에도 눈사람 이분께서 이 사랑의 단상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노래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를 추천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곡이 실려있는 앨범 제목 자체가 사랑의 단상이고요. 나는 그 사람이 아프다라는 제목은 사랑의 단상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문구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예, 추천 고맙습니다. 듣겠습니다.

0: 9월 18일 금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뉴스입니다. 영화 오디세이 아이맥스 예매 왜 그렇게 힘들었을까요? CGV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CGV 예매 시스템에서 감지, 차단된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 일명 매크로 공격이 무려 1억 6천만 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월 평균 6천 건과 비교하면 2만 6천 배나 많은 건데요. 아무리 광클릭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었네요. 내일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개막하죠. 이선영 아나운서가 소개했던 버추얼 태권도를 포함해서 눈에 띄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테니스와 스쿼시를 접목한 빠델이란 종목의 경우 테니스처럼 중간에 매트가 있습니다. 근데 테니스와 다른 건 스쿼시처럼 선수 주변을 둘러싼 유리벽 혹은 철망을 이용해서 공격과 수비를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스페인에서 인기라고 하네요. 테크볼이란 종목도 있습니다. 이건 탁구와 축구 혹은 탁구와 족구를 접목한 건데 가운데가 볼록하게 솟고 곡선형으로 휘어있는 탁구대를 두고 축구공으로 족구를 하는 거죠. 선수가 탁구대 위에 올라가는 것도 허용됩니다. 헝가리가 종주국이라 하는데요. 우리 선수들도 메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시아 최고 부자는 누굴까요? 이재용, 최태원 회장은 일단 아니고요.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아시아 부후 1위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창업자 장이밍입니다. 83년생인데요. 바이트댄스는 비상장 회사죠. AI에 베팅하고 있는 바이트댄스에 대해서 시장은 가치를 높게 매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9월 18일 금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1: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2: 예, 이선영 아나운서는 이제 오늘까지 휴가를 마치고 다음 주부터 이제 돌아올 테고 강다은 아나운서가 오늘 또 마지막이 됐습니다.
0: 벌써 마지막이네요.
2: 예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참 빠른 것 같습니다.
2: 예, 예.
0: 아니, 제가 그동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또 재밌기도 하더라고요.
2: 예.
0: 오늘 얘기도 말씀드리기 앞서서 혹시 에루샤 아시나요? 루샤.
2: 모르겠네요. 예.
0: 이게 우리가 흔히 명품 시장을 말할 때 3대 천왕을 에루샤라고 하는데 그게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 예, 예.
0: 이 세 개 중에 둘인 에르메스와 루이비통을 보유한 LVMH라는 회사가 2000년대부터 이른바 핸드백 전쟁을 정말 지리멸렬하게
2: 예.
0: 펼치고 있다라는 로이터통신 기사가 있어서 오늘 관련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 예. 무슨 전쟁인가요, 이거는?
0: 핸드백 전쟁이라고 외신에서는 많이 부르는데 사실은
2: 예.
0: 지분 인수를 두고 두 회사가 예, 예. 많이 다퉜던 겁니다.
2: 예예. 예.
0: 네.
2: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0: 그러니까 첫 시작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 예.
0: 2000년대쯤에 이 LVMH라는 회사가 에르메스의 지분을 정말 몰래 최대 23%까지 사들였던 거예요.
2: 많이도 샀네요. 예.
0: 그러니까 최대 외부 주주가 된
2: 그게
0: 거죠.
2: 그게 몰래 되나? 예.
0: 그게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그거를 뒤늦게 알게 된 에르메스가 사실은 몇 대째 가족이 가업을 이어오던 가족 경영 회사였는데
2: 예, 예.
0: 회사 내부에서 뭐 가문별로도 나뉘고 이 지분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아 이대로는 우리 뺏기겠다 하고 지분을 다 모아서 한 50.2%의 지분율을 가진 비상장 지수회사를 만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렇게
2: 예, 예.
0: 되니까 결국 LVMH의 아르노 회장이 물러나긴 했는데 사실은 이런 지부 인수 과정에서 뭐 몇 달 혹은 뭐 1, 2년 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둘의 이른바 지분 인수로 인한 핸드백 전쟁은 10년 정도가 이어지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었죠. 근데 잘 끝난 것 같던 게 앞서 질문을 해주셨지만 어떻게 23%나 지분을 모을 수 있냐 싶잖아요.
2: 예, 예.
0: 에르메스의 후손이 이 푸에쉬라는 사람이 당시에 내 지분 한 6% 정도를 에르메스 그 자산관리사랑 LVMH가 몰래 빼돌렸다라고 소송을 건 겁니다.
2: 아, 예, 예.
0: 그래서 그 근거로 몰래 체결한 계약서를 들고 내밀었는데
2: 예.
0: 사실은 LVMH는 우리는 그렇게 너의 지분을 빼놓지 않았다라고 했었는데 증거가 나오니까 갑자기
2: 예.
0: 계약은 체결했지만 뭐 실행되진 않았다 하면서 계속 공방이 아직까지도 진행
2: 예.
0: 중인 상황입니다.
2: 예. 올해도 가네요. 예.
0: 네, 그렇죠.
2: 예.
0: 아,
2: 근데 뭐 그 기업들의 인수합병으로 인한 얘기는 뭐 원래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렇게 20년 넘게 분쟁이 이어지는 건 뭐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고.
0: 네.
2: 그럼 과거에 에르메스를 그렇게 왜 그렇게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까?
0: 어찌됐든 에르메스 자체가 LVMH 입장에서는 지금도 한 70개 정도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최고의 그러니까 시총 규모를 가진 럭셔리 예. 기업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에르메스의 그 직접 만드는 수작업 가죽 제품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여기 에르메스라는 곳은 가죽 제품을 만드는 장인을 양성하는 학교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2: 아, 그런가요?
0: 그래서 예. 그 뭐 가방 하나를 만드는데 20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런 거에서 매력을 느꼈을 수도 있고.
2: 가방 하나를 20년 동안 만들어요?
0: 네.
2: 예.
0: 아, 20년이 아니라 20시간이네요.
2: 깜짝 놀랐습니다. 예.
0: 네, 20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예. 있고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디올, 펜디, 불가리, 티파니 이런 것들도 다 LVMH에 속해 있는 기업이라고
2: 아,
0: 하더라고요.
2: 예, 예.
0: 원래 그렇게 좀 수집을 하는 곳이고 이게 티파니앤코라는 주얼리 브랜드를 인수하는 데는 우리 돈으로 21조 원까지 지불을 하면서
2: 예.
0: 자기네 기업으로 인수합병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럭셔리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라고 합니다.
2: 아, 예. 네. 근데 그 뭐 하여간 듣기로는 코로나19 이후에는 뭡니까 저 명품 시장 뭐 이게 그렇게 조금 좀 위축됐다고 듣긴 들었는데
0: 네.
2: 그 특히 이제 중국에서 중국 사람들이 덜 산다면서요.
0: 그렇죠. 원래 우리가 사실 명품계 큰손 하면 중국이 많이 꼽혔었잖아요. 예,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좀 급성장을 하다 보니
2: 예.
0: 이른바 그 신흥 부자들 부유층이 많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명품 시장에 많이 몰렸었다고 해요.
2: 예, 예.
0: 근데 이제 베인앤컴퍼니에서 실제 중국 명품 시장을 분석해 본 결과 작년에 소비가 5% 정도 줄었다면서 이제는 중국에서도 너무 막 이른바 로고 플레이하는 큰 로고 제품들보다는 좀 실용성 있는 제품을 사려는 경향이 강해졌다라고 예, 분석을 예. 하고 그래서 로이터에서는 이 중국을 좀 대신할 만한 어쩌면 좀 대체제로서 떠오르는 나라로 인도를 꼽았습니다.
2: 아, 예.
0: 인도의 경우에는 경제가 한 6% 정도 올해 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빠르게 또 성장하니까 과거 중국처럼 새롭게 좀 부자들이 이 명품 시장으로 몰리면서 실제
2: 예.
0: 인도에 지금 명품 플래그십 들이 많이 들어서고
2: 아,
0: 있고
2: 그렇군요.
0: 네, 여기 뭐 그 망갈수트라라는 결혼을 상징하는 목걸이랑 뭐 주얼리랑 협업한 게 엄청 인기였다고 할 정도로
2: 예, 예.
0: 인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규모는 중국이 한 30배 정도 더 크다고는 하는데 2030년까지 인도의 명품 시장이 3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2: 예,
0: 전망되고
2: 예.
0: 있습니다.
2: 아, 그 인도가 그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0: 네.
2: 예, 예. 그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식당도 여러 개 식당이 한 회사에 속해 있는 경우가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0: 예, 예. 그렇죠. 저도 막 먹다 보면 여기도 거기 거야 하는 경우가
2: 예,
0: 있었는데
2: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여러 브랜드 갖는 거는 뭐 일종의 유행인가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0: 기업들이 결국에는 뭐 계속 인수합병하고 규모를 키우는 게 좀 흔한 것 같기도
2: 예,
0: 합니다.
2: 예.
0: 럭셔리 업계에서 LVMH도 얘기 드렸지만 경쟁사인 캐링 그룹은 뭐 구찌, 입생로랑 보테가 베네타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고
2: 예.
0: 월트 디즈니사 다들 아시다시피
2: 예.
0: 여기도 캐릭터 IP를 계속 사들였는데 픽사, 마블, 또 스타워즈 보유한 루카스 필름까지 다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스토리가 얽힌 게 최근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개봉했잖아요.
2: 예, 예.
0: 근데 스파이더맨도 이제 마블은 디즈니 건데 스파이더맨은 소니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 예.
0: 한동안 이 마블 세계관에 스파이더맨이 등장을 못하다가 결국에
2: 그런 것도 있나요?
0: 네, 예. 2015년에 이 두 회사가 협업을 해서 아 이제 좀 우리 합의를 하자. 그래서 그때 등장한 게 우리가 지금 아는 톰 홀랜드라는 스파이더맨이
2: 예.
0: 마블 세계관에 포함돼서 영화로 나올 수 있게 되기까지
2: 아,
0: 했습니다.
2: 그런 거군요. 예, 예.
0: 네, 그리고 뭐 SNS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 메타가 사들여서 이제는 이용할 수 있는 거고
2: 예, 예.
0: 또 X의 경우에도 원래 트위터였죠. 일론 머스크가 당시에 우리 돈 60조 원을 투여해가지고 IT
2: 예.
0: 기업 인수합병 역사상 가장 손에 꼽히는 초대형 딜로서
2: 예.
0: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2: 예. 그렇군요. 왜 하여간 일반적인 추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큰 그 기업일 경우에.
0: 네.
2: 하여간 뭐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인수합병도 명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렇죠. 뭐 예.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긴 하지만
2: 예.
0: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독과점이 될 수도
2: 그러게요.
0: 있고 여러모로 좀 명함이 존재하는 것 같긴 합니다.
2: 예,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선영 아나운서 대신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네. 아이템도 직접 고르시고
0: 아, 네, 감사합니다.
2: 기사도 다 쓰시고 예.
0: 총평을 해주신다면
2: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0: 계세요.
2: 뭐 잘하셨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많이 반겨하셨으니까
0: 아, 네,
2: 예, 예.
0: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네.
2: 예.
1: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어떤 책을 보니까 일을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고 있더군요. 생업과 직업 그리고 천직. 예, 생업이 밥벌이를 위한 것이라면 직업은 어떤 단순한 생계를 넘어서 자신의 자아 실현을 이루는 일, 그리고 천직은 말 그대로 하늘이 내린 소명.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뭐랄까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가장 행복한 일이기도 한 그런 삶은 사실 그리 흔치는 않죠. 이 세 가지가 일치하는 사람에게는 일터가 어찌 보면 휴양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이 음악가가 바로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번다니 음악을 만드는 일이 꼭 유급 휴가 같다. 이 정도까지 가면 뭐 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이번 주에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는데 김학선 선곡위원이 고른 마지막 곡은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입니다. 1994년에 발표됐죠. 그의 정규 4집 Paid Vacation. 그러니까 유급휴가인 겁니다. Paid Vacation. 유급휴가라는 앨범의 첫 싱글로 공개된 곡인데요. 직접 작사, 작곡, 프로듀싱까지 도맡아 완성했습니다. 자켓을 보면 이렇게 아주 잘생긴 얼굴이네요. 리차드 막스. 1994년에 이게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LP 시대가 저물고 그때는 CD로 넘어가는 분기점이었던 그런 시기였죠. 이 앨범으로 이 앨범을 LP로 찍어낸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서 이렇게 몇 군데 없다고 합니다. 오늘 김학성 의원이 가져온 LP도 아주 귀한 판이라고 합니다. 생색을 내실만 하죠. 예. 우리에게 리차드 막스는 사실 감미로운 발라드로 익숙하긴 한데 데뷔 초에는 아주 시원하고 강렬한 그런 락커였다고 합니다. REO 스피드웨건 기억하시죠? 투어 오프닝에 소개됐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메가 히트곡이 나왔는데 잘 아시는 그 Right Here Waiting이 빌보드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독보적인 발라드 가수로 각인되기 시작했고 Now and Forever 이거는 그런 어떤 뭐랄까 서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확실히 굳히는 동시에 그의 전성기의 말미를 눈부시게 장식해준 곡이기도 합니다. 당시 아내였던 배우 신티아 로우스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라고 하는데 불꽃 튀는 사랑보다는 깊고 단단한 어떤 동반자적인 사랑을 노래합니다. 25년 만에 각자의 길을 나중에 걷게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 그 마지막 곡입니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예, 리차드 막스의 노래 들었습니다. 리차드 막스 하면 제 기억에 예전에 그 베트남에서 서울로 오던 비행기든가요? 거기서 기내에서 난동 사건이 좀 있었는데 그때 직접 나서서 제압을 했던 그런 정의의 사나이로 또 기억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타와 목소리를 중심으로 완성된 노래들 리차드 막스의 Now and Forever를 들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스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경북 취업이 잘 되는 경북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북 4호선 캠퍼스
6: 경북.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7: 경북대학교
8: 1336 1336 1336 1336
9: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0: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2: 백조 싱크.
0: 예, 오늘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네요. 강다은 아나운서가 수고 많이 했다고 역시 청취자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고생 많이 했죠. 예. 유튜브에 권승민 씨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코너 제목이 너무나 좋다고 하셨습니다. 추천곡도 오늘 주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채택은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준 시인과의 오래된 대답 오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미니의 정혜린님 책을 같이 읽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이렇게 재밌을 줄이야. 오래오래 이 코너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예, 저희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회 저녁에 유튜브로 듣다가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로 들으신 분 문자 4981 쓰시는 분입니다. 2주마다 박연준 시인께서 전해주시는 책 이야기를 듣고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는 청취자이기도 하시다고요. 그러시군요. 예, 책 이야기를 해주실 때마다 이야기가 납작해진다고 걱정하시지만 저에게 몰랐던 그런 책들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내일도 설레는 마음으로 도서관에 다녀오시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 박연준 시인께서 가장 반가워하실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유튜브에 파드빈이라고 하신 분 애인과 너무나 오랜만에 대판 싸우고

0: 오늘 저녁에 대화하기로 했는데 마침 문고 앞을 지나던 중이라 바로 책을 찾으러 왔습니다. 읽고 가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사시진 않고요. 예, 읽고 가서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로 IT라고 쓰신 분, 언제부터 이 라디오를 했는지 오늘 처음 들으신 모양이네요. 예, MBC 어플도 다운받고 유튜브도 구독하셨다고 했는데, 예, 함께 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부 청취자 추천곡을 들으시고 문자 0005번 쓰시는 분께서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제 알았죠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내일도 토요일에 선곡위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그때 또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1: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3: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5: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87년 헌법이 더는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으로 여야 정치권의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내각 책임제나 이원 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선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선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이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제정고속도로의 주유소 226곳에서 그제인 17일보다 유료 가격을 리터당 100원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유료세 인하 조치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기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고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저녁 6시에 발표됩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루키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루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2: 층은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네, 첫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최근 급격히 하락한 지지율과 연임 개헌, 인사 논란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이 내용을 정치팀의 윤상문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우선 모두 발언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상당히 낮은 자세로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드린다고 말을 꺼냈는데요. 특히 최근 급격히 하락한 지지율에 대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처음엔 당황했다 이런 말도 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4: 그런데 지방선거 이후로 일면 저로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 숙고하고 성찰한 결과는 언제나 국민은 옳다입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너무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3: 네, 특히 이 대통령은 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아픔과 갈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다면서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되살리고 모든 일에 더 세심하게, 더 낮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분들이 겪는 아픔과 그리고 더 과감한 개혁을 원하는 분들과의 소통 모두 언급하며 되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 네. 이런 가운데 시작 전부터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연임에 대한 생각을 밝힐지 여부였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네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신의 연임 개헌은 없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 네.
3: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나올 때마다 연임 논란이 제기됐었는데 왜 명확히 답하지 않았었는지도 함께 설명했죠.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4: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3: 네, 이 대통령은 다만 이어지는 질의응답 과정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 간의 협의 그리고 국민적인 의견 수렴을 거치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짚어보죠. 일단 용혜인, 김승원 후보자 등등 인사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습니까?
3: 네, 이 대통령은 일단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어렵다, 부족하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2: 네.
3: 특히 신약 청탁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2: 네.
4: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겠죠. 부족함일 겁니다. 인사 시스템을 지금 재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 그래도 아마 완벽하게 앞으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 네, 그렇군요. 다음은 지지율 하락의 큰 요인으로 꼽히는 문제도 보죠. 바로 부동산인데 대통령은 이 문제의 원인 진단 또 해법 어떻게 말했습니까?
3: 네, 이 대통령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면서 국토균형 발전 정책을 죽은 힘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부동산 불패 신화도 부동산 급등 요인으로 꼽았는데요. 그동안 정부가 정책적으로 대출을 통해 부추겼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다만 단기적 요인에 대해서는 최근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시장 시절 주택 공급 건수가 줄었다는 점을 또 꼽기도 했는데요. 직접 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예.
4: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즉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 해부터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죠. 그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던데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군요. 하여튼 그때부터 22년, 23년, 24년 그리고 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겁니다.
2: 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도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아, 동시에 지지층 내부 갈등에 대한 언급도 있었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불가역적인 검찰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함께 개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아, 네, 계속 전해주실까요?
3: 아, 예. 이 대통령이 경찰개혁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하면서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 우려를 불식하겠다 이런 입장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지지층 내부에서도 개혁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적을 밝히면서 원래 검찰기관이 가진 목적 즉 사회 질서 유지라는 핵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적인 이유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게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2: 예.
3: 특히 최근에 이제 의심을 좀 받았던 부분인데 검찰의 편을 들여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냐 개혁이 후퇴한다 이런 의심을 거둬주기 바란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네.
3: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지층 사이에 벌어졌던 혐오나 멸칭 표현에 대해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밝히기도 했습니다.
2: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뭐 연임 개헌 문제 등과 더불어서 또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공소 취소를 할 거냐,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나왔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주려는 것이 대통령 본인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냐 이런 의심도 상당히 받았던 게 사실인데요.
2: 예.
3: 이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이런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기도 했죠.
2: 그렇죠.
3: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정치적 논란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줄 수 없게 하자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 1시간 40분 동안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호르무즈 파병 문제만 짧게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 네,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파병의 종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전쟁의

0: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 그리고 현실적으로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파병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1: 네.
0: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정치팀의 윤상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3: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씩 내립니다. 인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입니다.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됩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15%, 경유는 25% 인하됐고 이 조치가 11월 말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는 436원 선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4: 물가를 비롯한 민생 전반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고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전 대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 구윤철 경제부총리입니다.
3: 그러면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은 지난 6월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0시부터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오늘 저녁 6시에 발표됩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엔 재난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겐 국세, 지방세 등 세금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 지원도 확대됩니다.
2: 미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반도체 대장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2%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아침부터 상승 출발한 뒤 한때 6,900을 넘었다가 현재는 6,800대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3% 안팎 오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5% 이상 급등해 180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 하락과 AI 투자 우려 해소 등의 영향으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1: 일본은행이 18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석 달 만에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어제부터 이틀간 개최 중인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정책금리를 현행 1.0 정도에서 1.25% 정도로 0.2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지난 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2: 예, 수년간 폴리염화 비닐, PVC와 가소제 등의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석유화학업체 경영진 등 8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청명한 가을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강원 산지 동해안과 경남권,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산지 5에서 10mm, 부산, 울산 등 경남권 5에서 10mm, 제주도는 5에서 20mm입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6도입니다.
5: 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울산 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오늘 개막해 닷새 동안 산과 영화의 축제를 이어갑니다. 올해는 산과 삶, 인간의 도전을 주제로 전세계 35개국의 영화 114편이 출품됐으며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됩니다. 올해 영화제는 관객 집중도와 축제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막식을 비롯한 모든 행사를 영남 알프스 복합 웰컴센터로 일원화했습니다. 울산시가 전기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2차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1일부터 250대를 신청 접수합니다. K 개인은 한데 개인 사

0: 사업자는 10대, 법인이나 기관은 구매 대수에 제한이 없으며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에는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올해 상반기 1차 사업에서는 전기 1륜차 202대를 보급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울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 생활 폐기물 관리 대책 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연휴 기간 음식물과 선물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지만 수거와 처리시설 휴무로 쓰레기 적체와 악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반은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관광지 등 폐기물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수거와 무단 투기 단속에 나섭니다. SD 현대중공업이 추석을 앞두고 협력사 자재 대금을 최대 12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은 1,394억 원 규모로 협력업체들이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1, 2, 3차 협력사들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사 대금을 지급할 때 모두 현금이나 현금성 수단으로 결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의 올해 하반기 한시적으로 금지했던 영농 성토와 농지 개량을 조기에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의회 이상우 부의장이 영농 성토와 농지 개량을 전면 중단하면서 선량한 농업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다음 달 중에 해제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두서면 내와리를 비롯해 울주군 곳곳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사회 문제가 되자 울주군은 올해 하반기 영농 성토와 농지 개량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4일 5개 과에서 진료를 시작한 울주병원이 다음 달 1일부터 응급실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될 예정이며 야간 전담 의사 1명 등 총 5명의 의사와 8명의 간호사가 교대로 일합니다. 이로써 온산과 온양 등 울주군 남북권도 응급 환자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울산 지역 탱크 터미널을 통한 반송 수출 물량이 올 들어 소폭 감소했지만 수출 금액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 세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울산 지역 탱크 터미널 반송 수출 실적은 126만여 톤, 1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물량은 2.9% 감소한 반면 수출 금액은 25.2% 증가한 것이며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체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산 앞바다에 내려진 풍랑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해안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울산의 현재 기온은 23.2도입니다. 아나운서 이관열이었습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1: MBC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9대 의회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소중히 여기며 더 따뜻하게, 더 세심하게, 더 책임 있게 일하겠습니다. 소통으로 풀고 협치로 나아가며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일이라면 함께하고 필요한 일에는 분명한 책임으로 답하겠습니다. 울산의 오늘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시민을 향한 마음 책임으로 실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0: 백윤호
1: 이남미의
0: 확 깨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0: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 어플에서 기온 확인하고요, 미세먼지 농도 확인한 다음에 오늘은 창문을 열어도 되는지 한 번쯤 고민하게 되죠.
1: 그런데 똑같은 미세먼지를 마셔도 사람마다 몸이 받는 영향이 좀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0: 그렇습니다. 특히 저처럼 내장지방이 많은 사람일수록 대기오염 때문에 생기는 염두번이래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대기오염에도 더 반응을 잘한다는 거죠.
1: 이 황사와 미세먼지 에서 우리 몸을 지키려면 내장 지방부터 줄여야 된다는 건데, 그렇죠. 아, 다이어트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0: 아, 예.
1: 아, 한때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염증이 많다고 살 빼야 된다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0: 그렇군요. 예. 그래도 많이 빼셨어요.
1: 아, 맞습니다. 예.
0: 가을에는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내장 지방을 좀 덜어내고
1: 네.
0: 근육을 대신 키워야 될 것 같아요.
1: 자, 2시부터 4시까지는 마음의 근육을 함께 키워보겠습니다. 확깨는 라디오, 몸도 마음도 가볍게 출발하면서 이효리의 유고걸로 출발합니다. Hey girl. Hey girl.

0: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따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 따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 따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4: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3: 수확량 줄어도?
4: 보장.
3: 가격이 내려도?
4: 아이, 그럼.
3: 보험이 든든하구만.
5: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수

0: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네, 금요일 화개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시 쓰기 좋은 계절 9월이 됐습니다. 9월에는 네. 이제 화개라 주제 시 공모전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도전 많이 해주세요.
5: 아, 그러니까요. 9월 한 달 동안 매주 시 주제를 던져드립니다. 세 번째 시 주제는요. 나이가 든다는 건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이란 주제로 여러분의 감성과 울분이 담긴 시 남겨주세요.
4: 세상에서 제일 슬픈 주제예요.
5: 그러니까 안 먹고 싶은 거.
4: 그렇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유료 문자로 나이가 든다는 건에 관한 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에 여러분의 시를 소개해드리고요. 강원석 시인이 직접 첨삭해드립니다.
5: 네. 선정되신 분께는 푸짐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화개라 주최 시 공모전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 자, 잠시 후에는요. 같이 가서 수자 씨 함께 할 텐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5: 김충훈이 부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0: 올가을 가장 화려한 밤 2026 울산 불꽃축제. 다채로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밤하늘을 가득 채운 1500대 드론 라이트쇼와 멀티미디어 불꽃쇼까지 10월 2일 저녁 7시 30분 북구 강동 몽돌해변에서 만나요.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3: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4: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3: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
4: 삼산현대백화점은 울산 260-0003.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치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화끈한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세상은 편견 없이 바라볼 때 가장 예쁜 색깔을 띈다고 하지요.
1: 모양과 색이 달라도 각자 모습대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이웃의 이야기죠.
2: 같이 가 소수자 씨,
0: 남선혁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남선혁입니다. 오늘 특히 반겨주시네요.
0: 아,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1: 네. 아, 그렇게 느끼셨어요?
2: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은요 제가 아플 때 누구나 당연히 찾을 수 있어야 할 병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있어요. 네, 성소수자들의 이야기인데요. 네. 왜 병원이 망설여지는 공간인지, 또 제대로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이드북을 펴낸 큐라이프 협동조합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3: 안녕하세요. 큐라이프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윤다림입니다. 큐라이프 협동조합은 지난 3월에 창립한 협동조합이고요. 창립 전에 5년 동안 같이 프로젝트 같은 걸 운영을 했었어요. 성소수자로 살아가면서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단순히 10대에서 20대가 되고 50대가 80대가 되어가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살아가면서 관계를 만들고 어디서 살까, 주거를 생각하고, 누구에게 돌봄을 받을까, 어떻게 돈을 벌까, 건강을 어떻게 챙길까, 그리고 생애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문제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수자들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그냥 가족이 어떻게 함께 해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 혹은 제도가 어떻게 해줄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소수자 당사자들이 자신의 미래, 나이든 그리고 노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상상하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교육 하고 모임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해나가기 위해서 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네, 아플 때뿐만 아니라 나이 들어서 돌봄이 필요해지는 순간까지 함께 대비하는 공동체라는 말씀이신데, 오늘 가이드북 얘기도 뭐 그 돌봄의 연장선에서 좀 이해하면 될까요?
2: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0: 우리 사회는 이제 여전히 돌봄에 법적 가족을 몫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혼자 있으신 분들은 병원에 이제 보호자 서명할 때도 되게 속상하다, 아픈 맞아요. 것도 서러운데 그런 그렇죠. 얘기 많이 네. 하시던데 네. 이 조합에서는 가족의 의미를 좀 더 넓게 바라보시네요. 그렇죠?
2: 네, 맞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법적 가족에게는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가 없었거나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숨겨야 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고 또 돌봄에서도 배제되지 않는 삶을 만드는 것이 조합의 목표라고 했는데요. 네. 그런 고민이 이어져서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북까지 탄생했습니다.
3: 이 책은 성소수자에게 병원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목도 아주 직관적으로 성소수자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북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사실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병원에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보호자가 꼭 있어야 되는지, 입원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자주자주 병원에 가고 이런 건 아니니까. 거기에 이제 성소수자들은 가면은 내 파트너를 보호자라고 말해도 되나? 아니, 내 정체성을 말해야 되나? 혹은 차별적인 말들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이 하나가 더 계속 붙게 됩니다. 저도 제 전 파트너를 돌보는 경험을 해봤는데요. 대학병원에 가고 이제 입원을 하고 할 때마다 저한테 누구냐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혈연 가족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요구를 해서 이런 것들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당연히 성소수자 당사자 그리고 그 곁에서 보호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고요. 혈연 가족, 친구, 동료 혹은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0: 아, 몸이 아프고 마음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날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도 해야 된다는 거는 더 마음이 위축될 수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병원 현장에서 이렇게 무의식 중에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이게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알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2: 이게 나의 정체성이라던가 아니면은 데리고 온 보호자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 이야기가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참 크다고 합니다.
0: 네.
2: 또 이거와 관련된 정보가 많이 부족한 경우에는 무례한 질문을 오히려 받기도 한다는데요.
0: 아이고.
2: 실제 병원 이용 과정에서 마주하는 장벽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도 들어봤습니다.
0: 네?
3: 개인적으로 병원을 이용하면서 아, 정말 성소수자들이 병원을 안 가거나 못 가거나 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책에도 성소수자들 사이에 죽을 만큼 아파야 병원에 간다라는 말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딱 한순간에 문턱을 느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계속해서 나를 설명해야 되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인 것 같아요. 같이 온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해야 되나, 친구라고 해야 되나, 파트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입원하거나 보호자가 필요할 때 실제로 법률상의 가족이나 나를 돌보는 사람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트랜스젠더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앉아있을 때 자기를 부르는 이름이 어떤 게 되나 이런 것 자체도 고민이 많이 되고 병실을 모든 사람이 1인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4인실은 명확하게 남녀로 지정성별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방식이 있어서요. 이 방식이 필요한 이유도 분명히 네. 공감하지만 장벽이 될 수도 있다. 치료에 집중하기 전 난 여기서 안전한가? 이 병원에 있어도 되는가? 이거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문턱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결국에는 뭐 환자가 병원에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느라 이렇게 에너지를 다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그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2: 맞습니다.
0: 아, 이 병원이 여러 사람을 이제 연달아 만나는 곳이라 또 더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사실 한번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불편하거나 위축되는 경험을 하면 다음 진료까지가 이제 기분이 유쾌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2: 네, 맞아요. 사실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네. 그래서 특별 대우가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바라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 병원에 가보고 성소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아 제가 잘 몰라서 라고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세요. 근데 거창한 전문 지식을 이미 엄청 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 환자가 여자가 왔을 때 뭐 남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족관계를 당연히 부모, 배우자, 뭐 자녀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일단 모르는 건 물어보면 되고요. 당연히 치료 필요하지 않은 사적인 질문 안 하고 환자가 원하는 호칭과 관계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책에서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환자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의료진에게 이야기했다면 사실 의료진은 그것을 신뢰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 의료진이라면 안전하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사람이 왜 이렇지? 이런 것보다는 이 환자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를 묻는 병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 입원이나 특히 수술. 네. 아 수술은 사실 보호자가 어떤 관계인지까지 같이 적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맞습니다.
1: 이런 때는 정말 문제가 현실적으로 더 다가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0: 네.
1: 곁에 오랫동안 지켜온 파트너이자 친구이자 보호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안에서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0: 맞아요. 네. 뭔가 인정이 안 되는 분위기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 예. 그런 느낌도 있거든요.
2: 맞습니다.
0: 사실 우리 같이 가서 수자 씨에도 여러 가지 이제 여러 차례 또 다녔던 이야기도 한데 내가 아플 때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누구에게 내 곁을 맡기고 또 누가 내 치료 과정에 함께 할 것인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지금 이제 가족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더 중요한 시대인 것 같기도
1: 맞습니다.
0: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도 용인이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기 때문에 네. 전화 과정부터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만 할 때 당사자가 불안을 조금 줄이고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진료 전에 준비할 것들이라던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까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3: 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난 병원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1번이라고 생각해요. 좀 웃긴 말이긴 한데 완벽하게 친화적인 병원을 찾거나 어딘가 딱 맞는 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내가 아프면 치료를 미루지는 않아야 된다. 몸이 아프면 우선 치료를 받아야죠. 치료를 받을 때 당연히 증상이나 복용약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메모를 해두시고 의료진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딱 맞는 병원 아니라 가정의학과라도 꼭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나는 어떻게 커밍아웃하지 이 고민을 먼저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밝혀야 돼요. 되는 건 아니기도 하거든요.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면 되는 거고 스스로가 공개하고 싶은 정보의 범위를 생각해서 공개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압박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일단 찾아가고 그게 혹시 너무 불안하다면 믿을 수 있는 친구나 파트너와 동행을 하기도 하고 대형병원 같은 경우에 의료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 아프면 병원에 간다. 그걸 디폴트 값으로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보통 병원 가게 되면 자신의 증상을 어떻게 설명할지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적지 않더라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복용 중인 약은 그 약의 제목까지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0: 그쵸.
1: 이렇게 작은 준비만으로도 좀 진료실 안에서 좀 긴장하게 되는 그런 때 필요한 그런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0: 네. 또 그리고 병원 안에서 이제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치료비나 퇴원 뒤에 생활까지 또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는 아, 이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런 창구가 마련됐다는 자체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1: 그렇습니다.
2: 맞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병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때 당사자만 준비를 더 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환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도 같이 그렇죠. 변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1: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함께 발맞춰서 변화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 네, 그래서 당사자랑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 또 어떤 메시지를 받으셨으면 하는지 그런 부분도 좀 여쭤봤습니다.
3: 일단 성소수자 당사자분들은 가장 먼저 내가 아픈 것이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남았으면 좋겠고요. 스스로 탓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가족이나 친구 파트너가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압박감을 그렇게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료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특별하게 대하지 않는다 더하여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온 병원 시스템에 어떤 사람이 빠져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원 시스템은 가장 효율을 중요하게 할 수밖에 없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안에는 성소수자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 형태를 가진 사람들, 혼자 사는 사람들, 뭐 노인이나 장애인한테도 어떤 부분은 빠져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계속 확인한다면 더 좋은 병원들 그리고 더 좋은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 네, 병원에 함께 가주는 것, 원하는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돌봄은 이렇게 상대의 존재와 선택을 존중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성소수자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북을 펴내신 큐라이프 협동조합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신청곡이 EIC의 손잡아줘요죠?
0: 네, 맞습니다.
1: 이 곡 들으면서 남성영 작가와는 작별하겠습니다.
0: 네, 선영 씨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오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버근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즈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4: 안녕!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 오늘 같이 가서 수자 씨는 성소수자를 위한 의료기관 이용 가이드북을 펴낸 큐라이프 협동조합의 윤다림 사무국장을 만나봤습니다.
3: 네, 앞으로도 저희가 행보를 응원하도록 하고요. 한영희의 조율 듣고 저희 3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2: 어디 가지 마세요.

0: 조율 한번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의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2: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3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의 직면에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0: 했다며 국회에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을 겨냥해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주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미 투자 협상 상황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미 투자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며 한미 양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 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전남 남해안과 경남권,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5에서 20mm 안팎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8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강의하는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수강생은 면접장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 첫 면접 때 긴장해서 대답을 짧게 했더니 면접관이 화를 냈답니다. 그 후로 더 겁을 먹고 말이 더 서툴러졌죠. 또 다른 수강생은 유독 어른들 앞에 서면 위축돼서 말을 못하는데요. 어릴 때 엄한 아버지가 툭하면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떨리게 하는 상처가 내 말에서 비롯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어르신 왜 이렇게 한숨을 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1: 요즘 가을이라 그런지 여기저기서 청첩장이 날아오는데 우리 애들은 갈 생각이 없어.
0: 어, 어르신 자식들이 아직 시집장 가를 안 갔다고요? 응. 어, 나이가 꽤 있을 텐데.
1: 첫째가 마흔, 둘째가 서른여덟, 셋째가 서른네, 넷째가 서른, 막둥이가 24살이야.
0: 어머머, 요즘 같은 시대에 다섯 명이나 나셨어요. 어우, 정말 대단하시네요.
1: 애국자지?
0: 근데 어르신 연세에 막내가 24살이니까 어, 체력도 좋으셔라.
1: 우리 집이 대대로 자식 욕심이 많아. 아이, 근데 이것들이 얼른 시집장 가서 대를 이어줘야 되는데 안 간다 안 가죠.
0: 어, 어르신 그럼 울산시에서 주최하는 미혼 남녀 미팅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에 자식들 한번 신청해보라고 하세요.
1: 그런 게 있어?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 알려다오.
0: 일단 그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울산이나 경주 포항에 주민등록을 두고 울산 소재 기업이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27세에서 34세 미혼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대요.
1: 가만히 있어보자. 27부터 34시면 첫째랑 둘째 막둥이 탈락이네.
0: 아니 그러니까 셋째랑 넷째는 가능하니까 한번 신청해보라고 하세요.
1: 어디로 하면 되나?
0: 울산시청 홈페이지 울산 소식에 들어가면요 자세하게 나와있거든요.
1: 오케이.
0: 거기 가서 QR 찍고 들어가면 신청하면 된대요.
1: 아니 근데 신청하면 다 만날 수 있는 거야?
0: 아, 그건 아니고요. 남녀 20명씩 총 40명을 뽑는데 참가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뽑는데요.
1: 아이고 이거 만만치 않구만. 아, 그나저나 만나는 미팅 날짜는 언젠고?
0: 10월 16일 울산 시티 컨벤션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아, 결혼식장에서 미리 만나네. 셋째 넷째야 듣고 있냐? 너희라도 좋은 짝 만나서 가야 된다. 일기예보가 불러줍니다. 잘해봐.
2: 한번 잘해.

0: 나한테 한 통 내.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반갑습니다 형님들. TB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2: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1: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2: 혹시 TBX 멤버십?
1: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2: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1: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TBX
3: 안전하는 오늘부터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7: 이 곡은
8: 처음이죠.
7: 트로트 발라드 로클론 댄스 포크 힙합 재즈 블루스 팝송 오페라 클래식 동요 장르 불문하고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곡
8: 네,
7: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8: 이 곡은 처음이죠. 학계라가 고른 따끈따끈한 이번 주에 나온 신곡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수 재하 씨의 신곡입니다.
7: 바보야.
8: 아, 임주리 씨의 아드님이시죠. 아하. 어떤 진한 곡을 지었을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남해의 아들 나상도 씨도 신곡을 냈습니다.
7: 지화자.
8: 자, 이 두 곡 어떤 곡인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재하의 바보야 그리고 나상도의 지화자 함께 들었습니다.
1: 네, 아주 트로트가 여전히 강세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수 전소연 씨의 신곡입니다.
0: 전소연 씨의 퇴사할게요.
1: 야, 가겠다는데요?
0: 센데요?
1: 예, 네, 약간 그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를 오마주에서 지었다고 하는데.
0: 아, 그래요?
1: 자, 어떤 곡인지 같이 들어보시죠.

0: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는 이제 들어갈 때 하는
1: 그렇죠.
0: 얘기고
1: 그렇죠. 요건 나올 때
0: 나올 때 전소연 씨의 퇴사할게요 함께 들었습니다.
1: 아. 네. 아주 그냥 20, 30대들이 참 좋아할 곡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0: 사장님들은 되게 힘들어하시는 노래예요.
1: 네. 막무가내 퇴사는 곤란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가을에 맞는 노래를 준비한 이창섭 씨의 신곡입니다.
0: 사계 그리고 너.
1: 윤종신 씨가 지어주셨다는데.
0: 계절과 동급이다 너는.
1: 그렇죠. 자, 과연 동급일지.
0: 그만큼 넌 중요한 사람이야.
1: 정말 동급일지 지금 이창섭 씨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네, 이창섭 씨의 신곡 4개 그리고 너 함께 들었습니다. 자, 가을이 되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그런 음악들이 더 땡기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정미조 씨의 노래 7번 곡도 듣겠습니다.

0: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놀이터에서 놀아요.
4: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3: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4: 멋있겠는데?
3: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4: 거기서!
3: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4: 안 돼, 토끼야!
3: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5: 97.5 MBC 라디오.
6: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7: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8: 여러분의 친구 배윤호 이남미의 화개라가 왔단다. 함 들어보이소 좋다이.

0: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파마는 미용사에게 짜장면은 중화요리사에게 맡겨야 하는 법이죠.
1: 네, 세상의 소소한 궁금증 척척 박사님이 해결해드립니다.
0: 자, 오늘도 우리의 새소리를 찾아서 울산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 분입니다.
1: 척척 박사 새박사 윤기득 작가님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0: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울산의 아름다운 새를 찾아 열심히 탐지하는 윤기득입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0: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2: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새는 시크릿 윙. 응? 비밀의 날개라는 별명을 가진 새 흰날개 해오라기입니다.
1: 아, 네. 흰날개 해오라기.
2: 네.
1: 굉장히 이름도 예쁜데요.
2: 네.
1: 시크릿 윙. 날개가 숨었나요? 왜 이런 별명이 있어요?
2: 네, 맞아요.
1: 진짜요?
2: 숨었어요. 풀숲에 종이 앉아 있을 때는 수수한 갈색을 띠지만 날개를 펼치는 순간 백조처럼 고결하고 눈부신 흰색을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렇게 멋진 별명이 붙었습니다.
0: 그렇군요.
2: 사진에 보면 나와요.
1: 네.
0: 이름에 흰 날개가 붙을 정도면 정말 날개가 네. 진짜 예쁜가 봐요.
1: 아하. 네.
2: 가만히 앉아 있거나 겨울 깃 상태에서는 숯불 속에 숨어있어 잘 보이지 않지만은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는 순간 하얀 날개빛이 강렬하게 드러나 흰 날개라는 이름값을 확실히 합니다.
1: 자, 그렇다면 흰 날개 해오라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서 특징을 네. 좀 들어볼까요?
2: 네. 흰 날개 해오라기는 백록과에 속하는 비교적 작은 외가리 종으로 계절에 따라 외형의 변화가 매우 드라마틱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네. 네.
2: 몸 길이는 약 45cm 정도 흔히 보는 중대백로나 외가리보다 훨씬 작고

0: 보다 조금 큰 아담한 체구입니다.
1: 예.
0: 봄, 여름 번식기가 되면은 몸색이 매우 화려해집니다. 머리와 목은 짙은 적갈색이고 등 쪽은 검은색에 가까운 암청색으로 바뀌며 날개와 배, 꼬리는 대비되는 선명한 흰색을 띱니다. 그러나 가을 이후로는 전체적으로 갈색과 황갈색 바탕에 새줄무늬가 많은 수수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1: 그렇군요.
2: 아 근데 실제 모습을 보고 싶은데요. 네. 윤기덕 작가님이 촬영하신 흰날개 해오라기 사진을 화계라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올려뒀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함께 확인하시면 흰날개 해오라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야, 근데 날개를 접고 있을 때는
0: 네.
1: 그냥 초라한 새예요.
0: 네, 아무 의미가 없는
1: 그렇죠. 근데 새가 날개를 펼치는 순간 이게 무슨 환상 속에 있는 상상의 동물처럼
2: 약간 네. 반전이 와. 있는 친구 같다 그래야 될까요?
1: 와, 진짜 네, 신비롭네요.
2: 그러게 말입니다.
0: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을 계속 비교가 이렇게 보면은
2: 네.
0: 확실히 드러납니다.
1: 그러니까요.
2: 네. 너무 신기하네요. 너무
1: 사진을
2: 예쁘다.
1: 또 너무 잘 찍으신 게 두 번째 사진
0: 네.
1: 이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이게 물에 비친 모습이
0: 네,
1: 와 너무 멋지네요.
0: 네 반영이에요.
2: 신기해요. 네. 야 근데 야 진짜 다르다고요 이렇게?
0: 네.
2: 그냥 앉아있을 때 만화에 나오는 애 같더니
0: 네, 네, 네. 그냥 수수해요 앉아있을 때는
2: 이야 매력적이네요 정말 네.
1: 약간 그냥 앉아있고 접고 있을 때는 볼품이 없어요
0: 네, 맞아요
2: 맞아요
1: 근데 와 너무 멋진데요 날개 펼치니까
2: 네. 신기하다
0: 네. 영상도 있어요
1: 그니까 영상을 네. 보내주신 걸 제가 받았는데
0: 네. 아, 봤어요?
1: 하,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아무리 해도 제가 못 올리겠더라고요
2: 여러분 요거는 저 이렇게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2: 근데 이 날아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네. 홈페이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0: 나중에 자, 올릴 수 있으면은
1: 예, 예.
0: 네. 나중이라도 한번 올려줘보세요
2: 알겠습니다
1: 예. 흰날개 해오라기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나요 그러면?
0: 네 흰날개 해오라기는 서식지는 논, 섭지, 하천, 호수 주변의 숲이나 얇은 물가를 좋아합니다. 얕은 물가나 논둑에서 경계심을 낮추고 조용히 기다리거나 천천히 움직이며 사냥을 하거든요.
2: 네.
0: 영상에 보면 그 모습 그대로 나와요.
1: 네.
0: 작은 물고기, 개구리, 지렁이, 새우, 수생곤충을 주요 먹이로 잡아먹습니다.
1: 그렇군요.
2: 네. 그렇다면 이제 번식은 어떻게 되나요?
0: 네, 번식은 보통 다른 백로류 황로나 새백로 등과 함께 무리를 섞여 나무 위에 나무가지로 둥지를 틀고 6월이나 7월경 4개 정도 알을 낳아 번식을 합니다.
1: 아 그렇군요.
2: 네.
1: 자 그러면 흰날개 해오라기의 울음소리는 어떤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부터
2: 네.
1: 두 가지 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둘 중에 흰날개 해오라기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리 나갑니다.

0: 얇 얼핏 들으면 개구리 소리도 같기도 하고
1: 약간 그 예. 아까 작가님 사진에 물이 있어서 물소리가 나는 게 이 소리 같기도 한데요.
2: 네.
0: 그러니까요.
1: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2: 네. 네.

0: 요거는 휘파람 소리 같다.
1: 아니 노래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데요.
2: 그렇습니다.
1: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 정답 어떤 소리가 흰날개 해오라기인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0: 자, 그러면 흰날개 해오라기는 철새인가요? 텃새인가요?
3: 네, 과거 한국에서는 주로 봄과 가을철 이동 시기에 잠깐 거쳐가는 희귀한 나그네 새로 분류되었거든요.
0: 예.
3: 요즘은 기후 변화와 기온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엔 국내 남부 지방의 습지나 하천 정지에서 여름철새로 머물며 다른 백로들과 함께 집단 번식하는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네. 그렇다면 울산에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3: 네. 남해안 일대 등지에 보이면서 울산 태양항에서 가끔 모습을 보이는데요.
0: 예?
3: 진짜 찾기가 힘들어요.
0: 거기
3: 저게 흰날개 해오락인지 뭔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수무진이거든요. 근데 중구 태화연이라는 저수지가 있어요.
0: 예예.
3: 네. 거기에 오토 캠핑장이

0: 조성제 있는데요. 요즘 거기에 가면은 네 마리 정도가 연꽃밭에서 물고기를 사냥하면서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 와.
0: 우리가 태양강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새백로나 중내백로에 비해 쉽게 볼 수 없는 새라서 지금은 전국에서 조류 탐조가들이 태안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 방송 듣고 다들 또 찾아가시나.
0: 네, 찾아가도 돼요.
1: 아, 그렇군요.
0: 네, 네. 그 정자에서 딱 구경할 수 있으면
1: 그렇군요.
0: 되니까. 구경할 수 있는 장소가 딱 있어요.
2: 네.
1: 그러면 이 흰날개 해오라기가 이게 위장술의 대가라고 하는데 진짜예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우리 제목과 마찬가지로 나무 위에 가만 앉아 있을 때에는 흰날개 해오라기는 얼룩덜룩한 갈색과 회색 깃털을 가질 때가 많아 나뭇가지나 갈대와 구분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먹이를 채거나 나로 오는 순간 히든 카드처럼 숨겨뒀던 눈부신 하얀 양날개가 확 펼쳐집니다.
1: 예.
0: 사진 보셨죠, 그죠?
1: 그러니까요. 네.
0: 마치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다가 벗어 던지며 화려한 흰 드레스를 드러내는 것 같은 착시 효과를 줍니다.
2: 네.
1: 멋지겠는데요.
2: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새들에게 이제 많은 것을 좀 배우잖아요. 들어보면
0: 네.
2: 흰날개 해오라기도 우리 작가님이 네. 찾으신 배울 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적응력이 있습니다. 네. 흰날개 해오라기는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을 하거든요. 평소에는 아주 수수한 모습을 유지하다가도 번식기가 되면은 온몸이 화려한 색으로 변합니다. 네, 이것은 상황과 목적에 맞춰 자신의 모습을 바꿀 줄 아는 유연함과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보여줍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네. 첫 번째 삶의 지혜가 이제 유연함과 적응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 네. 이거 너무 필요합니다.
1: 그렇죠?
2: 우리한테.
1: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0: 네, 두 번째는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는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네. 땅에 앉아 있을 때는 갈색 보색으로 몸을 숨겨 조용하고 수수해 보이지만은 날개를 펼치는 순간 숨겨진 눈부신 흰날개가 드러납니다.
1: 예.
0: 네, 이것은 불필요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진가를 발휘하는 진실 있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2: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짚어주신다면요.
0: 네, 흰날개 해오라기에게는 어디에서나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함이 있습니다. 습지, 논, 심지어 도심의 인근의 작은 개울에서도 환경에 잘 맞춰 먹이를 찾고 터전을 잡습니다.
1: 예.
0: 이것은 낯설거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편하기보다 현재 주어진 여건을 활용해 살아남는 강인한 생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2: 네.
1: 자, 오늘은 흰날개 해오라기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2: 네.
1: 아까 출제해드린 퀴즈 정답을 발표해야 되겠죠. 자, 흰날개 해오라기 소리는 1번과 2번 중에 어떤 소리일까요?
2: 궁금합니다.
1: 정답은요? 네,
0: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2: 아~
1: 예, 그럼 2번 소리는 뭐였나요?
0: 2번 소리에는 깨꼬리 소리였습니다.
2: 그렇군요.
1: 깨꼬리.
0: 네.
2: 역시 목소리가 남다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냥 깨꼬리가 아니었어요.
1: 자,
2: 예.
1: 그러면 1번과 2번 소리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2: 네.
1: 자, 첫 번째 소리 흰날개 해오라기 소리입니다.

0: 약간 신경질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약.
1: 약간 개구리 소리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0: 화가 난 건 아니죠?
1: 네, 그렇습니다.
0: 원래 스타일인 거죠, 네. 작가님.
2: 이렇게 소리에는 뭐 특별한 글이 없지만은 네. 그래도 반전의 매력과 같이 몸에서는 반전의 매력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그러면 두 번째 새 소리는 어떤 새였나요?
2: 네, 꾀꼬리였죠.
1: 아, 꾀꼬리. 네.
0: 역시 소리가 남달랐어요.
1: 자, 한번 들어볼까요? 꾀꼬리 네. 소리.

0: 예, 아,
1: 역시
0: 정말,
1: 노래를 하십니다.
0: 정말 꾀꼬리 소리 담네요.
1: 예, 그냥 노래가 아니네요. 예. 자, 퀴즈 당첨자 저희가 연락드릴 거고요. 오늘도 좀 모르는 새를 알게 되어서 굉장히 좀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흰날개 해오라기 보러 많이들 가시기 바랍니다.
1: 네.
2: 태화연?
1: 태화연. 그럼 작가님도 만날 수 있나요, 가면?
2: 네, 자주 갑니다.
0: 예, 그렇군요.
1: 자, 오늘 새 박사님, 윤기득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0: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1: 작가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흰날개 해오라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요. 해오라기라는

0: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1: 선물은 무슨 선물이요? 화끼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0: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거동 숙성한우 전문점 토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1: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0: 진짜 최고다.
1: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트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0: 와우!
1: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0: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다.

0: 한인제약.
1: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0: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1: 자, 오늘 척척박사 세박사는 시크릿 윙, 비밀의 날개라는 별명을 가진 흰날개 해오라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2: 아, 진짜 날개를 펴면 완전 비밀이 펼쳐지는 그런 새라서 참 신기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만나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곡은 7732번님의 신청곡 샵에 잘 됐어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곡 들으면서 저희들은 물러갑니다.
2: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어쩌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연임은 가능하지도 않고 연임을 할 생각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면서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1987년 헌법은 더 이상 오늘의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옷이라며 여야 정치권의 합리적 토론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공소취소 논란과 관련해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현안 기자회견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진솔하게 대답했다고 호평하며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이 대통령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며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SNS에 글을 올려 공소취소와 연임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확실한 의견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정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반성은 없고 자화자찬과 남탄만 남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중건 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나는 여전히 잘하고 있다. 정권의 실패는 남 탓으로 돌리는 나 홀로 찬가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선 민주당에 외주를 주고 언제든 내가 결정한 것 아니다라며 빠져나갈 뒷구멍을 파놓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우리는 모두 친문, 친노, 친김대중이며 이재명의 동지들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특정 진영의 수장임을 자백한 꼴이라며 입으로는 통합을 외치면서 실상은 진영 결속만 다지고 있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산지 동해안과 경남권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8: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윤효 시인이 쓴 김영태 선생님이란 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요즘도 교실에서 다 같이 노래들을 부를까요? 같이 부르는 노래의 그 신기한 힘, 이제 뭐든 혼자 따로의 시대라 더 아련한데요.
9: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4: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5: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4: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5: 아, 우리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도 종종 오는 사연인데 네. 아이들이 시험 문제 답을 아주 기발하게 쓰는 경우 있잖아요.
4: 진짜 옛날에 엄청 유명했던 게 그거잖아요. 곤충을 3등분으로 나누면 답이 이제 머리, 가슴, 배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오답 죽는다.
5: 이게 정답 아니에요? 곤충을 3등분으로 나누면 죽어요.
4: 죽는다.
5: 애들이 네. 오답을 쓰는 것 같잖아요. 가끔 우리들이 생각 못하는 기발한 정답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
4: 뭐죠?
5: 근데 어찌됐든 네. 이런 기발한 정답, 기발한 오답들이 최근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왔어요. 보세요. 사자성어를 써야 되는 문제들인데 네네. 겉으로는 함께하지만 속마음은 다름.
4: 동상이몽.
5: 그렇죠? 근데 네. 한 아이의 답. 겉바속촉. 말 되지 않아요?
4: 어, 귀엽다. 어.
5: 그렇죠? 어.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네 글자.
4: 측은지심.
5: 한 아이의 답. 아이고.
4: 아, 네 개 썼어요. 아이고.
5: 이게 더 직관적이지 않아요? 어. 측은지심보다. 자, 문제. 네. 자기 몸을 희생해서 남을 살림.
4: 살신성인.
5: 한 아이의 답은 심청이.
4: 아, 심청이. 그렇지.
5: 상징적이잖아.
4: 고영미 300석이 몸을 던졌으니까.
5: 그리고 문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만 잘난 듯 행동하는 것.
4: 아나무인.
5: 한 아이의 답. 역시 나야. 메타인지 최고로 높다.
4: 우와.
5: 이게 사자성어가 아니라서 그렇지. 네. 그죠?
4: 맞는 말이에요.
5: 아니야.
4: 그죠? 제가 선생님이라면 세모나 아니 동그라미 해 주셨을 것 같아요.
5: 그러니까 이거 뭐 네. 아주 대세에 지장 없는 그런 시험이라면 난 동그라미 쳐줬을 것 같아요.
4: 그렇죠. 네.
5: 근데 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유, 남의 자식이 쓴 거니까 귀엽지. 어? 내 자식이 막상 다섯 문제 다 저렇게 써가지고 틀려봐봐. 속 터지지. 거기 또 완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어.
4: 그렇죠. 네. 저희 딸이 두 달 마서 4학년인데 이제 수학을 좀 더 공부를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5: 네, 네.
4: 그래서 저는 괜찮다 그랬는데 와이프는 좀 그럼. 좋아하시면 안 하더라고요.
5: 그치. 엄마랑 네. 아빠랑 둘 다 또 태어날 수가 없어. 그 총량의 법칙이 있어서 네. 아빠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엄마가 조바심을 내고
4: 그런
5: 반대인 경우도 있고. 네.
4: 하여튼 저는 괜찮아요. 공부 못할 수도 있지 뭘.
5: 그래, 저도 사실 우리 집안에 박사가 없고 교수가 없어요.
4: 네.
5: 근데 그 애들한테 그에 준하는 교육을 강요하는 건 어른들의 이기심이다. 그렇게 그럼요.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눈빛이 왜 그런 거 있잖아. 네가 네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가? 네,
4: 저는 공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공부란 말은 안 합니다.
5: 아니.
4: 자격이 없어요.
5: 아니. 네. 못했어. 잘 안 했기 때문에.
4: 그랬구나.
5: 예. 어폐가 있어.
4: 첫 곡 들을까요?
5: 솔리드입니다. 네. 천생연분.

0: 네, 솔리드의 천생연분 금요일 첫 곡이었고요. 8517님. 맞아요. 우리 큰아들은 어릴 때 혀가 하는 일을 쓰시오 라는 문제의 정답이 단맛인만 매운맛을 본다였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매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1: 사실 혀가 하는 큰일 중에 하나는 메롱이죠.
0: 그렇죠. 네.
1: 대부분의 그 활동을 안에서 하지만 메롱은 실외에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0: 딱 아이들 눈높이네, 그죠?
1: 외향적 혀.
0: 예.
1: 아, 나는 이런 오답 북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0: 그렇죠.
1: 예. 그 책을 읽을 때도 오독의 발견이라고 우리가 책을 읽고 꼭 반드시 정답만 유추해내는 게 아니라 잘못 해석한 것이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는 해석이 있거든요.
0: 오.
1: 그러니까 이런 정답도 사실 오답이 아니라
0: 그렇죠.
1: 재밌는 정답으로 간주해 줬으면 좋겠어. 얼마나 좋아. 메롱을 할 수 있다.
0: 귀엽잖아요. 그죠?
1: 메롱. 네. 김명자님. 아들이 4살 때쯤 횡단보도 건널 때 파란불의 오른쪽 왼쪽을 보고 건너랬더니 엄마 어떡해. 야 왼쪽부터 보고 건너떠. 하고 울고불고 난리 났었죠.
0: 아, 귀여워.
1: 너무 사랑스럽다. 괜찮다고 한참을 달랬었네요. 그런 아들이 내년에 아빠가 됩니다.
0: 엄마 나 아빠 돼. 큰일 났어.
1: 그런데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데 참 아이를 키우다 보면 키우기 힘든 구간이 나오잖아요.
0: 있죠.
1: 지가 잘나서 태어난 것 같이 떵떵거리는. 그때 엄마 아빠들은 우리 김명자님이나 저희 엄마처럼 딱 요때를 기억한대요.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 시기를 네. 기억하고 붙든대요. 참자.
0: 그래서 효도는 딱 4살, 5살까지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네.
1: 그다음부터는 부양으로 가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냥 키울 뿐. 네.
1: 진짜.
0: 그렇습니다.
1: 아, 자, 너무 오늘은요. 마음 힐링된다. 메롱.
0: 정해진 답이 없는 사랑 얘기로 또 힐링하시죠.
1: 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0: 예, 사랑극장.
2: 어느 날 사랑이 메롱.
1: 최신식 지댕이다.
0: 네, 그렇습니다.
1: 감탄해.
0: 사랑은 메롱이죠. 정선혜 씨, 그죠? 예.
1: 메롱을 두 번 해야 돼요. 사랑을 하려면. 한 번으로는 되면 안 돼요.
0: 알겠습니다.
1: 네, 메롱메롱이 돼야 됩니다. 네,
0: 김영선 성우님, 남유정 성우님 3부에 나오십니다.
1: 자, 문자 샵 8001번이고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유니베라.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샘표 식품 주식회사.
1: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0: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1: 우리 ENL 하루틴.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백조싱크.
0: 브람스 안마의자.
1: 키움증권.
0: SK케미칼.
1: 경기도청.
0: 올품.
1: IS동서.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4: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5: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지난 30년 동안 병마와 어려움 속에서도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삶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0: 그리고 그 곁에는 라디오 너머로 전해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내 가족 일처럼 마음에 담고 응답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9: 누군가의 절박한 하루에 귀 기울이고 그 이야기의 끝이 기적과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은 수많은 이웃들의 삶에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10: 평범한 일상이 꿈이었던 이들에게 소중한 오늘을 선물하고 다시 일어서서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 30년의 진심 어린 동행, 그리고 앞으로 이어갈 희망의 이야기를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10: 나눔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하며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가는 사랑의 열매.
9: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는 사랑의 열매가 함께합니다.
1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2: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3: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행복해진대요.
14: 제목, 새벽 5시 머리통을 직거래할 뻔했다. 우와, 센데.
15: 재밌다.
14: 예. 인천에서 익명 요청하신 분의 사연인데요. 지라시 대표가면 김정희 님으로 소개할게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9: 안녕하세요, 정선희 씨, 문천식 씨.
14: 예.
9: 저는 옷을 참 좋아하는 자타공인 패션 과소비러입니다.
14: 정선희 씨 같은 사람이군요. 예예.
9: 어, 나이스 투 미츠 언니. 예쁜 옷만 보면 지갑이 저절로 열려 한번 입고 옷장에 봉인된 옷들로 장롱이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죠. 그러다 어느덧 제 나이 반백살, 이제 온 욕심 버리고 미니멀 라이프로 살자 결심을 하고 대대적인 옷장 정리에 들어갔죠. 버릴 건 버려버리고 아까운 옷 몇 벌은 요즘 대세라는 중고마켓에 올렸어요. 네. 사건은 며칠 전 새벽 5시에 터졌어요. 그날따라 눈이 번쩍 떠지길래, 아니 혹시 밤새 내 옷을 사겠다는 톡이 왔나 싶어 앱을 켰어요. 그런데 제 판매글보다 더 강렬하게 제 영혼을 사로잡은 물건이 있었으니 바로 단발머리 가발이었습니다.
16: 인모 70% 가발, 24개 보유, 개당 8,000원.
9: 순간 제 눈이 뒤집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그 유명한 머리 스타일 그 거지존에 갇혀 있거든요. 어. 그죠. 그 자를 때 되면 머리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2년 전에 긴 머리를 싹둑 잘랐는데 이번에 귀 밑까지 오는 파격적인 숏 단발에 도전하고 싶어 매일 거울을 보며 끙끙 앓던 중이었습니다. 그래, 8,000원이면 뭐 딱 한번 써보고 버려도 본전이지. 저는 이런 기적의 논리로 냅다 채팅을 걸었죠. 물건에 관심 있습니다. 상대도 안 자고 있었나 봐요. 새벽인데도 빛의 속도로 칼답이 오더군요.
14: 아, 몇 개나 필요하세요?
9: 한 개요. 지금 머리를 잘라야 하나 고민 중이라서요. 첫 번째 가발로 하고 싶은데요. 귀밑 1cm.
14: 아, 네네.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9: 오케이.
15: 몇 시쯤일까요? 제 직장이 지라시 고등학교 근처라 그쪽이면 좋겠어요.
14: 아, 잘 됐네요. 저도 그 근처입니다. 그럼 문화역 1번 출구 어떠세요?
15: 아싸! 그렇게 일사천리로 약속이 잡혔죠.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니 고작 가발 하나 받으려고 그 뙤약볕에 나가는 게 또 귀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걸었죠. 아, 근데 죄송합니다만 혹시 직거래 말고 반값 택배는 안 될까요?
14: 아,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15: 왜요?
14: 제가 지라시 고등학교 학생인데요. 지금 20대 때문에 문화역 근처 학원 다니거든요. 그래서 언제 물건을 붙일 수 있을지 몰라서 직거래가 더 편하실 수 있어요.
15: 네? 지라시 고등학교요?
14: 네, 왜요?
15: 아우, 맙소사.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며 식은땀이 쫙 흘렀어요. 왜냐면
14: 예.
15: 사실 제가 지라시 고등학교 현직 교사거든요.
14: 아하.
15: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우리 학교 학생하고 중고거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으로 판매자 닉네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4: 조차르스.
15: 그리고 판매 사진 속 마네킹 목덜미를 미친 듯이 확대해봤더니 굵은 매직으로 큼지막하게 적힌 세 글자
14: 조철수.
15: 아, 오 마이 갓. 조철수란 누구인가? 철수는 제가 2년째 애지중지 가르치고 있는 저의 애제자였던 것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끝으로 녀석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너 철수니?
14: 네, 누구세요?
15: 나 네 국어 선생님이야, 김정희.
14: 헐, 미쳤다. 안녕하세요, 쌤.
15: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 새벽 랜선 너머로 들려오는 제자의 동공지진 소리. 저는 이 제자에게 별소리를 다한 건 아닌가 앞에 글을 쭉 읽어봤죠. 다행히 물건값을 깎진 않았더라고.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철수에게 가르치듯 얘기를 했습니다. 철수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제값이라는 게 있단다.
14: 근데요?
15: 근데 입목 8,000원은 너무 싸잖아. 네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자본주의 경제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움직이던 거지만 8,000원은 명백한 네 손해야.
14: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만 원을 올리니까 아무도 안 사서요.
15: 그렇구나. 그럼 쌤이 8,000원짜리 두 개 살게. 사실 우리 언니가 항암 중이라 언니랑 나눴으면 좋을 것 같거든.
14: 네? 아...
15: 아니 아니, 그렇게 놀랄 것 없단다. 치료 잘 받고 있으니까 완전 관해될 거야. 우리 철수 선생님 언니 걱정하는구나. 고마워.
14: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15: 그럼 왜?
14: 이거 마네킹 머리통에 본드로 붙어있는 거라 사람이 못 써요.
15: 뭐? 그렇습니다. 그건 사람이 머리에 쓰는 가발이 아니었어요. 미용 실습용 마네킹 대가리, 아니 마네킹 두상이었답니다. 어머, 선생님이 착각했네.
14: 네.
15: 그러면 저기 올려둔 거 다 마네킹 대가... 아니, 마네킹 머리통이야?
14: 네, 8개요. 제가 실습할 때 쓰던 거.
15: 미안, 철수. 거래 못하겠다.
14: 괜찮아요, 선생님.
15: 대신 오늘 학교 오면 쌤이 시원한 음료수 쏠게.
14: 네, 실기 끝나면 찾아갈게요. 10월이 입시라 좀 바빠서요.
15: 아, 그렇겠다. 그래, 그래. 합격증 갖고 오너라.
14: 네, 선생님.
15: 가발도 다 팔리라고 기도할게.
14: 감사합니다. 아, 참, 그리고요.
15: 응?
14: 머리 자르지 마세요.
15: 어머, 스윗해라. 선생님은 긴 머리가 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그런 말씀?
14: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숏단발은 얼굴이 작아야 어울리...
15: What?
14: 아니에요, 예, 안녕히 계세요.
15: 야! 야! 그렇게 대화는 마무리됐어요. 그리고 저는 제 머리를 쥐어뜯었죠. 아, 진짜 언니 핑계라도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는 대낮에 문화역 1번 출구에서 애제제가 건네는 단발머리 마네킹 머리통을 품에 꼭 안고 학교로 출근할 뻔했습니다. 철수에게 한마디 할게요.
14: 네.
15: 철수야, 음료수 맛있게 먹었지? 너 이 일 제발 비밀로 해주라. 교사가 새벽에 제재하고 중고거래하는 모양새는 좀 그렇지 않니? 그럼 앞으로도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처럼 성실하게 살아가렴. 아, 그리고 네 말 듣기 잘한 것 같아. 숏단발로 잘랐으면 선생님 후회할 뻔했어. 고마워. 아, 참, 그리고 혹시 몰라 저의 제자 이름은 가명으로 했어요. 대신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 그 대화를 캡처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상 현직 교사의 당황스러운 중고거래 얘기였습니다.
17: 아, 너무 웃겨. 여기 아,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14: 사진 주셨어요.
17: 와, 진짜 한 6개 페이지를 나눠서 캡처해서 보내주셨는데, 어머, 너무 사랑스럽다. 진짜. 아니, 철수 너무 귀여운데?
14: 아, 선생님께서 아침에 그 마네킹 머리통 들고 출근하면 진짜 웃기겠네요.
17: 예,
14: 그죠?
17: 예. 제자가 건네준 머리통을 이렇게 소중히 부여잡고. 근데 우리 이렇게 중고거래하든 뭐 어떤 사이트에서 거래하든 사진 대충 봐가지고 뭐 희한한 거 산 거, 예전에도 세상 사는 이야기에서 다룬 적 있었잖아요.
14: 그쵸.
17: 왜? 진짜 시계를 어디 해외 사이트에서 싸게 구매를 했는데 그게 시계 모양을 한 반지였다고.
14: 아, 맞아. 네,
17: 손가락에 장난감 시계.
14: 맞아, 잘못 산 물건 해서 나왔어요.
17: 그래서 네. 마스크팩 진짜 히트였어.
14: 아.
17: 마스크팩을 샀는데 이마에다가 붙이는 그 약간 정동남존에 붙이는 복점처럼 마스크팩이 얼굴을 덮지 않고 이마 한가운데 팔광 뜬 것처럼.
14: 잘 보고 사야 돼, 그죠? 네.
17: 그러니까 사과 한 박스인 줄 알았는데 사과 모양의 포스터였고.
14: 아.
17: 그러니까 정말 이 마네킹도 그런 실수로 이어질 뻔.
14: 큰일 뻔했네요.
17: 아, 너무 네.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배철수 씨의 노래 철수 얘기 나온 김에 우리 MBC에도 귀한 자산 있죠, 찰스가 있죠. 있습니다. 네. 찰스 배의 사랑 그 아름답고 소중한 얘기들.

0: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2: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3: 요즘 그렇죠 뭐.
2: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3: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2: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4: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4: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4: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4: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5: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6: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1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10: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11: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10: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 중에서 간편식 세트,
11: 보헤미안 박이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10: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11: 백년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저 혹시 직거래 말고 반값 택배 안 될까요?
0: 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라시 고등학교 학생인데 학원 가야 되거든요.
1: 잠깐만, 너 철수니?
0: 어, 선생님.
1: 어, 철수야. 아니, 너 너무 싸게 판다. 아유 참, 선생님이 가발 두 개 살게.
0: 이거 가발 아니에요. 마네킹 머리통인데요.
2: 네, 방금 들으셨던 사연, 제자와 머리통을 거래할 뻔했던 사연이었습니다. 네. 직거래 자주 하죠?
3: 저는 당신의 자저입니다.
2: 예예. 예, 예. 그 채소마켓?
3: 네, 채소마켓 많이 씁니다.
2: 최근에 거래한 거 뭐예요?
3: 최근에 뭐 했죠? 운동화 하나 또 팔았고요. 아들이 발이 계속 크고 있으니까 비싼 러닝화가 쓸모 없어져서.
2: 맞아. 예. 그리고 또 아들이 책을 좋아하니까 러닝화든 운동화든 빨리 닳거나 험하게 신질 않을 거 아니에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그래, 이렇게 아이 키우면은 바꿀 게 많아요, 진짜.
3: 그래서 실제로 애 키우는 엄마 아빠들 진짜 이용을 많이 해요.
2: 와, 나 네. 집에 그거 있거든요. 되게 새 모델 녹즙기. 네. 한 번도 안 뜯은 거, 포장 새 거.
3: 미개봉?
2: 그거 좀 팔아줄래요?
3: 당연히 제가 바로.
2: 다음 주에 갖고
3: 좋은 값에 팔아드릴게요.
2: 네, 이거 처음이라 파는 법을 모르니까. 오,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이다.
3: 그럼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거래의 추억. 거래하다 생긴 다양한 에피소드. 네. 특이한 직거래 경험담 보내주세요.
2: 아니, 직거래하다가 연애로 간 분들도 많던데.
3: 그렇죠. 네,
2: 근데 세상이 되게 위험한데 그 어떻게 뭘 믿고 그렇게 연애들을 할까?
3: 다 한 방법이 있나 보죠.
2: 네. 그래요?
3: 정선혜 씨가 너무 세상을 조심하고 안 사는 거 아닐까요?
2: 그렇죠. 조심하고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 네. 그러니 좀 약간 겁은 많다. 이런 낯선 것들. 근데 하여튼 직거래도 요새 진짜 중요한 문화이기 때문에 알아두긴 그럼요. 해야 될 것 같아. 무조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피한다고 답은 아니더라고요. 네,
3: 인터넷 떠도는 얘기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중고마켓에서 밥솥을 내놨는데 산다고 한 사람이 밥솥이 작동되는지 궁금하다고 에? 직접 밥을 지어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그러더니 사진 보고서 안 샀다고.
2: 밥은?
3: 안 샀다. 예.
2: 아니에요. 밥도 같이 달라고 그런 경우 있는 거 아니야?
3: 설마.
2: 어제 별의별 경우가 다 있구나.
3: 그죠.
2: 그거 있잖아요. 비싼 낚싯대가 어플에 싸게 나와서 바로 만났는데 네. 초등학생이 나와가지고 네. 굴거래 하시죠? 이런 경우도 있다고. 근데 대체적으로 진짜 네. 이 채소 마켓에 초등학생들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3: 어, 그렇군요.
2: 꽤 있더라고요.
3: 여러분도 보내주십시오. 아. 거래의 추억.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라우드 미니 무료입니다.
2: 아, 나 그거 제일 기억난다. 아동의자.
3: 아동의자?
2: 오타 쳐가지고 야동의자가 됐던.
3: 아.
2: 네, 그걸 내놨대요. 핑크색 애기 의자를 내놨는데 네. 아동의자입니다 해야 되는데 야동의자입니다. 그랬더니 밑에.
3: 아.
2: 응?
3: 어디가.
2: 응?
3: 예, 알겠습니다.
2: 계속.
3: 예, 문자 소개되시면 타월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화 연결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언제 깨요.
2: 어디가 뭐야 어디가. 쿨입니다. 작은 기다림.

0: 자, 거래 추억 하나씩 볼까요? 0345님, 의자가 필요했는데 마침 집 근처에 무료 나눔 글이 올라온 거예요. 바로 받으러 갔는데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가깝다고 걸어갔던 터라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했는데 나눔해준 분께서 타고 굴러가세요 하더라고요. 바퀴 달린 의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타고서는 발로 굴려가지고 집까지 왔어요.
1: 아, 진짜로?
0: 야, 재밌다.
1: 아니 잠깐만, 아니 그거 많이 먼 건 아니었나 보다.
0: 어, 그러게요.
1: 바로 옆동이나 뭐 이랬나 보다. 그렇잖아, 그게
0: 들어갈 수 없으니까.
1: 전동도 아니고 계속 내가 수동으로 굴려야 되는 건데.
0: 어, 발로 땡기게가 가시다가 힘들면 뒤로 돌아가지고 밀면서 이렇게 밀면서 가시면 좋죠, 그죠? 네.
1: 재밌게 사신다.
0: 그러게요.
1: 아우, 네. 아우 깔깔깔. 아 진짜. 아우 배야. 자, 5319님. 비싸게 산 캠핑 도구들 안 써가지고 중고마켓에 팔러 갔는데 남편이 돈 안 받고 빈손으로 온 거예요.
0: 네?
1: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매자분이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였어.
0: 그러세요?
1: 그분이 산에 사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한테는 돈을 받을 수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드리고 왔대요. 아, 나 진짜 이 인간 때문에 속 터져요.
0: 왜 이렇게 착해 남편분. 아,
1: 자연인 아니다에 나 오른쪽 손목 건다.
0: 자연인이 여기 시내까지 내려와서 거래를 할 리가 없어요.
1: 아우 정말. 아. 이 호그와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0: 아이고.
1: 거기 왜 자연인이 와요 거기?
0: 그러니까. 아유.
1: 그리고 자연인이 누가 캠핑 도구를 사?
0: 착하시다.
1: 자연인 가다.
0: 그분들은 다 살림이 있어요.
1: 오, 자급자족해서 사는 사람들.
0: 아유, 어떡해.
1: 100% 인더시티. 아, 난 진짜 너무 순수하시다.
0: 속았어, 속았어.
1: 저도 저지만 네. 진짜 남편분도 남편분이시네요.
0: 8552님. 무선 이어폰 한쪽을 잃어버려서 못 쓰고 있었는데 중고마켓에서 한쪽을 판대길래 직거래로 만났죠.
1: 오, 좋다. 다행이다.
0: 세상에. 8년 전 대학 CC였던 전 여친인 거 있죠?
1: 어머!
0: 둘 다 얼마나 진담났는지.
1: 어머, 어머.
0: 전 여친이 그래서 너한테는 안 팔아! 하고 행하고 가더군요. 아, 8552님.
1: 8년 지났으면 모든 감정이 내려가지 않아? 근데 어떤 우라로
0: 8552님께서 잘못해서 헤어졌죠.
1: 그러니까 8년 됐으면 앙금은 가라앉거든. 웬만하면
0: 8만도 한데.
1: 아니야, 이 정도면은 세상 꼴보기 싫게 헤어진 거야.
0: 아,
1: 세상 진짜 대역죄인처럼 누군가 잘못한 거야.
0: 에.
1: 아, 무선 이어폰. 근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무선 이어폰 한쪽에서 그 뭐 확인 안 하고 나갔는데 다 같은 왼쪽이라든지.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확인하고 해야겠네요. 그죠?
1: 그죠. 어느 쪽이에요? 이렇게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타블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왼쪽만 잃어버린대.
0: 그렇대요.
1: 예, 그래서 네. 오른쪽만 4개 있대요. 미추어버려, 미추어버려.
0: 네.
1: 네, 우리 이동욱님. 채소마켓에 어릴 때 아들이 타던 전동 자동차를 채소마켓에 올려서 거래를 하게 됐어요.
0: 네네.
1: 연락 주신 분이 할아버지셨는데 손주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1: 일단 약속을 정해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안 나오셨어요.
0: 네?
1: 계속 연락하다 보니까 옆에서 오토바이 타시고 가죽 잠바 입으신 분이
0: 전동차!
1: 이러면서 오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못 알아봤답니다.
0: 아, 젊으셨구나.
1: 요새 할아버지 젊죠.
0: 그렇구나.
1: 요새는 진짜 뭐라고요? 할 정도로 젊죠.
0: 그렇죠. 네. 염색도 다 잘하시고. 네.
1: 저희가 이제 꽁트 때문에 막 아 네. 아니면 하 이렇게 그렇지, 표현하지만 사실은 실제로 목소리 들어보면 언니 오빠들이에요. 진짜 요새는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0: 천민지님. 남편이 홈쇼핑에서 트렁크 팬티를 무려

0: 50장을 구매한 거예요. 많이 살수록 저렴하다나? 아, 근데 너무 많으니까 서랍장이 복잡해서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고마켓에 남편 몰래 30장만 팔아야지 하고 내놨죠. 우체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머나 세상에, 갔더니 글쎄 우리에서 과장님이 나왔어요. 아, 그 이후로 과장님 볼 때마다 너무 민망해요.
1: 공유하고 계시네요. 네. 남편분이랑 같은 아이템을. 월화수목금토일.
2: 그렇죠.
1: 그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겠다.
2: 과장님. 민지 씨.
1: 아, 과장님.
2: 팬티 맞아요?
1: 네, 30장.
2: 예, 그래요. 이런 일이 다 있네. 이거 불량 팬티 맞죠?
1: 예.
2: 남성용, 기능성.
1: 과장님 그냥 가져가시면 안 돼요? 저 믿고 그냥 가져가 주세요.
2: 그랬겠네요.
1: 아, 정말 디테일. 네. 너무 싫다. 네. 윤미아 씨. 네. 안 쓰는 가구를 팔았는데 그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2: 네. 저기요, 여기 판매자님, 여기 서랍 안에
1: 예.
2: 그 브라우저가 그래서 윤미아 씨가 지금 부랴부랴 찾으러 갔어요. 그 가면서 부랴부랴 그런 거예요? 아니면 부랴부랴?
1: 코브라 노브라. 부랴부랴.
2: 고생하셨네. 우리 윤미아 씨 고생하셨네.
1: 아, 이번 주 안에 그 이슈가 많네요.
2: 그러게요.
1: 코브라 이슈가 정말 많네요.
2: 정선 씨 때문에
1: 그래요. 네. 네. 아, 찾으러 가셨다니. 애착불하셨나 보다. 네. 그 먼 길을 또 찾으러 가셨네.
2: 가야죠. 예. 버려주세요 하면 또 실례할 수 있잖아요. 그죠?
1: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죠. 어떻게 재활용할 수도 없고 그냥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애매하다. 자, 김혜정님. 중고거래로 테이블을 사서 만남 약속을 하고 나갔어요. 판매자님을 만났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테이블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깜빡하고 테이블을 두고 못 만났대요. 다음날 다시 거래하고 할인도 해주셨어요. 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되게 귀여운 아차차 많아요. 아차차. 아차차.
2: 그건 재밌다.
1: 판매자님 죄송한데 테이블은요?
0: 어머나. 깜빡했네. 어떡해요?
1: 그분도 아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몸이 가볍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개운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2: 팔로 오신 건데 사러 오시는 사람처럼 그죠?
1: 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것만 놓고 간 거.
2: 아, 안 그러니까 되는데.
1: 프리젠테이션 해야 되는데 PPT 자료 싹 다 놓고 가고.
2: 있어요. 네. 중요한 것만 놓고 간 날이
1: 있죠. 그렇죠. 자,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유산슬입니다. 합정역 5번 출구.

0: 자, 오늘 거래처 보고 있는데요. 놀라운 사연이었습니다. 2938님. 진짜 5년 전에 밥솥을 내가 팔았거든요. 불린 쌀 들고 와서 밥 짓고 사갔어요.
1: 진짜?
0: 네. 직접 지어보더라고, 내 앞에서. 그래서 쿨하게 내고는 안 하고 돈 다 주고 갔어요.
1: 너무 웃긴다. 내고 안 한 거는 진짜 쿨거래.
0: 그러면 두 분이 서 계셨던 거예요? 한 20, 30, 30분
1: 동안? 네, 밥 짓는 동안. 뜸 들인 듯.
0: 백미.
2: 취사가 완료되었습니다.
0: 할 때까지?
2: 밥을 저어주세요.
0: 길에서?
1: 그 코도 어떻고 자?
0: 어디서 하신 거지? 궁금하다. 어디서? 여쭤볼까요?
1: 네. 아 웃겨. 밥솥 통신원.
3: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밥솥 통신원 문준호입니다.
0: 네.
3: 네. 2022년도에 그 중고마켓에서 2년 된 밥솥을 예, 팔았습니다. 예, 좀 젊은 분이 오셔서 이제 거래를 하려고 했는데 가방에서 불린살을 꺼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불린살을 들고 이제 되는 걸 보고 사가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예, 밥솥에 예, 계속으로 밥을 안 쉬고 바깥에서 20분간 멀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1: 와. 안녕하세요, 문준호님.
3: 네네.
1: 반갑습니다. 아니, 그, 제일 궁금한 건, 그 바깥에서 전기코드 어디에 꽂고요?
3: 아니요, 이제 집에 들이기가 힘들어서,
1: 네.
3: 이제 집안에서 이제 치사를 누르고 바깥에서 둘이 서 있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누구 집에서요?
3: 그 사람. 집이죠.
1: 예. 문준호 씨 집에서요?
3: 네네.
0: 우와, 특이한 경우네요. 잘 집에서 안 만나는데, 그죠?
1: 이게 진짜 보통. 네. 없는 경우인데.
0: 그러면 와. 저기 궁금한 게 20분 동안 서로 어떤 뭐 말했으면 안 하신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계속이라도 20분인데.
3: 네, 이렇게 쳐다보긴 했는데 네. 이제 뭐 잡곡밥은 잘 되죠. 뭐 다른 밥도 다 잘 되죠. 찜은 잘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해서.
1: 궁금하시구나.
3: 네, 그건 안 해봤다라고 얘기했어요.
0: 그럼 다 된 밥을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드셔보신 거예요?
3: 네, 아니요, 먹은 게 아니고 이제
1: 밥솥
3: 들고 오셨더라고요. 숟가락으로 한번 보시더니 그냥 밥솥째로 가지고 가셨어요.
0: 우와, 대박이다. 궁금하시다.
1: 아마 그분은 마음에 안 들었으면 밥만 싹싹 긁어서 가져갔을 거야.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렇게
0: 진짜.
1: 꼼꼼하신 분이니까. 다 된 밥도 같이 들고 가셨죠?
3: 네네. 그럼 밥솥째로 들고 갔습니다.
0: 꼼꼼한 분이네.
1: 혹시 그분 후기나 이런 건 안 남겼던가요? 왠지 그럴 거 남겼을 것 같은데.
3: 남겼어요.
1: 그죠?
3: 밥 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와, 꼼꼼하신 분이야. 어쨌든 뭐 내고 네. 없이 그렇게 딱 가져갔다면 쿨거래네요. 그죠?
0: 다행이네. 그죠? 네.
1: 좀 당황스러웠지만.
0: 그렇죠. 그렇죠. 네. 문준호님 그분이나 또는 뭐 사랑하는 가족분들께 한 말씀 하실까요?
3: 네. 그거 내 아이디 안 변했으니까 다음에 제가 물건 내놓으면 이게 폭을 주십시오.
1: 네. 다음 거래로까지 충분히 여지를 주셨어요.
0: 매너 좋으셨으니까. 네.
1: 문준호님 오늘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3: 네네.
0: 네. 퀴즈 부탁드립니다.
3: 제가 중고마켓에서 최근 사고자 하는 물품이 뭘까요? 1번 골프채, 2번 홍삼 세트, 3번 면팬티.
0: 골프채, 홍삼 세트, 면 페인트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스마트 라디비니 무료입니다.
1: 아, 만약에 3번이면 아까 30개 있었는데.
0: 놓쳤네.
1: 예, 놓쳤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1: 가셨네.
0: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예, 가셨다, 가셨다. 예. 예. 광고 듣고 함께 할게요.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0: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덮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국밥에도
1: 당진 해나루쌀.
0: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5: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4: SK 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반갑습니다, 형님들. TVX 앰버서더 곰마키가 올해로 10년차 트럭커가 됐습니다.
5: 이야, 이제 완전히 트럭 베테랑이네.
4: 그래서 베테랑답게 한국 타이어를 씁니다.
5: 혹시 TVX 멤버십?
4: 네, 잘 사고 관리받고 혜택받고 일석삼조니까
5: 베테랑은 고민 안 하죠.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VX. TVX.
6: 자, 박통통 시더니 요즘 중고마켓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물건 정답은요?
7: 2번 홍삼 세트였습니다.
6: 이것도 먹어보고 힘나는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잠깐만 기다려요. 금방 힘나겠군. 백나리님, 정강자님, 2708님 맞추셨습니다. 이분들 포함 정답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7: 태희의 노래입니다.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 이 노래 듣고 뉴스까지 듣고요. 5시 5분에 또 올게요. 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0: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양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의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양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에세이.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2: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3: 일상 속 건강을 지키는 시간,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이번 강의는 강병환 외과 전문의와 함께 다리 혈액순환을 돕는 정맥의 역할부터 하지 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그리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방법까지 알아봅니다.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고, 레크레이션과 경품 행사도 마련된 이번 행사의 입장권은 삼산동 보람병원, 달동 배양규 연합비뇨의학과 의원, 범서온천 디지워터피아, 일산동 산노모남촌 울산대왕암점, 학성동 울산MBC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울산MBC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4: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6: 5시 5시 뉴스입니다. 여야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감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감찰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을 받아야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였던 전북이 단독 개최 대신 공동 유치 의사를 밝혀 국내 후보지 공모 절차가 원점에서 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전북이 개최에 필요한 숙박 수송시설, 경기장 등을 혼자 마련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울시의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다며, 지난 16일 국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전북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심의를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원택 전북지사는 지난 7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공동 개최 방안을 제안했고, 서울시는 개폐회식 등 주요 행사를 서울에서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늘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17일 가격보다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주유소 226개소에서 할인해 고유가 부담을 공공이 함께 분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내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 가격은 국제 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늘 저녁 6시에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리터당 100원 낮추기로 한 데 대해 한국주유소협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협회는 고속도로 주유소에만 추가적인 가격 인하를 적용하면 일반 주유소와의 가격 격차가 확대돼 정상적인 가격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반 주유소는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고 밝혔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전라권과 경상권은 가끔 구름이 많겠고, 강원 산지 동해안과 경남권,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7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말하기를 강의하는 흥버튼 정흥수입니다. 제가 만난 어느 수강생은 면접장에서 말이 잘 안 나옵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인생 첫 면접 때 긴장해서 대답을 짧게 했더니 면접관이 화를 냈답니다. 그 후로 더 겁을 먹고 말이 더 서툴러졌죠. 또 다른 수강생은 유독 어른들 앞에 서면 위축돼서 말을 못하는데요. 어릴 때 엄한 아버지가 툭하면 말을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쳤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입을 떨리게 하는 상처가 내 말에서 비롯되지 않게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이 전해드렸습니다.
1: MBC. 김 사장, 사업은 좀 어때?
2: 요즘 그렇죠 뭐.
1: 어허, 울산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모르나? 창업 경영 교육, 1대1 컨설팅, 사업장 시설, 교체 비용까지 지원한다고.
2: 당장 가요. 아, 어디라고요?
1: 검색창에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시작하시죠. 사랑극장 어느 날 사랑이 하는 날입니다.
1: 아, 이홍환 님이요. 네. 사랑극장 들으려고 버스 안 타고 택시 탔습니다. 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네요. 아, 택시 안 아깝습니다.
2: 우와.
1: 진짜 로맨티스트시다.
2: 홍원님 고맙습니다.
1: 보통 이런 결단을 내리는 거는 안에 애지간하게만 장미꽃이 만발해야지 가능한
2: 그쵸,
1: 일 아니에요?
2: 그렇죠. 맞아요. 우리 성우님들하고 힘내서 오늘도 좀 재미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예. 자,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이에요.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한국 도박문제 예방치유원.
0: 환인제약.
1: 하나증권.
0: 국제우주항공기술대전.
1: 한국도로공사.
0: 빅토스.
1: 영월군 농업기술센터.
0: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1: 국민연료 썬연료.
0: 데이펙.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1336 1336 1336 1336.
2: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3: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4: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중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3: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4: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3: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3: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을 드립니다.

0: 준비 없이 찾아든 사랑에 가슴 뛰던 추억을 떠올려 봅니다. 라디오 사랑극장
1: 어느 날
0: 사랑이
2: 네, 이 시간을 이끌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유정 성우님, 김영선 성우님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5: 네, 사랑극장 들으시려고 반일을 일찍 끝낸다는 분이 계십니다.
2: 이 오사님이요. 아니 저는요 제대로 온전하게 어느 날 사랑이를 들으려고 밭에서 할 일 부지런히 해치우고 난 들어와 버려요. 그리고 마른 고추에 꼭지를 따며 물어요. 아 들어요. 뭘 물어? 잠깐만요. 남의 사랑 얘기 들으면서 따면은 더 잘 따죠 고추가. 예. 문풍지에 구멍 뚫고 듣는 느낌이라 난 참 재미나네. 주셨어요.
5: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렇죠?
2: 약간 문풍지 구멍 뚫고 듣는 느낌이라는 게 약간 은밀하면서도 그쵸? 뭔가 약간
5: 그렇죠.
2: 금단의 어떤 열매를 따먹는.
5: 그리고 연인들이 싸우는 얘기 나올 때 마른 고추 꼭지를 따시면서
2: 그렇죠.
6: 미쳤나 봐.
2: 다 따버려.
6: 큰일 날 애들이네 그냥.
2: 시원하게 따지는 거지. 예. 자 오늘도 사랑사연 결말을 예측해 주시면 됩니다. 예.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 이따 안내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떤 분이 보내주신 사연일까요?
5: 네, 오늘은 경기도에서 여자분이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은
7: 날 미치게 하는 남자입니다.
2: 들숨 날숨이 섞이니까 좀.
5: 남유정이라는 가명으로
2: 좀 그렇다.
5: 소개해 드릴게요. 유정 씨의 나이 30대 후반. 유정 씨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꽤 지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다 결혼해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이 없고 그나마 결혼 안 한 친구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 자주 만나기 어려웠죠.
8: 아니야. 그냥 시간 맞으면 영화나 같이 보자고 할까 했는데 남편하고 있구나. 알았어. 아니야, 나도 피곤하다. 그냥 집에 들어갈래.
5: 그렇게 누구라도 만나고 싶은 날 터덜터덜 혼자 집으로 돌아오면 그날은 집에 와서도 한동안 벽에 기대 멍하니 앉아있곤 했는데요.
8: 인생이 뭐 이렇게 무덤덤하냐.
5: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중학교 동창 써니씨가 유정씨 회사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8: 갑자기 웬일이래?
2: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
8: 어디?
2: 아니 우리 오빠 가게 차렸잖아. 내가 요즘 자영업 힘들다고 일 키우지 말랬는데 기어이 개업을 했다.
8: 니네 오빠가?
2: 응.
8: 야 니네 오빠 안 본 지 한 20년은 더 된 것 같은데.
2: 얼마나 공사가 다망하신지 나도 뭐 명절에나 가끔 보지 뭐. 가자, 내가 오빠네 가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냥 가보자.
5: 유정 씨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써니보다 두 살이 많았던 오빠니까 지금쯤 배 나온 아저씨가 됐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는데요.
9: 어서 오세요. 왔어?
2: 오, 제법 뭐 인테리어 분위기 있게 했는데?
9: 야, 돈 많이 들였다.
2: 씨.
9: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2: 유정이잖아. 응? 유정이 몰라? 우리 중학교 때 같이 놀던 남유정.
9: 유정이. 야, 이게 얼마 말이야? 야, 너무 반갑다, 야.
8: 오빠. 오빠는 하나도 안 변했다.
5: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설 오빠는 그 얼굴이 그 시절과 비슷했지만 체격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유정 씨와 비슷했던 키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쩍 커져 있었고 표정엔 중년의 기품이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9: 와, 니들 우정도 길긴 길다. 아, 중학교 때 친구인데 지금까지 잘 만나네?
2: 아니 뭐 우리도 가끔씩 연락하고 보는 거야.

0: 자, 편한 자리에 앉아. 메뉴판 가져올게.
1: 오케이. 오늘 매상 좀 올려줄게.
0: 아이고 됐어. 녀석들아, 니들은 공짜다.
1: 저러니까 걱정하는 거야. 저러다 망한다.
2: 야, 너는 무슨 그런 악당 왜? 야, 근데 니네 오빠 분위기 많이 달라졌다. 멋있어진 것 같아.
1: 그럼 뭐해? 아직도 혼잔데.
2: 결혼 안 하셨어? 했다가 돌아온 거 아니고?
1: 이상하게 여자 얘기를 안 해. 그래서 내가 한때 우리 오빠의 정체성도 의심을 했었다니까.
2: 혼자란 말이지.
3: 사실 어색할까 봐 걱정했는데 그날 영선 오빠와의 수다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었습니다.
0: 아니 그때 김정이 진짜 허당이었는데. 어? 아니 불식집에서 안 시킨 떡볶이가 나오듯 그냥 막 지가 다 먹었잖아.
4: 아니거든요.
2: 허당은 써니가 더 허당이었거든요.
0: 에?
2: 얜 안 먹은 어묵값도 내고 나왔어요. 얘
1: 잠깐만. 야, 나 가야겠다.
2: 벌써?
1: 아니 내일 시어머님 생신이라다 장 봐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깜빡했어.
2: 아 그럼 같이 일어나자.
0: 아이 저기 유정이도 가려고? 아 가게 곧 마감인데 가게 문 닫고 술 한잔 하자.
1: 그래 어? 오랜만인데 넌 우리 오빠랑 그냥 좀 더 맛있다 와. 아우 좋겠다. 역시 결혼은 할 게 아니었어. 부럽다. 갈게. 오빠 나중에 봐.
0: 그래.
3: 그렇게 가게에 단둘을 남게 된 유정 씨와 영선 씨.
0: 아 너랑 이렇게 술 마시는 거 처음 같은데?
2: 그러네. 아 근데 오빠는 왜 결혼 안 했어요?
0: 아, 저 일이 좋았어. 그 나 이 가게 세 번째야. 1인 가게에서 시작해서 이 정도로 키웠으니까 열심히 살았지.
2: 아, 써니는 요즘 자영업자들 다 어렵다고 많이 걱정하던데.
0: 아이고 어렵지. 근데 다행히 문 연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매출은 꽤 괜찮아.
2: 와 벌써 자리도 잡고. 오빠 좀 멋있네.
3: 그날 유정 씨는 영선 오빠의 모든 면이 다 멋져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유정 씨는 영선 오빠 가게에 자주 갔습니다. 집에서 차로 2시간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퇴근 후에 오빠를 만났는데요. 영선 씨 가게에서 술도 마시고 같이 영화도 한 편 보고 지나온 날들과 살아갈 날들을 얘기하며 웃고 울고 또 떠들었죠.
0: 유정아.
2: 응?
0: 우리 60 넘어서는 시골에 집 짓고 살까? 작은 텃밭도 하면서 말이야. 어?
2: 우리?
3: 영선 오빠에게 우리라는 말을 들은 후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된 유정 씨와 영선 씨는 평일은 물론 주말에도 만났고 만나면 만날수록 지난 힘든 날에 대한 보상으로 이 오빠가 나에게 왔구나 유정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저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다면 영선 오빠가 너무 멋있어서 주위에 여자들이 맴도는 게 좀 신경 쓰인다는 정도.
0: 아, 또 보냈네 이거.
5: 오빠 어제 왜 전화 안 받았어? 지금 나랑 통화 좀 할 수 있어?
0: 아 진짜 씨.
2: 왜? 누군데?
0: 아이고 전 여친.
2: 어?
0: 헤어진 지가 언젠데?
2: 아니 얼마나 됐는데?
0: 거의 6개월 다 돼가.
2: 근데 아직도 그렇게 문자가 온다고?
0: 그러니까 내가 미치지.
5: 오빠 왜 답장 안 해? 내가 우스워?
0: 어우 이런 식이라니까 진짜.
3: 영선 씨는 전 여친의 문자를 유정 씨에게 아무렇지 않게 보여줬고 유정 씨는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예전 메시지까지 읽게 됐는데요.
5: 오빠, 전철역에서 집까지 걸어오는데 오빠 생각이 났어. 생각해보니까 늘 오빠가 데려다줘서 난 이렇게 걷는 날이 얼마 안 됐더라. 오빠 뭐해? 나 라면 끓이고 있어. 오빠, 어제 주말이었는데 뭐했어? 난 또 오빠 생각했어.
2: 아이 스토커야 뭐야?
0: 아휴 이 사귈 때도 집착이 좀 심했거든. 아 근데 헤어지고도 스토커처럼 굴더라고.
2: 근데 저 일부러 본 건 아닌데 오빠 안 읽은 톡 표시가 많네.
0: 어?
2: 뭐 많이 온 것 같은데.
0: 아 영업 때문에.

0: 네, 어쩔 수 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야.
1: 아, 그렇구나.
0: 아유, 참 그 솔직히 좀 지겨워.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떠들 때, 아유, 뭐라 그럴까, 외롭달까. 아, 그래서 난 정말 60 넘으면 시골에 가서 살고 싶어. 같이 가자.
1: 어? 진짜로 나도?
0: 오, 아, 우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재밌잖아. 서로 잘 통하고. 아, 참, 그 이번 주말엔 우리 뭐 할까? 그 야외 드라이브라도 갈까?
1: 좋지.
2: 연락 오는 여자가 많아도 오직 유정 씨만 봤던 영선 씨. 심지어 직원 중에서 은근 영선 씨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언제나 영선 씨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1: 사장님은 주말에 뭐 하면서 지내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 뭐 하세요?
3: 약속 있어요.
1: 일요일에는요?
3: 교회 갑니다.
1: 일요일 오후는요?
3: 교회 봉사활동가요.
1: 퇴근하겠습니다.
3: 네.
4: 뭐야, 저 여자하고 노닥노닥거리면서 쟤는 뭔데?
2: 유정 씨는 다른 여자들의 시샘을 은근히 즐겼죠. 영선 오빠가 자신만 바라봐주는 게 좋았습니다.
0: 자, 이제 가게 문도 닫았으니까 오늘 뭐 해줄까? 말만 해.
1: 파전.
0: 파전? 우와, 우와, 통했어, 통했어.
1: 아, 진짜?
0: 나 와인에 파전 먹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아니, 사람들이 파전에 막걸리만 생각하거든. 아니, 그런데 와인도 은근히 어울려. 저, 잠깐만 있어봐. 쪽파가 있나 모르겠네.
1: 꽃꿈 같다.
2: 밖에는 비가 내리고 가게 문은 닫혀있고 그 안에서 영선 오빠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 유정 씨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중에서 오빠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0: 이 와인이 말이야. 잠깐만. 아, 또 보냈네 이거.
5: 오빠, 밖에 비가 와.
0: 아, 일기예보 뉴스야 뭐야?
1: 또 그 여자야?
0: 저 말 나온 김에 좀 물어보자.
1: 뭘?
0: 아, 헤어졌는데 그 후에도 자꾸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여자의 심리가 이 도대체 뭐야?
1: 그냥 질척거리는 거지 뭐. 오빠가 조금이라도 여지를 주면 파고들려고.
0: 아휴, 여지를 줄 일은 없지.
1: 왜?
0: 널 만났잖아.
1: 뭐야?
0: 아, 자, 너 성당 다닌다고 했나? 이번 주는 같이 가자.
1: 오빠 교회 간다며.
0: 에이구, 그냥 한 소리지. 너 따라 성당 갈랜다.
1: 진짜?
2: 그렇게 영선 오빠는 유정 씨와 성당도 가끔씩 함께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지내고 나오던 어느 날.
1: 오빠.
0: 응?
1: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0: 글쎄, 무슨 날이야?
1: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
0: 어?
1: 뭘 그렇게 놀래? 시간 빨리 가지.
0: 아니, 그게 아니고.
2: 영선 씨는 왜 이렇게 놀란 걸까요?
4: 에헤이, 참.
2: 왜?
4: 참.
2: 잘 되긴 했는데.
4: 만났다고 생각 안 한 거지. 사귄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1주년이란 말에 뻥 찐 거지.
2: 설마.
4: 에헤이, 오빠.
6: 어이, 무슨.
4: 오빠, 비가 와? 이건 좀 여지를 두고 줄줄 흘리고 다니니까.
2: 3983님이 지금까지로 봐서는 쎄합니다. 영선 오빠는 프로 어장 관리남일 듯이요.
4: 네, 맞아요.
2: 그런데 전 여친이라는 그분 목소리 왜 그래, 정선희 씨?
4: 왜요?
2: 헤어질만 하네요.
4: 귀여운 허스키 보이스. 네가 뭐야? 네가 뭔데 우리 사이를 방해?
2: 아, 그럼 지금 유정 씨 혼자 사귀는 거라고요?
4: 이 오빠가 아까 우리 왜 내려가가지고 시골에 살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애매해. 애매해. 미래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그리고 이런 얘기했잖아. 너랑 나랑 잘 통하잖아. 잘 맞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대해서 느끼는 감정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코드가 잘 맞는 되게 좋은 파트너다.
2: 진짜?
4: 여기까지야. 한계가 아주 애매하게 지어져 있어요.
2: 아, 영화도 보고 드라이브도 했잖아요.
0: 그렇지.
4: 그냥 이 남자한테서 아주 교묘한 한계가 느껴져. 여기까지야. 근데 여기서 더 넘으면 스토커 취급하려는 그 준비가 된 듯한. 아니면 난 오늘 또 무릎 꿇어야지. 뭐.
7: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정선이 씨처럼 생각하세요. 김익화님도 영선이라고요. 살짝 바람냄새 나는데 하셨고요. 최은학님. 제 생각에 영선이는 이미 애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4: 봐봐. 3330님도. 네. 제가 연애 안 한 지 오래돼서 이해가 잘 안 되긴 한데요. 영선 씨는 확실하게 사귄다는 말을 안 하네요. 이봐. 뭔가 그냥 친한 동생 대하던 듯해요.
7: 진짜?
4: 그러니까 너무 왜 밀접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그 너랑 나라는 어떤 구별이 안 돼 있고 그냥 원 오브 댐 같아요. 그냥 이 여자분이.
7: 굉장히 스윗한 남자라서 이러다 그냥 금방 끝나버릴까 봐.
4: 봐요 정대호님. 유정씨 빨리 도망가세요. 영선씨는 전 여친뿐만 아니라 몇 달이 걸치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지금 경고를 해주셨어요. 청취자분들도.
7: 영선이 5달이 6달이 막 이런 거예요?
4: 이게 만약 안 돼서 이제 해피엔딩이고 우리가 영선씨를 오해한 거라면 나 혼자 죽지 않아요. 나 지금 여기 글씨 올린 분들 다 기억할 거야. 나 혼자 죽지 않아. 나 함께해요. 우리 지금 정대호 씨 같이 가야 돼요. 우리 3330님도 같이 가야 되고 쫙 리스트 만들어.
8: 이게 멋있는 분인가 봐요. 근데 이렇게 멋있는 분을 만날 때 여자들은 굉장히 긴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없던 촉도 일으킬 것 같아요.
7: 남자가 그 외모가 되게 준수한가 봐요. 그렇죠.
4: 그러니까 약간 그 스타일도 있고 옷도 잘 입고
7: 요리도 잘하고
4: 몸매 관리도 잘하시고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이게 중년의 어떤 그
8: 기품이 있다고
4: 기품도 있고 아직 섹시함도 있고 그런 어떤 설렘 포인트가 있으니까 경계를 하는데 이 남자분은 너무 유연한 거야 심지어 뭐 삐그덕거리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7: 그렇죠.
4: 그러니까 좀 삐그덕거리는 게 있어야 우리가 안심을 하는데 삐그덕거리는 게 너무 없는 유연한 사람은 경계를 일단 해야 돼요.
7: 막 파전 해준다 그러고 와인 먹자 그러고
8: 반대 의견도 있으신 것 같아요.
4: 고혜경님, 전 여친의 이상한 질척함이 날짜 기념일 세는 형태? 아 그래서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긴 걸까? 그럴 수도 있죠.
8: 그럴 수도 있죠.
4: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7: 그럼 사랑은 하는데
4: 저는 정대호 씨랑 같이 갈 거예요. 나 혼자 죽지 않아.
7: 들려 있고
4: 고혜경 씨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7: 과연 유정 씨랑 영선 오빠 이렇게 쭉 잘 될 수 있을지 애지원의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4: 그러니까 아니 영선 씨가 같이 귀농하자는 게 너랑 나랑 살림을 합해서 같이 살자인지 아니면 땅콩집 같은 거 살아 너 옆집 나 여기
7: 이웃으로
4: 땅콩집으로 이렇게 살자 공동 투자 개념으로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애매하다니까 되게
7: 애도한데.
4: 봐봐 이제 나 혼자 안 죽어.
7: 자, 예전에 우리 무슨 사회 듣고 광고까지 듣고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0: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1: 5.
0: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1: 2.
0: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1: 1.
0: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2: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3: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4: 야, 뭐 먹을래?
5: 해장국?
4: 오, 좋지! 이 근처에!
5: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4: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5: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4: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6: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7: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1: 광고전 지난 줄거리.
2: 인생이 뭐 이렇게 무덤덤하냐.
3: 와 유정아 이게 얼마만이야.
2: 그럼 뭐하냐 아직도 혼잔데.
4: 일이 좋았어. 아 나 이 가게가 세 번째야.
2: 벌써 자리 잡고. 오빠 좀 멋있는데?
4: 우리 욕심 넘어서는 시골에 집 짓고 살까?
5: 오빠 왜 어제 전화 안 받았어?
4: 아유 사귈 때도 집착이 좀 심했거든.
2: 오빠 오늘 우리 만난 지 1년 되는 날.
4: 어?
1: 과연 연선 씨가 놀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뒷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왜 그렇게 놀래?
4: 아니 뭐 정식으로 사귀자는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그 날짜를 세고 있었다는 게 좀.
2: 어?
1: 유정 씨는 당황했지만 티를 내고 싶진 않았습니다. 다른 여자들과 달리 나는 쿨하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죠. 그래서 불안했지만 보채지 않았습니다.
2: 이 오빠 뭐라는 거야? 오빠랑 나랑 다시 만난 지 1년 되는 날이라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4: 그치? 아유 놀랐잖아.
1: 물론 유정 씨가 상처를 받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영선 씨와 제일 자주 만나는 사람은 누가 봐도 유정 씨 자신이었고 유정 씨를 만나면 영선 씨는 항상 극진히 대했기 때문에 오빠가 연인 사이를 인정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4: 이거 풀어봐.
2: 어? 이것도 선물이야? 지난번에 만날 때도 목걸이 줬잖아. 근데 그거 되게 비싼 거라며? 사무실 옆자리 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 나.
4: 아유 얼른 풀어봐. 네가 좋아하는 얼굴 보고 싶단 말이야.
2: 알았어. 어? 이거 지난번 목걸이하고 세트네? 이번엔 팔찌야?
4: 너한테 그 네잎 클로버 모양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0: 어때? 마음에 들어?
1: 선물은 기본. 거기에 가게가 문을 닫는 날엔 항상 유정 씨를 데리러 왔던 용선 씨.
2: 오빠!
3: 뭐야? 또 오셨어? 그 목걸이 오빠?
4: 유정아 빨리 타! 여기 차 오래 못 세워!
3: 아니 이렇게 맨날 데리러 오는데 남친이 아니라는 건 뭔 소리야?
2: 아니야 아직은. 뭐 곧 그렇게 되겠지만.
3: 뭐래? 목걸이 오빠! 가게 번창하세요!
4: 네 감사합니다!
2: 내일 봐! 오빠!
1: 두 사람 관계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었어도 사귀는 건 분명했다고 유정 씨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뭐라 말할 수 없었던 오빠의 입장을 몇 달 후 알게 됐는데요.
2: 오빠, 근데 팔에 이건 뭐야? 얼룩처럼.
0: 이거 아니, 문신 지운 거? 전 여친하고 문신했었거든. 한 번에 못 지워서 조금씩 레이저 했어. 이제 거의 티 안 나지? 그럼 이제 해도 되겠다.
2: 뭘?
0: 우리 연인하자.
2: 어?
1: 영선 씨는 멋쩍은 듯이 문신이 지워진 팔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0: 사실 이 문신이 다 지워지면 사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버렸네. 전 여친 흔적 있는 남자 넌 별로잖아. 고백 늦어서 미안해.
2: 오빠.
0: 아니 나는 네가 눈치채고 있는 줄 알았어. 예전부터 내 팔이 좀 거슬렸을 텐데.
2: 궁금은 했는데.
0: 이렇게 너한테 털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하다. 사실 내 주위에는 다 네가 내 여친인 걸로 다 알고 있거든.
2: 그래?
0: 단골 손님 중에 좀 치근덕대는 여자들이 있는데 요즘은 나한테 별 얘기 안 하는 거 있지? 얼마나 편한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네가 내 여친이라고 그냥 여기저기 말하고 다닐 걸 그랬어. 응?
2: 그럼 내가 소문 좀 더 내고 다녀야겠다.
0: 야 그래. 손님 오셨다. 잠깐만.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5: 어머 우리 사장님은 더 멋있어지셨어. 운동 열심히 하나 봐요.
0: 아닙니다. 앉으세요. 예.
1: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오빠의 고백도 받았고 여친이 있다는 소문도 날대로 난 것 같은데 유정 씨는 자신이 가게 없을 때 다른 여자들이 찾아올까 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정식으로 여자친구가 되어보니 영선 씨가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뭐랄까 너무 자상하게 보인다고 할까요?
0: 아휴 연락처를 뭐라고 저장해놨더라.
2: 응? 어디 전화하게?
0: 예전에 살던 동네 부동산 사장님 번호가 있었는데.
2: 갑자기 부동산은 왜?
0: 우리 손님 중에 문화동 오피스텔을 알아본다는 분이 계셔서. 거긴 내가 예전에 살던 동네잖아.
2: 그런 건 인터넷 검색하면 매물 다 나오는데.
0: 오피스텔은 현지 부동산에 직접 내놓는 매물도 많거든.
2: 혹시 그 손님 여자야?
1: 유정 씨는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손님의 일을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나?
2: 오빠 좀 이상해. 왜 그렇게 여자 손님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써? 위로해 준답시고 선물도 주고 문자도 보내잖아. 그건 여자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야.
0: 참, 와 신기하네. 응?
2: 뭐가?
0: 전 여친도 그랬거든.
6: 오빠는 오빠가 무슨 아이언맨인 줄 알아? 왜 모든 여자들 고민 문제를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 자비대의 나르시스트야.
0: 근데 나 그 정도로 잘해준 적은 없어. 그리고 뭐 꼭 여자 손님한테만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래도 네가 싫다면 앞으로 자제할게. 나 네가 싫어하는 건 절대 안 해.
2: 진짜?
1: 유정 씨는 또 그 말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주변에 오빠를 원하는 여자들이 많지만 오빠는 나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우월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0: 나 여행 좀 갔다 올게. 필리핀.
2: 갑자기?
0: 얼마 전에 우연히 홈쇼핑 봤는데 되게 괜찮은 상품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충동적으로 결제해버렸어. 이 가게 차리고 1년 6개월 동안 마음 편히 여행 간 적이 없잖아. 이제 좀 지친 것 같아?
2: 그래도 말이나 좀 미리 해주지.
0: 미안해. 근데 겨우 3박 4일이야.
2: 치, 나도 가고 싶은데.
0: 그렇지 않아도 두 명 예약하려고 했는데 네가 요즘 바빠서 평일에 휴가 못 낸다는 말이 생각나더라고.
2: 그렇긴 하지.
0: 몸도 마음도 충전해서 올게요.
2: 알았어. 뭐 필요한 거 없어? 응? 오빠 내가 수영복 사줄까?
0: 오, 진짜?
1: 유정신 오빠에게 쿨한 여자친구로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필요한 물건들도 직접 사다 줬죠. 오빠 역시 필리핀에서 영상통화를 자주 걸어와 유정씨의 불안감을 없애줬는데요. 그런데 그러던 여행 3일째
7: 자, 이 뒤로 보이는 해변이 보라카이 중에서도 블라복 비치라고 합니다.
2: 와, 바다 색깔 죽인다.
7: 그리고
1: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들리는 여자 목소리.
8: 영선아, 들어오래.
2: 어?
1: 과연 필리핀 여행지에서 영선 씨를 불러 제끼는 저 여자는 누구일까요?
9: 아우!
1: 야, 한치 앞을 모르겠다. 한치 앞을. 와.
9: 지금 7836님이 영선 씨에게 네. 그 문자를 주셨어요. 뭐야, 영선이 장난 똥 때리나? 너 때문에 내가 지친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이제 뭐 어떤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미리 좀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서. 네,
1: 정수복님. 예, 예. 잠깐만요. 그 목소리 이상한 전 여친이라는 사람이랑 필리핀 여행 중인 거 아니에요?
9: 5580님. 저는 팥죽 장사하는 사람인데 지금 새알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영선 씨 교묘함에 답답해서 새알을 꽉꽉 눌러 터지게 하고 있어요. 아우 진짜.
1: 그러니까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영선이가 영 별로입니까?
9: 0167님.
10: 유정 씨. 그러다가 전 여친 꼴납니다. 전 여친처럼 헤어지고 나서는 똑같은 배 대우받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세요.
9: 그리고 여기 8523님. 제 생각엔 오늘도 주인공은 결혼에 성공합니다.
1: 예?
9: 매도 끝도 없지만 느낌이 그래요.
1: 그렇죠. 그래요?
9: 우리 장군님이 그러셨어요. 그건 제가 보탠 거고. 근데 일단 이 사연의 이제 결말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되게 느낌 왔어. 이거 바람핀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9: 영선 씨가 경계가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여친과 네. 그냥 여자 사람 친구와의 경계가 너무 없어. 그래서 여자가 바짝바짝 피가 말라서 네. 알아서 지쳐 제풀에 떠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렇게 스토커처럼 전 여친처럼 막 들러붙는 경우가 있고 약간 상대에서 최악의 것들을 뽑아내는 자들이
1: 자유로운 영혼이 하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9: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괜히 사람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정당한 질투인데도 마치 환자 취급하는 딱 영선 씨가 그런 캐릭터인 것
0: 그럼
9: 같아요.
0: 그럼 이 여자 불러제낀 여자
9: 동호회나 아니면 뭔가 너 들어오래 이거는 왜 안 들어와가 아니라 누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1: 들어오래.
9: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만났던지 같이 다른 친구들과 갔던지.
1: 야 모르겠다. 자 유정 씨 영선 씨 헤어진다면 1번이고요. 아니야 결혼할 거야 하면 2번입니다. 정답 어디로 보낼까요?
2: 네. 샵 8001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1: 정답자에게 드린 선물은요.
0: 네, 5분 뽑아서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9: 이런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경계가 불분명한 남자랑 살려면 결혼하려면 하네스 같은 걸 사야 돼.
1: 왜요?
9: 목줄이나.
1: 컨트롤 해야 되니까.
9: 안 그러면 불가능.
1: 아 참.
9: 이소라의 처음 느낌 그대로 듣고 마지막 부분 함께 할게요.

0: 그 목소리 누구야? 여자 같던데.
1: 어? 여기서 아는 지인을 만났어?
0: 지인?
1: 자세한 건 한국 가서 얘기할게. 맛집 줄 서서 기다리다가 전화한 거거든. 내일 들어간다. 내일 봐.
2: 유정 씨는 내일까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라도 거기서 지인을 만났다고?
0: 이게 말이 되는 거야?
2: 그래서 영선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0: 아니, 갑자기 필리핀에서 지인을 우연히 만났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1: 그 뭐, 아니, 완전 우연은 아니고 그 사람도 일이 있어서 필리핀에 왔는데 그 숙소가 가까워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만난 거야. 아유, 별거 아니야.
0: 이거 봐, 벌써 별거 아닌 게 아니잖아.
1: 피곤하네. 유정아, 나 여행 왔어. 한국 들어가서 얘기해.
2: 그리고 한국 들어가서 보자던 그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그는 더 이상 연락이 되질 않았습니다.
0: 뭐야? 나 차단한 거야? 아니, 왜 톡 프로필도 안 뜨지?
2: 유정 씨는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괴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생각난 건 친구 써니 씨.
3: 유정아,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0: 저기 그냥 너 잘 지내나 해서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1: 그러니까. 아, 야, 나 애 키우느라 바빴다고. 진짜 바빴다고. 나는 그렇다 치고. 넌 뭐냐? 뭐야? 너 연애라도 하는 거야?
0: 연애는 무슨?
2: 친구 써니 씨에게는 오빠와의 관계를 말하지 않았기에 대놓고 물어볼 수 없었던 유정 씨.
0: 저기 그 가게 한다는 니네 오빠도 잘 지내지?
1: 뭐 아마도 잘 지내겠지? 아 몰라, 나도 여기로 이사온으로는 거리가 멀어서 연락을 잘 못했어. 그냥 갑자기 왜 우리 오빠는?
0: 아니 그냥 저 뭐 좀 물어볼까 해가지고.
1: 가게로 가봐. 뭐 항상 거기 있지 않을까? 아니야, 벌써 접은 건 아니겠지? 야 우리 민서 있겠다. 나중에 전화할게.
2: 결국 유정 씨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가게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는 예전과 다를 게 없었... 여자 손님들과 더 가까이 노닥거리는 것 같았고, 유정 씨는 탐정이라도 고용해서 그를 가진 여자가 누군지 알아내겠다는 생각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불현듯 떠오른 그의 말.
3: 아, 사귈 때도 집착이 좀 심했거든. 아 근데 헤어지고도 스토커처럼 굴잖아.
2: 유정 씨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아픈 얘기지만 결국 자신도 그의 전 여자친구들처럼 스토커가 되어가고 있다고. 그 후 유정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0: 그로부터 6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그와 헤어진 후 한 3년까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엔 그를 볼 수 없다는 게 가슴 아팠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가 날 가지고 논 게 너무 화가 났죠.
1: 아, 난 진짜 궁금해. 우리 오빠는 왜 결혼을 안 할까? 아니 뭐 사귀는 여자도 있는 것 같던데.
0: 혹시 이 사연이 그의 귀에 들어간다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4: 재밌었니? 수많은 여자들의 마음 흔들어 놓고 또 누군가에겐 사람 좋은 척, 그게 너의 매력인 척 우쭐대는 거. 근데 그거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안쓰러운 거더라. 이제 난 너에 대한 분노도 끊을 거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믿을 테니 잘 살아라.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2, 1,
4: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 챙겨요. 참 쉽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참 쉽다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0: 건강기능식품.
4: 사천년간 아또 멀리 달도하고
0: 애주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퇴비로 쓸 풀을 작두로 썰면서 부르는 풀 써는 소리입니다.
4: 아 개면잔디 개면잔디 어이 어부렁 대고 말이다 개면잔디 사천년간
0: 개미 한잔 등이 군뱅이 같은 말로 풀의 종류를 알려주면서 작두질을 하는 사람이 힘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4: 아이고 저거 아이고 뭐게 말이야 이거 왜 이렇게 아무노 아이고 저거 말이야 끝내시네 잘 떤다 잘하시네.
5: 광고 전에 들으신 노래가 아이비의 이럴 거면이었고요. 예. 사연자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노래가
6: 그렇습니다.
5: 7269님 아 잠깐만 딱 지하차도라 마지막 못 들었어. 아, 둘이 어떻게 됐어요? 에? 아 미치겠다.
6: 예, 잘 됐습니다. 예.
5: 아니. 나중에 배신감 느껴.
6: 난리가 났습니다.
5: 영선이가 그지 예. 깽깽이었습니다. 예.
6: 송순자님, 영선이 외로운 할배가 돼서 혼자 살아갈 팔자이곤 하셨고요. 미니로 윤준배님 두 글자 보내셨어요. 칵퇴.
5: 좋다. 예. 정말 칵퇴.
6: 칵퇴입니다.
5: 퇴퇴퇴도 아까워. 침도 아까워.
6: 최악이다 최악. 와.
5: 아, 1번 헤어진다가 결말이었고요. 네. 1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구만이님, 7576님, 6599님 이분들 포함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네. 사연자분이 딱 적정한 선에 잘 멈춰주셨어요.
6: 맞아요. 네.
5: 기력 뺄 필요 없어.
6: 그럼. 네.
5: 3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혜로운 여인이야.
7: 네. 아 제가 마지막 멘트를 더 굵은 목소리로 나올까봐 굉장히
6: 마지막에 성우 남유정이 나왔어요.
5: 네네. 아까 그 사마귀 여왕 있잖아요.
6: 아 그러니까.
5: 이야! 이럴 뻔했어요.
6: 사라졌어요 지금.
5: 아, 네. 아. 근데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차라리 뭐 바람을 피우고 뭐 이런 거보다 계속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그러니까. 조련하는 아. 그런 상대 있잖아요.
6: 그렇죠.
5: 아이,
6: 조심하십시오. 네. 자, 두 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8: 네,
5: 네.
8: 수고하셨습니다.
5: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릴까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9: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0: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11: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0: 에세이.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동일하게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돼 국제 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 출발한 코스피가 큰 등락 없이 유지되다가 2% 넘게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54% 오른 6,885로 시작해 한때 6,900선까지 돌파했다가 2.66% 오른 6,894.23으로 마감했습니다. 어제까지 7거래일 연속 순매도하던 외국인은 오늘은 4천억 넘게 사들였고 기관도 1조 5천억 원가량 순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어제보다 0.6% 오른 827.1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남이관장과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지대 8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천억 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면서 의심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배 수준에 이르는 등 이른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에 대한 표본 감시 결과 9월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면서 보건당국도 앞서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한 경기도가 5천억 원 넘는 예산을 삭감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내놓은 가운데 도의회가 반발하면서 추경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경기도는 앞서 기존 사업 예산 5,465억 원을 삭감한 42조 2,42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는 5에서 10mm입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7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윤효 시인이 쓴 김영태 선생님이란 시입니다. 담임 선생님은 풍금을 잘 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음악책을 갖고 다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국어나 산수 수업을 하다가도 옆반에서 노랫소리가 들리면 얼른 음악책을 꺼내놓고 그 옆반 노래를 따라 부르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6학년 때 그렇게 배운 노래들을 30년이 지난 지금도 가장 잘 부릅니다. 요즘도 교실에서 다 같이 노래들을 부를까요? 같이 부르는 노래의 그 신기한 힘. 이제 뭐든 혼자 따로의 시대라 더 아련한데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하루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늦은 시간에 야식을 먹기도 하고 오늘 고생했다며 술 한 잔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잠들기 전에 무심코 하는 이런 습관들이 밤사이에 우리 몸속 혈당을 크게 움직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혈당은 높아도 문제지만 너무 떨어져도 잠에서 깨거나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하루의 마지막 몇 시간이 내일 아침에 몸 상태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야식이 당긴다면 내일 아침에 나를 먼저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9월 18일 금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야식이 당기지 않게 저녁 잘 챙겨 드시고요.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0: 오늘은 톡톡 호기심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잠을 덜 자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단순히 피곤하고 졸린 데서 그치질 않죠. 몸속 대사 기능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늘면서 혈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때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면 장기적으로는 제2형 당뇨병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해요. 식욕 조절에도 변화가 생겨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이 줄고 식욕을 자극하는 그렐린은 늘어서 과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피로로 활동량까지 줄면 체중 관리도 더 어려워져요. 깊은 잠은 성장 호르몬 분비, 조직 회복에도 중요한데요. 또 수면은 뇌가 활동 중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는 시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잠이 부족한 상태가 이어지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건강한 대사의 기본은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식단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잠을 줄인 채 건강을 챙기기는 어렵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말이니까 늦게 자야지 하는 마음 좋지만요. 주말에도 수면 리듬은 너무 늦추지 마시고요. 평소보다 한두 시간 안에서 조절해 보시는 거 좋겠죠. 오늘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 오늘은 김정진 시민 리포터가 직접 다녀온 페이퍼 후추, 사각사각의 순간들 전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저희 티켓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스포틱톡에서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매달 7개를 따내며 눈부신 활약을 펼친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의 이야기, 서상철 감독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도 준비하고 있어요. 홍보나 이벤트 가 필요한 분들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샵 2848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과 연락처만 가볍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Walk it,
1: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5: 퇴근길 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 샵 2848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퀴즈 드릴게요.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지구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 가능성을 연구해 왔어요. 특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이곳은 실제로 여러 나라가 탐사선을 보내고 언젠가 사람이 머물 수 있는 기지를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곳에 100만 명이 사는 거대한 도시를 만든다면 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사람이 마시고 씻는 데 필요한 물뿐만 아니라 식량을 기르고 산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까지 계산을 해봤는데 한 사람이 1년에 사용하는 물을 약 500톤으로 가정했습니다.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물이 최대 10억 톤이나 있어도 98% 정도 재활용하지 않으면 약 100년 뒤에는 물이 바닥날 수 있다고 해요. 더 큰 문제는 이곳에 실제로 물이 얼마나 있을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극지방의 햇빛이 거의 닿지 않는 분화구에는 수십억 년 동안 얼음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선 연구에서 추정한 물의 양은 약 3,400만 톤인데요.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는 몇 년 만에 물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람이 사는 도시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연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지구의 위성이면서 밤하늘에서 가장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거 무엇일까요? 1번 달, 2번 구름. 정답을 샵 2848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6: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21년 이상 경력 오사카 출신 셰프가 만드는 오마카세급 판초밥 스시 전문점 시바스시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0: 주민들이 발로 뛰어 만드는 생생한 우리 지역 이야기, 우리 동네 리포터 시작합니다. 우리 동네 리포터는 울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울산 MBC가 함께 만드는 생생한 시민 참여형 방송이고요. 오늘은 김정진 시민 리포터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네, 안녕하세요. 벌써 9월이네요, 그죠?
0: 네, 그러니까요.
1: 우리 지역 곳곳에 따뜻하고 또 정겨운 문화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 싶은 시민 리포터 김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1: 네, 요즘 바람만 맞아도 괜히 사각사각 설레고 또 어디론가 나들이 가고 싶어지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지친 일상 속에 잠시 숨을 돌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감성 전시를 직접 다녀왔어요.
0: 예, 어떤 전시였을까요?
1: 네, 남구의 명소이자 대표 문화 거점이죠. 장생포 문화창고. 아, 그곳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인데요. 올해 장생포 문화창고가 개관 5주년을 맞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주 공들여서 특별 전시를 기획했더라고요. 국내 최초 ASMR 전시로 엄청나게 기대를 모으고 있는 페이퍼 후추 사각사각의 순간들 인 울산 전시입니다.
0: 예. 페이퍼 후추. 물론 잘 아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또 생소한데 이게 뭘까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1: 맞아요.
0: 거거든요.
1: 네.
0: 어떤 이름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1: 네, 그렇더라고요. 페이퍼 후추는 그 우정미 작가님의 활동명인데요. 우리가 매일 접하고 있는 평범한 그 하얀 종이 페이퍼에 그 음식의 맛을 톡톡 살려주는 후추. 페퍼처럼 아주 독특하고 알싸한 감성을 톡톡 쳐서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0: 네, 이게 영어로 써도 약간 그 리듬감이 있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페이퍼.
1: 예.
0: 예, 하얀 종이에 후추 뿌리듯이 특별한 재미를 더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군요.
1: 네. 맞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이미 각종 SNS에서 230만 명 넘는 그 글로벌 팔로워를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0: 오.
1: 정말 인기 크리에이터인데요. 종이에 직접 귀여운 그림을 그리고 또 오리고 조립하면서 그때 나는 소리 사각사각 쓱쓱 그런 소리를 담아서 감성적인 ASMR 영상으로 전 세계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계셔요.
0: 예,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 화면으로만 볼 수 있었던 영상이
1: 네네.
0: 지금 전시장으로 옮겨왔다는 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쪽에서 한번 볼 수 있는 건데요.
0: 예.
1: 요즘 그 스마트폰 화면으로는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걸 눈앞에서 직접 보고 소리를 공간 전체로 느끼는 건 좀 완전히 그 다른 경험이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기획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이번 전시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전혀 없어서 어린아이부터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울산 시민들에게 지금 시대에 딱 맞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꼭 선물해 드리고 싶어서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하시면서
0: 예.
1: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퇴근길 톡톡 청취자분들에게 티켓도 선물로 주셨어요.
0: 티켓을 주셨다고요?
1: 네.
0: 와.
1: 분들이 새로운 경험을 좀 하시길 바람으로 선물을 주셨습니다.
0: 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아도 되나요?
1: 네네, 물론입니다.
0: 예.
1: 네.
0: 그러면은 한 분께 두 장의 티켓이 돌아갈 수 있게 신청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페이퍼 후추 전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샵 2848 문자로 저요라는 말머리 달아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집 아이들 몇 명인데 몇 장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1: 네네.
0: 자, 그러면 전시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1: 네. 그렇게 할게요. 전시장으로 들어가면 단순히 벽에 걸린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관람객이 그 페이퍼 후추 작가님의 작품 세계 한 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공간을 또 연출했고요. 일단 눈앞에 이제 대형 입체 글자 조형물인 페이퍼 페퍼가 웅장하게 서 있고 또 천장에서는 이제 하얀 종이를 하나하나 잘라 만든 거대한 종이 숲이 길게 늘어져 있어서 진짜 신비로운 숲속에 들어온 기분이 들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미디어 화면에 사각사각 쓱쓱 뭐 뽀독뽀독 조물조물 같은 그 정겨운 그 의성어들이 따뜻하게 피어나는데요.
0: 네.
1: 공간 전체에 소리도 울려 퍼지니까 들어가자마자 이게 뭐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답니다.
0: 좀 뭔가 동화 속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1: 네.
0: 또 그야말로 요즘에 뭐 생각이 복잡하다 하는 분들 ASMR 들으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 네. 소리도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니까.
1: 네, 맞아요. 잠잘 때도 그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이제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또 알록달록한 종이 동화 나라 같고 어른들한테는 진짜 옛날 생각이 절로 나게 만드는데 어릴 때 왜 종이 인형 가지고 놀면서 그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 따뜻한 추억과 향

0: 향수가 울컥 올라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시를 만드신 그 기획자분께 말씀을 들어봤더니 특별히 짚어주고 싶은 이제 중요한 관람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완성되어 있는 그 귀여운 작품들도 물론 예쁘지만 그 하나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꼭 눈여겨봐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1: 만들어지는 과정도 뭔가 나와 있나 봐요?
0: 네네 맞아요. 오. 이렇게 이제 벽 사이로 들어가면 또 뭔가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인터넷으로 보는 영상은 불과 이제 몇 초, 몇 분짜리 아주 짧은 영상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짧은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작가님이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고 또 작은 종이 조각을 하나하나 자르고 또 붙이고 또 거기에 맞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는지 엄청난 그 디테일에 또 저는 좀 살짝 놀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정말 이런 세심한 것까지 다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 이렇게 느꼈고요. 그 숨은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정말 쏠쏠합니다.
1: SNS에서 올라오는 네. 그런 작품들은 네네. 그 결과물일 텐데
0: 맞아요.
1: 전시 공간에서는 그 과정도 함께
0: 네,
1: 보여준다는 말씀이시죠.
0: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렇게 구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을 이렇게 보면서 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찾아보는 재미도 있겠네요.
0: 네, 맞아요. 제가 갔을 때 이제 꼬마가 있었는데 네. 열심히 그걸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를 봤고 그래서 이제 또 한쪽 구석에 사각사각 체험존 이제 마련돼 있어갖고 네. 그 작가님이 만드신 방식 그대로 직접 종이를 조물조물 만질어보고 또 붙여보면서 나만의 종이 작품을 만들어볼 수 있는 그런 체험존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아이들은 또 이제 자기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갖고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 함께 오셔갖고 체험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1: 그러면 전시를 제대로 본다면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0: 그건 이제 하기 나름인데요. 네. 저는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 정말 온 가족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길 수가 있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층제 전시관에서는 종이 소리로 이제 마음을 이제 달랜 후에 6층으로 올라가시면 정말 탁 트인 그 대형 통창 너머로 장생포 바다와 또 정겨운 항구 풍경이 한눈에 가득 담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카페에서 맛있는 커피 한 잔 들고 또 창밖 바다를 바라보면서 여유를 즐기시면 그야말로 눈과 귀가 모두 행복해지는 완벽한 가을 나들이 코스가 될 것 같아요.
1: 네. 저희가 티켓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외에도 나는 한번 티켓 이벤트 당첨 안 되더라도 가보고 싶어요 하는 분들 있으실 텐데
0: 네네.
1: 전시 따로 보실 분들도 좀 정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되고요.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부분은 매주 월요일은 정기 휴무일이에요.
1: 네.
0: 그래서 또 월요일을 찾으셨다가 아쉽게 발걸음을 돌리시는 일이 없도록 꼭 월요일은 피해서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일자는 언제까지 하나요?
0: 네. 이번 특별전은 오늘 그 11월 1일 일요일까지 길게 이어진다고 하는데
1: 네.
0: 9월 중순인 지금부터 가을 단풍이 예쁘게 물드는 11월 초까지 시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또 온라인 예매도 가능하고 장생포 문화창고 현장에 가셔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기간도 넉넉해서 좋습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자님께서 울산 시민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렵게 작품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저 마음 편히 오셔서 마음껏 보고 또 듣고 온몸으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시민분들이 이 전시를 통해서 따뜻한 위로와 힘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자, 오늘은 김정진 시민리포터 덕분에 장생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감성 전시 페이퍼 후추 사각사각 순간들 이 소식도 알차게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티켓 이벤트도 할 수 있어서 정말
0: 네.
1: 좋았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장생포 포에서 사각사각 소리와 함께 풍성하고 따뜻한 가을 추억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김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2: MBC 1. 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3: 5.
2: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3: 2.
2: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3: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그랑라크 에일린의 뜰
4: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서
5: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6: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7: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 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6: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정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8: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9: 97.5
1: 페이퍼 후추 사각사각의 순간들 티켓 이벤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 장생포 문화창고 4층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인데요. 필요하신 분들 저요라는 말머리 달아서 샵 2848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퀴즈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인류는 오래전부터 지구 밖에 새로운 거주지를 만드는 방법을 연구해왔어요. 특히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인 이곳은 사람이 머물 기지를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곳에 100만 명이 사는 도시를 만든다면 물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이 한 사람이 1년에 약 500톤의 물을 쓴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 물 10억 톤이 있어도 98%를 재활용하더라도 약 100년 뒤에는 바닥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특히 극지방의 햇빛이 닿지 않는 분화구에는 얼음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앞선 연구에서 추정한 물의 양이 약 3,400만 톤이 달에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100만 명이 사는 도시에서는 몇 년 만에 물이 부족해질 수 있겠죠. 지구 위성이면서 미래에는 사람이 사는 도시가 들어설 수도 있는 이곳 어디일까요? 1번 달, 2번 구름. 정답을 샵 2848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스포틱 톡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막을 내린 제4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친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바로 총 7개의 메달을 거머쥐며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친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인데요. 선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멋진 하모니를 일궈가고 있는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 감독님 모시고 메달 뒤에 담긴 진솔한 이야기, 또 춤을 향한 열정을 들어보겠습니다. 서상철 감독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1: 예.
0: 네.
1: 먼저 안녕하세요. 예.
0: 먼저 축하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예.
0: 지난주에 제46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마무리됐는데 메달 7개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이번 대회가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에는 어떤 무대였는지 한번 돌아보신다면 어떻습니까?
1: 그 자체로 감동적인 무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아쉬운 무대도 되기도 했습니다.
0: 왜 아쉬우셨어요?
1: 선수가 네. 한 팀이 아파서 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2위에 그쳤거든요. 은메달에.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0: 은메달도 굉장히 잘했는데 원래 실력이 굉장히 출중하셨나 봐요.
1: 예, 세계 선수도 있죠. 예.
0: 그 은메달을 따셨으니까.
1: 예예. 예. 예.
0: 그러면 이번 대회 이야기 듣기 전에 무대 위에 있었을 선수들도 궁금해지는데요. 현재 울주군의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에는 어떤 선수들이 함께하고 있을까요?
1: 예, 우리나라에서는 전부 다 국가대표 선수이고.
0: 네.
1: 세계 챔피언들이죠, 전부 다.
0: 와.
1: 선수가. 예.
0: 그러면은 선수들이 언제부터 선수 생활을 하신 거예요?
1: 한 뭐 10년도 다 넘었죠. 한 10년대 넘은 선수도 있고. 그렇죠.
0: 예. 예. 그러면 최초로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선수들께서.
1: 최초로 저희가 시작한 2006년도에 제가 그 지인이 아는 지인이 네. 저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네. 장애인 댄스 스포츠 지도자 연수회가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서 7박 8일 동안 이제 연수를 마치고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0: 아, 2006년부터 이 팀이 창단이 됐는데 지금 서상철 네. 감독님께서 초대 감독님이시면서 쭉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 건가요?
1: 울산시 감독을 처음 했습니다. 예, 울산시 감독을 2007년도에는 경북 김천에서 전국 차전이 있었거든요.
0: 예.
1: 예, 최초로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많은 좋은 성적을 내고 거기서부터 이제 2007년도부터 시로부터 감독 임명을 받았습니다.
0: 오, 그러시군요.
1: 예, 예, 받고 하다가 2014년도에 울주군 이제 실업팀이 창단되면서 울주군 실업팀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됐죠.
0: 예, 그럼 감독님께서 우리 선수들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춤의 색깔 강점은 뭐라고 보세요?
1: 춤의 색깔은 다 그 선수들마다 다 틀립니다. 강점도 틀리고 한데
0: 예?
1: 우리 댄스 스포츠는 1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0: 예?
1: 딘 5개, 스탠다드 5개인데 그 종목마다 색깔이 다 틀립니다. 전체적인 종목.
0: 강점은요?
1: 강점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게.
0: 예, 선수에 예. 따라 표현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를
1: 예,
0: 정도로
1: 틀립니다.
0: 개성이 강하다.
1: 예, 예.
0: 이 선수들이 총 몇 명이나 돼요?
1: 6명.
0: 6분께서.
1: 예.
0: 와. 먼저 저희 장애인 댄스 스포츠가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경기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승부가 가려지는지 설명도 좀 부탁드릴게요.
1: 경기장에서 승부 가지는 비장애인 댄스도 있거든요. 지금
0: 예.
1: 대한민국 댄스 스포츠 연맹이 있는데 그 연맹 선수들이랑 다 똑같은 기조도 하고 몸도 움직이고 하는데 이제 지체장애는 하반신을 못 쓰는 그런 실체를 타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상반신만 가지고 춤을 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각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쪽으로 해서 이제 발을 어디다 놓고 하는 걸 손으로 갖다 놓고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청각은 안 들리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지도를 하는 거.
0: 아, 지도하시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겠고 선수들의 연습 과정도 쉽지 않겠어요.
1: 예.
0: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내시고 세계 챔피언 이 곳까지 오르신 거군요. 와,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경기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민들 혹은 관객들이 관람하실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실 때 이것만큼은 좀 눈여겨봐주세요. 이거는 꼭 봐야 합니다 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1: 포인트보다는 그 아름다움과 어떤 우아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보시면은 아무리 모르는 분들도 보시면은 정말 어디가 멋있고 하는 걸 짚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
0: 그냥 직관적으로 보기만 하더라도 아름다움을 느끼시면
1: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0: 예. 근데 댄스 스포츠가 사실은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파트너가 있는 거잖아요. 예. 서로 잘 통하고 아, 정말 내 파트너구나 이렇게 느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까?
1: 한 3년 정도, 예, 그 정도 해야 그래도 조금 춤을 조금 춘다 이 정도는.
0: 이게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우리 선수들은 하루에 얼마나 연습하시는 거예요?
1: 하루에 오전에 9시부터 출근을 하거든요.
0: 예.
1: 그래서 한 30분 쉬었다가 11시 정도 되면 점심 식사를 하고.
0: 예.
1: 예, 12시 조금 넘으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에 한 7-8시간은 뭐 훈련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0: 쉬실 때는 있어요?
1: 쉬실 때는 그냥 실제 앉아서 예, 쉬고 이제 비장인 선수는 그냥 이제 의자에 앉아서 쉬고 그렇게 하죠.
0: 예, 아니 휴가 같은 게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1: 휴가?
0: 예.
1: 휴가는 따로 없습니다. 아, 따로 없고 연차가 있습니다.
0: 예.
1: 연차가 있어서 연차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1년에 15개 되는 나도 있고 그 선수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그렇게.
0: 그러면 1년에 10일에서 15일을 제외하고는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1: 예.
0: 와, 경기하다 보면 사실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도 분명히 있잖아요.
1: 네.
0: 이 선수들이 예상치 못한 변수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하우도 혹시 있으실까요?
1: 선수들이 이제 그 경기장에 가면 전부 다 위축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할 때보다는 좀 실력이 덜 나오고
0: 긴장이 될 테니까요.
1: 예,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불러서 이제 그 하던 대로 해라. 지금 연습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더 잘하려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도 하고 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그렇죠.
0: 마인드
1: 아무래도 뭐 그 선수들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그 선수들이 눈만 봐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0: 예. 네. 그래서 연습의 결과를 믿어라.
1: 예.
0: 평상시에 너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주시는 거군요.
1: 예, 그렇습니다.
0: 예. 아,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이번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메달 7개 따셨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도전하고 싶은 무대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1: 예, 목표 있습니다. 목표는 이제 선수가 지금 새 커플인데
0: 네.
1: 보여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커플이 돼야 전부 다 보여줄 수 있고 그런데 그때 신청을 해가지고 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는데 뭐 무산이 될 수도 되거든요. 시에서. 그래서 군에서도 다 도와주시고 하시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선수 확충이 돼서 더 완벽하게 댄스 스포츠를 잘 보여드리고 싶다. 이게 목표이신 거군요.
1: 예.
0: 시민들도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의 무대를 이제 기대를 하실 텐데 이 팀을 어떤 모습으로 기억해 주길 바라실까요?
1: 이 팀은 이제 전체적인 선수들이 합심을 해서 하긴 한데 파트너하고 같이 한다면 전체적으로 해서 하는데 그 선수들의 그 인터넷으로 보면 그게 나와 있는데 그래 제가 말씀드린 아무도 모르는 사람도 춤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은 어떤 춤을 잘한다 못한다고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와 있거든요.
0: 예.
1: 전체적인 부분이.
0: 예.
1: 그래서 보고 평가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많이 찾아봐 달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자, 끝으로 우리 선수들 아마 듣고 계실 텐데 감독님께서 선수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1: 열심히 해오시기는 이 선수들도 열심히는 하기는 한데 더 좀 신경을 써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을 좀 많이 연습을 해줘서 그리고 이제 그 연습도 연습이지만은 첫째 이제 몸이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도 챙기고 연습도 열심히 해주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0: 네, 이렇게 또 애정이 넘치는 감독님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울주군 장애인 댄스 스포츠 팀 서상철 감독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1: 예,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2: 울산 시민들에게 알립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속히 샵 2848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의 소장 하채영이라고 합니다. 고흥고택은 박상진 의사가 태어나신 곳인데요. 위치는 북구 박상진 5로 10에 있고요. 박상진 의사 생가를 2007년 울산시가 매입하여서 지금의 모습으로 정비를 했고요. 모두 6동에 와가가 있고 생가를 둘러싸고 2020년에 역사공원이 세워졌습니다. 만평 규모의 공원이 생기고 나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관람객을 맞이하는 행사가 풍성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 박상진 의사 생가 및 역사공원의 체험 프로그램 꿈꾸는 고흥고택에서 가을 시즌으로 가락으로 배우고 홍해로 만나는 문화유산 판소리로 박상진 의사를 배우는 시간과 K바느질이 요즘 뜨고 있는데 K바느질과 매듭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 공예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둘째, 셋째, 일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고요. 대상은 개인과 그리고 가족이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료비가 있습니다. 1인당 3,000원입니다. 박상진 의사 생가를 치면 부품이 뜨기 때문에 그렇게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건축물에서 하다 보니까 공간은 좀 제약이 있어서 회당 50명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박상진 의사 역사공원 사무동으로 전화번호가 296-1411로 전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근무하면서 목표는 딱 한 가지로 잡았는데요. 훌륭한 박상진 의사의 나라 사랑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자. 이런 의도로 여러 가지 체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자주 참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꿈꾸는 고흥고택 1년 중에서 4, 5, 6 프로그램 다르고 7, 8 프로그램 다르고 9, 10, 11월 프로그램이 또 다르거든요.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저번 봄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도 가을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셋째 일요일은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더 눌러서 접수 많이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중구에 있는 이팔청춘 마을 공방 별별마당 기획하고 있는 유은희라고 합니다. 별별마당이라는 곳은 중구 중심 쪽에 있는데요. 여기에서 클래스나 체험을 위한 공간 대관을 또 해드리고요. 그 이외에는 또 주변 공방을 운영하시는 작가님, 공방 사장님들과 원데이 클래스를 또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월별로 핫한 아이템들을 많이 모아서 주변 분들이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특별히 준비한 수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앙금 플라워 케이크, 초를 녹여서 만드는 리얼 플라워 캔들, 글라스 아트를 이용한 빛을 담은 우드 거울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오픈할 땐 저도 너무 떨리거든요.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빠른 건 3초, 길어봤자 3분 안에 끝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다양한 체험을 준비한 만큼 다양한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커서 홍보하는 기회가 주어졌다 하니까 놓칠 순 없죠. 주로 홍보는 인스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수업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 주소를 불러드려도 될까요? www.ucentral.co.kr ucentral입니다. 수업 일주일 전에 신청 오픈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취소하는 분이 발생되면 그 자리를 또 신청하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10월엔 당연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6가지에서 7가지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여기도 굉장히 핫합니다. 요새 그 건강에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조미료라고 누룩소금, 누룩액젓 뭐 이런 거를 하는 수업도 있고 달항아리 수업도 있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별마당을 검색하시면 울산의 별별마당이 바로 뜨거든요. 체험이나 원데이 클래스 목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곳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요리가 또 가능해요. 주방 시설이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요리 클래스도 핫했거든요. 플라워 클래스 하시는 분들도 물을 하고 요거를 바로 공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대관을 해드리다 보니까 그것 또한 아마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은 휴무를 하고요. 운영 시간은 오후 1시에서 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언제든 문의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울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충근입니다. 오늘은 울주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직접 걸으며 만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자 자리를 하였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2026 태화강 발원지의 제왕 세계유산 원정대입니다. 태화강의 물길을 따라 발원지인 탑골생까지 걸으며 울주의 생태와 역사, 세계유산을 직접 만나보는 체험형 트레킹 프로그램입니다. 태화강이라는 하나의 물길을 따라서 울주의 자연과 또 역사, 문화유산을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해보면 새로운 경험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판타지 영화의 원정대 콘셉트를 대해 참가자가 직접 태화강의 발원지를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을 완성하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원정대는 범서 선바위 공원을 출발을 해서 태화강을 따라 방구천의 또 안각화도 만나고 마지막으로 백운산 탑골생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태화강의 현재 또 과거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흐름으로 전체 코스를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 구간에는 태화강의 생태와 자연을 직접 경험을 하고 두 번째 구간에는 세계유산인 방구천의 양각화를 보다 흥미롭게 만날 수 있는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백운산 탑골생까지 직접 올라가 태화강의 시작점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본 행사는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하루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행사에 앞서 10월 14일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오리엔테이션도 진행을 합니다. 원정대 모집은 9월 9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이 충원될 경우에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서둘러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절반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4세 이상으로 울주의 생태와 역사,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장시간 걷기와 등반이 포함된 일정이 무리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 행사되는 10월 13일, 14일 사전 오리엔테이션에는 반드시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 울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집 공고를 또 확인하신 뒤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홍보 포스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서 또 확인도 가능합니다. 단순히 하루 동안 걷고 끝나는 행사보다는 태화강과 또 울주의 자연 문화유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원정대원들과 함께 걸었던 과정 자체가 올해 기억에 남는 하나의 특별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울주문화재단 직원들이 배우가 되어 직접 촬영한 홍보 영상이 저희 문화재단 유튜브 등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원정대 일원이 되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은 울주문화재단 문화진흥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정이 대원이 되어 태화강의 물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 따 데이팩 건강해.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따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술 마셨는데 자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5: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피자.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2: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달이었습니다. 오늘 선물 받아가실 분들 개별로 당첨 안내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받으셨으면 답장으로 성함과 주소 꼭 남겨주시고요. 오늘 끝곡은 서울의 달 김건모의 곡으로 골랐습니다. 주말 휴일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생방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사회복지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드랑나크 에일린의 뜰.
1: 견본주택 개관 중. IS 동사.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칼라시 9월 30일 수요일 울산시시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4: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SBC
1: 1총 1만 세대 이상 울산의 빛날 에일린의 뜰
2: 5
1: 오래도록 울산을 대표할 압도적 스케일
2: 2
1: 이제 남구를 이끌어갈 프리미엄 라이프
2: 1
1: 1521 1521세대 랜드마크 대단지

0: 저녁엔 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고 개혁 과제에 대한 완수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최근의 지지율 하락세,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청한 이재명 대통령. 첫 마디는 국민을 향한 반성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마주한 차가운 민심을 인정하며 모두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내 갈등과 지지층 분열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다며 서로를 배제하고 비난하는 현실 역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3: 우리는 모두 친문이고 친노이며 친김대중이고 이재명의 동지들입니다. 미운 마음이 들고 누군가를 탓하고 싶더라도 저와 정부의 부족함을 탓해 주십시오.
2: 낮은 자세로 고개를 숙인 이 대통령은 민생과 개혁과제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는 완수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남용했던 검찰을 개혁하고 동시에 비대해진 경찰을 철저하게 견제할 장치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안정을 위한 공급과 규제 집행을 약속했습니다.
3: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혼란과 반발을 최소화하며 집값 안정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2: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연임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3: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로 여러 차례에 걸쳐 밝혔습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공소 취소 논란이 없도록 특검이 진상규명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개각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선 국민 의견을 잘 듣고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책임론을 두곤 당시 환율 방어 등을 위해 원칙적으로 맞았다면서도 보완책을 미리 장착하지 못한 것은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선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전쟁 참여 파병은 없다고 못 박았고 대미 투자와 관련해선 국익이 보호되도록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 낮은 자세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진솔하게 대답했다고 호평하며 당도 민생 챙기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석 대표는 지도부와 함께 이 대통령 기자회견 중계방송을 시청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다면서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SNS에 글을 올리며 공소취소와 연임에 대해 이 대통령이 확실한 의견을 밝혔다며 이제 국민의힘도 소모적인 경쟁과 무책임한 국정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기자회견을 두고 현란한 말로 포장했지만 대통령의 진심에 국민은 없었다고 평가하며 정책 기조를 바꿨습니다.

0: 바꿀 생각도 없고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 되는데 그 쉬운 말을 놔두고 왜 세상 억울한 사람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냐며 나중에는 국민 결단 운운할 것 아니냐, 결국 아직도 연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또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는데 결국 공소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고 자인한 것이라며 특검에 공소취소 조항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공소취소는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정책연구원장이 국정동력회복은 민주당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이 시간부터라도 겸손한 권력, 흔들리지 않는 개혁, 불평등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집권여당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SNS에 올린 글에서 진보 갈라치기에 앞장서고 무턱대고 공소취소를 주장하고 비판자를 반명으로 몰아세웠던 사람들은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 아침에도 당대표가 나서서 특정인을 정조준하고 우당을 때렸다며 이러한 분열적 태도와 독선적 자세를 버려야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정치인은 노선의 차이가 있고 그런 노선의 차이는 무시하거나 없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며 얼마나 지혜롭고 평화롭게 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서울시당 유튜브에 출연해 우리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매일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며 이견에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당내 개파 갈등 그리고 검찰개혁과 교섭단체 정수 문제를 두고 부각된 조국혁신당과의 입장 차이 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관여를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감찰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 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따지자 성역이 아니라며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 인하됩니다. 정부는 이번 달 말까지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11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전합니다.
1: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씩 내립니다. 인하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입니다. 추석 연휴 낮 시간대에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할인됩니다. 정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혜택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두 달 더 연장됩니다. 중동 전쟁으로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 선을 넘어서며 국민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유류세는 지난 3월부터 휘발유 15%, 경유는 25% 인하됐고 이 조치가 11월 말까지 연장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98원, 경유는 436원 선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 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0: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석유 최고 가격을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는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동일하게 동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9월 들어 다시 격화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 우려가 높아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정영환입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마칩니다.
2: MBC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6: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이어지는 3부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가 된 정치인들의 말말말 성대모사로 유쾌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4부에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2: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4: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신스틸러들
1: 국민과 함께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0: 이상민 노영희의 신스틸러. 이번 주 화제의 인물을 만나봅니다. 신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오셨고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함께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0: 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다음 주 목요일인 24일 추석 연휴에 저희가 아주 특별한 특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대모사

0: 특집입니다.
1: 네.
0: 내가 이상민 크리에이터만큼 성대모사 하나는 자신 있다 하는 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문자로 신청을 받는데요. 샵 8001번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자신의 끼를 뽐내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네, 도전자. 아, 굉장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짜 성대모사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네. 여기서 한번 자웅을 겨뤄보겠습니다.
0: 이상민 네. 크리에이터보다는 안 되겠죠.
1: 아, 요즘에 위기를 많이 느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0: 알겠습니다. 자, 예고는 여기까지. 그리고 자, 오늘 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뭐 정말 초유의 관심이었고. 이 기자회견 발언을 듣기 전에 그동안 이 대통령과 국정 현안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왔던 김종인 전 위원장님.
2: 김종인이라고 봐요. 내가 볼 적에 계엄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분명하게 태도를 밝혀야 돼요. 애매모호한 얘기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을 상대로 국민이 뭘 원하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시도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전국 반전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봐요. 예.
0: 자,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홍준표 전 시장님 생각은요?
2: 정신을 차려야죠.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국정대전환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면 좋으련만 그게 됐겠습니까? 참.
0: 약간 회의적인 그런 전망인데요. 자, 그럼 이 대통령님 오늘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3: 예, 이재명입니다. 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각 책임제나 이원집 정부제 같은 걸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0: 자, 도 변호사님 마음이 무겁다고 하셨는데 네. 어째서 무거우십니까? 아. 오늘 기자회견 보셨죠?
4: 네, 네, 일단 저는 좀 솔직히 너무 안쓰러웠고요. 아.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이 되게 위축되어 있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되게 절박했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슬펐던 지점은 네. 정말 신경 써서 이 기자회견 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할 말 이런 말 저런 말 다 고개 숙이고 다 내 탓이던지 이런 얘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응이 제가 기대했던 것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더라고요.
0: 야당의 반응.
4: 야당의 반응이야 전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0: 그거보다 네, 여권 내부에.
4: 여권 내부에 네, 네. 예, 커뮤니티 중심으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반응이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대통령에게 더 이상 무엇을 바라는 건가 이거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기자회견 잘 하셨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지지율 올라가서 대통령이 좀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이제 홍준표 시장 성대모사 했으니까 홍준표 시장한테 여쭤볼게요.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이 대통령이 정신 차려서 전국 대전환을 국민들 앞에 선언해라 뭐 이랬거든요. 뭘 정신을 안 차렸다는 거고 전국 대전환을 국민들 앞에 선언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2: 정신을 차려야죠. 여당도 야당도 내는 국익을 관점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왔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국민을 바라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4: 대통령이 정신 안 차렸다는 뜻일까요?
2: 노노노노노 그런 것이 아니고 에? 또 저렇게 깐죽대면서 질문하니까 내 대답 안 하려합니다.
4: 죄송합니다. 깐죽된 건 아니고요. 예, 용서하세요.
2: 용서는 내가 이자는 왜 자꾸 부르는 겁니까? 방자하다 내 그래 봅니다.
4: 아 진짜.
0: 알겠습니다. 자. 인사에 대해서 또 말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김수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대통령님.
3: 예, 그 부분은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논란 그리고 김수원 후보자의 역량 그리고 국민 눈높이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0: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반응은요?
5: 장동혁입니다. 김승헌 후보자에 대해 최종 결론을 못 내렸다. 결국 공소 취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0: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생각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란한 말재가 만남은 회견이었습니다. 장동혁이었습니다.
1: 자, 바로 이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언급을 하셨죠?
2: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 기소 특검의 권한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전화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1: 의원님,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3: 일단 대통령이 너무 모욕적으로 느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정말 엇가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제가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 방송국의 취지하고 전혀 다른. 그런데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뭘 어떻게 말해야지 오늘 그 말 잘 알아들었습니다라고 하실 건지 궁금해요. 연임 안 하고 생각도 없다고 얘기했더니 또 그 말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하셨는데요.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차라리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 말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대표 연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0: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대표 지금 연임...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아니라 좌파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3: 좌파 통합 하셔야죠.
0: 근데... 좌파 통합이 뭡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합니다.
3: 대통령님 연임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장경 대표님도 안 하시는 것으로
0: 저는 지금 월공으로 가야 됩니다. 월공이 시급합니다.
1: 자, 아까 억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건 억지로 비판했다. 예,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자회견이 한창이던 때 한동훈 의원님 다 듣기도 전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셨습니다.
4: 안녕하세요. 한동훈입니다. 이 전두환의 4.13 호언 선언인가요? 노태우의 6.29 선언인가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국민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니 하는 씨알도 안 먹히는 자기 변명을 내놓고 곧바로 오빠 독양루비 김승원을 정의부 수장에 임명할 것입니다.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재명 정권이 왜 임기를 쳐야 됩니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네.
1: 자.
3: 아이고 참. 아니 어떻게
1: 이분은 항상 저 정의 한동훈 의원님은 왜 꼭 그 정의
4: 법무부가 정의부가 아닌가요? 네. Ministry of Justice 아닌가요? 네.
1: 아니 그건 저도 아는데.
4: 그래서 그 승원 오빠도 아는데 왜 그걸 모르시나요?
3: 아니 근데 네. 한동훈 의원님은 기자회견 왜 다 듣지 않으시고 듣다 말고 중간에
4: 제가 다 안 들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3: 아니 페이스북에 본인이 중간에 글을 쓰셨잖아요.
4: 들으면서 적을 수 있지 않나요? 저는 이런 하이브리드형 정치인입니다. 저는 아~ 보수의 전략 자산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예.
3: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근데 4.13, 6.29까지 가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여튼 안철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예,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연임 불가, 공소취소, 검경개혁, 주택공급, 전쟁 파병, 인사실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십 장의 약속 어음을 남발했는데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가 이 어음들의 부도수표 전략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약속, 왜 웃으시나요?
1: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약속 어음 그게
5: 부도수표. 예.
1: 정치인들은 이런 거 다 연구하나 보죠?
3: 그러니까
1: 어디 학원을 다니시나 이런 거.
3: 질문 대답 좀 해주세요.
5: 저는 학원이 아닙니다. 저는 와튼 스쿨 출신인데요. 트럼프와 동문입니다. 예.
1: 자,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석 대표님.
6: 우선 대통령의 회견을 보는 동안 대통령과 내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도 더 겸손하게 경청하면서 민생을 살펴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 이게 되게 웃을 때 타임이 아닌데 네, 지금 정말 좀 약간 죄송합니다. 네.
1: 아니 뭐 웃으면 안 되는데 사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지율은 또 이제 최저치고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약간 브레이크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저는, 이 기자회견이?
3: 예,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그 국민의힘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하신 말씀도 있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본인에게 섭섭해하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또 사실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

0: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거는 대통령이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 내부적으로 되게 이게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과 또 지금 현재 문제라고 계속해서 얘기되어지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또 걱정하는 마음에서 하신 거라 당연히 전 지지율이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대통령에 대한 이제 공격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면서 더해라 더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1: 여권 내부에서?
0: 네, 여권 내부에서. 네. 그거는 저는 되게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솔직히 말씀.
2: 저요? 아니 근데 사실 이거 보면서 정말 굉장히 저자세.
0: 그쵸?
2: 정말 이보다 더 낮은 자세가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뭐 자기 친인척 비리라던가 이런 사건이 아닌 상황에서 저 정도로 낮은 자세를
0: 하기가
2: 저거는 쉽지 않다. 근데 대형 스캔들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쵸. 낮은 자세로 굽신굽신 하는 자세를 보이는데 야, 이거는 굉장히 좀 일단 태도 면에서는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고.
0: 그러니까 대통령이 사실은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한 거라고는 정말 밤잠 안 자고 일하신 거. 그다음에 미국하고 트럼프하고 협상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 일 잘하셨고 저는 제가 봤을 때 본인이 개인적으로 뭐 취임 이후에 뭘 잘못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제 개인적인 보기에는. 그런데도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솔직히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이제 있는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겸허하게 미안합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진솔하게. 그런데 사실 이제 그 지경까지 몰고 나간 거는 저는 되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에 있는 의원들이나 지도부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은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효과를 보는다는 것인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2: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님 국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꺼내면서 진보 대통합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어떤 방안입니까?
3: 조국 혁신당도 그렇고 각 진보 정당도 그렇고 15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요? 현행인 20명인 구성 요건을 15명으로 낮추는 게 현실적으로 옳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 노 변호사님, 이 국회법 개정하는 거는 민주당 주도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과반의석을 보유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네. 교섭단체 요건을 조금 낮추라는 얘기도 사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에 교섭단체 뭐 숫자를 좀 줄여야 된다는 얘기는 많이 나왔지만 네. 실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분은 없었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으로 이 발언 때문에 사실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더 화가 나서 얘기하시는 쪽이 저는 조국혁신당이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 조국혁신당이 12명의 의원이 있으니까 왜 하필이면 이거를 15명으로 해가지고 또 우리를 놀리냐 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만 바라보실 건 아니고 좀 연대를 하자는 취지가 더 강하니까 조금 더 물밑에서 얘기를 좀 더 진솔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자 마침 조국혁신당 조국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4: 예, 조국입니다. 김민석 원내대표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20석 기준은 1973년 박정희 독재 정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해 도입한 유신의 잔재입니다. 이 기준을 10석으로 낮추는 것은 비교섭단체에 대한 거대 정당의 시혜가 아니라 왜곡된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정상화입니다. 예.
2: 노 변호사님.
0: 그러니까요. 지금 네. 10석으로 낮추는 거를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대표는 김민석 대표는 15석을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들에게 진지하게 당신이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장난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조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2: 네, 그렇죠.
0: 그래서 요즘 조국 대표, 조국 원장이 되게 김민석 대표에게 되게 쓴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되게 공격적인 어투를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쉽게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오늘 기자회견 보고도 사실은 조국 원장이 대통령의 뭐 생각은 이해하나 너네들이 좀 반성해라 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김인석 대표도 정말로 통합하고 뭔가 연대하고 그럴 것 같으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리고 당 지지율도 올리는 차원에서

0: 이분들하고 조금 더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저는 김민석 대표에게도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1: 자, 신장식 당대표 등 이 조국 혁신당 말씀하신 대로 이 반발이 좀 심한 상황인데 오늘도 김민석 대표님은 민티에 출연해서 또 언급을 하셨어요.
2: 아, 유신의 잔재로서 뿐만이 아니라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던 1949년부터 20석이었고요.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한 건 아닙니다. 교섭단체 요건 숫자가 가장 낮았던 것이 국회의원 수 전체 숫자의 5%였는데요. 300석을 5%란다면 15석. 이거 되지 않는 거 맞지 않나요? 예, 15석. 예.
1: 자, 송영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조국 원장은 이제 혁신당 대표도 아니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이해식 의원을 협상 창구로 임명해가지고 신장식 대표와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연대 문제나 이런 걸 시스템에 맞게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왜 대표도 아닌데 또 나서가지고 이렇게 일을 벌입니까? 이렇게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좀 성숙하게 좀 진지하게 성숙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답을 정해놓고서 무조건적으로 각자의 주장만 하고 있는 형국이 됐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해식 의원이 협상 창구거든요. 근데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이해식 의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또 저는 어쨌든 김인석 대표도 사실은 이제 정말 진지하게 조국혁신당하고의 뭐 합당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인지 근데 그걸 따지기 이전에 네. 지난번에 평택 선거가 저는 가장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생각해요.
1: 이 각, 당금이 다 남아있죠.
0: 네, 각 당에서 그때 있었던 지지자들 간의 그 다툼이나 마음 상함이 아직은 해결이 안 됐거든요. 저는 근데 이건 어느 한쪽이 먼저 손 내밀고 뭐 양보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당이 다 좀 성숙한 자세로 정말 진지하게 해결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4: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지지율 하락을 하니까 이 민주당 내에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을 보고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조국 원장은 문조 털레윤지 뭐 그런 거 얘기하고 있고 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검찰개혁이 제대로 안 돼서 지지율이 떨어졌다 하는데 국민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1: 자, 마침 추미애 경기도지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김민석 대표님 추 경기도지사를 또 언급하셨죠?
2: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된 가격의 적정성은 저희도 공적 책임이 있는 부분이어서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의 적정성이 적정한 가격으로 담보가 됐는가 컨설팅 내용에 있어서 이것이 그의 가판은 상당한 것이었는가 등등 실무자들이 다 투명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문제가 되게 되면 그것은 당도 관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노 변호사님 요즘 연일 이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지사 계속 지금 공방입니다.
0: 네, 일단은 두 분 다 조금 마음이 급하신 것 같다. 네. 이제 추미애 지사님은 특히 이제 경기도정에 좀 힘을 더 쓰셔야 되는데 여의도에 관심이 많고 또 나중을 생각하시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사실 그럴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두 분이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들이 힘들다.
1: 아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네.

0: 기다린 남구 새도시 새옥동의 시작 문수 비스타 더파크 옥동 위 태화강과 3호선 사이 가장 푸른 700세대 대단지 새옥동 프리미엄이 시작됩니다. 문수 비스타 더파크 9월 18일 오픈 1551 8454 동원개발
1: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2: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0: 티슈로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2: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만큼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행복을 야속하게 빼앗는 질환이 있습니다. 바로 위식도 역류질환인데요. 성인 10명 중 1명이 갖고 있을 만큼 흔한 질환이죠. 밥 먹고 누우면 소가 된다는 속담이 있죠. 게으르면 고생한다는 뜻으로 밥을 먹고 바로 누우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고 가슴 통증 등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먹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다면 식사 후 바로 눕지 않는 것이 위와 식도를 편안하게 하는 비결입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4: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동해안과 제주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순간초속이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영남 해안가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 낮 기온은 서울 대전 29도,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동풍의 영향으로 동해안은 포항과 울산이 26도에 그치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고속도로에 차도 많고 사고도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군포나들목하기 전 지금 사고 있어서 1차로 차단돼 있고요.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안산분기점 앞쪽에 버스 관련 사고가 있어서 1차로와 3차로가 지금 사고 때문에 차단돼 있고 이안성 휴게소까지 밀려 있습니다. 신채입니다.
5: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6: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4부는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 네, 안녕하십니까? 양향자입니다.
6: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7: 오늘 7번째였었죠?
6: 그렇죠. 네.
7: 대통령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얼마나 정확하게 짚고 있나.
6: 네.
7: 이렇게 좀 주목을 해서 봤고요. 그런데, 뭘 잘못했고 무엇을 바꾸겠다라는 것인지 저는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네. 예, 지지율 추락에 대한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뭐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그 지지율 추락 원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하시던데요.
6: 네.
7: 진단이 정확해야 뭐 처방이 정확할 텐데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라 하는 정도. 그런데 그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 국민이 왜 이렇게 나를 싫어하지?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지? 야당 때문인가? 나를 싫어하는 언론 때문인가? 아니면 뭐 내부 총질 때문인가? 근데 이게 기시감 들지 않으세요?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도 집권 1년쯤에 아마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6: 좀 당황했지만 그래도 본인의 잘못이다라는 얘기는 계속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네. 기자들 질문도 계속 나왔잖아요. 뭐 여러 가지
7: 네,
6: 뭐 경제 문제라든가. 네. 그 일단 이 공소 취소 문제 이것과 관련해서 양향자 최고께서 기자회견 전에 이런 얘기 하셨죠. 공소 취소나 연임 문제로 국민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라고 이제 메시지를 내셨는데 이재명 네.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을 했다고 보세요?
7: 아니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공소 취소를 하겠다라는 아니 그 물론 이제 말씀은 좀 하셨는데
6: 네.
7: 내 재판에 있어서는 공소 취소를 안 하겠다라든지 또 연임은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지만 연임은 안 하겠다라고 하든지 뭐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다라는 비판을 오늘 하루 종일 받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지를 남겨놓은 어떤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 아니 연임에 대해서는 확실히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7: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
6: 네.
7: 라고 생각을 아 연임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6: 예예 예, 그거는 그러면, 뭐 확실히 못을 박았잖아요. 예. 예.
7: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다. 네. 예.
6: 네? 왜요?
7: 예. 그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뭐 연임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개헌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일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
6: 네.
7: 그러면 연임 관련해서 그동안 국민의 걱정하는 것은 다 쓸데 없었다. 뭐 그런 건가요?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 뭐 이렇게 반성이나 또 각성이나 이런 게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6: 아니 근데 연임에 대해서는 이상 어떻게 예.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더할 수가 없잖아요. 연임에 대해서는. 네. 아 두고 봐야 된다?
7: 네. 네.
6: 자 공소취소는요?
7: 공소취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소취소도 네. 공소취소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네. 아직까지도 아 공소취소를 위해서 이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심을 지금 거두지 않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행동으로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하시면 그러면 아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이 진정성 있게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6: 네.
7: 아. 네네.
6: 자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특검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작 기소 같은 게 이제 드러나요. 그러면 그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뭐 가정입니다 합니다만은.
7: 네. 근데 이제 이게 대통령의 조작 기소만을 가지고 하는 네.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특검을 해서 그때 나오면 네. 법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6: 그렇죠. 네.
7: 결국은 본인이 해야 될 말씀은. 저도 법 앞에 평등하게 재판받고 어떤 공소취소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죠.
6: 네.
7: 네.
6: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작기소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는 정도 얘기 이상 어떻게 뭐 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 국회에 있는 지금 올라가 있는 여기 법에서 지금 발의된 여기서 공소취소 요 얘기는 아예 그냥 좀 빼달라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거는 그래도 네. 좀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7: 그런데 네. 지금 오늘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을 뭐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공소취소 모임의
6: 네.
7: 네, 회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을 지명하겠다라고 하면
6: 네.
7: 사실이야 어떤 대통령의 어떤 생각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6: 네.
7: 국민이 인식하는 그 인식이 사실 아니겠어요?
6: 네.
7: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김승원 후보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더 아마 주목하게 될 겁니다.
6: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네요. 그러니까
7: 네.
6: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장동혁 대표는 국민이 받고 싶은 추석 선물 이게 이 대통령 탄핵이라면서 이제 탄핵까지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게 야당 대표가 이 탄핵이라는 표현을 꺼낸 걸 보면 굉장히 강한 메시지이긴 한데 이거는 장 대표 개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국민의힘 지도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7: 적어도 저는 그 장동혁 대표 메시지에 대해서 최고위가 논의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6: 아, 네네.
7: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이 말에
6: 네.
7: 국민 공감이 큰가를 모르겠습니다.
6: 네.
7: 그리고 물론 이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를 대바라 하면 많죠. 위헌적인 주장과 입법 그리고 또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파괴.
6: 네.
7: 그런데 취임 15개월밖에 안 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 대통령만 불행한 게 아니라
6: 네.
7: 국가와 국민이 함께 불행해지겠죠.
6: 네.
7: 그리고 지지율 계속해서 추락하고 대인덕 오고 식물 대통령 되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고
6: 네.
7: 국민들이 더 행복해지나요? 예,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탄핵이라는 말을 무겁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 네. 그러니까 일단 당 차원에서 네, 그리고, 이런 네. 얘기가 한 건 아니라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 생각이다 이거죠. 장 대표의. 네.
7: 오늘 말씀은 뭐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거나 그런 네. 적은 없습니다. 네.
6: 네.
7: 네.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것은
6: 네.
7: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따져야지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이제 꺼낼 말은 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6: 네. 알겠습니다. 자, 지지율 얘기를 하셔서 이번 주 이제 리얼미터 조사가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국민의힘이 42.1%, 민주당 36.1%

0: 1%.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일부터 11일에 진행을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지지율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1: 저는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우리 당에 주어진 경고이자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힘에 당신들이라도 좀 제대로 해라.
0: 네.
1: 그걸 이제 요구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요. 이렇게 얻은 뭐 이런 그 대통령과 청와대, 민주당 뭐 이거 왜 이래?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더 잘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생긴 이제 지지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럴수록 저희가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당이 움직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0: 네.
1: 가끔 이제 우리 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그 보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자랑스럽게 말하는 분들을 보면 살짝 부끄럽고 좀 그렇습니다.
0: 왜 그렇습니까?
1: 아직까지 이제 국정 운영의 중심 세력으로 국민의힘이 이게 신뢰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부족함이 많다라고 보기 때문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0: 특히 어떤 부분을 더 노력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1: 우선 이제 탄핵이라는 이제 엄청난 어떤 그 큰 상황을 저희 당이 이제 맞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신뢰를 받으려면 과거보다 그 이전보다도 훨씬 더 이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0: 당 차원의 회신이 필요하다.
1: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의 어떤 하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걸로만으로 우리가 국민적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0: 반사 이익이 아니라 당 차원의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1: 그렇습니다. 네.
0: 자, 아까 이제 김승원 후보자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이 대통령은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아직 최종 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이걸 국민의 눈높이를 좀 고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요. 이것도 가정입니다만 아직 결정은 안 났습니다만 만약 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그때는 이제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1: 어제 제가 최고위 모두 발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지금 경제와 민생, 산업과 일자리, 외교와 안보, 부동산과 파병 문제까지 국가적 난제가 쌓여 있다. 지지율과 국정 동력이 다 떨어지면 안 된다.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개인의 공소 취소나 연임 문제로 국민 걱정 끼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국정 혁신도 다짐하라.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로 뭐 지금 답을 대신 하겠고요. 저는 이제 오늘 그 반성과 쇄신 기자회견을 하시고 김승원 장관은 그냥 강행을 한다. 그러면 국민은 이거 반성도 없고 쇄신도 없다고 평가할 겁니다.
0: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임명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진짜 낙마시킬 거라고 보십니까?
1: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만 저는 낙마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1: 네.
0: 자, 이번 김승원 후보자 검증 국면에서 사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보다 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 한 명이 더 부각이 됐다라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일 막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러면서 이 국면을 사실상 좀 주도를 한 측면이 있거든요. 국민의힘 지도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1: 다른 분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는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정보도 많고 또 메시지도 빠르고 좋았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한동훈 의원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또 많은 의원님들 그리고 청문위원님들 모두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매우 이제 강력하고 효과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누가 뭐 더 주목받았는지 따지느라고 어떤 검증의 본질을 놓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본질 얘기를 하셨는데 마침 그 저희 프로그램 출연했던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에 예. 이 한동훈 의원이 오빠 오빠 이런 얘기를 계속 이런 좀 자극적인 표현도 계속 하는.

0: 바람에 오히려 다른 의혹들이 좀 가려졌다. 그러니까 본질이 좀 가려졌다. 이런 취지로 비판도 하긴 했는데 이런 네. 그 한 의원 공세 방식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한 의원은 한 의원 나름대로 공세 방식대로 했다라고 보고요. 네. 사실은 민주당의 그 내부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 거 아닙니까?
0: 네.
1: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 방식의 어떤 공격도 아 민주당 내부의 일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더 강력하게 나가서도 되겠다 이런 그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0: 근데 이 한동훈 의원이 이번에 보면 개인 플레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친한계 의원들도 많으니까 같이 협업해서 이렇게 공격을 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1: 네, 인터뷰한 내용을 저도 잠깐 봤습니다만,
0: 네.
1: 우선 이제 무소속 의원이기도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다른 의원님들과 함께 하면 고발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혼자, 혼자 책임을 지고,
0: 네.
1: 혼자,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을, 돕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0: 그게 한 의원 발언이었죠.
1: 네. 예, 나름대로 또, 그, 당내 의원님들은 의원님들 나름대로, 준비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0: 네.
1: 그거를 뭐 이렇게 상의를 해서 한다거나 그러는 것보다는 이렇게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대여 공세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개혁신당 얘기도 좀 잠깐만 좀 해볼게요. 그 양 최고께서 개혁신당에 이제 몸을 담으셨으니까 그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 지금 체제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쇄신안이 나왔었는데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개혁신당의 어려움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개혁신당이 이제 조국 혁신당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는데
0: 네.
1: 이 개혁신당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가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했는데
0: 네.
1: 이거 자체가 비상하지 않죠. 당 운영 실패에 책임 있는 사무총장이 비대위원장을 또 한다. 상식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그런 식으로 비대위원장을 세웠다. 아마도 이준석 대표나 뭐 이기인 뭐 총장 천하람 대표 어떻게 난리를 했겠죠. 조롱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외부 인사를 데려다가
0: 네.
1: 당을 싹 뜯어 고쳐도 될까 말까 했는데 안타깝고요. 여튼 뭐 개혁신당은 다음 총선에서 그 전에 이제 전패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이대로라면 누가 개혁신당 이름으로 총선에 출마를 하겠습니까?
0: 네.
1: 아마도 사기꾼 후보 정의한 정도가 있겠죠.
0: 자,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모든 보수 세력하고 이제 연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 보수 모든 보수라는 이 표현 안에 개혁신당도 포함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이제 연대라는 얘기를 하려면
0: 네.
1: 두 가지가 좀 충족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당의 외연을 확장하는 일이냐. 두 번째가 또 당의 정체성과 맞느냐.
0: 네네.
1: 그 정체성에는 비전과 목표도 있을 것이고 철학도 있을 것인데
0: 네.
1: 그게 맞다면 이제 어떤 세력과도 연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0: 네.
1: 개혁신당은 지금 어떤가요?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우리 당 정체성과 맞나요?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당원들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0: 꽤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군요. 그러니까.
1: 네네.
0: 알겠습니다. 자,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최고위원께서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용인갑 당협위원장 공모에도 직접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선택하신 네.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1: 제가 용인은 18살에 삼성반도체라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0: 반도체
1: 인생을 시작한 곳이고
0: 네.
1: 30년 동안 훈련 무슨 곳이기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1: 그리고 대한민국
0: 인연이 있던 곳이군요, 그러니까 여기가.
1: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지난 또 총선에서 제가 용인갑 후보이기도 했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지역에서 뭐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서든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0: 네.
1: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였기도 했지 않습니까?
0: 네, 그것도
1: 용인과
0: 그렇죠.
1: 포함이 되어
0: 네.
1: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용인이 우리가 경기도가 60석의 국회의석을 갖고 있는데
0: 네.
1: 거기서 우리 당이 7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다 합치면 거의 30석 가까이 되는데 그 30석의 승리를 압승을 할 수 있도록 저부터 헌신하고 노력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0: 아,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당협위원장 공모에 직접 지원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1: 네.
0: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0: 있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박보영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유산균 락토핏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건강하게 자라는
2: 우리 아이 락토핏,
1: 바쁜 하루를 보내는
2: 어른들도 락토핏,
1: 장 건강이 모든 건강의 시작이니까
2: 우리 모두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4: 건강기능식품.
5: 고양이에게 다가가려면 눈인사를 건네는 게 좋습니다. 고양이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 고양이는 서서히 경계심을 풉니다. 먼저 다가와 몸을 부비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만지게 허락하기도 하죠. 가끔은 가늘게 뜬 눈을 깜빡이며 화답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방식에 맞춰 다가가면 서로의 마음도 자연스레 가까워지나 봅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과 함께하는 말문화를 만들어가는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과 함께합니다.
6: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7: 월요일에는 MBC 이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주 전 상근 부대변인,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박원석 전 의원, 이석현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우리 사회에는 위험에 처한 시민들을 돕는 직업인이 있습니다. 재난 현장으로 출동하는 구조대원과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이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만약 이들이 위험할 땐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참담한 광경을 자주 보다 보니 정신적인 충격이 누적되는데요. 고통을 치유할 지원 체계가 미흡한 탓에 홀로 아픔을 참거나 술에 의지하는 등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의 안위를 살피는 일, 개인을 넘어서 사회 안전에도 힘이 됩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승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0: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1: 표준 FM 97.5 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8시 뉴스입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강효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김성수 대법관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앞서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인천 서해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5시간째 진화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3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7시 25분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내부에는 가구와 화장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특감의 업무 범위에 대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에 대한 감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이동호 씨에 대한 감찰을 촉구 했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에도 전 대통령 수석들의 비리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내란 특검에서 수사하고 많은 심리를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감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부속실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더라도 청탁받아 인사를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인사수석, 민정수석은 당연히 감찰 대상이라며 국민이 가진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3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했지만 오늘 우리 채권시장과 증시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늘 서울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4.466%로 0.04%포인트 하락했고 3년물은 0.028%포인트 떨어진 4.035%의 장을 마쳤습니다. 12년 만에 아시안게임 정상 탈환을 노리는 남자 농구 대표팀이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대표팀은 이란과 대회 준결승 경기에서 26득점, 14리바운드를 기록한 에이스 이현중과 19점을 올린 이우석의 활약을 앞세워서 이란의 77-51로 승리했습니다. 대표팀은 일본과 중국 전경기 승자와 모레 금메달 결정전을 치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등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6: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9: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금요일 밥은 뭐 하기 좋은 밤일까요? 청소하기 좋은 밤? 일기 쓰기 좋은 밤? 다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야식 먹기 좋은 밤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불금을 맞아서 어떤 메뉴를 골라볼까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제가 메뉴를 추천해드리려는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캐나다 수면의학 첨단연구센터에서 발표한 조금은 신기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해드릴 건데요. 연구팀이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10명 중에 4명은 야간에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악몽을 꿨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악몽을 유발한 음식 1위는 디저트 같은 단 음식이었고요. 2위는 유제품, 3위 육류, 4위는 매운 음식이 뽑혔다고 하는데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바람에 악몽을 꾸게 됐다. 뭐 이런 의미겠죠? 반면에 수면 개선에 도움을 준 음식은 1위가 과일, 2위가 허브티, 3위가 채소였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배는 별로 안 부를 것 같네요. 어쨌든 캐나다에서 나온 연구 결과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밤에 야식을 드실 건가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임재범의 이 밤이 지나면 전해드렸습니다. 김원성님이 불금엔 야식 유혹을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유유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그죠. 불금에는 진짜 야식 먹어줘야죠. 신은희님 젠디 금요일은 아들하고 술 한잔하기 딱 좋은 날이네요. 오늘은 아들과 함께합니다. 아드님과 또 금요일 밤을 보내고 계시고요. 이도한님 안녕하세요 젠디. 야식이요? 야식 배달하면서 함께 하는데 냄새만 맡고 먹지를 못하니 더 배고파요. 유유. 아, 우리 도아님은 또 이 야식을 배달하고 계시는군요. 너무 고마운 분이죠. 도아님 일 끝나시고 뭐라도 좀 챙겨 드셨으면 좋겠고요. 구예찬님 여기는 시골이라서 배달이 안 돼요. 배달은 안 돼도 야식이야 얼마든지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 배달이 안 되니까 자연히 야식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배달이 안 되면 일단 선택지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근데 예찬님 아까 전해드린 것처럼 자기 전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야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식? 어쨌든 음식 1위가 과일이고 2위가 허브티, 3위 채소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배달 안 돼도 집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니까. 심진용님은 야식 생각 없었는데 얘기하니까 땡기네요. 특히 떡볶이, 순대, 김말이 땡깁니다. 떡볶이의 유혹은 정말 뿌리치기 힘들죠. 김명자님 오늘 저녁 메뉴 마파두부입니다. 야식은 금지합니다. 크크. 저녁을 뭐 마파두부로 드셨으면 야식은 안 드셔도 괜찮겠네요. 명자님은. 유은우님 헙, 저 자정 넘어서 야식 많이 먹는데 악몽 주의해야겠네요. 어떤가요 은우님? 직접 해보시니까 야식 먹고 자면 좀 악몽을 꾸는 편이신지 궁금하네요. 단 음식이나 뭐 디저트, 유제품, 육류 같은 거 매운 음식 먹고 자면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좋은 과일 괜찮나 봐요. 과일도 약간 속 쓰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괜찮다고 하네요. 너무 많이 먹지만 않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막 따뜻한 우유 한 잔 같은 거 마시고 자면 좀 부담도 덜하고 허기도 달래고 잠도 잘 잘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어쨌든 너무 늦은 시간에 이렇게 막 무겁게 드시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살짝 먹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금요일에 또 이런 야식 먹기는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분은 야식 드실 건지 드신다면 뭘 드실 건지 계속해서 문자 미니를 알려주세요. 오당제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립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금요일이었는데요.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좋습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어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 3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주말엔 산으로 준비돼 있어요.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산에 가기 딱 좋은 이 계절에 젊은 산신령님이 오늘은 또 어떤 산을 소개해 주실지 이따가 3부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올품,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우리 ENL 하루틴,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본 컴퍼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오피스, 데이팩, 국민연료, 썬연료, 환인제약, 빅토스,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함께합니다.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온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2026 아이츠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내일 개막을 앞두고 있죠. 그런데 조직위원회의 미숙한 운영으로 인해서 벌써부터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팀 본진은 일본 현지에 입국하면서 셔틀버스 배정 문제로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했고요. 일부 종목 선수들은 5시간 이상 공항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또 공항 측이 보안 문제와 자체 규정을 이유로 대형 태극기를 들고 입국하는 것을 제재하면서 우리 체육회 관계자들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열린 남자 하키 A조 한국과 방글라데시의 경기에서는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울려 퍼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이후 애국가는 양 팀이 경기를 시작하기 직전에 엉뚱한 타이밍에 재생됐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에도 남자 하키 대표팀은 방글라데시를 5대 0으로 완파했고요. 여자 하키 대표팀도 오늘 같은 장소에서 열린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만을 3대 1로 꺾었습니다. 오늘도 한낮에 서울 일부 지역은 30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졌는데요. 퇴근 시간 무렵부터 다시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9도, 대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9도, 부산 26도로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3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태풍 두지안은 괌 북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까지 올라온 뒤에 북동 쪽으로 방향을 틀 전망입니다. 따라서 태풍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일본 도쿄 인근 지역은 비바람이 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아시안게임 분산 경기가 치러지는 곳에서는 비바람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추석에는 전이나 튀김 같은 음식을 하느라 평소보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조리 중에 기름에 불이 붙어서 발생하는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서울에서 발생한 음식물 조리 관련 화재는 추석이 들어있는 9월에서 10월이 가장 많았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을 사용하는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아야 된다고 당부했고요. 식용유에 불이 붙었을 때 물을 뿌리면 불 붙은 기름이 튀어서 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물 대신 주방용 소화기인 K급 소화기를 사용하고 젖은 수건으로 재빨리 덮거나 채소를 넣으면 불길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를 마친 뒤에는 반드시 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0868님의 신청곡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소식 전해드렸죠. 이제 내일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회 운영을 둘러싸고 잡음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의 선수촌을 짓지 않고 대회가 치러지기 때문에 선수들 뭐 숙소 문제부터 방 배정이나 시설 문제 또 수송 과정 셔틀버스가 엉뚱한 곳으로 가거나 공항에서 뭐 장시간 선수들이 기다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다 선수들 컨디션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라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심지어 오늘 한국 남자 하키 대표팀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에 북한 국가가 잘못 재생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 뭐 대회가 시작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이 온전히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 주고 있는 우리 선수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때 튀김 전 많이들 하시죠. 어제도 이렇게 다쳤다는 분 문자도 전해드렸는데 이런 거 튀김 요리 같은 거 하실 때 기름 튀지 않게 주의하시는 것과 더불어서 화재 위험도 평소보다 크다고 하니까 항상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불이 붙거나 그랬을 때는 물을 뿌리지 마시고 젖은 수건으로 재빨리 덮거나 채소 같은 거 넣으면 불길 약해진다고 하고 주방에 주방용 소화기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리 마친 뒤에 반드시 불이 다 꺼졌는지 확인하시고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주님이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어떤 것도 우리 선수들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이제는 알겠죠?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우리 선수들 파이팅입니다 하면서 응원의 글을 남겨주셨네요. 최수민님 가을밤 살랑 시원하게 부는 바람을 맞으면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요. 정은지의 노 파이트 틀어주실 수 있나요? 하고 신청곡 보내주셔서 수민님의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정은지의 노 파이트.

정은지의 No Fight, 최수민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3484님이 춘천에 출장 갔다가 오는 길입니다. 청량리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이 채널이 나오네요. 춘천 가서 닭갈비는 못 먹었지만 치킨버거는 먹었어요. 우리 3484님 오늘 저희 오당즈 처음 들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도 문자도 보내주시고 감사합니다. 춘천 다녀오시는 길이시군요. 닭갈비 못 먹었으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치킨버거로 대신 치킨의 맛은 챙기셨군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금요일입니다.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제 듣고 계신가요? 아직 퇴근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괜찮습니다. 10시까지 저도 함께 할 테니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오당제 살짝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을게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547님이 저는 지금 퇴근 중인데 어제 딸이 회식하고 포장해온 치킨으로 맥주 한잔 해야겠어요. 오, 어제 따님이도 회식하고 남은 치킨을 가져왔나 봐요. 원래 치킨은 다음날 먹는 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남은 치킨으로 이렇게 치밥 같은 거 해가지고 먹으면 크, 맛있는데. 9849님 안녕하세요 젠디. 저도 아들 데리고 와서 야식으로 치킨에 맥주 한잔 하고 자려고요. 끝까지 청취합니다. 역시 야식에서는 치킨을 이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다 치킨 드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6100님 퇴근길인데 12살 셋째가 매운 닭발을 포장해 오래요. 절대 제가 먹고 싶어서 산 거 아니에요. 아싸 얼른 가서 닭발에 소맥 먹고 자야지. 이거는 좀 약간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것 같은데 12살이 매운 닭발을 포장해 오라고 했다고요? 마음의 소리를 지금 잘못 들으신 건 아니겠죠? 6100님. 어쨌든 그 닭발이 우리 6100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다면 얼마든지 포장에 가서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금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닭이에요 지금까지. 0367님. 오래된 불면증으로 온몸이 아프고 잠이 보약이라는 걸 알게 되며 저절로 야식 끊게 됩니다. 어떤 상품도 없는 청정 라디오 최고입니다. 아 약간 뭐 칭찬인 것 같은데 칭찬 맞으시죠? 어떤 상품도 없는 청정 라디오 괜찮은데요? 이거를 밀고 나가야겠어요. 우리 오당제 어떤 상품도 없는 청정 라디오 오당제입니다. 오늘은 근데 여러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선물이 있어요. 아시죠? 금요일에 특히나 이 문자 참여가 많은 이후 주말의 산으로 금도끼 은도끼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선물이 있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지선님은 다이어트 중이라서 야식은 안 돼요. 그래도 좀 허전하면 당근 오이 먹어요. 당근 오이 먹을 거면 저는 그냥 안 먹으려고요. 그래도 좋네요. 우리 지선님은 그 대체품 같은 걸 찾으신 것 같아요. 당근 오이 좋아하시면 달잖아요. 먹으면 맛있다고 하던데. 김을주님 야식 먹어본 지 10년도 넘었네요. 나이가 먹다 보니 야식을 먹으면 속이 불편해요. 통닭을 야식으로 많이 먹었었는데 먹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어릴 때는 진짜 야식 뭐 아무리 먹고 자도 뭐 속이 불편하거나 쓰리거나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지금은 확실히 불편하더라고요. 홍웅기님. 저는 지금 대패 삼겹살 먹고 있습니다. 우와 맛있겠다. 그 요즘에 날씨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시간에도 이렇게 야외에서 바람 솔솔 부는 그런 야외 자리에서 식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말에도 그렇고. 0319님 저는 62세 여자예요. 오늘 23번째 헌혈을 했어요. 2주 전에 헌혈하러 갔는데 해모글로

헤모글로빈 수치가 약간 낮아서 못하고 오늘 다시 방문하고 왔네요. 헌혈한 날은 좀 더 잘 챙겨 먹어요. 그래서 소고기 샤브샤브 해먹었어요. 너무 배불러서 야식 계획은 없어요. 오, 와, 우리 0319님은 23번째 헌혈을 하셨어요. 진짜 대단하시죠?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 중에 헌혈을 이렇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 소개해드릴 때마다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샤브샤브로 이렇게 또 보충도 해주시고 소고기로. 2643님 젠디 투잡한다고 배달 중인데 나는 문제없어 부탁해요 신청곡 보내주셔서 우리 2643님과 함께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듣고 올게요.

황교영의 나는 문제없어 2643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듣고 왔습니다. 3811님 강진 시 문학회 모임 오늘 종강 파티했어요. 오카리나 연주, 시 낭송, 시 발표회 3개월 신입 회원으로 참여하고 지금은 5당제 듣고 있어요. 저도 노래 한 곡 불렀어요. 송창식의 떠나가는 배. 치킨, 달걀, 깻잎밥도 먹었는데 그 중에 최고는 깻잎밥이었어요. 오늘 종강 파티도 하셨군요. 시 문학회 연주회 시 낭송에 또 우리 3811님은 노래도 부르시고 오, 그 치킨 달걀 깻잎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깻잎밥이 최고라고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깻잎밥 너무 궁금해지네요. 깻잎과 밥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든 그런 거인 것 같은데 자세히 좀 알고 싶네요. 저도 깻잎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궁금해요. 3811님. 어쨌든 시문학회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길 바랍니다. 3649님. 젠디 안녕하세요. 야근하면서 듣습니다. 월요일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주말에 합격방송 5당제 반복해서 들으면서 공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파이팅 응원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3649님 야근도 하시고 또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진짜 체력관리 잘하시고요. 또 합격방송 5당제에 저 젠디가 같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꼭 합격하시길 응원 보내드리고 합격 소식 들려주세요. 2117님 젠디 병실 침세에서 인사드려요. 지금 투석과 재활치료 받고 있고 한동안 절망에 빠져서 밥도 많이 안 먹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 먹고 있어요 하면서 문자로 소식을 전해주셨네요. 아 그동안 식사도 잘 못하셨어요. 그래도 지금 밥도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고 하루하루 좀 지치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5당제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마음에 또 쉬어가실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 꾸준히 잘 받으시고 잘 챙겨 드시고 저희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6622님 안녕하세요. 오당제 여러분 오짜 조사입니다.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건강하시죠? 저는 오늘도 저수지에 찌불 보고 있습니다. 손 맛보게 응원해 주세요. 저도 라면에 소주 한잔 하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오짜 조사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낚시하시는 우리 청취자분 오짜 조사 그때 우리 낚시 명인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셨죠. 50cm 넘는 거였나 맞죠? 50cm 넘는 대물 붕어를 잡았을 때 이제 오짜 조사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별명만큼 우리 6622님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좋은 수확이 있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5010님 첫 회사 첫 회식 마치고 집에 갑니다. 다들 이번 주 고생하셨어요. 5010님이 제일 고생하신 것 같은데요.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첫 회사인데 또 첫 회식까지 어떤 기분이었을까. 6921님은 저는 막둥이가 4일째 고열이 나서 야간 병원 가는 길입니다. 원인도 없이 열이 나요. 요즘 독감 코로나가 유행이니까 조심하세요. 안 그래도 저희 얘기했었잖아요. 독감 코로나가 지금 이중으로 유행이라고 해요.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더 그럴 수 있으니까 관리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떡해요. 열 많이 나가지고 해열제 챙겨주고 또 옆에서 잘 지켜봐주는 것밖에는 없겠네요. 빨리 낫기를 저도 바라고 있을게요. 임채영님은 안녕하세요. 젠디 사무실 직원이 감기 걸렸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기침하고 다니더니 결국 저도 울맞네요. 아 너무해요. 입 좀 가리고도 기침하시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좀 쓰고 다니셔야 되는데 내가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마스크 쓰는 게 기본적인 예의죠. 만약에 상대방이 마스크를 안 쓴다. 그럼 채영님이라도 마스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마스크 잘 쓰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방송을 매일매일 하고 여러분들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마스크를 늘 잘 쓰고 다니고요. 그리고 스튜디오에 오면은 이 마이크도 소독하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려고. 채영님 빨리 나으시길 바랄게요. 약도 잘 챙겨 드시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전해드렸지만 6921님 막둥이도 그렇고 채영님도 그렇고 요즘 감기 코로나 유행이니까 뭐 지하철 타실 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또 회사에서 엘리베이터에도 사람 진짜 많잖아요. 그럴 때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외출하고 돌아와서 손도 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한은혜님 일주일 동안 몽골에 나무 심기 봉사하러 다녀온 남편 픽업하러 버스 정류장에 가고 있어요. 그래서 더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오
몽골에 나무 심기 봉사를 다녀오셨어요, 남편분이. 와, 여러 가지 봉사 받지만 나무 심기 봉사를 또 다니시는군요. 엄청 뿌듯한 일을 하고 오셨네요, 남편분. 오랜만에 또 뵐 수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데리러 가는 중이신가 봐요. 은혜님, 남편분이랑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50대 통신원 해주셨던 임정인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1470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시죠? 내일은 안양시민가요제가 저녁 6시에 산덕공원에서 있습니다. 제가 속한 팀은 10번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모여서 연습 중이에요. 보컬은 6명 중에 1명의 자녀로 아들이 20대라서 노래를 아주 잘합니다. 엄마들 6명이 뭉쳐서 응원하기 위해 뒤에서 백댄스를 합니다. 몸 움직임이 젊은 친구들과 사뭇 다르지만 볼만하고 웃음을 줄 수 있는 팀. 몸치인 저도 속해 있어서 더 재미납니다. 크크크. 보컬이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댄스 연습합니다. 싸이의 예술이야 들려주세요 하고 신청곡까지 보내주셨는데, 오, 안양에서 시민가요제를 하는군요. 내일 저녁 6시 삼덕공원에서 우리 1470님 팀이 꼭 좋은 결과 있기를 저도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마 노래가 이 싸이 예술이야 부르시려나? 그래서 이 신청곡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같은 곡을 신청해 주신 분이 있어요. 5180님도 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유경 이진아입니다. 저희 지금 서울에서 거제도로 가는 중인데 5시간째 가는 중이거든요. 10시에 도착해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유경이 운전 화이팅. 거제도 가서 물고기도 잡기로 했어요. 이 사연으로 유경이를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요. 싸이의 예술이야 신청합니다. 아마 지금 그 친구분 진아님이 친구 맞으시겠죠? 옆에서 이렇게 운전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우리 유경님이 깜짝 이렇게 들려주고 싶어서 옆에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나 봐요. 듣고 계신가요? 우리 유경님, 진아님. 5시간째 가는 중이에요. 서울에서 거제도까지. 와, 몇 시에 출발하신 거예요? 진짜 2시간만 더 가면 되는 거죠? 10시 도착이라고 하니까. 아, 1시간 조금 더 남았네. 끝까지 오당제와 함께 해주시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거제도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 신청해주신 싸이의 예술이야 같이 듣고 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2: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4: 현대 오피스.
5: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6: 하루 한 번 챙겨요. 잠시 딱 데이팩
5: 건강해.
6: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 딱 데이팩 사랑해.
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7: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48년 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받은 배려를 잊지 않고 살다가 80대가 돼서 마음의 빚을 갚은 할머니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80대 할머니가 서울 영등포역으로 찾아와서 자필 편지와 함께 현금 5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의 기차표는 사지 못했는데요. 당시 역장님이 딱한 사정을 듣고 그냥 가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절을 하고 돌아서면서 죽기 전에 이 돈을 꼭 갚겠다고 다짐을 하셨는데요. 암투병을 이어가던 아들이 최근에 세상을 떠나자 마음에 품고 있던 빚을 갚기 위해서 편지와 현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 정말 따뜻한 사연이죠.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할머니의 편지에 감동을 받은 영등포역 직원들도 답장을 써서 역사 내에 있는 이것에 붙여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알림판, 2번 구절판, 3번 바둑판. 자,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내용을 적은 판이죠. 이게 뭔지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알림판, 2번 구절판, 3번 바둑판. 정답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정답 발표할게요. 임영웅의 부디 행복해질 것, 0556님의 신청곡이에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SBC
1: 당신의 샷이 나눔이 됩니다. 2026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9월 30일 수요일 울산 CC에서 총 60팀 240명이 함께하는 특별한 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안신의 프로와 고경민 프로의 특별한 참여부터 웰컴 기프트와 만찬, 행운권 경품과 프로 사인 물품, 그리고 총 상금 1,500만 원. 즐거운 라운드가 따뜻한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울산 MBC 체리티 클래식. 전화 052-247-0559 또는 온라인으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행사는 울산 MBC가 주최 주관하고 TNC 글로벌이 함께합니다.
2: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0: 쉘 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을 위한 개헌에 나설 생각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수차례 여러 경로로 밝혔다며 그럼에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하락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직면해 당황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모두 저의 부족함 때문이다. 많은 과제 앞에 마음이 바빠 더 많은 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한편 조작기소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회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파병 논란에 대해 전쟁에 개입하는 파병은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며 그런 형태의 군 자산 파병은 없다는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절대로 깨질 수 없는 연대라며 한미 동맹이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평화 안정의 핵심 축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오늘 한미 동맹 재단 행사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한미 동맹은 전쟁을 통해 만들어진 동맹이라며 상호 방위 조약 역시 단순한 정부 간 조약을 뛰어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에 대해선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동맹을 현대화하고 무역과 투자를 심화하고 조선기술 역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리터당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가전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분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 임금 협상과 성과급 문제와 관련해 이재용 회장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가량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3.9도입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 친환경 자동차가 널리 보급된다 해도 도로 위에는 대기오염 물질이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의 타이어가 지면과 닿으면서 분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내외 타이어 제조사들이 친환경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무 소재와 배합 기술을 고도화해서 내구성을 높이고 먼지 발생을 줄이는 건데요. 이를 통해 환경 보호는 물론 수출 과정에서의 경쟁력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연을 넘어 타이어와 브레이크에 의한 분진까지 줄이는 것.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죠?
3: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울산문화방송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2: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습니다.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48년 전 서울 영등포역에서 받은 배려를 잊지 않고 편지와 현금 500만 원을 건넨 할머니에게 영등포역 직원들도 답장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 답장을 어디에 붙여놨을까요? 5145님, 감동적인 사연이네요. 그 시절의 역장님도 은혜 갚으신 할머님도 이런 소식은 많이 알려줬으면 해요. 정답 1번 알림판이요. 네, 5145님 오늘의 정답 맞춰주셔서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등포역 직원들은 감사의 뜻을 담아서 이 알림판에 난곡동 할매께라는 답장을 게시했다고 합니다. 답장에는 저희는 그날 어머니께서 영등포역에 건네주신 용기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큰 감동 덕분에 매일을 선물처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과 좋은 기억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훈훈한 소식이었어요. 오늘도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현입니다. 3, 4분은요. 안 터지는 맥스부탄, 환인제약,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국제우주항공 기술대전,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바쁜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번 주말에는 산으로 떠나보는 거 어떠세요?
1: 주말엔 산으로!
0: 주말 산행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분이죠. 오늘도 당신 편에 등산 리더이자 젊은 산신령 월간산의 윤성중 기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월간산 윤성중입니다.
0: 김지훈님이 늦은 저녁 준비하느라 이제야 인사드리네요. 저도 혼자 아이를 보다 보니 등산은 못하지만 성중 기자님 오시는 주말엔 산으로 코너를 참 좋아해요 하면서.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말엔 코너만 좋아해 주지 마시고 같이 한번 산에도 가시죠.
0: 이 코너를 진짜 기다려주시는 분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기자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 아 진짜 폭풍 같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0: 네.
2: 가을이라가 그런가 일이 정말 많았어요.
0: 아 그러시겠다.
2: 네, 올해 가을에 사람들이 산에 많이 갈 모양이에요.
0: 오 진짜요?
2: 네,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아마 10월 초까지 이럴 것 같아요.
0: 오 그래요.
2: 네, 추석이 좀 기다려지는데 네. 그때 조금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아 좀 쉬셨으면 좋겠는데 추석 다음 주잖아요 벌써.
2: 네.
0: 진짜 며칠 안 남았는데 추석 연휴에 뭐 하실 예정이세요?
2: 우선 저기 연휴 첫날에 다음 주 목요일이죠?
0: 네.
2: 젠디 보러 스튜디오에 올 예정이고요.
0: 오, 맞다 맞다.
2: 네, 네. 또 산에도 좀 가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산에 못 갔는데
0: 네.
2: 아 그나저나 이게 산을 정주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네요. 보통 이게 정주행이라고 하면
0: 네.
2: OTT부터 떠올리잖아요.
0: 그렇죠.
2: 네, 드라마 몰아보기, 영화 몰아보기처럼. 그리고 여기서 영감을 얻은 건데
0: 네.
2: 산을 정주행해도 될 것 같아요.
0: 산을 정주행한다고요?
2: 네.
0: 그러면 추석 연휴 동안 못 갔던 산을 몰아서 다 오른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2: 아, 제가 생각한 거는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0: 네.
2: 첫 번째는 직관적으로 산과 관련된 책이나 영화를 보는 거죠. 네,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0: 그렇죠.
2: 기차하고 버스를 타고 고향 내려갈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면은 오늘 소개하는 거를 정주행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네요.
0: 어허.
2: 그리고 지난번에 산 관련 영화 살짝 소개했는데
0: 네.
2: 이번에는 등산 혹은 산을 소재로 한 책 몇 권 알려드리려고요.
0: 진짜요?
2: 네.
0: 그 산과 관련된 영화 추천도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는 등산이나 산을 소재로 한 책 추천이라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저희 오당재 가족분들 중에 책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서 이번 추천도 아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어떤 책인가요?
2: 아, 첫 번째로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만화책입니다. 네, 신들의 봉우리라는 책이에요.
0: 신들의 봉우리?
2: 네. 일본 만화인데 다니구치 지로라는 일본 만화가가 그랬거든요.
0: 네.
2: 이게 고독한 미식가의 원작자입니다. 그리고 유메바쿠라 바쿠라는 소설가가 쓴 소설이 있어요. 같은 제목이에요. 같은 제목 신들의 봉우리가 이 원작이에요.
0: 네.
2: 네, 이 원작을 토대로 이 만화가가 다시 만화로 그렸습니다.
0: 어떤 내용이에요?
2: 예, 이게 대충 줄거리를 알려드리면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정상에 최초로 오른 사람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뉴질랜드 산악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0: 네.
2: 그 전에 이게 또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그 전에 있었어요?
2: 예, 바로 영국의 산악인 조지 말로리인데
0: 네.
2: 그 산이 거기 있어서 간다. Because it is there. 그 명언을 남겼죠. 예, 그 사람이 1924년에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실종이 됐어요. 그런데 74년 정도 지난
0: 네.
2: 1999년에 미국인들이 그를 해발 8155m 부근에서 발견을 합니다.
0: 오, 진짜?
2: 네, 실종된 지 75년 만이네.
0: 와.
2: 네, 이때 조지 말로리가 당시에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고 하는데
0: 네.
2: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는 카메라가 없었대요. 네, 결국 조지 말로리가 이 에베레스트를 초등했는지 여부는 미스터리로 남아있는데 여기까지는 사실입니다.
0: 네.
2: 그런데 만화에서는 주인공이 네팔 카트만두에서 이 카메라로 추정되는 물건을 발견을 해요.
0: 아, 만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2: 네, 만화에서는 거기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0: 네.
2: 주인공도 아주 굉장히 지독한 등반가로 나오는데 그 지독한 등반가가 여러 산을 등반을 하는 과정도 그대로 나오고요. 그리고 에베레스트까지 오르는 내용도 나옵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아주 재밌어요.
0: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도.
2: 네.
0: 오.
2: 그리고 다음은 조금 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만화책인데
0: 네.
2: 산과 식욕과 나라는 제목이에요.
0: 산과 식욕과 나.
2: 네. 오. 제목이 좀 특이하죠?
0: 네.
2: 이것도 역시 일본 만화고 히나노가와 히데오라는 작가가 그렸어요.
0: 네.
2: 이 작가가 저랑 좀 비슷한 구석이 있어요.
0: 어떤데요?
2: 좀 산에 다니긴 하는데 험한 산에는 가지 않고 산책 정도 즐긴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책 주인공인 여자 등산객이 산에서 먹는 것만 나와요.
0: 오, 만화책을 진짜?
2: 어디를 펼쳐도 먹는 장면만 나옵니다.
0: 오, 좀 재밌겠는데?
2: 네. 그래서 각종 요리가 나오는데 네. 요리법도 아주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신들의 봉우리가 정통 등반 쪽이라면은 네. 이 산과 식욕과 나는 초보 등산 쪽에 더 가까워요. 이거 만화책 보고 나면은 이 집에서도 만들어 먹을 수 있겠는데 하실 거예요. 네, 추석 때 시간 나면 이 만화책에 나오는 레시피를 보고 네. 요리를 하셔도 됩니다.
0: 오, 좋은데요. 네. 산과 식욕과 나. 네. 자, 이렇게 만화책 두 권을 소개해 주셨고 또 책 중에도 산 이야기 다루는 책이 있나요?
2: 아, 저희 사무실에 산 관련 책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0: 아, 그렇구나.
2: 네, 그걸 다 소개하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딱 한 것만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2: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재밌게 읽은 소설이거든요. 이거 중편이에요. 이 중편 소설은 저기 김현수 작가가 2005년에 낸 소설집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0: 나는 유령 작가입니다.
2: 네, 읽어보셨나요 혹시?
0: 아니요.
2: 네. 이거 옛날 책이어가지고 읽은 사람이 많이 없을 거예요.
0: 아, 그래요?
2: 네. 이 소설집이 김현수 작가의 세 번째 소설집인데 총 9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어요.
0: 네.
2: 모두 이게 어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시 한 달을 가서 설산을 넘으면 이라는 제목의 중편에서 산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0: 아하.
2: 네, 내용이 좀 많이 복잡해요.
0: 네.
2: 대략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어떤 등반가가 히말라야에서 실종이 되는데 그가 왜 산으로 갔는지 그리고 어쩌다가 실종이 됐는지를 추적

0: 하는 내용이에요.
1: 아.
0: 네, 소설에 해초가 쓴 왕호천축국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히말라야 8000m 고봉 중 하나인데 난가파르바트라는 산도 나와요. 이 등반가가 이 산에서 실종이 되는데 네. 중편 소설에서 이렇게 인상적인 거는 실종된 등반가가 이 난가파르바트라는 산으로 가기 위한 원정 과정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돼 있어요. 저는 김현수 작가가 등산을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1: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네. 쓰셨죠?
0: 달리기는 많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찾아보니까 이분이 80년대에 한국인들이 난가파르바트를 갔다 와서 쓴 원정대 보고서를 참고했다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아주 실감나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주인공과 여행하는 기분이 들어요. 네, 물론 이게 내용도 아주 심오합니다. 등반가의 그 심리와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과정하고 마음이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1: 진짜.
0: 네, 좀 흥미로워요.
1: 그렇네요. 이야기만 들어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 첫 번째로 산과 관련된 책을 읽는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만화책도 소개해주시고 이 중에서 저는 산과 식욕가다 제일 네. 먼저 읽어보고 싶고 네.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0: 네, 잊어버릴 뻔했네요.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 또 다른 하나는 직접 산을 타는 건데 네. 이게 짧게 타는 게 아니라 종주를 하는 겁니다.
1: 종주?
0: 네, 이 종주를 한자를 그대로 풀이하면은 세로로 달린다는 뜻이거든요.
1: 아.
0: 산에서 능선을 따라서 여러 봉우리를 넘어가는 방식의 산행 방식이에요. 네, 가을은 이렇게 산 종주를 하면서 그야말로 산을 정주행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1: 아.
0: 잠깐만 여기서 능선이 뭐냐면 말이죠.
1: 네네.
0: 아시죠 능선이 뭔지.
1: 능선은 그 기자님이 많이 알려주셨잖아요.
0: 네. 네. 산의 등 그러니까 뾰족한 봉우리가 이게 계속 이어지는 곳이에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산의 꼭대기가 선처럼 연결된 부분인데 흔히 우리가 8부 능선에 올랐다, 9부 능선에 올랐다
1: 맞아.
0: 이런 말 쓰거든요.
1: 네.
0: 이게 능선에 거의 다 닿았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 종주는 산 능선을 따라 걷는 건데
1: 네.
0: 우리나라가 종주를 하기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국토의 70%가 산으로 뒤덮여
1: 그렇겠네요.
0: 있으니까요.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네. 좀 중요한 내용이 나갑니다.
1: 중요한 내용이에요?
0: 네, 우리나라가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가 있어요.
1: 네.
0: 아주 큰 능선이에요.
1: 백두대간?
0: 네, 이게 네. 지리산부터 백두산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이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또 9개 능선이 전국으로 쫙쫙 뻗어 있어요.
1: 네.
0: 이거를 구정맥이라고 합니다. 이 또 구정맥을 기준으로 그것보다 작은 산줄기들이 또 모세혈관처럼 이어져 있는데 이걸 또 기맥이라고 합니다.
1: 기맥?
0: 네. 그 아래 또 더 작은 산줄기도 있어요.
1: 네.
0: 이걸 지맥이라고 하고요. 네, 상당히 복잡하죠.
1: 구정맥, 기맥, 지맥까지.
0: 네. 이게 산족보도 있어요. 그래서.
1: 그래요.
0: 네, 이 능선들을 전부 다 타려면은 아마 10년 넘게 걸릴 텐데.
1: 진짜?
0: 네. 이거를 토대로 해서 한국에서 등산 마니아들이 국가대표 종주 코스라고도 꼽아놨어요.
1: 어떤 코스들이 있어요? 이거?
0: 이게 이름만 읊어볼게요.
1: 네.
0: 지리산에는 화대종주 코스가 있고요. 화엄사에서 대원사까지 네.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덕유산에는 육구종주 코스가 있어요.
1: 네.
0: 60령에서 구천동까지. 그리고 서울과 경기에는 불수사도북이라는 코스가 있습니다.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 네, 그리고 대전에는 보만식계라고 있습니다.
1: 네.
0: 보문산, 만인산, 식장산, 계족산 있는 코스고요.
1: 네네.
0: 대구에는 또 가팔환초가 있고요.
1: 가팔환초.
0: 네, 가산, 팔공산, 환성산, 초래봉.
1: 오.
0: 네, 좀 이렇게 기니까 제가 이제 네. 그 약어만 읽을게요.
1: 네.
0: 전라북도에는 호남알프스가 있고요. 경남에는 영남알프스라고 또 능선이 있습니다.
1: 진짜 많네요.
0: 아, 숨차네요 진짜. 이 종주 코스들은 대체로 이렇게 40km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초보자가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0: 물론 이 종주 코스들을 체력에 맞게 잘라서 타도 되고요.
1: 체력에 맞게.
0: 네.
1: 진짜 다양하네. 이게 10가지지만 산이 여러 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맞아요.
1: 듣기만 해도 정말 힘들 것 같은데 기자님이 생각하는 종주의 매력 뭐라고 보세요?
0: 이 종주가 좀 힘들긴 합니다. 일단은 자기가 먹을 걸 다 지고 가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배낭 무거운 거를 지고 꽤 오래 걸어야 되고
1: 네.
0: 좀 힘든 일인데 이 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밥만 먹고 산에

0: 그래서 걷는 게 원초적인 거거든요.
1: 네네.
0: 쉽게 말해서
1: 그쵸.
0: 동물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봐요.
1: 네.
0: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터벅터벅 걷는 거. 그 원초적인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이 종주가.
1: 오, 진짜.
0: 네. 이렇게 산에서 걷고 나면 정말 후련한데 에너지를 다 쏟고 나서 방전되는 느낌. 아마 젠디는 일을 하다가 이런 느낌 많이 느꼈죠?
1: 지금 그런 기분이에요.
0: 아, 그래요? 이제
1: 한 주를 다 보내고 금요일에
0: 네.
1: 약간 그런 느낌.
0: 그러시군요.
1: 네.
0: 그럼 집에 가면은 픽 쓰러지시나요?
1: 집에 가서 바로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0: 네, 네. 그러면 이게 그때 기분이 마치 그 신체 전원을 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1: 네, 맞아요.
0: 네, 그러다가 한참 후에 깨어나면은 충전된 기분이기도 하고 이게 한 번씩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저는 에너지를 다 쓰고 리셋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1: 오, 와.
0: 네, 이런 점에서 저는 산을 오래 타는 게 좋습니다.
1: 오, 진짜.
0: 네.
1: 와, 기자님이 설명해 주신 얘기 들으면 진짜 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어마어마하죠.
1: 네, 주말의 산으로 윤성주 기자님과 산을 정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당대 가족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산과 관련된 책이나 종주하고 싶은 코스 있다면 여러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들을게요.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0: 루시드 폴의 걸어가자 듣고 왔습니다. 산을 걸으면서 이 노래 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1: 네, 이 노래 들으면 아주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남승희님이 보이는 라디오 한번 해달라 이런 글을 올려주셨는데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다음 주에 저희 목요일에 우리 기자님이랑 같이 산 이야기 할 건데요. 마침 또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할 예정이어서 여러분이 드디어 우리 기자님을 실물은 아니구나. 영상으로 이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주말엔 산으로 꼭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보이는 라디오는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1: 네, 처음이죠. 많이 실망하실 것 같은데 이게 산신령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근엄한 모습으로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초라하고 왜소한
0: 전혀 아니에요. 되게 모습인데. 힙하시고 멋지시고
1: 네, 잘 꾸미고 오겠습니다.
0: 다음 주에 한번 그 그림 제가 그림 코너 좋아했었는데 보이지 않아가지고 아쉬웠잖아요.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1: 그림 수업을 한번 해야 되겠네요.
0: 7088님이 저번 주 토요일에 오랜만에 근처 산을 3시간가량 산행했습니다. 종아리와 허벅지에 수요일까지 알이 베겼네요. 지금은 괜찮아져서 내일 다시 도전하려고 합니다.
1: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그 산의 매력에 빠지는 그 순서입니다.
0: 진짜.
1: 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일대간 구정맥, 백두대간하고 구정맥 탓하시겠네요.
0: 진짜. 저 안 그래도 저도 지난주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오랜만에 러닝을 했거든요.
1: 그래요?
0: 네, 근데 3일 동안 제대로 걷질 못했어요.
1: 네. 그 후로 또 뛰셨나요?
0: 걸었어요.
1: 네. 그렇게 천천히 하시다가 이제 산으로 가는 겁니다.
0: 산까지. 네. 6136님 완전 등산 초보인데 동호회를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여기는 부산입니다.
1: 동호회 찾는 방법이 되게 많은데 네네. 저는 가장 추천하는 게 그 SNS, 자기 SNS에 한번 광고를 해보시는 게
0: 스스로?
1: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인터넷에 부산 산악회 치면 많이 나올 거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될 겁니다.
0: 제가 안 그래도 그 월간산 그 SNS 팔로우 했는데 거기 되게 좋은 정보들 많더라고요.
1: 네, 많죠.
0: 네, 그리고 막 뭐 모집도 하시고.
1: 네, 그 월간산 인스타그램을 팔로우 해주셔도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등산 가고 싶으신 분들 찾으실 때. 유선영님, 책 얘기하니까 태백산맥이 떠오르네요. 20대 때 전권을 밤새워서 읽었는데 기억이 나요.
1: 네, 태백산맥 좋죠. 근데 저는 태백산맥하고 쌍벽을 이루는 책이 있는데
0: 뭐죠?
1: 이병주 작가의 지리산. 네, 그것도 읽으면 아주 좋습니다.
0: 그렇군요. 태백산맥의 지리산까지. 네. 구예찬님, 혹시 작가님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 읽어보셨나요? 미오라 시온 작가의 책인데.
1: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이거 땡기는데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0: 가무사리 숲의 느긋한 나날.
1: 산 얘기겠죠?
0: 아마 그러겠죠.
1: 네.
0: 강인성님. 일대간 구정맥 3,107km 5년 5개월 동안 걸어서 완보했습니다. 제 꿈이자 목표였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1: 와, 대단하십니다. 네, 우리나라에 산이 이렇게 많은데 3,107km.
0: 이 정도면 얼마나
1: 네, 그러니까 이 손에 있는 그 핏줄 있죠. 그거를 다 타신 거예요.
0: 네,
1: 해외 안 나가도 돼요, 우리나라.
0: 진짜 5년 5개월 동안 걸으셨대요. 인성님 대단하십니다.
1: 대단하네요.
0: 5527님은 재작년에 다녀온 지리산 화대 종주가 생각이 납니다. 4일 동안 아내와 둘이 대피소에서 자고 먹고 씻지는 못하고 다녔는데 너무너무 인생의 추억이 되었어요. 생초보가 가기에는 약간은 무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좀 하시고 화대 종주 도전해보시면 인생의 한 40%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종주를 하다가 3일째 되는 날 저는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하는데 과연 그 뒤의 내용은 어떻게 될지 광고 듣고 와서 이분의 문자를 마저 소개해드릴게요.
1: 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0: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월간산 윤성준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앞에서 5527님의 문자를 소개하다가 이제 저희가 광고를 듣게 됐는데 그 아내분이랑 화대 종주 도전하셨다.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걸으면서 하염없이 울으셨대요.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하는데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산은 너무 감동적이고 제 마음을 사로잡는 면이 있습니다 하셨어요.
3: 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4일 동안 씻지를 않으셨대요. 네, 저는 아까 원초적이라고 말씀드렸죠.
2: 네.
3: 산이 주는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신한테서 나는 진한 땀 냄새를 계속 맡으면서 가는 거죠. 아, 이거 아주 매력적입니다.
2: 내 땀 냄새가 나한테 나나요?
3: 그렇죠. 지독하구나 라고 느끼면서 가는 게 바로 이 종주의 매력입니다.
2: 아, 그래요. 이렇게 걷다가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셨다고 합니다.
3: 네, 뭐 감동적인 거에 그 원초적인 것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2: 아, 그런 거. 네. 2343님. 저도 영남 알프스 완등할 때 영축산, 신불산, 간월산, 삼봉 종주 해봤어요. 9시간 넘게 걸렸는데요. 정말 힘들었지만 하산했을 때 그 뿌듯함과 개운함이 정말 좋았습니다.
3: 네, 그 에너지를 전부 다 쏟은 느낌. 아, 그러고 나서 집에서 픽 쓰러져 자는 기분. 그거 정말 좋죠.
2: 그러니까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3: 네.
2: 기자님, 근데 이제 아무래도 문자가 또 있네요. 8519님이 저는 한때 산에 산악회를 조직해서 주말에 산을 여러 곳 다녔는데 올라갈 때는 다리 아프다고 쉬면서 천천히 올라갔지만 내려올 때는 이리저리 뛰면서 내려가는 동료들 보면서 다칠까봐 걱정을 많이 했지요. 오, 산에 산악회가 있으셨나 봐요.
3: 네, 산에 산악회를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2: 진짜?
3: 네, 이거 산에
2: 인기가 좀 있으셨나 보다.
3: 네, 산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나요, 회사에?
2: 없죠, 사실은.
3: 네, MBC도 없죠.
2: 없죠. 저희 있나요, 산악회? 산악회가 있을까요? 있긴 있대요.
3: 있어요?
2: 있었대요, 예전에.
3: 그쵸? 지금은 없고?
2: 예전에는 있었죠.
3: 네.
2: 근데 예전 회사들은 아마 많았겠죠, 산악회가.
3: 네, 그 봐요. 지금 산악회가 없어졌잖아요.
2: 그러니까.
3: 네. 산에서 회사에서 산악회 조직해서 활동하기가 좀 힘듭니다.
2: 그래.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장님이 주말에 우리 산에 갈까? 이러면 꼭 약간 그 진상 상사의
3: 네.
2: 샘플로 그런 게 나오잖아, 예시로.
3: 네.
2: 왜 그럴까?
3: 요즘엔 좀 바뀐 것 같은데. 요즘엔
2: 그래요?
3: 부장님들이 산에 가자 그러면 좋아할 것 같은데.
2: 그래요?
3: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2: 산에 가고 싶은 사람만 가자. 우리 혜영 작가님이 물음표를 한 100개 정도 써주셨는데.
3: 네. 그러셨어요.
2: 부장님이 우리 주말에 모여서 산에 가자. 그러면은 저는 저 주말에 일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3: 저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그 회사에서 그 야유회를 가거든요.
2: 그래요?
3: 산으로 가요.
2: 오.
3: 네, 거기 꽤 많이 참가를 하거든요.
2: 그 산 월간 산이니까 그런 거 아닌가?
3: 아니요, 저희 월간 산 말고 다른 부서 사람들도 많이 참여해요.
2: 그래요.
3: 네. 이거 보면은 아마 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진 것 같은데.
2: 맞아요, 산 좋아하는 사람은 많죠. 네. 근데 이제 주말에 가는 게 문제 아닐까요? 평일에 평일에 가면 갈 수 있.
3: 네, 아무리 그래도 부장님들 기죽지 마시고요. 산에 가자 한번 하시죠.
2: 야유회 주말에 하시는지 궁금하대요.
3: 그러게요.
2: 주말에 하세요?
3: 아니요, 주말에 안 하죠.
2: 평일에 하세요. 네. 그러면은 좋아하죠.
3: 네.
2: 좋아할 수 있죠.
3: 그런가요? 평일에 그럼 부장님이 산에 가자 그러면 갈 수 있는 건가요?
2: 네, 그럼요. 평일에 뒷산 가자 하면은 이제
3: 네.
2: 그럼 맛있는 거 사가요 이러면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3: 그래요? 그럼 저기 MBC 여기 라디오 국장님 한번 외쳐주시죠. 산에 가자 하고.
2: 좋습니다. 좋대요, 우리 형 작가님.
3: 네.
2: 한번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불러주세요, 저도.
2: 네. 알렉스 킴님이 한국 갈 때마다 아이들과 예전에 다녔던 산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봉산, 북한산 갔다 왔고 다음번엔 설악산, 지리산 가봐야겠어요.
3: 외국에 사시나 보죠?
2: 우리 알렉스님은 아마 외국에 계신 것 같은데.
3: 네, 한국이 정말로 이 산에 가기 좋은 나라입니다.
2: 호주에 계셨던가? 아무튼 그러니까 한국 여기저기 뭐 산이 있으니까, 그죠?
3: 네.
2: 662님, 산도 좋지만 전 밤낚시가 더 좋습니다.

0: 낚시하면서 하늘을 보면 별이 환상적입니다.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셔요.
1: 네. 낚시 좋아하시면은 산에서 한번 낚시를 해보시죠.
0: 산에서 어떻게 낚시?
1: 산에 그 낚싯대 들고 가가지고 별을 낚는다고 생각하면서 낚싯대를 들이놓고 앉아 있는 거죠.
0: 그러면은 경찰이 신고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1: 아,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네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0: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래도 이제 산을 정주행하는 두 번째 방법, 평소에 산에 자주 다니던 분들만 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1: 이게 종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이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0: 체력. 제일 중요하죠. 체력.
1: 네. 제가 생각하는 체력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달리기를 좀 하는 건데 네. 일주일에 3회 정도 한 5km씩 오. 아주 천천히 달리면 네네. 대신 이걸 꾸준히 한 달 정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허벅지나 종아리에 근육이 좀 붙을 건데 네네. 그런 다음 산 오르막을 올라보면은 이게 되네.
0: 진짜?
1: 뭐 그런 기분 느낄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힘들었는데 네. 지금은 별로 안 힘드네. 네, 이렇게 느낄 텐데 이렇게 그렇게 점점 더 체력에 붙으면은 네. 뒷산이고 큰 산이고 그 이전보다 좀 작게 느껴질 거예요. 네, 아무튼 가을이 모든 이렇게 정주행하기 딱 좋은 계절이니까 네. 책이든 산이든 오래오래 붙들고 있어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 같네요.
0: 그렇군요.
1: 네, 다음 주 추석이잖아요. 네. 하루는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시고 하루는 날을 정해서 아무거나 길게 몰두해 보는 거죠.
0: 좋습니다. 1510님이 내일은 가평에 있는 명지산에 갈 예정입니다. 달리기가 도움이 된다니 감사합니다.
1: 네, 명지산 조금 험한 산인데.
0: 그래요?
1: 네, 천천히 올라가세요.
0: 네. 네. 달리기 하면 또 이제 체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꾸준히 이렇게 천천히 달리는 거. 말씀하신 5km 정도 천천히 달리면 얼마나 걸려요? 시간으로 따지면?
1: 대략 천천히 달리면 30분에서 40분 정도.
0: 그 정도면.
1: 네. 네. 그 정도만 시간 투자하면. 네, 그리고 나서 산에 가면 네. 산에 가서 내가 좀 나아졌다는 기분이 들면 네, 그게 아주 좋거든요.
0: 네. 네. 알겠습니다.
1: 한번 해보시죠. 네. 눈 딱 감고.
0: 자, 이번에는 기자님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도 코너 속의 코너죠. 금도끼 은도끼 퀴즈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또 특별히 기자님이 직접 선물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선물인지 공개해 주세요.
1: 선물은 바로 월간산 9월호입니다.
0: 우와, 네. 따끈따끈한.
1: 네, 따끈따끈하지는 않습니다. 않는구나. 네, 10월호가 따끈따끈할 그렇네. 텐데 9월호입니다. 아직
0: 10월호는 안 나왔으니까. 네. 근데 월간산 잡지 봤는데 우리 기자님이 그리신 그림도 볼 수 있고 취재하신 그렇죠. 내용도 볼 수 있고 진짜 네. 재밌더라고요.
1: 네, 그렇죠. 네. 9월호에 인천 영종도 신도 평화대교 개통 우와. 소식도 있고 네. 제가 갔던 설악산 대종주도 있고 그 외에 심학산, 팔공산, 가리산, 뭐 일본 북알프스 네. 여러 산이 다 있습니다.
0: 굉장히 알찬 내용으로 가득한
1: 네, 이 정답을 맞춰주신 다섯 분께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0: 네, 그러면 지금 바로 퀴즈 나갑니다.
1: 금도끼, 은도끼 퀴즈. 오늘 제가 산을 정주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산과 관련된 책 읽기, 그리고 두 번째는 길게 산타기. 등산의 세계에선 이걸 종주라고 했죠. 그런데 종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
0: 네, 이것을 키우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달리기 하면서 이것을 좀 키워보시면 산에 네. 뭐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1: 이게 한자죠. 이걸 한글로 풀면 몸의 힘입니다.
0: 힌트 많이 주셨어요. 네. 정답 보내주실 거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과 당첨자 발표 노래 듣고 와서 저희 공개할게요. 기자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저희 추석 연휴 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할게요.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1: 네. 안녕히 계세요.
0: 고맙습니다. 샵의 스위티 9567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카베 스위티 듣고 왔습니다. 윤성준 기자님이 내주고 가신 금도끼 은도끼 퀴즈. 산을 종주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키워야 할까요? 1221님 근육? 다리 근육? 6995님 근력? 1206님 신나게 달리기입니다. 2369님 오당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면 되는 거죠? 하셨는데 다 땡이었습니다. 정답은 바로 체력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맞춰주셨을까요? 0714님 체력 다음 달에 두타산 가요. 그때까지 달리기 하면서 체력을 길러볼게요. 너무 기대됩니다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정답 맞춰주신 0714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 저희 월간산 9월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놓나요? 그쵸? 네,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월간산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당첨되신 분들 아주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주말 일기 받아볼 건데요. 아마도 추석 준비하느라 많이들 바쁘실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어떻게 보낼 계획이신지 오당제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뉴키즈 온 더 블럭의 I Will Be Loving You, 그리고 데비 깁슨, Lost in Your Eyes.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3, 2, 1, fire.
2: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7: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8: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9: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1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주말 일기 소개해드릴게요. 7973님이 내일도 출근합니다. 유유 신입 2주차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하고 있어요. 아, 토요일에도 출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2주차면 진짜 일에 막 적응하고 정신없고 바쁜 시기일 텐데 주말 출근까지 쉽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7973님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내일 일 끝나시고 맛있는 거 또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주말을 좀 누리셔야 될 텐데. 이혜원님, 학생들 시험 기간이라서 내일이 토요일이지만 추가 수업 있어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반이고 2시간만 하면 돼서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아, 혜원님도 또 주말에 근무가 있으시군요. 요즘 중간고사 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은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추가 수업까지 하려면. 근데 또 좋아하는 반이고 2시간만 하시면 되니까 끝나고 우리 선생님도 혜원님도 맛있는 거 드시면서 편하게 쉬셨으면 좋겠고요. 신지연님, 저는 내일 동네에서 청년의 날 축제를 하는데 어반자카파가 온다고 해서 공연 보러 갑니다. 오, 그래요. 청년의 날이죠. 내일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또 이렇게 행사를 하나 봐요. 주연님 가서 또 좋은 노래 많이 듣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5145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 좋은데요. 금요일 밤 잔나비의 목소리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See.
1: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0시 뉴스입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인사권위를 감찰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요구에 특별감찰관법에는 수사

0: 비서관 이상을 감찰하게 돼 있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라인은 김현지라는 말이 있는데 감찰 대상이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특별감찰관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하라는 것은 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최 후보자는 주 의원이 김현지만 따로 성역일 수 있느냐고 따지자 성역이 아니라며 제3자 관계자도 물론 조사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법적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보안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의 클로드를 활용해 오픈 AI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지난 7월 오픈 AI 직원의 챗 GPT 계정에 접근해 비공개 저장소를 읽고 프로그램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오픈 AI는 해킹에서 드러난 보안 취약점을 모두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사건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고도의 사이버 공격팀이 미국의 AI 관련 기밀을 탈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에 나오는 30대 남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수원 권선경찰서는 오늘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남성은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자신의 집에 일부를 소지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단지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등을 구부린 채 양팔을 늘어뜨리고 한참 동안 서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마약 투약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이 아이시 나오의 아시안게임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베트남을 꺾고 3전 전승 조 1위로 8강에 진출했습니다. 에이스 강소휘가 양팀 최다인 27점을 올리면서 맹활약했고 이다연이 블로킹 2개를 포함해 16점, 김다인이 서브 에이스만 6개를 기록하면서 승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3년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베트남에 졌던 대표팀은 서력에 성공했고 조 1위로 8강에 올라 B조 2위 카자흐스탄과 준결승행 티켓을 놓고 대결합니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였던 전북이 단독 개최 대신 공동 유치 의사를 밝혀 국내 후보지 공모 절차가 원점에서 새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상호였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중고로 되팔자니 정보가 유출될까 걱정되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휴대폰들 있으시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한 달 동안 범국민 폐휴대폰 회수 실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폐휴대폰 수거 플랫폼 나눔폰을 통해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 혜택과 함께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요. 참여를 희망하는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학교에 전용 수거함도 설치됩니다. 또 우체국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서 수거해가는 안심방문 수거 서비스도 올해 안에 도입되는데요. 천덕꾸러기 휴대폰들 모으면 노다지 도시광산입니다. 이참에 내놓으시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인도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은 7.8%, 세계 주요국 중에서도 높은 수치인데요. 그런데 이런 고성장의 열매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도 대법원장이 취업하지 못한 일부 청년들을 바퀴벌레에 빗댄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요. 청년들은 오히려 이 표현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내걸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논란이 반복돼도 움직이지 않던 청년들이 이번에는 왜 한꺼번에 거리로 나선 걸까요? 이들의 분노가 어떤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잠시 후 전명윤 주간 인도 동향 편집장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 하루 한 번쯤 가요. 잠시다 데이팩
2: 건강해.
3: 하루 한 번 전해요. 잠시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잠시다 데이팩.
3: 하루 한 번 데이팩. 잠시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6: 오늘의 플러스, 고성장의 숫자 뒤에 가려진 인도 청년들의 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전명윤 주간 인도 동향 편집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저희들한테는 사실 필명인 환타라는 작가명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7: 그렇죠. 어디서는 환타고 어디서는 본명이고. 저도 그렇죠. 헷갈리네요. 네.
6: 자,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시는 여행 작가로 유명하신 분인데 최근 모처럼 인도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또 인도도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오늘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여쭤보려고 이렇게 모셨는데요. 과거에 비교했었을 때요, 뭐가 달라졌다고 느껴지십니까?
7: 개인적인 관찰기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올 여름에 제가 올해는 설에 한 2주 갔다 왔고, 그다음에 최근에 갔다 왔어요. 네. 7월 중순부터 8월 초 사이에 인도 있었는데, 이제 마침 이제 당시가 이제 델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CJP 바퀴벌레 인민당 시위로 시끄러웠던 그 시점이었죠. 제가 있었던 데는 이제 분쟁지역으로 유명한 카슈미르, 그리고 카슈미르 옆에 있는 라다크,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또 오지라고 할 수 있는 잔스카르에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시위 현장하고 정반대 있었죠.
6: 네.
7: 근데 좀 잔스카르에서 한 여자 학생을 만났어요. 네. 여학생을 만났는데 여기 한 200가구도 안 되는 마을이에요.
6: 네.
7: 근데 이 마을에서 아마 이 친구가 천재였나 봐요. 천재에 속하는 거겠죠. 네. 영어도 일단 거기밖에 안 되고. 근데 올해 의대 입시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6: 네.
7: 이게 올해 이제 완전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알다시피 이제 올해 의대 입시가 이제 시험지 유출이 되면서 시험 전체가 취소가 됐어요.
6: 네.
7: 그래서 제 시험이 6월에 치러졌는데 전 이 친구를 이제 8월 초에 만났거든요. 근데 제 시험은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6: 왜요?
7: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다고 느낀 거죠. 이제 이 시스템에 대한 불신 같은 게 느껴졌는데, 그래서 내년에 이제 BHU라고
6: 네.
7: 바라나시 인도 대학이라고 문과 쪽에서 꽤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6: 네.
7: 저도 거기서 청강을 했는데
6: 네.
7: 거기에 도전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퀴벌레 인민당 얘기가 나왔습니다.
6: 예.
7: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넌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의대 입시를 쳤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도 델리의 잔타르만타르 시위 현장을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기선 그럴 수가 없으니까
6: 네.
7: 인스타그램으로 좋아요만 누르고 있다.
6: 아.
7: 그러니까 히말라야 산골에서 인스타로 시위를 지지하고 있었는데
6: 네.
7: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 그 대목이 되게 충격이었던 게, 일단은 원래 아시아가 좀 그렇지만 한국도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가 스스로는 우리나라 정부를 아무리 싫어해도 외국인이 물어보면 대놓고 정부 욕 안 했거든요.
6: 네.
7: 근데 인도는 더 심해요, 그게. 아무래도 한 20, 30년 정도 좀 다 보니까. 근데 인도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혹은 인도인들이 그들의 정부 시스템이나 이런 걸 물었을 때 당연히 인도도 회피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어떤 걸 느꼈냐면은, 사실 인도는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은 이게 청년이라는 게 하나의 계층으로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카스트 문제도 있고 또 카스트에 따른 할당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되게 청년끼리 하나의 덩어리로 엮이지가 않는 구조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하나의 덩어리로 느껴지는 발언을 처음 느꼈고, 더 나아가서는 아, 인도가 드디어 개인이 탄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인도 투표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대가족 구조에서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정한 걸 온 가족이 따라하는 구성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데
6: 네.
7: 이 친구들 말이 나 다음 선거에서는 이제 내 마음대로 투표하겠다. 내 의사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6: 네.
7: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와, 이 나라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좀 바뀐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6: 이번에 이슈가 되는 시위 얘기도 좀 해주세요. 이 시위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시작됐고 지금 어떤 상황까지 번져져 있습니까?
7: 시작은 정말 어이가 없는데, 올해 5월 15일날 인도 대법원 법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6: 네.
7: 발단은 청년 문제가 아니에요.
6: 예.
7: 변호사가 하나 있는데 네. 아주 잘 나가는 변호사가 있었어요. 산제이 두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25년 차예요. 두바이에 지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었냐면은 선임 변호사가 된 게 꿈이었어요.
6: 예.
7: 이 선임 변호사가 뭐냐면은 영국의 킹스 카운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 이제 유명한 소수의 변호사를 정해서 명예직을 주는 건데
6: 네.
7: 이게 되면은 이제 어떤 혜택이 있냐? 단순한 예. 명예직이 아닌 게 국가 상대 수임을 독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임료가 대략 한 5배에서 10배가 됩니다.
6: 야.
7: 그리고 이제 뭐 완전히 안전한 거죠. 자살한 사건 안 맡아도 되는
6: 네.
7: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인도의 변호사가 130만 명이 있는데 선임 변호사가 3천 명이 있어요.
6: 네.
7: 여기 들어가면 이제 완전히 진짜로 끝내주는 거죠 한마디로.
6: 네.
7: 근데 이 자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70명을 델리에서 뽑았는데 자기가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SNS 플레이를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온갖 때 욕을 하면서 비리가 있다,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대법원을 상대로 계속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제 당연히 일사부재리니까 한 건 가지고 하나밖에 못 하는데 인도 대법원은 이 소를 걸 수 있는 방향이 되게 많아요.
6: 네.
7: 그래서 걸 수 있는 모든 거를 이 법자랄이 시전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이 사건의 주심이 대법원장이었어요. 대법원장이 보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요새 젊은 친구들이 괜히 이제 노력도 안 하고 SNS 하면서 자기가 사회운동을 하네, 정보공개청구운동을 하네 하면서 온 사회를 공격하는 기생충 같은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데 너는 변호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라고 말한 거예요.
6: 네.
7: 근데 언론에는 그 날짜가 어떻게 나갔냐. 대법원장이 직업이 없는 청년들을 바퀴벌레라고 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다음날 해명을 했는데 이 SNS라는 게 SNS에서 가장 먼저 휘발되는 게 맥락이잖아요.
6: 네.
7: 이 과정은 아무도 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6: 네.
7: 그러니까 모두가 들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다음 날 미국에 살던 아비지트 디프케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6: 네.
7: 이 사람이 이제 보스턴에서 언론홍보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X에 딱 한 줄을 올립니다.
6: 네.
7: 바퀴벌레들을 전부 모으면 어떻게 될까?
6: 아.
7: 했는데 이게 막 몇 시간 만에 10만 건 이상 이제 RT가 되는 거죠.
6: 예.
7: 그래서 디프케가 그 자리에서 웹사이트랑 가입품을 만듭니다.
6: 네.
7: 그리고 창당을 선언해요.
6: 네.
7: 그게 바퀴벌레 인민당이에요. 인도의 집권당이 BJP거든요.
6: 알죠.
7: 예, 근데 여기는 이제 바퀴벌레 코크로치 잔타 파티여서 CJP 집권당을 이제 비튼 거죠.
6: 예.
7: 그래서 슬로건이 뭐냐?
6: 거네요.
7: 예,
6: 네.
7: 슬로건이 뭐냐? 게으르고 실업 상태인 자들의 목소리라고
6: 아.
7: 했는데 이게 또 대박이 나요.
6: 네.
7: 인스타로 처음에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창당 이제 실제 창당은 아니죠. 밈 정당이니까. 창당 일주일 만에 2,200만 명의 팔로워를 모읍니다.
6: 대단하네요.
7: 참고로 집권당인 BJP 공식 계정이 900만이고요.
6: 예.
7: 제1야당인 국민회의가 1,300만이에요.
6: 네.
7: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가장 강한 두 개의 당을 모은 것만큼의 팔로워를 모은 거죠.
6: 네.
7: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당연히 모디 정부가 좀 강압적이잖아요.
6: 네.
7: 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면서 이제 X 계정을 일단 날립니다.
6: 네.
7: 그러자 이제 디프케가 이렇게 쓰죠. 바퀴벌레는 핵전쟁에서도 살아남는다. 라고 하면서 새로운 계정을 또 파요.
6: 네.
7: 그러면서 이제 이때부터 CJP를 지지하는 모든 학생들이 바퀴벌레 가면을 쓴 릴스를 만들고 AI 영상으로 하면서 온 SNS가 바퀴벌레 도배가 되는 거예요.
6: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예전에 이슬람의 봄이라고 해서 아랍의 봄이라고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화의 어떤
7: 그렇죠.
6: 시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걸 촉발했던 가장 대표적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스마트폰, SNS
7: 맞아요.
6: 이걸 통해서 군집이 모일 수가 있고 또 메시지가 커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7: 그렇죠.
6: 하잖아요. 근데 인도도 예전에는 그냥 약간 체제 순응적인 국민성이 많이 있었지만
7: 네.
6: 이제는 해외 가서 인도의 내부 상황과 비교할 수 있는 뭐 나름대로 지식인들도 많아졌고 그리고 SNS 계정들을 통해서 목소리가 더 크게 뭐 확장되고 증폭되는 이런 게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 시위가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앞으로 인도로가 쓱 바뀌어가는 우리가 대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7: 그러니까 많은 정치학자들은 이제 작년에 남아시아를 휩쓸었던 Z세대 시위,
6: 예.
7: 그러니까 네팔과 방글라데시,
6: 예.
7: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있었잖아요. 그것에 이어지는 흐름이다라고
6: 아.
7: 보는 시각도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인도 사회를 바꿀 거는 분명해 보여요.
6: 그래요?
7: 그리고 사실 스마트폰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인도 같은 경우는 진짜 심심하면 경찰들이 사람 때렸거든요.
6: 그랬죠.
7: 예, 뭐 저도 지나가다가 맞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맞은 건 아니지만.
6: 인도로 올라가라고 때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7: 아,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사실 저도 한 번 맞은 적이 있긴 합니다. 저는 바라나시에서 기차표를 끊는데 예. 제가 힌디를 조금 하거든요. 예. 힌디를 했더니 그 기차표 펴는 사무원이 어서 네팔 녀석이 한국인 여권 훔쳐가지고 한국인 행세 아니야 하면서 정말 다짜고짜 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은 적이 있긴 한데 예. 그래서 잘 때렸는데 이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모두가 체증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 폭력이 엄청 줄어들었어요.
6: 네.
7: 이게 어찌됐건 간에 사람들이 찍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이 사람은 잘리거나 정직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제3세계가 대부분 그래요.
6: 예.
7: SNS나 스마트폰으로 인한 가장 큰 장점은 대놓고 벌어지는 거리에서의 경찰폭력이 사라졌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시위에는 영화 세월간이의 실제 모델로 알려진 소나망축 이 사람도 함께했다면서요.
7: 네네, 이게 좀 되게 뜬금없는 대목인 게
6: 네.
7: 소나망축은 사실 이 시위와 접점이 없는 게 올해 60살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시위, 입시 비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6: 예.
7: 이분이 갑자기 등장을 했죠. 근데 막상 이 CJP 시위에서는 초반에 SNS 플랜 이 사람들이 정말 잘하는데 실질적인 시위 역량은 없었어요.
6: 네.
7: 이게 SNS에서 막 이제 밈하고 풍자하는 거랑 사람 모으는 건 완전히 별개의 일이거든요.
6: 네.
7: 그러니까 한국 시위 같은 경우도 원래 주최 측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는. 그러니까 처음에 CJP 시위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집회 신고를 해놓고 5시에 끝나야 되는데 3시 반에 집회가 끝나서 우리 할 거 없는데 해산할까요? 이런 식이었어요.
6: 네.
7: 그러니까 진짜 엉성했거든요. 근데 전국적 지명도를 가진 소나망축이 합류를 한 거죠. 이 소나망축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영화 세월간이의 주인공인 이제 란초
6: 네.
7: 아미르칸 배우가 연기를 했는데
6: 네.
7: 그러니까 막판에 라다크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푼수도 왕주라는 이름으로 발명가 역할을 해요.
6: 네.
7: 근데 이 사람이 실제로 교육운동가이자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6: 네, 뭘 발명했습니까?
7: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스 스투파라는 건데
6: 예.
7: 이게 한국에 거의 안 알려졌어요.
6: 예.
7: 일단 라다크라는 데가 예. 이 사람 라다크 사람이에요.
6: 예.
7: 라다크는 대한민국이 60% 6만 평방킬로미터 그러니까 꽤 넓죠.
6: 예.
7: 30만 명이 삽니다. 인구 밀도가 정말 희박해요. 그러니까
6: 네.
7: 히말라야의 고원지대고요.
6: 예.
7: 여기는 한랭 건조지대라고 그래서 사막 같은 데예요.
6: 네.
7: 그래서 1년 강수량이 100mm 정도 됩니다.
6: 네.
7: 근데 이게 겨울에 한 70%가 내리고 여름에 30%가 내려요.
6: 네.
7: 그럼 이제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겨울에 내린 눈이 봄에 녹으면은 이 물을 가지고 파종을 해서 농사를 져요.
6: 네.
7: 근데 지금 기상이변으로 제가 이번에 라다크에 2주 있는 동안에 이틀 빼고 다 비가 왔어요.
6: 아.
7: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 비가 내리는데 이 동네는 비가 내리면 이제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일단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이 없어요.
6: 예.
7: 그리고 인더스 강인데 여기 수계가 인더스 강은 좀 있으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요. 어떻게 물을 활용할 수가 없고
6: 네.
7: 이번에 네팔 사태에서도 보시다시피 여기도 환경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6: 예.
7: 폭우가 내리면은 이게 진흙 바다가 휩쓸려 내려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휩쓸려 가는 구조예요.
6: 예.
7: 그래서 2010년에 260명이 죽었어요.
6: 아유.
7: 그러니까 이제 그때만 기상 이변이라고 했는데 어찌됐건 겨울에 이제 여름에 비가 내리니까 겨울에 눈이 안 와요. 그럼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래서 이 소나망축이 발명한 게 뭐냐면은 겨울철에 아주 추운 날 물호수를 이렇게 반쯤 누르면 우리 어렸을 때 장난 많이 했었잖아요. 호수가 물이 쫙 위로 솟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동네는 영하 3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솟는 순간 얼어요.
6: 예.
7: 이 물이 계속 나오면 계속 얼면서 거대한 얼음탑처럼 만들거든요. 그럼 이게 5월에서 6월까지 가요. 그리고 4월부터 녹아서 이게 물을 대신하는 거예요. 근데 얼음 스투파 하나가 압축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관할 수 있는 물이 거의 한 이제 100만 리터
6: 네.
7: 정도의 양이 돼요. 근데 이게 라다크 곳곳에 있고 이 사람이 처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소나망축이 이걸로 막사이사이상을 받았고
6: 예.
7: 롤렉스 기술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도 최고 시민에게 주는 민간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훈장을 받아서
6: 예.
7: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렇게 외국에서 국가 원수가 오면은 거기 가서 같이 대통령 영접하고 뭐 이런 얼굴마담 역할하고 그러던
6: 네.
7: 국민적 영웅이에요.
6: 네.
7: 근데 이 사람이 이 시위 현장에 나타난 거죠.
6: 이 사람은 왜 시위에 동참한 겁니까?
7: 아,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네. 라다크라는 동네 자체가
6: 네.
7: 불교도가 살아요.
6: 아,
7: 얼굴도 우리처럼 생겼어요.
6: 예.
7: 그러다 보니까 독립적인 자치주를 원할 거 아니에요.
6: 예.
7: 근데 자치주를 원하는데 인도 정부의 칼령은 뭐냐면은 직할령 안에서는 의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독립이 된 거는 자치지역이 된 건 좋지만은 주 의회가 없다 보니까 대표성이 없잖아요.
6: 네.
7: 그래서 독립된 주를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라다크 안에 이제 독립 이제 대통령 직할령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인도 외지인들이 라다크에서 토지 구매를 못했어요.
6: 네.
7: 이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풀려버린 거예요.
6: 네.
7: 그러다 보니까 라다크가 이제 빨리 인도 대륙 자본에 잠식될 가능성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를 다시 묶어서 해결해 달라라는 걸로 소나망축이 되게 단식을 많이 합니다.
6: 네.
7: 그래가지고 세 번에 걸쳐 단식을 했고 세 번째 단식 때는 소나망축을 지지한 청년들이 이제 약간의 시위를 좀 크게 해가지고 경찰이 발포해서 4명이 죽어요.
6: 네.
7: 그게 작년 7월이에요.
6: 아.
7: 그래서 소나망축은 국가적 영웅에서 인도 정부가 선정한 국가의 적이 돼서 이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두프로 감옥에 수감이 돼요. 참고로 인도의 국가보안법은 재판 없이 1년까지 구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법정 투쟁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사람이 석방된 게 올해 3월이에요. 그리고 5월에 단식장으로 간 거예요.
6: 아,
7: 아 6월에 단식장, 석 달만 예, 단식장을 예, 간 거죠. 참고로 라닥에서 이 사람이 석방됐을 때 라다크 인구가 30만이라고 했잖아요. 네. 환영 인파가 5만이 모여요. 우리가 아이들, 우리나라 60%인 땅에서 예. 거기는 버스가 아주 오지는요 보름에 한 대가 다녀요.
6: 아.
7: 그래서 어떻게 차를 모아서 이제 환영하러 레 공항으로 온 거죠.
6: 그렇군요.
7: 그러니까 그런 국민적 영웅인데 갑자기 CJPC에 나와서 라다크에게는 전혀 입도 뻥끗 안 한 채로 교육부 장관 물러가라 라는 투쟁에 연대하기 시작한 거죠.
6: 네. 어찌 보면 지금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같이 한꺼번에 던진 그런 행위를 한 거네요.
7: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하나 더 하면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영리했던 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소나망축이 등장하자 또 라다크 얘기하겠네. 뭐 대충 아는 사람은 아니까. 근데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면서 네. 계속 단식을 하면서 이제 16일 단식을 했거든요.
6: 네.
7: 언론에 부각이 되는 거예요.
6: 아.
7: 근데 이 사람은 라다크 얘기는 안 했지만 언론에 부각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라다크 이야기를 알게 되는
6: 그렇죠.
7: 거고 이 사람이 결국 버팀목이 돼서 결국 교육부 장관이 날아가요.
6: 예.
7: 16일 만에 날아가는데 모디 총리는 소나망축 건강을 비는 동영상을 올릴 정도였고
6: 네.
7: 단식 기간 16일 동안 여야 인도 국회의원 64명이 방문을 합니다.
6: 아 소나만추에게.
7: 예, 그러니까 야. 완전 전국구 인물이 된 거예요.
6: 예.
7: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유일한 지금 승자는 사실 디프케가 모든 판을 깔고 CJP도 만들고 막 그랬지만은 정치적 과실은 소나망축이 다 가져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지금
6: 머리 좋은 사람이네.
7: 천재죠.
6: 예. 자 그러면 이런 시위 현장에서 혹시 경찰이 또 시위대 때리면서 이게 더 증폭됐습니까?
7: 그렇습니다. 이제 인도는 국회가 세 번 열려요. 정기의회가
6: 예.
7: 겨울에 예산 회기가 열리고 연초에 그다음에 장마철에 몬순 회기가 열리고. 이제 겨울 가을 11월쯤에 겨울 회기가 열려요. 그래서 여름 회기를 몬순 회기라고 그러는데 이 몬순 회기 날 이제 CJP 시위대들이 이제 국회 의사당 진격 투쟁을 벌입니다.
6: 예.
7: 뭐 어디 가나 뭐 이제 국회 쳐들어가는 건 똑같죠. 뭐 이제 대통령 쳐들어가는 것도 똑같고. 근데 이때 이제 인도 경찰이 이제 좀 잔인하게 진압을 해요. 이제 최루탄과 곤봉을 쓰고
6: 아이고.
7: 그다음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총을 겨누는 경찰들도 등장을 했어요.
6: 네.
7: 이 델리서만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모두가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시대예요.
6: 그렇죠.
7: 이게 모두 찍힙니다.
6: 예.
7: 그래가지고 모두가 릴스를 만들고 이제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정보를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죠.
6: 네.
7: 근데 모디 정부로서는 이게 되게 좀 황당했던 사건인 게 사건 초기만 하더라도 모디 정부는 되게 여유 있게 모디 총리는 응수를 했어요.
6: 네.
7: 아, 뭐 차찬 속에 태풍이지 라는 분위기였는데 이 BJP 지금 현재 집권당의 가장 큰 핵심 지지층이 고학력 힌두 청년들이에요.
6: 예.
7: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반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죠.
6: 네.
7: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정권의 기반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고 인도의 현재 여당은 열린여당이거든요.
6: 네.
7: 열린여당의 구성원들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라.
6: 아.
7: 사실 정당 하나만 지금 이탈하면 연립정권이 붕괴되는 상황이에요.
6: 예.
7: 인도는. 그러다 보니까 모디가 급했고 그래서 이제 다르멘디라 프라단 교육부 장관을 결국은 사퇴를 시킵니다.
6: 아, 근데 인도 사람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면요,
7: 네.
6: 이 교육에 대해서 열망이 야 우리 한국 못지않고 한국보다 더 심한 것 같고요.
7: 더 심하죠, 사실 어떻게
6: 예,
7: 보면.
6: 그리고 이 교육.

0: 그래서 뭔가 승자가 돼서 네. 반드시 뭔가 입신양명이라고 해야 될지 집안을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 열망이 강해요.
1: 그거밖에 없어요.
0: 그런데 그게 네. 합법적이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런 국가도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입시 부정이 만연한 겁니까?
1: 이게 아예 페이퍼 리크라는 말이 네. 고유명사로 있어요. 인도에는.
0: 아. 네.
1: 그러니까 시험지 유출이 산업화된 거죠.
0: 그러니까요.
1: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게 이번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2010년에는 철도 채용 시험에서 이제 채용 위원장과 아들까지 채용 위원장이 문제를 유출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구속이 됐었고
0: 야.
1: 23년도에는 남인도 텔랑가나주에서 공무원 시험 유출 사건이 있었고
0: 네.
1: 21년에는 이제 서부의 라자스탄주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고
0: 네.
1: 24년에는 UP라고 이제 가장 큰 주가 있거든요.
0: 네.
1: 거기서 경찰 채용 시험이 또 난리가 났었어요. 이때는 응시자가 480만 명이었습니다.
0: 480만 명이요?
1: 네. 근데 이게 문제가 유출돼서 시험이 재시험이 치러진 거예요.
0: 480만 명의 재시험이요?
1: 근데 이게 의대 시험으로 이번에 폭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규모가 되게 커요. 의대 시험이.
0: 예.
1: 그러니까 의대 입시에 올해 등록한 사람이 228만 명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되게 시험이 크죠. 이게 한국 수능 지원자가 지금 50만 안팎이에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게 단일 시험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가 이 시험이 지옥인 이유가 재수 제한이 없어요.
0: 그러면 N수생이 있다는 얘기네요.
1: N수생이 뭐 30살, 뭐 35살까지도 가는 거죠. 근데 이게 IIT라고 인도 공과대학교 유명하잖아요.
0: 네.
1: JEE 메인, JEE 어드밴스라는 시험을 쳐야 되는데
0: 네.
1: 이거는 생애 두 번밖에 응시가 안 돼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의대로 몰리는 거예요.
0: 아.
1: JEE는 이제 IIT 입학 시험은 두 번 떨어지면 끝이에요.
0: 그러니까
1: 더 이상 시험을 못 쳐요.
0: 다른 세컨 찬스를 의대에서 찾는 거군요.
1: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몰리고 먹고 살 만한 집은 여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뿌리가 정말 뽑아지는 거죠.
0: 예.
1: 거기다가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비리가 심각하냐면은 2년 전에 똑같은 문제 유출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같은 의대 입시 시험이. 심지어 이때는 만점자가 67명이 나왔습니다.
0: 야.
1: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2023년 전에의 만점자가 둘이었고요.
0: 예.
1: 그 전에 문제가 쉽다고 난리가 나가지고 4명이 나왔어요.
0: 네.
1: 근데 67명의 만점자가 나왔는데 더 재미있는 거는 6명의 만점자가 한 시험장에서 나와요.
0: 아.
1: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0: 예.
1: 근데 당시 시험장이 몇 개였냐면은
0: 예.
1: 4,750개였어요.
0: 야.
1: 4,750개 전국에 있는 시험장 중에서 단 하나의 시험장에서 67명 중 6명, 10%가
0: 예.
1: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로또 명당이죠, 거기는 진짜로. 그리고 이제 비하르주의 파트나에서는 문제 유출의 증거까지 잡혀서 사람들이 잡혀가고 경찰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0: 네.
1: 이때 시험이 취소가 안 돼요.
0: 네.
1: 그리고 그 장관이 이번에 잘린 그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관이 한 번 이 날개 났는데도 안 잘리고 계속하다가 이번에 사퇴한 거죠.
0: 이야. 정리하자면 인도라는 사회에서 집안을 일으키고 자신이 뭔가 출세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교육을 잘 받아서 그걸로 수혜받는 것 밖에 없는데 네. 그 교육의 기회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입시 부정이 있다 보니 이번에 청년들이 이렇게 크게 들고 일어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1: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입시 부정 가지고 인도 언론들이나 이제 인도 학자들도 야 이거 어떻게 시험제도를 개혁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나온 게 이제 한국 모델이에요. 비행기도 안 띄우고 한국은 그런다더라.
0: 예.
1: 그래서 한국 모델을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지금 한국에 이번에 그 시스템 먹통 사태가 발생하면서 인도 언론이 또 대서특필하고 있죠. 야 한국도 아닌가 보다.
0: 뭐 우리도 이런. 뭐 보완해야 될 건 좀 당연히 있죠.
1: 그렇죠.
0: 알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전명윤 주간 인도 동향 편집장 모시고 급변하는 분위기 속에 휘말리고 있는 인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청년들이 지금 봉기한 가장 큰 이유가 입시 부정 이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말씀을 어떤 맥락 속에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 입시가 얼마나 치열한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에서는 우리 노량진과 같이 뭐 입시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도시가 있고 아예 이게 산업이 됐다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4: 네. 라자스탄의 코타라는 도시인데 예. 여기가 80년대 후반에 예. 이제 유명한 이제 과학자였는데 이분이 이제 장애를 앓게 돼요. 예. 어떤 병으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분이 입시학원을 차립니다. 그래서 20명을 받았는데 이 20명이 모두 IIT에 가는 거예요.
3: 야.
4: 이 신화가 생기면서 이 사람 학원을 중심으로 주변이 다 학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타에는 2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여기서 숙식을 합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의대하고 공대 입시 치르는 거죠.
3: 20만 명이 숙식을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이게 우리로 따지면 뭐랄까요? 기숙형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거네요.
4: 기숙형 입시 도시죠. 그러니까.
3: 아, 그러니까.
4: 그러니까 이제 예. 되게 많은 학원들이 한 28개 정도 학원. 네. 잘나간 학원 3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모든 걸 이제 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3: 네.
4: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생이냐. 한 중학교쯤 졸업하면 이제 일로 와요.
3: 아.
4: 15, 16. 이 동네에 이제 뭐가 있냐. 더미 스튜던츠라는 관행이 있어요.
3: 예.
4: 학원과 제휴한 학교에 아이들을 등록시키고 학교는 이들의 출결을 신경 쓰지 않고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는 거죠.
3: 아, 이건 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정말 그러니까 그렇게 그 치열하다는 얘기잖아요.
4: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왜 가능하냐면은 인도 의대랑 공대 입시에는 내신 반영이 없어요.
3: 아, 시험만 보는 거군요.
4: 네, 그러니까 인도는 대학 가는 길이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이제 12학년 졸업시험이에요.
3: 예.
4: 그럼 이거는 내신이 한 20, 30% 들어갑니다.
3: 네.
4: 근데 문제는 상위 학교들로 가는 모든 시험들은 내신이 안 들어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는 거죠.
3: 네.
4: 근데 무엇보다 이제 이 친구들이 느끼는 압박감이 왜 우리도 이제 우리 예전에 저보다 좀 윗세대죠. 그러니까 80년대 학번
3: 학력고사.
4: 선배들
3: 예.
4: 학력고사 세대들은 우골탑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렇죠. 소파라가지고
3: 예.
4: 옛날엔 다 시골에 살았으니까
3: 네.
4: 수도권이 아니라 했는데 인도는 이제 한 인구 100만 정도 단위 도시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주재원들이나 뭐 이제 교수님들이 하는 뭐 이제 맨날 이제 구루가온이니 대도시 얘기를 제외하고
3: 네.
4: 여기네까지 초과 됐지만은 인도 인구의 60%는 아직도 시골에 살아요.
3: 예.
4: 이 시골이 인구 100만까지도 시골이라고 칩니다. 여기 가면은 대가족 구조예요.
3: 네.
4: 그러니까 건물 하나를 사가지고요. 맨 2층에 아니 맨 아래층에 증조 할아버지 살고요.
3: 예.
4: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해가 쫙 해가지고 한 80명에서 100명이 한 건물에 살아요. 이게 하나의 가족이에요.
3: 아니 100명이 가족인데 한 건물에 살아요?
4: 예.
3: 와.
4: 여기는 분가 이런 거 없어요. 인도 지방 가면은 다 같이 살아요. 돼요.
3: 예.
4: 근데 집안에서 똘똘한 애가 하나 나온 거예요.
3: 네.
4: 그러면 우리는 똑똑한 애가 나와서 돈이 없는데 얘를 대치동을 보낸다.
3: 네.
4: 라면은 그 집만 경제적으로 이제 피폐해지잖아요.
3: 네.
4: 여기는 가문 전체가 이 친구한테 올인을 하는 거예요.
3: 아.
4: 돈도 많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3: 예.
4: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가진 압박감도 장난이 아닌 게
3: 그렇겠죠.
4: 네. 내가 잘못돼서 의대 입시나 공대를 못 들어가면은 근데 코타에 있는 친구들 중 1%만 가거든요.
3: 예.
4: 우리 집안은 망한다.
3: 아.
4: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들도 계속 이제 편지나 전화로 하는 거죠. 네가 없으면 지금 너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대출 받았는데 우리 집 망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 아니 그 어린 아이들에게 대출 얘기까지.
4: 아니 또 너무 무슨 그 소셜 에이지가 한국이랑 달라요.
3: 예.
4: 인도는 시골 가면 지금도 8, 7살 먹은 애들이
3: 예.
4: 자기 밥벌이를 해야 돼요. 자기 몫의
3: 아.
4: 경제 활동을 해야 돼요.
3: 예. 예.
4: 그러니까 우리나라 7, 8살하고 달라요. 인도 애들은.
3: 아 저도 대도시만 가다 보니까 그런 풍광은 전혀 몰랐습니다.
4: 예.
3: 아.
4: 그래서 이제 코타에서 스스로 목숨 끊는 친구들이 압박감 때문에
3: 아.
4: 남씩 나와요. 그래서 인도 정부가 세운 대책이 뭐냐면은
3: 예.
4: 천정에 있는 팬이나 선풍기에 스프링 장치를 달아가지고 목을 매달면 스프링이 내려와서 목이 못 매달리게 하겠다.
3: 이야.
4: 아니면 베란다마다 방충망 이제 안전망을
3: 예.
4: 설치하겠다.
3: 못 떨어지게
4: 정도로
3: 예.
4: 해가지고서 자살 학생은 한 이제 2년 사이에 좀 줄긴 했는데 네. 학생 수도 많이 줄었죠. 이게 네. 상당한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가졌던 꿈들이 결국 나의 신분이나 혹은 카스트나 우리 가문이 살아남는 게 내가 하는 입신양명인데 이 구조가 공정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입시의 부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번 CJP 시위는 대법원장이 바퀴벌레라고 욕을 해가지고 뭐 애들이 화났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라 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었고 네. 그냥 기름이 있었는데 네. 여기 그냥 불을 한번 싹 붙인 거죠. 대법원장이.
3: 아 저도 인도 교육 공무원 한 분하고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중앙부처의 공무원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인도는 워낙 천재들도 많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많은데 이게 인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인도인들이 전 인류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입시 제도를 좀 다양화해서 그러한 남다른 재능 있는 사람들 다 발굴하는 그런 시도들을 왜 안 하고 왜 시험만 보십니까 했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더라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입시 부정 때문이래요.
4: 그렇죠.
3: 현지 교사들에게 그 재능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줘버리면 우리 인도 사회에선 무슨 부정이 어디서 터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4: 그렇죠. 그리고 이걸 촘촘하게 감시하는 시스템들이 일단 없어요.
3: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천재입니다라고 갑자기 그 일선 그 인도 선생님들이 둔갑시켜서 IIT나 어디를 막 보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게 너무 아쉽지만 객관식 시험을 가지고 한 방에 테스트하는 이거 말고는 지금 공정성에 대해서 그나마 담보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말할 정도더라고요.
4: 그러니까 인도나 중국을 가면은 이게 뭐 그 나라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네. 이 사이즈의 나라를 어찌됐건 돌아가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네. 네.
3: 자 그런 관점에서 입시 부정도 이렇게 청년들의 가슴에 멍해가 멍이 들게끔 만드는 건데 그런데 청년 실업 문제 이것까지 다 이어지면 누가 이 나라에서 기분 좋게 살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청년 실업의 문제는 도대체 청년들의 지금 분노 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4: 그러니까 사실 이 입시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네. 늘 있었는데 왜 그럼 이번에 애들이 터졌을까에 예. 대해서는 이제 되게 많은 이제 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 모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이제 모디 정부의 가장 큰 정책은 마이너리티를 타자화시킨 다음에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는 구조였어요.
3: 힌두 중심주의.
4: 그러니까 이제 무슬림을 이제 탄압하고 예. 뭐 이제 갑자기 소를 죽은 소를 이제 가죽을 벗겨서 먹고 사는 사람을 린치해가지고 죽게 만든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인도 사회의 모든 악은 사실은 무슬림 때문이야가 레파토리였어요.
3: 예.
4: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족주의와 종교를 가지고서 특히 북인도 힌두교가 센 지역에서는 청년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내부 불만보다는 내가 가지는 모든 불행의 근원을 무슬림이란 적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구조였는데 예. 문제는 입시 비리에는 무슬림이 들어가질 않잖아요.
3: 그렇네요.
4: 그 서사가 안 먹히는 거예요.
3: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도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커요.
3: 네.
4: 그러니까 링링허우 세대라고 중국에 네. 이제 00년 이후에 태어난 내셔널리즘을 뭉친 아이들만큼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생각보다 내셔널리즘이 너무 빨리 텄어요.
3: 네.
4: 그러니까 이게 넌 인도의 미래에 결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요새는 리퍼블릭 데이나 그러니까 공화국 창건일이나 이런 날 가면 독립기념일날 가면은 뭐 몇천 명 단위로 깃발 들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냥 뭐 오토바이 행진하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되게 공포스러울 정도로 예. 세졌거든요. 근데 이 세대들이 종교와 민족으로 배수되지 않는 상태가 그러니까 그 상황이 지금 종교와 민족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안 통한 거예요.
3: 네.
4: 그래서 무슬림 탓도 할 수 없고 그럼 내시험지를 팔아먹은 거는 우리 정부고 책임져야 되는 건 장관들인 거죠.
3: 네.
4: 그러니까 배수로가 일단 막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인도 역사에 다시 없을 사건이 될 수도 있겠다. 특히 21세기에 벌어진 가장 큰 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는 청년이라는 걸 하나의 세대로 묶을 수가 없어요.
3: 네.
4: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인도는 대학 입시나 아니면 공무원 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할당제로 돌아가잖아요.
3: 예.
4: 그러니까 상층 카스트가 한 49% 정규식 시험을 쳐서 들어가고 51%는 불가촉 천민이나 아니면은 SC라고 하죠. 그다음에 부족민이나 이런 기타 부족민들에게 할당 쿼터를 줘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저랑 같이 있던 같이 다니던 인도 친구가 그 잔스카르 소녀를 만났을 때 의대 입시 친. 이 친구는 라다크 사람들은 ST예요.
3: 예.
4: 스케줄드 트라이브라고 해서 지정 부족민이어서 할당 혜택을 받는데 저랑 같이 있던 인도 친구는 브라만 출신이었거든요.
3: 예.
4: 얘는 대본에 그러는 거예요. 쟤는 시험도 쉽게 들어가는 애가 뭐 이러면서 내가 저 신분이었으면 난 좋은 대학 갔을 거야 이러면서 내가 지금 어쩌다가 이러고 살지 뭐 이러고 한탄하는 거예요.
3: 네.
4: 그러니까 같은 20대끼리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견인 장치가 없어요.
3: 네.
4: 그러니까 카스트로도 갈리고 진학이나 취업에서도 신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아이들이 진정한 청년 세대가 탄생을 한 거죠.
3: 네.
4: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무리 이들을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친구들이 아 우리는 같은 신분을 처지한 무슬림도 힌두도 우리는 입시 피해자들이야 라는 것에 공감을 한 거예요.
3: 그렇네요.
4: 예.
3: 이거 진짜 뭉칠 수밖에 없는 딱 뭐랄까 테마가 형성돼 버린 거네요.
4: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는 지금까지 파이를 어떻게 나눌까 어떤 카스트가 가질까만 가지고 열심히 예, 싸워왔고 예. 그렇게 투쟁을 해왔는데 예. 이거는 지금 어떻게 파이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3: 그렇네요.
4: 그러니까 과정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3: 그럼 과거의 학생운동들도 있었을 텐데 그거와 지금은 전혀 결이 다른 거네요.
4: 인도 학생운동의 전성기는 70년대인데요.
3: 예.
4: 이때 이제 인디라 간디 총리가 긴급조치라고
3: 네.
4: 우리나라 유신체제 같은 걸 선포를 해요.
3: 네.
4: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단된 상태에서 수많은 학생운동 지도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인디라 간디 정부와 싸웁니다.
3: 네.
4: 그리고 인디라 간디의 긴급 조치는 2년 있다 사라지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모두 정치인이 됐어요.
3: 네.
4: 정치인이 돼가지고서 지금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모든 스타급 정치인들은 다 70년대 학생운동 출신인데
3: 네.
4: 이 많은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인도에서 가장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이 됐어요.
3: 그러면 어떻게 보면 본인 그 지금 정치인들은 그렇게 됐다고 치더라도 네. 이 청년들은 그 당시 70년대와 달리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4: 네, 그렇죠.
3: 그럼 궁극의 이 지금 운동, 이 시위의 목적은 뭡니까?
4: 자, 그 전에.
3: 네.
4: 그러면 그 전까지 학생운동이 70년대에 있다가
3: 네.
4: 왜 여태까지 사라졌냐?
3: 네.
4: 자, 이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나서 학생운동 스타들이 정치인이 네. 되고 나서 모든 학생운동 조직을 정당 산하로 만듭니다.
3: 예.
4: 그러니까 지금은 인도에 되게 많은 청년단체가 있는데 뭐 BJP 당에 소속된 청년단체 국민의회 소속된 청년단체 이렇게 해서 정치에 소속이 돼 있고 인도에선 정치인으로 뜨려면은 이 대학생 시절에 일단 이름을 알려야 돼요.
3: 네.
4: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 저것도 좀 무슨 당에서 또 불렀네 라고 생각하는 거죠.
3: 아.
4: 그러니까 시위의 순수성 자체가 의심받는 경우인데
3: 예.
4: 이번에 CJP 같은 경우는 이게 달라진 거죠.
3: 예.
4: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집회 신고를 5시까지 했는데
3: 예.
4: 3시 반에 끝난 것 자체가 이들은 동원되지 않고 누구의 지도도 받지 않은 이 서투름이 이제 이들의 순수성의 증거였던 거죠.
3: 네.
4: 그래서 미숙함이 이들이 진짜라는 증거
3: 네.
4: 없다고 인도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3: 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사실 어떤 무슨 특정 단체가 와서 시위를 하면 그 단체라는 느낌이 확 나는 게
4: 그렇죠.
3: 뭔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어,
4: 그렇죠. 프로들을.
3: 네, 네. 뭔가 어디서 똑같은 뭐 무슨
4: 구호도 한꺼번에 잘해주고
3: 한꺼번에 하고 뭐 풍선을 똑같이 든다든가 이런 그 뭐 기관들이 와서 기관이라고 본인들이 얘기 안 하지만 딱 느낌이 그런 데가
4: 그렇죠.
3: 있거든요.
4: 선수의 느낌이 나죠.
3: 선수의 느낌이 나는데 이건 그냥 딱 봐도 뭐야 그냥 모였네 느낌이 왔고 네.
4: 그렇죠.
3: 네. 아, 이것도 확 이해가 됩니다.
4: 그리고 그 소속되지 않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제 정부가 두려움을 갖게 된 거죠.
3: 아,
4: 저건 진짜네.
3: 진짜네.
4: 저 사람들 내 핵심 지지층이었는데 어떡하지?
3: 아, 그것도 네. 핵심 지지층이었던 사람들.
4: 이반을 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3: 그렇죠. 그게 제일 무섭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 시위까지 있었으니 정부가 지금 뭐 청년 실업난에 대한 대책, 아까 교육은 뭐 교육부 장관 경질했다는 얘기는 해주셨는데
4: 네.
3: 궁극에 뭔가 대책 안 나오면 이거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 대책이 나오기가 힘든 게
3: 예.
4: 일단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인도의 청년 고용 문제를 좀 얘기를 해야 돼요.
3: 예.
4: 올해 3월에 아짐프렌지 대학이라는 데서
3: 네.
4: 인도 노동시장 보고서를 냈어요.
3: 예.
4: 이게 40년치 데이터를 훑어가지고 이제 청년 고용에 대한 문제만 집중적으로 파헤친 리포트인데요.
3: 예.
4: 2023년이 최신 데이터예요. 이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은 25세 미만 대졸자 실업률이 39.33%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83년에도 35%였어요.
3: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4: 40년 동안 거의 안 변했죠.
3: 예.
4: 그러니까 이게 30에서 40 사이를 계속 40년째 왔다 갔다 하는데 1983년도에는 20에서 29세 대졸자가 500만 명이었어요.
3: 예.
4: 지금은 모디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교육 입국을 강조하면서
3: 예.
4: 대학을 부지기수로 만들고 있고
3: 예.
4: 그래서 이제 좀 상태 안 좋은 대학들도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지금은 몇 명이냐?
3: 예.
4: 6,300만 명이에요.
3: 6,300만 명이
4: 싫어. 그러니까 아. 20세에서 29세 해당 연령 중 28%가 대졸자예요. 옛날 4%였는데. 그리고 1,100만 명이 실업 상태인 거죠.
3: 예.
4: 그러니까 모수가 커지면 절대 숫자가 커진 건데 이게 대부분이 1,100만 명이 다 집안이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대학을 보낸 친구들이에요.
3: 아, 이거는 그러면 청년들만의 붕괴가 아니라 그 뒤에는 가문들의 붕괴이기도 하겠네요.
4: 그래서 이번 CJP 시위 때 학부형들도 많이 나왔어요.
3: 그렇겠을 예. 것 같아요.
4: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졸업을 하고 1년 안에
3: 예.
4: 정규직을 얻는 실업자 얘기만 했잖아요.
3: 예.
4: 정규직을 얻는 대졸자가 7%예요.
3: 아.
4: 그리고 여기서 사무직을 얻는 거는 3.7%예요. 그러니까 100명 중 4명이 취업에 성공해서 화이트 칼라가 되는 거죠.
3: 예.
4: 근데 대학을 간 친구들이 화이트 칼라가 되려고 대학을 가지 그러지 않으려고 대학을 간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3: 그렇겠죠.
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가장 인도의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아니 인도에 지금 경제도 잘 돌아가고 좀 7.8%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대형 사업을 받아줄 회사가 없냐?
3: 네.
4: 이게 좀 궁금하실 텐데
3: 네.
4: 인도는 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3: 네.
4: 어느 정도 많냐면은 인도에서 2023년, 24년 조사를 보면은 서비스업, 조업, 제조업, 상업, 서비스업의 비법인 사업체가 7,340만 개입니다.
3: 네.
4: 회사가.
3: 네.
4: 근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
3: 네.
4: 1억 2천만 명이에요. 회사당 1.6명이에요.
3: 이게 굉장히 영세한 거.
4: 영세한 가족. 그러니까 이런 영세한 기업체가 대학 나온 회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뽑거나 그럼 네. 가족끼리 굴린다는 얘기예요.
3: 그렇네요.
4: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자체가 이런 거고. 그러니까 20대 대졸자가 40년 사이에 12배가 넘었는데
3: 예.
4: 이들이 원하는 건 안정적인 월급쟁이거든요.
3: 네.
4: 근데 이거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3: 네.
4: 그리고 인도는 노동자 중에 비공식 비율, 그러니까 근로계약을 쓰지 않는 비율이 5억 5천만 명 정도 되는데요.
3: 예.
4: 이게 인도 전체 노동자의 87%예요.
3: 야.
4: 근로계약이 안 맺어진 거예요.
3: 예.
4: 그리고 공식 고용이 얼마냐? 전체 노동자의 13%인 8,400만 명입니다.
3: 예.
4: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친구들 일을 구해야 되는데 이 안에서 또 화이트 칼라를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더 나아가서는 사회보험 있잖아요.
3: 예.
4: 여기는 이제 다 사회보험 납부하는 게 아닌데 사회보험 납부 노동자가 7천만 명밖에 안 돼요. 전체 노동자가 거의 6억에 달하는데
3: 예.
4: 그러니까 되게 좀 안 좋은 상황이죠.
3: 말씀 듣고 보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네요.
4: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지금 제조업을 육성한다고 이제 메이크 인 인디아 예. 하잖아요. 근데 사실 대졸자가 제조업을 가고 싶어 하진 않아요.
3: 그렇죠.
4: 그리고 이제 인도는 지금 대졸자 아닌가 제조업 쪽도 사람을 못 구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 2차 산업에 성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균질한 교육을 가지고 공장에서 하다라는 오더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뽑아낼 수 있었어요.
3: 네.
4: 근데 인도는 교육의 균질성이 많이 훼손이 돼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12학년을 마친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 5학년 정도의 책을 못 읽어요.
3: 아직 그럼 글을
4: 공교육이 완전히 박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빼온다 하더라도 공장에 바로 투입할 수 없고 직업교육을 거쳐야 돼요.
3: 네.
4: 두 번째. 인도는 실업계가 없습니다.
3: 아 그렇군요.
4: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모든 대학은 다 인문계예요. 쉽게 말해서 네. 대학 가려고 만든 인원들이고요. 고등학교 내 직업 훈련이 2.7%예요.
3: 네.
4: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저는 한국에서 지금 실업계들 한국도 잘 안 되잖아요.
3: 네.
4: 이거 인도로 수출하면은 예. 이게 되게 괜찮은 교육 시스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 예.
4: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고 단기간에 뭘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3: 그럼 코로나 때 왜 공교육이 붕괴된 겁니까?
4: 학교를 안 가잖아요.
3: 안 가서.
4: 네. 아. 학교를 안 가고 그러니까 인도 행정이 되게 탁상 행정인 게
3: 예.
4: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태블릿 컴퓨터를 보급해가지고서 애들의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150불짜리 태블릿을 만들어서 막 뿌렸어요.
3: 예.
4: 인터넷이 안 되잖아요.
3: 예.
4: 인터넷도 돈이잖아요.
3: 네.
4: 근데 가난한 시골에서는 인터넷을 쓸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여주기 식으로 태블릿을 모두 줬어요 라고 발표를 하는데 그 이면을 들어가면은 인터넷 접속을 못해가지고 교육을 못 받는다거나 또 네. 교육이 단절이 된 거죠.
3: 네. 이해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요 예전에 일제강점기 시절이나 이럴 때 국내에서 일자리 못 구하니까 전부 해외에 이주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4: 네.
3: 인도도 실리콘밸리만 가도 잔뜩 있고 또 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에서도 인도 사람들 많이 활동하던데 해외 취업 이런 거 모색 안 합니까?
4: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을 탈출구로 삼고 있는 친구들이 많죠.
3: 예.
4: 실제로 이제 트럼프가 그 이제 그 B1B 비자를
3: 예.
4: 이제 망가뜨기 전에 인도 미국 취업 비자 70%가 인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그 사람들 이제 커서 이제 뭐 구글 CEO도 되고 뭐 이러는 건데
3: 예.
4: 이게 왜 이렇게는 또 미국으로만 좀 올인을 하려고 그러냐? 일반 인도에서 공대를 졸업하면은 한국 돈으로 초임이 한 30만 원 정도 됩니다.
3: 예.
4: IIT 말고 일반 공대요.
3: 네.
4: 근데 미국으로 가면은 30배가 돼요.
3: 그렇겠죠.
4: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코타에 보내서 애를 키워서 미국으로 보내서 이 친구 월급보다 송금하는 걸 가지고 가족이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3: 그렇네요. 말이 되는 거군요.
4: 그런 구조인데 작년 9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신규 취업 비자 신청하는데 10만 달러 받겠다.
3: 아.
4: 그래서 이때 뉴스 보면 난리가 났잖아요.
3: 예.
4: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도로 가는 비행기를 탄 사람이 이 행정명령을 보고 나서 내가 인도로 가면 미국에 다시 못 온다고 생각해가지고서 이제 활주로에서 나 내리겠다고 난리치고 막 그래가지고 아. 비행기 멈추고 막 그랬었어요.
3: 기억납니다.
4: 그래서 이제 예. 그랬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6월에 연방법원이 이 수주를 무효화했는데
3: 예.
4: 트럼프는 이걸 이제 포기하지 않고
3: 네.
4: 이제 법안을 만들어서
3: 네.
4: 아예 이걸 똑같이 규정화시켰죠.
3: 네.
4: 그래서 유학생 경로가 막히면서 이제 배운 친구들이 제가 광교사는데 수원 광교사는데
3: 예.
4: 그래서 인도 친구들 많아요. 호수공원 강의다 보면은 인도 친구들 많고 그래서 제가 또 약간 이제 우리 동네 인도인 유학생들의 빅브라더거든요.
3: 네.
4: 아이들 거두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만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광교에 되게 좋은 서비스 아파트먼트가 있어요. 예. 거기 산대는 거예요. 삼성 다니는데. 너 어떻게 거길 살아 그랬더니 지금 광교랑 용인 흥덕에 빈집이 없어가지고 네. 임시로 회사에서 여기 머물게 해줬다. 아. 여기 너무 좋아서 나 계속 여기 있고 싶다.
3: 삼성에 다니고 싶다.
4: 네. 근데 너 근데 원래 목표는 뭐였어? 그랬더니 아 미국 가는 거였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무서운 게 네. 지금 이제 우회로로 한국으로 오고 있는데 네. 결국 이 친구들의 최종 목표는 여전히 미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비자 문제 해결이 된다라면은 뭐 이들은 다시 또 미국으로 건너갈 수도 있겠죠.
3: 이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미국의 비자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럼 일부 수혜를 보고 있는 겁니까?
4: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어. 물론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래도 비교적 저임금의 인도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일한다는 거는 좋다고 생각해요.
3: 저임금일 뿐만 아니라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잖아요.
4: 아, EIT 나온 친구들은 우수하죠.
3: 예, 네. 무슨 말씀인지 했고요. 자, 그러면 인도 내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우리도 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야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경제도 안 좋으니 우리 청년 신규 직원들 대거 좀 뽑아 이렇게 정부가 권고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4: 네, 그렇죠.
3: 그럼 대기업이 뭐 실제 부응해주기도 하고요. 네. 인도도 세계적인 기업들 많은데 그런 거 안 합니까?
4: 일단 IT 기업 같은 이제 인포시스나 뭐 TCS 같은 데가 있는데 예. 문제는 여기가 이제 미국에서 주는 일을 받아가지고서 이제 코딩을 한다거나 네. 뭐 이제 체크를 한다거나 해서 넘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생사형 AI 때문에 모두가 지금 뭐 이제 코덱스를 쓰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까지 인도가 청년 인구가 많아서 인구 보너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게 불과 올 초까지만 해도 낙관론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근데 이 낙관론은 근거 자체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인도가 좀 잘 된다는 게 청년 인구 배당 문제, 청년 보너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나 플러스 원에 부합할 것이다였는데 사실 차이나 플러스 원은 지금 베트남이 사실 모든 과실을 독식하고 있고 인도가 좀 소외되는 과정이고 인도가 아무리 제조업을 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숙련된 노동자들이 생산되지 못하는 구조다 보니까 그리고 AI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있는 인도에 있는 약간의 그 기본 이제 루키들이 들어갈 만한 네. 코딩이나 이런 일들이 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고 실제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3: 네.
4: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도가 지금 메이크 인 인디아 하면서 이제 제조업을 부흥한다고 하지만은 제조업 지수는 사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이제 뿌리를 받칠 수 있는 공장들이 망하고 있어요.
3: 네.
4: 작은 공장이 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새 인도에서 나온 얘기는 우리가 아이폰을 아무리 만들면 만들수록 이건 조립만 하잖아요.
3: 네.
4: 그럼 부품이 어디서 오냐? 중국에서 와요.
3: 아.
4: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폰을 팔아도 결국 중국배만 불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올해 8월 대중무역 적자 수치가 나왔는데 거의 12배 정도 인도가 손해를 봅니다.
3: 이야.
4: 그러니까 400조 정도 손해를 봐요.
3: 예.
4: 매년.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도 지금 이 문제가 큰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파문화해서 중국에 종속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이폰 뿐만이 아니라 인도가 이제 세계의 약국이라고 하잖아요.
3: 네.
4: 그래서 전 세계 타이레놀의 70%가 인도산이에요.
3: 네.
4: 근데 타이레놀의 원료는 중국에서 와요.
3: 아.
4: 그러니까 인도는 만들면 만들수록 중국의 배만 불려주는 상황이 되는 거죠.
3: 네.
4: 여기다가 모디가 믿었던 그 나의 사랑 트럼프가 네. 이제 대차게 배신을 하면서 이제 모디가 가져온 기본적인 미국과 어떻게 해가지고 차이나 플러스 원이 되겠다는 전략 자체도 흔들리고 있는 거죠.
3: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다 종합해 봤을 때 어찌 보면 이번 시위는 인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동안 묵혀놨던 문제들이 한 방에 터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4: 맞습니다.
3: 그러면 이번 시위로 인도의 정치 지형 자체가 앞으로 크게 바뀔까요? 예를 들어서 모디 총리 지금 장기 집권하고 있지 않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3: 그 사람이 연정에 실패하고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까?
4: 일단 내년에 우타르프라데시 주가에서 예. 주선거가 있는데 주정부 예. 선거가 있는데 인도 하원 의석의 12%가 UP에서 나와요.
3: 네.
4: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 선거가 일단 좀 바로미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인도에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모디를 무서워했어요.
3: 예.
4: 그러니까 BJP의 기반인 하부 조직이 RSS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가 마을 단위로 소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카키색 바지랑 반바지랑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국민 봉사한다고 청소도 하지만은
3: 네.
4: 무슬림들이 뭐 한다 그러면 와서 때리기도 하고 린치도 하고 이런 집단들이거든요.
3: 네.
4: 그러니까 이들을 무서워해요.
3: 네.
4: 그리고 모디 정부의 선거 책략이 너무 완벽했고 지금까지. 그다음에 SNS나 방송을 장악하는 능력들도 완벽하다 보니까 모디에 대한 열패감이 인도 전사회에 있었어요.
3: 네.
4: 모디는 이길 수 없어.
3: 예.
4: BJP는 이길 수 없어. 근데 CJP의 시위로 인해가지고 결국 교육부 장관이 날아갔잖아요. 이걸 보면서 인도의 시민사회나 반모디 진영이 자신감을 얻은 건 있어요.
3: 네.
4: 아, 우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언론 장악에 맞서가지고 처음에 인도 언론이 CJP 시위 있을 때 얘네 파키스탄 스파이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시위가 커지면서 이제 CJP 편을 드는 걸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도 장악할 수 없다고 했던 것들을 그 경찰 폭력 사태에서 릴스나 유튜브로 BJP의 언론 팀을 붕괴시키는 걸 보면서 네.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유피 선거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서 아까 전반부에 말했다시피 인도는 연립 정부예요 지금.
3: 네.
4: 그러니까 BJP 혼자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유피 선거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 그 연립 정부가 이탈한다. 라면 저는 붕괴 가능성도 있고요. 실제로 인도의 야당 연합인 인디아에서는. 네. 방금 이제 초반에 말했던 소나망축을 네. 이 사람을 교육부 장관이나 상기총리를 내세우자라는 흐름도 있어요.
3: 예.
4: 그러니까 정말 소나망축은 정말 이번에 가장 성공한 사람이죠. 그런 점에서
3: 그렇군요. 자 그러면 앞서 서두에서 말씀 주셨던 CJP
4: 네.
3: 정말 민정당이 아니라 진짜 네. 정당이 될 가능성도 있어요.
4: 그 CJP를 만든 이제 디프케가 속해있던 예. 정당이 보통 사람당.
3: 예.
4: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직역하면 그런데 민중당 정도로 번역하기 맞는 것 예. 같아요. 그 당의 이제 그 SNS 담당자였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정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안나 하자레라는 부패 운동가가 있어요. 반부패 운동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죽어라 단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수행하던 케지리왈이 정당을 만들어요.
3: 네.
4: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안나 하자레는 단식으로 인해서 도덕적 권위를 상징하고 실천해서 운동을 했던 집행했던 사람들이 정당을 만든 구조로 갔어요. 근데

0: 기프케 이력 때문에 정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많이들 봐요.
1: 네.
0: 근데 사실 CJP는 공식적으로는 당분간 선거에 나가지 않고
1: 네.
0: 감시단체로만 남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인도 정부는 인도 정치는 AAP당 그러니까 민중당이 성공했던 것 같은 동일한 문법을 거칠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저기요, 몇 층이에요?
5: 32층이요.
4: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5: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9: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SBC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낮 2시 반쯤 인천 서구 경서동에 있는 2층짜리 물류센터에서 불이 나 7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물류센터 관계자 34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때 인접 소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가 오후 7시 25분 1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인 데다 내부에는 가구와 화장품 등 가연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과 영유아를 중심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늘면서 의심 환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4.6배 수준에 이르는 등 이른 독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약 800곳에 대한 표본 감시 결과

0: 9월 2주차 인플루엔자 의사 환자 분율은 1,000명당 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독감 유행이 이례적으로 일찍 시작되면서 보건당국도 앞서 지난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내일 19일 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 가격을 기존 9차 최고 가격과 같은 휘발유 리터당 1,784원, 경유 리터당 1,773원으로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리터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칼돈 아랍에미리트 행정청장을 행정처장을 접견하고 원유에 한국의 원유를 우선 공급해준 데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행정청장을 만나 우리나라의 원유를 최우선 공급해준 배려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돈 행정청장도 모하메드 대통령이 각별한 안부를 전하고 UAE 국민이 한국을 어려울 때 함께해준 고마운 형제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관장과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뒤 인치대 8억여 원을 납부하면서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4일 재상고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부산과 울산에 비가 이어지겠고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도에도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에서 20mm, 강원 산지와 부산, 울산, 경남 남해안에 5에서 10mm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동해안과 산지, 제주 산지에는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9도, 부산 21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0도로 예보됐습니다. 김성호였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똑같은 외래어인데 골프 얘기를 할 땐 샷이고 카메라 얘기할 땐 숏이라고 합니다. 규범대로라면 숏과 샷 중에 숏이 맞지만 이미 오랫동안 쓰여 굳어진 관용어는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관용대로 적기도 하죠. 컷과 커트도 그렇습니다. 전체에서 일부를 잘라내는 일이나 미용 목적으로 머리를 자르는 건 커트. 영화의 마지막 컷, 편집 과정에서 컷이 되었다고 말할 땐 컷입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2008년에 레이디 가가가 Just Dance라는 노래로 데뷔했을 때 팝 음악계에서는 레이디 가가 스타일의 일렉트로닉 팝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새 앨범을 준비하고 있던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고민 끝에 Just Dance를 만든 프로듀서에게 연락을 했죠. 그 프로듀서가 처음에는 그렇게 달갑게 반응하지 않아서 백스트리트 보이즈는 별 기대를 하지 않은 채로 음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백스트리트 보이즈를 위한 노래가 준비되었다는 연락이 왔고 그렇게 이 노래는 2009년 백스트리트 보이즈의 7집 첫 싱글이 되었죠. 그들은 이 노래를 단 두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백스트리트 그리고 보이즈.

9월 18일 금요일 하루의 끝.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첫곡 Backstreet Boys입니다. Straight Through My Heart.

9월 18일 금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디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Backstreet Boys Straight Through My Heart였습니다. 김익성님 신청곡이었어요. 이 노래 2009년에 Backstreet Boys 7집 앨범 첫 싱글로 발표가 됐었던 음악인데요. 이 곡을 작사, 작곡, 프로듀싱한 사람이 레이디 가가의 저스트 댄스를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공동으로 했었던 레드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노래의 그 시작 부분부터가 저스트 댄스하고 사운드가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그 시절에 유행했던 스타일이었고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레이디 가가가 막 이렇게 인기

0: 이를 얻는 걸 보고 우리도 약간 저런 스타일의 사운드를 우리식으로 입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 프로듀서에게 연락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레이디 가가의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 노래인데도 그래도 이 노래를 설명하라 그러면 백스트리트 그리고 보이스다. 백스트리트 보이스에게 좀 잘 맞게 만들어진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표현을 한 거였겠죠. 자, 나에게 잘 맞는 프로그램.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그냥 각자의 의미로 잘 맞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용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 있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방송 진행되고 있는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에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 외의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로 들어와 주세요.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브올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브올데이에서.
5: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노래 두 곡이어서 들었습니다. 6161님, 여기는 충북 괴산의 산골마을입니다. 밤마다 즐거운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신청곡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해주셨고요. 또 남정우님, 35년 전 연애 시절 아내에게 녹음해서 주었던 테이프 속 올드팝 중에 스모키의 Living Next Door to Alice 신청해봅니다 하셨어요. 두 분이 좋아하시는 음악 두 곡 중에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스모키, Living Next Door to Alice. 이어진 노래는 칼리 사이먼, You're So Vain이었어요. 3415님, 마침내 가을이 왔고 이 곡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넷 킹 콜의 Autumn Leaves 들려주세요 하셨는데요. 그래도 아직 단풍 들기는 전이라서 이 노래를 듣기에는 약간 이르지 않나 이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그런데 네킹콜 버전 말고도 Autumn Leaves를 이미 좀 많이들 신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기를 기다리고 계신가 보다 싶어가지고요. 뭐 지금 듣고 또 단풍 들고 낙엽 치면 그때 또 듣죠. 네킹콜 Autumn Leaves 그리고 김남영님이 신청해주신 샘 브라운의 Stop까지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0: M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1954년생 폴란드의 재즈팝 가수 바시아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에게는 아스트루드라는 노래로 유명하죠. 네, 그 아스트루드 질베르토라는 브라질의 보사노바 가수에게 헌정한 노래였는데요. 이 바시아 특유의 맑은 음색과 또 재즈의 밝은 분위기로 유명합니다. 이 바시아는요, 1987년도에 데뷔를 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노래, 아스트루드가 들어있는 1집으로 예, 등장을 했는데, 근데 여기에서 아스트루드보다 먼저 사람들을 만난 데뷔곡은 프라임타임 TV라는 노래였습니다. 뭐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은 굉장히 밝은 느낌의 재즈팝이거든요. 네, 한번 바시아라는 사람이 이런 노래로 처음에 이 팝 음악계에 등장을 했었구나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이후로 Cruising for Bruising이나 Drunken of Love 같은 노래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2018년까지 정규 앨범은 5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 2018년 5집 앨범에서 마지막으로 활동한 싱글은 Bubble이라는 곡이었는데요. 현재까지 바시아의 가장 최근 싱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그래도 약간 좀 거리가 있죠. 2021년에 뭐 다른 그룹의 노래에 피처링을 한번 한 적이 있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사실 그 이후로는 공식적인 활동은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54년생 가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연륜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 음악 활동도 과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는 마시아의 이 데뷔 때의 목소리부터 가장 최근 목소리까지 음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곡 이어서 들어볼게요. 마시아의 데뷔곡 프라임타임 TV 그리고 2018년에 발표된 현재까지 마지막 앨범의 가장 최근 싱글입니다. 버블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마시아의 데뷔곡 프라임타임 TV 그리고 2018년에 발표된 가장 최근 싱글 버블이었습니다. 뭔가 이 노래들의 통통 튀는 느낌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까 전에 Autumn Leaves 들을 때만 해도 아 이제 가을이 깊어가겠구나 했는데 다시 봄이 된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다시 우리의 계절을 찾아서 가을로 가보겠습니다. 3451님, 1986년에 부산 서면 음악다방에 다닐 때였어요. DJ가 이 노래를 설명할 때 어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 이 노래를 듣는 거였다고 하였다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네요. 킹 크림슨의 에피타프 추천합니다 하셨는데요. 글쎄요. 이 에피타프가 묘비명, 묘비시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이 가능한 가사이기도 해서 뭔가 이 죽음을 앞둔 사람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떤 사형수의 마지막 소원이 이 노래를 듣는 거였다 라는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아마 그분 그 부산 서면 음악다방에서 DJ를 보셨던 그 선배님 말씀이 아마도 맞을 확률이 저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60, 70년대 음악들은 저는 이제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동시대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 아니어서 아마 그런 뒷이야기들, 그런 아주 음악과 완전히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에피소드들은 그때 그 시절에 이 음악이 이제 사랑받을 때 동시대에 들었던 분들에게 훨씬 더 많은 정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으실 수는 있지만 그때 들으셨던 이야기가 이 노래에 얽힌 하나의 에피소드일 확률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절 음악다방에서 낭만적으로 들었던 음악.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깊어가는 가을과도 어울리는 노래. 한 8분 50초 정도 되는 대곡이죠. 하지만 골든디스크에서는 들을 수 있습니다. 3451님 신청곡 킹 크림슨이에요. 에피타프.

12월 18일 금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마지막 곡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7342님 신청곡이에요. U2의 Walk On.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뿜는 담배 연기 끝에 흥미한 옛 추억이 풀린다. 고요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